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맛있어.
1: 아이고 잘 안 되네. 누나, 응? 누나 나 이거 먹여주면 안 될까요?
0: 뭐? 너 젓가락 있잖아.
1: 아니 내가 하면 자꾸 흘린단 말이야. 젓가락질 어려. 나 안 할래.
0: 뭐? 젓가락질을 안 할 거라고? 할 수 없군.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1: 뭔데 뭔데 무슨 이야기인데? 궁금해 궁금해.
0: 그래?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세자와 공주의 젓가락질 이야기 지금 해줄게.

0: 젓가락질을 열심히 해요. 어느 날 세자와 공주가 호기심 딱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
1: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이거 갖는 거다.
2: 좋아. 대신 진 사람은 깨끗하게 물러나기.
1: 당연하지. 대결 종목은 오라버니가 정해.
2: 그렇다면
0: 힘으로 하는 대결은 보나마나 질 게 뻔하니 머리를 쓰는 걸로 해야겠다.
2: 좋아. 기억력 대결 어때?
1: 그래.
0: 그렇게 해서 세자와 공주는 기억력 대결을 펼치는데,
3: 자, 문제는 잠깐, 아주 잠깐만 보여드릴 것이며
4: 더 많이 기억하는 쪽이 이기시는 겁니다.
1: 알았어.
3: 자, 시작.
4: 하나, 둘, 셋.
3: 만
2: 세자 피자, 떡볶이, 김밥.
3: 땡땡. 세 개 맞히셨습니다.
2: 아, 더 맞힐 수 있었는데.
1: 공주. 응? 치킨, 짜장면, 초콜릿, 군만두, 피자, 떡볶이, 핫도그, 김밥, 탕수육. 끝.
3: 모두 정답이옵니다.
4: 3대 9로 공주님 승리요.
2: 이럴 수가. 내가 지다니.
1: 만세 만세. 내가 이겼다. 그러면 약속대로 이건 내 거야.
0: 결국 대결은 공주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지.
3: 괜찮으십니까?

0: 공주가 나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니 뭔가 특별한 연습을 하는 게 분명해.
1: 저희만 믿으십시오.
0: 반드시 알아내도록.
2: 네.
0: 그날부터 내관과 근대장은 공주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3: 자 이제 몰래 먹어볼까? 떡을 맛있어. 무작정으로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 먹을수록 맛있어. 맛있어.
0: 공주는 항상 먹고 또 먹고 있었어. 그래, 알아냈느냐?
1: 아니, 그게 시도 때도 없이.
0: 어, 뭘 하더냐?
2: 계속 뭔가를 냠냠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0: 냠냠? 뭐, 특별한 건 없고?
2: 뭐, 그다지.
1: 아, 항상! 젓가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아,
0: 항상 젓가락을 사용해? 아, 혹시 제자는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었지. 잘 안 되네. 아, 엄마 엄마 이것 좀 먹여주시면 안 됩니까?
4: 으이그, 알았어요 세자.
0: 저것도 먹고 싶다옵니다.
4: 혜자, 젓가락질을 자꾸 연습해봐야 익숙해진답니다.
0: 젓가락질을 꼭 해야 합니까?
4: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답니다.
0: 바로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중전마마의 말이었어.
3: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니.
0: 그렇다니까. 중전마마가 그랬잖아.
3: 에이, 말도 안 돼. 젓가락질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머리가 좋아지는 건데? 왜 젓가락질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냐고. 왜?
0: 그거 먹고 있어. 그러면 누나가.
3: 누나가 뭐?
0: 호기심 딱지를 부를 테니까.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젓가락 딱지. 젓가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아뇨. 아, 내님이다. 안녕하세요.
5: 호빵요 떡이 안녕.
3: 내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면 정말 머리가 좋아져요?
5: 아하, 그게 궁금했구나. 젓가락질과 이 네님의 연결고리! 지금부터 알려줄게! 욕욕! 우리 몸의 근육은 작은 근육과 큰 근육으로 나눌 수 있어.
6: 안녕, 안녕!
0: 우리 작은 근육이야!
4: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6: 자! 눈을 깜빡일 때
4: 열심히 일을 하지.
7: 안녕! 우리가 바로 큰 근육!
8: 두 다리로 달릴 때!
7: 무거운 것을 팔로 들 때! 우리가 필요하지!
5: 그리고 이런 근육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나! 내님이야. 좋아, 한번 해볼까? 양팔에 있는 큰 근육 쏘라. 동시에 팔을 올리는 거야. 자, 이 내님이 큰 근육에 명령을 내리면
7: 동시에 들어올리라는 레님의 명령이다.
8: 좋아. 하나, 둘, 셋.
7: 위로 올려.
5: 이렇게 큰 근육이 있는 신체 부위가 움직이지. 와! 잘했어! 몸을 크게 크게 움직일 때는 대부분 나의 명령을 받은 큰 근육이 일을 하는 거야.
3: 뇌님은 정말 바쁘겠어요.
9: 맞아요. 발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5: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더 복잡한 움직임이 필요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
3: 언제요?
5: 바로 젓가락질을 할 때야. 긴장되는데 쉽진 않겠지만 잘할 수 있어. 난 뇌님이니까. 가샤. 손가락에 있는 작은 근육들 준비됐지?
6: 네, 준비됐습니다.
5: 자, 그럼 먼저 엄지, 검지, 중지는 젓가락을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잘 잡고, 이 뇌님이 작은 근육에 조심조심 명령을 내리면
0: 뇌님의 명령이다. 젓가락을 잘 잡고 또 젓가락을 잘 받치자.

0: 그래. 좋아, 좋아. 자, 이번엔 젓가락으로 음식을 잘 잡아볼까?
1: 잡아, 잡아. 잡아, 잡아.
0: 조심, 조심. 정확하게.
2: 맛있어, 맛있어. 먹을수록 맛있어.
0: 이렇게 손에 있는 많은 작은 근육이 관절들과 함께 젓가락질을 하게 돼. 그리고 그만큼 괴님도 일을 많이 하지.
3: 하얗게 불태웠어.
0: 와, 내 지능이 올라갔네.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신난다. 야호! 지능이 올라갔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이 뇌님의 능력 중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올려준다고 알려져 있어.
2: 우와, 젓가락질을 하면 뇌님의 능력이 올라간다니 신기하다.
0: 젓가락질 외에도 글씨 쓰기, 붓으로 그림 그리기,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손이나 손가락 안에 작은 근육들이 움직이면 이 뇌님의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지.
1: 내가 그런 걸 많이 해서 머리가 좋은가?
0: 그러니까 젓가락질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연습해보는 거다. 알았지?
2: 네!
0: 그럼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2: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다 뇌님과 관련이 있구나.
1: 맞아, 맞아.
2: 나도 오늘부터 젓가락질 열심히 할 테야.
1: 그래, 잘 생각했어. 하다 보면 금방 늘 거야.
2: 그럼 누나, 나 이제 젓가락 딱지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젓가락질이 금방금방 늘 것 같은데.
1: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렛츠고!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사는 애초가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조끼 고추대

0: 크르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왜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봐요? 무서운 거 보면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1: 맞아. 그래서 보는 거야.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무서운 걸 보면 덜덜덜 떨리면서 더위가 싹 가시거든.
2: 요즘 같은 날씨에 저 비누 안에 갇혀 있으면 엄청 덥고 답답한데 나와 있으니까 시원하더라도.
0: 헤이, 그럼 너도 유령 좀 만나야겠다.
2: 유령?
0: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더울 때 무서운 거면 덜덜덜 떨이면서 시원해진대.
2: 아, 근데 어쩌나? 난 유령 귀신 도깨비를 봐도 덜덜덜 떨리지가 않아요. 왜? 난 3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도도 여전이니까. 야.
3: 그럼 나 잡아봐라.
0: 넌 누구야?
3: 나? 도도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바로 그 유령.
2: 너 진짜 유령 맞아? 이 거짓말하면 이 도도 요정님한테 혼난다.
3: 못 믿겠으면 와 보든가. 여기 돌고래, 상어, 바다 거북이 나한테 딱 잡혀있거든.
2: 이봐. 어디 갔어?
0: 도도, 아무래도 진짜 유령 맞는 것 같아. 저쪽에 돌고래, 상어, 바다 거북이가 잡혀있다잖아.
2: 어이, 설마. 그럼 가서 진짜 유령이 맞나 확인해보도도.
0: 그래. 그린족기 구조대 출동!

0: 유령 그물로부터 구해줘. 응? 저기다, 저기! 와! 재밌다!
1: 어디라?
2: 여기에 유령이 있는 건가?
3: 유령? 지금 유령이라고 했어?
1: 어두워.
3: 너희 설마 유령 찾아온 거야? 그 녀석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거든.
2: 그럼 진짜 유령이 있다는 거네? 저도 추워?
1: 왜? 날고 있니?
2: 너 혹시 무서워서 그런 거야?
1: 무섭게 해. 300년 전에 죽다 살아난 도도 요정이 유령 따위가 무서울 리가.
3: 오, 잘됐다. 그럼 너가 그 유령 좀 잡아주라. 응? 응?
1: 저기 그건 생각 좀 해보고.
3: 이리 와봐. 내가 유령 이야기 아주 자세히 들려줄게.
1: 괜찮은데?
3: 이리 와봐.
1: 참.
3: 무서운 유령 이야기. 자, 마셔. 바다의 별미, 해파리 주스야.
1: 고맙겨다.
3: 고맙긴. 너희들이 유령 잡아줄 건데.
1: 그럼 얼른 유령 얘기나 해보도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3: 그러니까 시작은 돌고래였어.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간 돌고래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바다거북이 돌고래를 찾아 나섰는데 그만! 바다거북도 사라졌지. 이번에는 상어가 친구들을 찾아 나섰는데 상어 역시 사라져버렸어.
1: 하지만 사라졌다고 유령한테 잡힌 건 아니잖아.
2: 맞아. 아니면 길을 잃었거나.
3: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유령을 직접 본 친구가 있어.
4: 유령을 봤다고?
3: 마침 왔네. 이리 와, 오징어야.
1: 오징어, 네가 유령을 봤더더?
5: 그러니까 그날 나 혼자 놀고 있었는데.
6: 오징어야, 혹시 돌고래랑 바다거북 못 봤어?
5: 못 봤어. 참, 걔네들 사라졌다면서?
6: 어딜 간 거지?
5: 문득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래, 상어랑 같이 친구들을 찾아보자. 상어야, 같이 가! 그런데 그때 난 믿지 못할 광경을 봤어.

0: 오징어 얘기를 듣고 난 후 우리도 친구들 구하는 걸 포기했었어. 근데 이렇게 너희가 나타난 거야. 그린조끼 구조대.
1: 우리
2: 그린조끼 구조대 유령한테서 우리 친구들을 구해줄 거지?
3: 알았어. 구해주겠어. 그린이 넌 빠져. 위험하니까.
4: 싫어. 나도 같이 갈래. 우린 한 팀이잖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유령을 물리쳐야지.
5: 오, 멋지다.
4: 무서워.
3: 나와라, 유령아. 우리가 상대해주마.
4: 저기 있다.
3: 모두도 유령이다. 유령은 들어라. 우리는 그린조끼 구조대. 나는 도도요정.
4: 나는 그린이다.
6: 오, 드디어 도착했군. 어서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린조끼 구조대.
3: 가까이 오라고?
4: 싫어. 네가 와.
6: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면 벌써 고래, 상어, 바다 거북을 풀어줬지.
7: 맞아. 너희들이 이리 와.
8: 와서 우리 좀 풀어줘.

0: 그린조끼 구조대.
1: 아이 참 빨리 좀 오지.
2: 뭐야 유령이 아니라
3: 그물이잖아.
1: 너희들 그만 겁내고 어서 와서 이 엉킨 그물을 좀 풀어줘. 어. 얘네들 꺼내줘야지.
2: 알았어 알았어.
1: 어서 와.
2: 어.
1: 어서 이 그물을 좀 풀어줘.
2: 자 유령 아니 그물. 뭐라고 불러야 하나?
3: 유령 그물이라고 하자.
2: 어 그래 그래 유령 그물.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보도도.
1: 그러니까 난 원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었어. 사람들은 우리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를 잡았지. 그러던 어느 날 난 낡았다는 이유로 바다에 버려졌고 그 후로 바다를 떠돌게 됐어.
2: 오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그물에 바다 친구들이 걸려든 거야?
1: 맞아. 물고기, 돌고래, 바다 거북들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어.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그물도 플라스틱 재질이거든. 그래서 썩지도 녹지도 않은 채 영원히 바다를 떠돌며 바다 생물을 괴롭히는 거야.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물고기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차라리 녹아서 없어지고 싶은데.
2: 울지 마, 그물아.
3: 네 잘못이 아니야. 널 바다에 버린 사람들 잘못이지.
2: 맞도도.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 때문에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너희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도도.
3: 그래, 그럴게. 약속!
1: 약속! 고마워, 친구들!
3: 바닷속 친구들아, 유령 그물 때문에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그래도 바다에 버려진 유령 그물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회사에서는 바다 그물을 재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기로 했대. 그러니 친구들아, 우리 사람들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줘.

0: Please come. We have a yard sal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 D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2: R.E.D. Mr. Ben!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4: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6: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7: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8: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6: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8: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주먹. 딱 오늘 하루만 우리 곰띠 요원의 토끼처럼 빠른 걸음과 으락차차 넘치는 힘을 기부합니다.
1: 배달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주세요.
2: 거기 곰띠 배달이죠? 제 우유 배달 좀 도와주세요. 이 수첩을 보고 우유를 배달하면 돼요. 아, 남은 우유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어, 첫 번째 배달 주문이야.
3: 좋았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0: 곰띠 곰띠 오늘도 파이팅!
1: 파이팅!
3: 자, 자, 고, 총 27병의 우유로군. 그럼 첫 번째 집부터 가볼까? 간다! 곰띠 배달! 야! 우유 배달이요! 어, 이 집은 우유 두 병, 한 병, 두 병. 자, 그럼 남은 우유는 우유 27병에서 두 병을 배달했으니까, 자, 식군 쉬워. 세로로 한번 계산해볼까? 27 빼기 1을 세로로 계산해본다면 27 빼기 2는 7! 정답은 바로 7!
4: 근데 7이라고? 27개에서 2개만 줬는데 7개만 남았다고? 토토 끼끼 이상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곰끼.
1: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27에서 2를 빼야 해. 수 모형으로 생각해볼까?
0: 아하! 낮게 7개에서 두 개를 빼면 되겠는데?
1: 그렇지. 이게 바로 끼리 끼리 계산하기야.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0: 좋은데? 낱개는 낱개끼리니까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뺀 게 없네. 그래서 정답은 25.
1: 이걸 세로로 계산해볼까?
0: 그러자. 27에서 2를 뺄 거야. 그러면 2는 어디에 써야 할까?
1: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바로 여기. 낱개인 7 밑에 2를 쓰면 되겠는데?
0: 어허! 이제 계산해보자.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뺄 게 없어. 그럼 정답은 25.
1: 이렇게. 알겠지, 곰께?
3: 아하!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니까! 2는 낱개인 7 밑에 써야 해. 그래서 27 빼기 2는 25! 25명! 자, 그럼 다음 집으로 출발! 하하! 우유 배달이요! 우유가 왔습니다! 우유 배달이요! 우유가 왔어요! 우와! 이 집은 우유 5병! 좋았어!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5병! 남은 우유를 계산해보자. 25 빼기 5는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니까 5 빼기 5는 0! 10개씩 묶음은 뺄 게 없지! 답은

0: 20. 남은 우유는 20병.
1: 마지막으로 이 집은 와우 10병.
0: 우유 20병에서 10병을 빼보자고. 신묶음 2개에서 신묶음 1개를 빼면 되잖아. 아하, 이건 바로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로건.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그래서 정답은 10.
1: 자, 곰기배가 돌아왔습니다.
2: 고생했어 곰기.
3: 연락이 엄청 오고 있어. 벌써 소문이 퍼졌나봐.
1: 역시 나야.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배달은 뭐지?
3: 다음은 착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배달이야.
2: 저기 선물을 확인해봐.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 돼.
1: 오, 착한 어린이들 좋았어. 자, 어? 아니, 그런데 착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적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명?
3: 어디 보자. 착한 어린이는 35명이래.
1: 아, 35. 어? 35명? 아, 큰일이야. 선물이 부족해. 아, 몇 개가 부족한 거지?
2: 아. 자, 여기 착한 어린이 35명.
0: 지금 선물을 하나씩 준다면, 아, 역시 선물이 모자라.
3: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착한 어린이 35명에서 준비된 선물 11개를 빼면 부족한 선물의 수를 알 수 있겠어.
0: 35 빼기 11. 그런데 수가 너무 크지 않아?
3: 끼리끼리 계산하기를 기억해봐.
0: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2: 그렇지, 낱개부터. 5 빼기 1은
3: 4. 다음은 신묶음. 30 빼기 10은
4: 20.
3: 잘했어 요원들. 그래서 35 빼기 11은 24야
2: 더 필요한 선물은 24개야
1: 완료!
0: 부안나 요원들, 끼리끼리 뺄셈을 할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그, 나.

0: 정말 끈질기게도 쫓아다니는구나, 곰기 요원. 하지만 오늘은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치, 토드라?
1: 맞아요, 슈퍼맨.
0: 아? 오늘의 문제는?
1: 문제는?
0: 바로 나, 슈퍼맨이지. 슈퍼. 얍!
2: 저게 뭐지?
0: 자, 나와 우리 토돌이가 함께 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97. 우리 토돌이 혼자 올라가면 25. 그렇다면 나 슈퍼맨의 몸무게는 몇일까요?
2: 이 정도야 끼리끼리 뺄셈으로 풀어주지. 슈퍼맨과 토돌이를 합한 무게는 97. 거기에서 토돌이의 무게 25를 빼면 슈퍼맨의 무게가 나오지. 요원들, 우리 함께 풀어볼까? 7 빼기 5는
3: 2.
2: 90 빼기 20은
3: 70.
2: 그럼 슈퍼맨의 몸무게는
3: 72.
2: 슈퍼맨, 너의 몸무게는 72kg이다.
0: 신사의 몸무게를 함부로 밝히다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자, 도돌아. 슈퍼. 뿅.
2: 오늘도 우주 수호 성공!

0: 빼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3: 아, 답답해.
2: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얼굴알?
1: 내가 채널 하나 만들었거든?
0: 아, 재밌는 바비?
2: 난 문어, 꿈을 꾸는 문어.
3: 네가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2: 아, 오늘은 화장을 해볼 거예요.
0: 짜잔.
2: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가 건네줘. 오, 봤어?
0: 아니, 재미없어서 안 봤어.
1: 아, 다들 재미없대. 어떻게 해야 재밌지?
0: 자박해.
1: 저거다. 저 정도는 돼야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2: 봉초이, 나랑 같이 재밌는 바... 아니, 재밌는 형제들 하자.
0: 응? 그게 뭔데?

0: 거다.
1: 훨 낫다.
2: 왕기요.
0: 마시멜로 토끼에 반했어요.
3: 어? 곰시멜로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0: 조수, 혹시 곰시멜로...
1: 방송 중이에요.
0: 아니, 그걸 왜 이해... 그래서 곰시멜로가 줄었군. 당장 빼지 못해.
2: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1: 죄송해요, 철수님. 재밌는 것 좀 보여주느라.
2: 오, 이봐. 반응 좋은데?
1: 오, 나 다음에 뭐 할지도 벌써 생각했다?
3: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한번 열어볼게요.
1: 으악! 똥! 똥이 얼마나 맛있는데.
3: 여러분, 속았죠? 사실 이거 똥 아니에요. 초콜릿 파이를 똥처럼 뭉친 거예요. 진짜 똥 같죠? 같이 만들어볼까요?

0: 어린이들! 똥 먹으면 안 돼!
1: 지금 방송 중?
0: 똥에는 각종 세균이 들어있어서 똥을 먹었다간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1: 아이 참! 이거 똥 아닙니다. 초콜릿 파이를 만든 겁니다.
0: 뭐? 아니, 음식으로 왜 그런 장난을... 손은 깨끗이 씻고 만든 건가?
1: 당연하죠. 오! 오늘은 반응이 더 좋아! 아싸! 재밌는 형제들 구독자 1000명 가자! 오예!
0: 이봐! 난 재미

0: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하자.
1: 검찰수가 자꾸 뭐라 해서 안 되겠어.
2: 그니까.
0: 응, 싫어.
2: 그래, 우리 오늘 방송 슈럽으로 그림 그리기 할래?
1: 오, 좋은데?
2: 초코, 딸기, 그리고 또
3: 뭐가 있지? 더 없나?
2: 이건 뭐지? 줘봐. 아! 청포도 시럽인가 봐.
1: 오! 그러네!
2: 가자! 가자.
4: 간만에 조용히 핫초코를 마시는군.
5: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재미있는 형제들 해야죠. 다시 재미있는
6: 안 합니다.
5: 철수님은 재미있는 형제들 안 보시나? 전 팬이거든요. 지금 방송하고 있네. 아유, 놓칠 뻔했네.
0: 짠! 저는 초코 시럽으로 푸바오를 그렸어요. 어때요?
2: 짠! 저는 청포도 시럽으로 애벌레를 그렸어요. 누가 더 잘 그렸나요?
3: 아, 나지.
7: 곰초이, 바비, 재미있는 형제들 오늘도 꿀잼, 바비, 둘 다. 초코 푸바오 먹고 싶다.
5: 나는 초코 푸바오. 철수님은요? 가만, 저건? 네?
6: 시럽이 아니라 세제 같은데?
0: 이번에는 푸바오 식빵이랑 애벌레 식빵 먹어볼게요.
8: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9: 곰초이, 그거 청포도 시럽 아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야.
0: 저요? 거기서 맛있는 게 있는데?
9: 냄새만 그런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알겠습니다. 진짜 세제라고?

0: 앞으로 세제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죄송하면 여기 청소 좀 도와주겠나? 요즘 조수가 바빠서 핫초코 가게가 엉망이군.
0: 그러네요.
1: 난 배달하러 이만.
0: 아, 네, 다녀오십시오. 얼른 카푸터 치우고.
2: 곰씨!
3: 곰씨?
0: 어떡해! 변신! 변신!
2: 우리 다음 방송.
4: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 이제 재밌는 형제들 못할 것 같아.
2: 응? 왜?
4: 그것 때문에 출수님이도 못 듣고. 안 되겠어.
2: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젤리 재밌게 먹게 하려고 했는데.
3: 딱 젤리 먹는 것까지 말게. 나 젤리 좋아하거든.
5: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형제들.
2: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3: 그래서 오늘은 엄청 맛있게 젤리를 먹어볼게요.
2: 먼저
3: 지렁이 젤리.
5: 이러더라.
1: 맛있게 드십시오. 아, 배달은 다 했고 곰초이는 청소 잘 하고 있으려나? 어?

0: 이번에는 이 젤리를 한 입에 다 먹어볼게요.
1: 이게 무슨 젤리지?
0: 맛있는 젤리겠지.
2: 어, 그건 먹으면 안 돼! 멈춰!
0: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겠죠? 자, 한 입에. 철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2: 어린이들, 이건 젤리가 아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는 캡슐형 세제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세제? 그게 세제였어? 엄마, 지난번에 산 젤리 어디 있어요?
3: 찾아봐. 지난번에 사다 온 거 어디 있을 건데.
0: 난 젤리인 줄 알았지. 미안해. 아니야, 안 먹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철수님, 저 이제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겁니다. 철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먹을 겁니다.
2: 곰철수님, 이거 보셨습니까? 어? 재미있는 형제들에 나온 곰철수님 인기가 최고입니다.
0: 우와, 저 곰인형 누구? 안정곰돌이 멋져요. 저게 세제구나. 곰돌이가 형제들을 살렸네.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 철수님, 우리 같이 방송해보면 어때요? 제목은 안전한 형제들.
2: 아, 그럼 전 당장 구독하죠. 예, 예.
4: 안 한다.
0: 아유, 참. 우리 인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철수님? 네? 철수님, 제발요. 김성민이도 같이 부탁하잖아요.
4: 내가 원하는 건 인기가 아닌 혼자만의 핫초코 타임. 하지만 쉽지 않군.
2: 제발요.

0: 수학탐정단. 지도 색칠해 본적 있어요? 서로 맞닿는 지역은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몇 가지 색이 있어야 할까요?
1: 그거야 간단하죠. 색연필 64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4개면 돼.
0: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4가지면 어떤 지도든 다 된다고.

0: 그 고민 170년 전에 드 모르간도 했어. 그리고 못 풀었어.
1: 풀지 못했다고요?
0: 아쉽게도.
1: 영국 수학자 오거스터스 드 모르간. 깔아와요, 수학 탐정단.
2: 안개가 낀 회색빛 하늘 아래 수학과 교수 드 모르간은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학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걸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죠. 그해 10월 제자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3: 교수님, 서로 맞닿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칠할 때 네 가지 색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2: 드 모르간은 직접 색연필을 들었죠. 네 가지로 됩니다. 그런데 왜 되는 걸까요? 아일랜드의 천재 수학자 해밀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겠냐고.
4: 흥미롭지 않네.
2: 그 대답이 전부였어요. 한 줄 쓰고 지웠어요. 다시 쓰고 다시 지웠어요. 증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발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섯 가지 색이 필요한 지도를 단 한 장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아무리 복잡하게 그려도 네 가지면 됐어요. 연구실 바닥까지 지도가 쌓여갔어요.
5: 저 지도 다 직접 그린 거예요.
0: 발레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인데 증명이 없을 뿐이지.
2: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드 모르간은 지도의 지역을 보지 않았어요.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계선을 보고 있었어요. 색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일지 모른다는 직관이었죠.
1: 색의 문제가 아니야. 연결의 문제야.
2: 드 모르간은 이 문제를 세상에 공개했어요. 학술지에, 편지에, 강의에 네 가지 색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왜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다른 수학자들도 달려들었지만 모두 증명을 실패했어요. 드 모르간이 세상을 떠나고 124년이 지난 1976년 수학자 아펠과 하켄이 컴퓨터로 천 가지가 넘는 경우를 모두 확인했어요. 인류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네 가지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드 모르간의 질문이 세상을 124년 동안 움직인 것이죠.
6: 수학탐정단 드 모르간은 답을 못 찾았는데도, 아니, 못 찾았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질문을 세상에 남긴 것 자체가 수학이었던 거니까요.
0: 평면 위에 어떤 지도든 서로 맞닿은 두 지역이 같은 색이 되지 않도록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어. 지역이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어. 단, 한 점에서만 닿는 건 같은 색이어도 돼. 면으로 맞닿을 때만 다른 색이 필요하거든.
5: 그럼 저도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겠는데요.
6: 그럼 잉키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0: 수학탐정단, 오늘 만난 드모르건의 이야기 어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유학 6년 만에 빈공과에 장원 급제하고 당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란인 황소의 난을 토황소경문이라는 글 하나로 진압하며 문장가로 이름을 크게 떨친 최치원. 당나라의 성공한 관료였던 그가 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고국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던 최치원은 시무십조라는 개혁안을 올립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은 육두품이 올린 개혁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당나라에서 인정받았더라도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인 골품제를 넘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도대체 언제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윤령체제와 골품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딱딱한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시간,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윤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령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금을 걷고 관리를 뽑는 모든 방법을 담은 거대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 최첨단 시스템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맞춤형 OS로 발전시켰는지 그 흥미진진한 업그레이드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윤령 체제는 크게 율, 령, 격, 식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율은 오늘날의 형법에 해당합니다.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정해놓은 법이죠. 중요한 것은 이 율을 만드는 권한이 오직 황제에게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를 법으로 뒷받침했던 것이죠. 령은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을 정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관청의 종류와 임무, 관리들의 등급과 월급, 세금을 걷는 방법 등이 모두 령에 포함되었습니다. 격과 식은 율과 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법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필요가 생기겠죠. 이때 수시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을 실제로 시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서식 등을 정한 것이 식, 즉 시행색칙이었습니다. 이처럼 율이 사회의 최저선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령은 국가 운영의 최고 효율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의 명령 형태로 흩어져 있던 령이 나라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거대해지자 율에서 독립된 하나의 완성된 법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진시대의 학자 두예는 령은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고 율은 처벌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이로써 율령은 형벌과 행정이라는 두 날개로 국가를 이끄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령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법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점이고, 둘째, 율령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신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랐는데 귀족이나 관리는 큰 죄가 아니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반면

일반 백성이나 천민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았죠. 셋째, 유교적인 가족윤리를 법으로 강제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거나 때리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로 다스렸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지은 경우는 처벌이 매우 가벼웠습니다. 이는 가족 내의 위계질서를 통해 국가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윤령의 기본 아이디어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하나의 완벽한 국가 통치 패키지로 만든 것은 놀랍게도 한족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조의 왕조들이었습니다. 이후 북조의 여러 나라들이 이 시스템을 더욱 다듬었고 마침내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동아시아 전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율, 령, 격, 식을 모두 갖춘 완벽한 법체계를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틀로 삼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에는 중앙과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행정제도 그리고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토지 및 조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을 주와 현으로 나누고 현 아래에도 작은 단위까지 두어 국가가 모든 백성을 직접 파악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중요한 지방관은 모두 중앙에서 직접 임명해서 보냈죠. 경제적으로는 균전제와 조용조라는 제도가 짝을 이루어 운영되었습니다. 선비족이 세운 부귀 때에 처음 시작되어 수나라와 당나라 때 완성된 제도가 바로 균전제입니다. 균전제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일정한 나이가 된 남자 백성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은 균전제로 받은 토지를 경작하는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용조라고 합니다. 조는 곡식, 용은 노동력, 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이었죠. 국가는 균전제를 통해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두고 조용조를 통해 안정적인 세금 수입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윤령 국가를 운영할 인재, 즉 관료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바로 과거 제도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수나라 문제 때 처음 시작된 과거 제도는 가문이나 배경이 아니라 시험 성적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제도는 대대로 관직을 차지하던 호족이나 문벌 귀족의 특권을 견제하고 일반 백성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인재를 뽑아 황제의 통치를 돕게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평민이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황제 입장에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오직 시험을 통해 임명된 황제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 삼국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역시 중국의 윤령을 받아들여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기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윤령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체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윤령을 반포한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는 동시에 윤령을 반포했습니다.

깊이 구분함으로써 왕의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전달되는 관료체계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 수도에 22개의 전문부서인 22부를 두어 나라의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방에는 5개의 방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치 조직도 완비해 나갔습니다. 신라의 윤령 수용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520년 버풍왕 때 윤령을 반포했는데요. 신라 윤령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골품 제도는 혈연에 따라 신분을 성골, 진골, 그리고 6두품부터 1두품까지 나누는 신라만의 독특한 제도였죠. 윤령은 이 골품 제도에 따라 개인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의 상한선,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 살 수 있는 집의 크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두품 출신은 17관등 중 6관등인 아창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골품 제도는 진골 귀족의 특권을 보장해 지배층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능력 있는 인재의 성장을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건너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시 당나라의 윤령 체제를 모델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려는 거대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바로 다이카 개신과 다이호 윤령의 반포입니다. 645년에 일어난 다이카 개신의 뜻을 살펴보면 다이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한 연호이고 개신은 고칠 깨자와 새로울 신, 즉 낡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다이카 시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연호는 무엇일까요? 연호는 연도를 세는 기준으로 보통 중국에서 황제가 즉위할 때 연호를 선포하고 그때부터를 1년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호는 시간을 지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만이 고유한 시간의 단위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연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일본의 덴노가 독자적인 연호를 선포했다? 이것은 그만큼 덴노의 권한이 강해졌고 중앙집권화를 실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45년 일본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소가시 가문을 몰아낸 뒤 646년 개혁 세력이 당의 윤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개신의 조칙이라는 개혁안을 발표하며 덴노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카 개신으로 시작된 개혁의 노력은 약 50년 뒤인 701년 마침내 다이호 윤령의 반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나라의 윤령을 모델로 하여 나타난 다이호 윤령으로 확립된 일본 중앙정부 조직은 이관 팔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팔성은 당나라의 행정부서인 육부를 본뜬 것이지만 이관은 일본의 독특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관은 일반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과 덴노의 조상신 및 기타 제신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기관이 행정 최고기관인 태정관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덴노의 제사장적인 권위와 고유신앙인 신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0: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균전제를 본뜬 반전수수법이라는 토지제도와 조용조라는 세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국가는 먼저 전국의 모든 백성을 호족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6살이 넘는 모든 백성에게 성별에 따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었죠. 이 토지를 구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개인이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죠. 땅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는 그 땅을 다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6살이 된 아이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죠. 이처럼 땅을 나누어 주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거두어들이는 제도였기 때문에 반전수수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그 대가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일본에도 중국처럼 조용조라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조용조 세금은 백성에게 정말 큰 부담이었는데요. 특히 조로 내는 특산물은 백성들이 직접 수도까지 운반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은 모두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작지를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는 결국 반전수수법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섭관 정치가 나타나 덴노 중심의 율령체계는 점차 명목상의 제도로 변해갔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고대 국가들의 율령체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율령이라는 운영체제는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져 각 나라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율령과 과거 제도를 통해 황제 중심의 강력한 관료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신라는 율령을 골품제라는 자신들의 사회 구조와 결합시켜 독특한 귀족 국가 체제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고유의 신앙인 신토를 율령에 통합했지만 강력한 지방 세력의 성장을 막지 못해 결국 중앙집권적 율령 체제가 비교적 단기간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법입니다. 법체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 거나 다름없죠. 그런 의미에서 율령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교수 권오현입니다. 우리는 1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진로 역량은 단순히 무슨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것만이 아니고 그 전공 관련 활동, 독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그 전공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진로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그 강의를 다녀보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특정 전공을 그 갈 때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뭐 워낙 과목 수가 워낙 많으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감옥을 이수해달라라는 걸 사전에 알려주자. 그게 핵심 근장 감옥 제도예요. 그걸 서울대부터 발표를 하게 되었죠. 지금은 많은 대학들이 이제 요강이나 이런 데 전공별로 고등학교 이런 감옥을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걸 미리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이 핵심 근장 감옥을 미리 발표한 대학인지 또 전공별로 어떤 감옥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전에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선 이 내신 등급하고 전공 적합성 중에 어디를 우선해야 되는지 성적 좋은 감옥을 들어야 되는가? 전공 적합성을 만드는 그 감옥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하는데, 하나의 큰 원칙은, 예, 내가 인문사회계 쪽으로 전공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럴 감옥 때, 일단은 그 나에게 자신 있는 감옥을 듣는 게,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감옥을 듣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자연계 공대나 뭐 의대나 이런 데를 가겠다 그러면 자연계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으면은 이 내신 등급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이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을 그 대학이 발표한 걸 참고로 하든지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든지 전공 적합성하고 내신 등급을 함께 맞춘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감옥을 이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도 많던데 진로를 바꾼 경우에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맞추나요? 진로는 도중에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은 감옥을 다시 또 들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불안한 그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공을 진로를 바꿨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감옥을 확 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계 쪽으로 그 생각을 했다가 인문계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들은 감옥 그대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과 쪽으로 영문학을 생각을 하다가 공대 기계공학부로 바꿨다 이런 경우는 아 기계공학부 그러면은 이 기계공학부에서 대학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이 대학은 꼭 물리를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수를 해두는 게 좋아요. 인문사회계 쪽에서 자연계 쪽으로 바꾸는 또 자연계에서 자연계로 바꾸면서 큰그 어떤 하나의 과목 이수의 핵심 과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2학년 말이나 3학년 1학기 때 이수를 해 두는 게 좋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많은 게이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과목마다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이 진로와 관련된 기재를 하는 게 좋은지, 요거는 좀 대학마다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어떤 대학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세특마다 진로까지 포함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이런 입장이고 또 상위권 대학의 사정관들이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세특이라는 거는 과목별로 진로를 적으라는 게 아니고 학생의 관심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우수성을 기재를 하는 게더 중요한데 세특의 진로를 기재하면서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괜히 진로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해버리고 정작 기록해야 될그 과목의 우수성은 적게 기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과목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잖아요. 이 과목이 왜 존재하고 이거 어떤 특성이고 이 과목이 그 취지가 뭔지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을 제가 과목 마인드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해 두는 것, 즉 교과의 각 종료 분야들을 골고루 이수해 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목을 많이 다양하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듣자.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진로와 관련성, 이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이 심화에 해당되는 게 수학이면 기하하고 미적분 2죠. 이런 진로 선택의 심화에 해당되는 요소, 이거는 다른 교과보다는 과학하고 수학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진로 선택에 있는 심화, 즉 수학이면 기하 미적분 2. 이거는 대학들이 평가를 하면서 되게 진하게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 분야는 경제수학이나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이런 것들은 진로에 해당되는 수학 과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진로에 따라서 이수를 해도 되지만은 내가 관심이 가서 이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융합 선택은 융합하고 실생활에 관련된 거는 융합 선택에 분류를 해놨어요. 수학은 보니까 수학과 문화, 그죠? 이런 거는 융합이겠죠, 그죠?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도 융합이겠죠. 실용 통계는 실생활일 거고. 거기에 해당되면은 융합 선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융합 선택에 있는 과목들을 이제 어떻게 이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나의 그 전략 과목을 한번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략 과목이라는 거는 그요꼭 과목만이 아니라 나의 진로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이런 길에 대해 가지고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 과목의 내용을 그게 논리로 가져와 가지고 나를 좀 더욱 설득력 있게 꾸미 나가는 학생부를 그런 데 활용하는 과목이 전략 과목.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융합 선택에 수학 과제 탐구 또 과학 과제 탐구 막 이런 게 있으면 탐구 과목이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략 과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경제학과를 지원하는데 경제 과목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세계사 과목을 들으면서 세계사 속에 경제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세탁에 있으면은 아, 이 학생은 경제라는 과목을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듣지는 못했지만은 이 세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했구나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과목 이수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 우선 과목 마인드를 갖추고 또 일반 선택 과목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충실하게 이수를 해두고 진로 선택 이런 심화 이거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수학하고 과학의 진로 선택 8개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뭐 내가 전략 과목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 관심사에 따라서 편안하게 듣든지 아니면은 진로와 그내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한번 사전 탐색으로 한번 들어본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입시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이 병목 사회거든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이 줄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능력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수능이 대표적인 이런 능력주의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을 보는 이게 대학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걸막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줄을 세울 때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로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어지는 이 방식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는 이게 능력주의. 이고요. 그다음에 연계주의는 그 학생이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이걸 확인을 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런 자세라든지 준비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이 학생이 더 적합하다 이 적합도를 판단을 하는 이걸 연계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계주의는 고등학교 교육하고 대학 입시 또 고등학교 교육하고 대학 교육을 연계를 시키는 이런 취지인 거죠. 균형주의는 이거는 평등성보다는 이 형평성, 근본적인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 그걸 보완해주는 입시가 균형주의죠. 뭐 지역균형진행이나 지역인재진행, 사회배려자진행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각 대학들이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4월 30일이라 그랬죠. 지난 4월 30일에 각 대학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지는 2028 대입입니다. 이제 학생부 반영을 대부분 대학들이 강화를 하더라. 이게 전국적으로 모집 인원을 수시 모집을 크게 확대를 한 정시가 그래서 한 1200명이 줄고 수시가 한 4000명이 늘어났는데 그 4000명 늘어난 것 가운데 종합 진행이 한 2700명, 그다음에 교과 진행이 한 1500명 정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아주 확대되는 이런 게 보였고요. 이제는 수능마저도 정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크게 늘어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지금 고2부터는 정시도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는 대학들이 이렇게 지방의 국립대부터 해서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까지 이렇게 되니까 아, 수시는 학생부 100, 정시는 수능 100. 이게 간소화 정책의 기조였는데 이제는 이게 흔들리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 입시는 아시죠?

19등급 상대평가를 없애고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꾼, 그게 이제 첫 해가 지금 고2부터 적용되지는 내신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의 이 변별력이 이제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계산식으로 반영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의 어떤 정성적인 이런 평가, 이걸 더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수시에서도 관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반영하던 학생부 교과 진행도 이거는 계산만 해야 되는데, 이 학생부 정성평가라든지 뭐 출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반영을 하면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진행 방법 또 진행 요소에서 하이브리드형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을 하는, 이전 같으면은 그 수료평가 100 아니면은 수료평가에다가 면접을 그 반영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만을 운영을 했는데,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료평가 100으로 학생을 뽑고 또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료평가에다가 면접을 60, 40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 이 수료평가만 이렇게 해가지고 뽑을래 그러면은 이 5등급 체제에서는 변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면접을 추가한다. 그래서 변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면접을 하려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엄청 손길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운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전형은 수료평가 100으로 뽑고 또 이 면접을 통해서 변별력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려는 이런 전략이 여기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면접 전형 요소에서도 면접을 추가하는 이런 대학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그 내용들을 외우고 풀고 답을 찾고 하는 정도로 그냥 공부하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학생이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자꾸 넣으면서 맥락화를 시키고 개인화를 하는 이런 수업 태도가 보이는지, 이걸 세트게 확인해서 진하게 반영을 하겠다. 아마 이 탐구적인 수업 태도, 이 영향력이 아주 커질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게 기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십시오. 기품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고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기품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 그래도 그 분야에 실력 있고 자기 관리를 철저한,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판단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하는 이런 자세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분들하고 해법도 하고 인간관계도 좋게 맺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을 기품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배움이 아니다.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교과를 중심에 두고 교과를 열심히 배우되 거기에 내 생각을 넣는 이런 데 익숙해져. 또 자기 생각만 많고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의 관심, 그 교과 주제를 관심을 넣어도 되고 인생 주제를 넣어도 되고 이러면서 교과 내용에 내 생각, 내 관심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그 결과를 탐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독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세특을 거의 전체적인 학업이나 진로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세특으로 통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독서든 동아리든 나만의 독특한 관심사를 교과 세특에 담아가지고 대학으로 보내는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된 공부, 생각과 공부, 배움 이걸 같이 결합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도록 하세요. 이제는 수업에서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그 수업에서 내용 암기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내 생각을 이렇게 펼치고 배운 내용을 좀 과감하게 우리 사이에

제공도 해보고 그러세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 아, 그러면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지? 이런 과감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질문을 던져보고 혼자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관심, 또 일상 경험에 맞는 이런 주제를 택해가지고 과감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답을 찾는, 이걸 깊은 학습이라고 그래. 막 뭐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펼치는 이런 쪽으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넘어지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이 여유와 편안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중학교 때까지는 이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인데 고등학교 오니까 이 철봉에 혼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도 바닥은 안정적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도 중학교 때는 꽤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 왔는데 주변에 더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등급이 쫙 떨어지고 이러면서 불안한 그 마음을 이 철봉에 혼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게 기억이라든지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이때 실망을 갈질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시험 점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그리고 직업에 이르기까지 이런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십시오. 대학 입시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내적 근육을 키워놔야 됩니다. 내적 근육이라는 것은 이건 작은 이런 성취에서 느끼는 이런 뿌듯함, 이것이 모이면은 내적 근육이 돼요. 이런 내적 근육이 있으면은 나만의 이런 대표 강점, 그리고 또 뚜렷한 이런 진로 의식,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오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 유익한 이런 정보를 남보다도 먼저 얻도록 하십시오. 모르면은 의지가 안 생깁니다. 의식을 해야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이루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이렇게 매섭게 준비를 하면은 미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런 설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오세아니아의 자연환경과 자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세아니아의 자연환경과 이로 인한 특징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오세아니아의 자원 분포와 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세아니아는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지역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에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그레이트 샌디 사막 같은 다양한 사막들이 분포하고요. 주변에 비해서 높이가 낮아서 분지 형태를 갖고 있는 대찬정 분지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 대찬정 분지에는 찬정이라는 일종의 우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우물을 이용해서 많은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부에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아 해발고도가 낮고 완만한 형태를 띠는 산맥입니다. 이러한 산맥을 우리는 고기 습곡 산지라고 불렀죠.

다음 북동부 해안에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산호들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면적이 한반도보다 더 넓은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산호초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 지대입니다. 다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입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반적으로 건조기후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건조기후는 1년 내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하게 됩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1년 내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비가 적게 내리게 되죠. 그래서 건조기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할까요? 예,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 온대기후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서부와 남동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륙 지역,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내륙 지역에는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애버리지니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서부와 남동부 해안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정리해보면,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남동부와 동부 지역의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는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뉴질랜드입니다. 자, 먼저 뉴질랜드는요,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네,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북섬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산 지형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화산지대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올라오기도 하고요. 간헐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수증기 압력에 의해서 뾱! 뾱! 간헐적으로 샘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반면 남섬은 전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적도로부터 거리가 먼데다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빙하가 분포하기도 합니다. 현재 빙하가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빙하가 더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빙하로 인해 발달한 여러 지형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빙하라고 하고요. 요 피오르도 빙하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빙하는 어떻게 이런 피오르란 지형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산이 있는데요. 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지역을 우리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빙하기에는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비보다 눈이 많이 내렸고 이 눈들이 계곡에 쌓이게 되고 눈이 쌓이고 쌓이면서 얼음으로 변한 상태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빙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겼죠. 얼음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비는요. 땅 위를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액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V자 형태로 골짜기, 계곡을 파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빙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눈이 내리게 되면 훨씬 더 넓고 깊게 계곡을 파면서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후빙기가 찾아오면서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요 빙하가 사라지면서 이런 육자 형태의 골짜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빙하기에 이렇게 빙하가 흘러내려오면서 U자 형태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사라진 다음에 또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닷물이 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U자국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좁고 길쭉한 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얘를 피오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빙하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피오르란 지형이 뉴질랜드의 남섬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의 기후는요, 전반적으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데, 온대기후 중에서도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이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 말고 대부분의 섬나라들은요, 주로 화산섬이나 산호섬이고요.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이런 오세아니아는 다른 대륙과의 거리가 먼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 코알라나 캥거루, 에뮤, 키위 같은 고유종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면서 가장 큰 섬처럼 보이는 대륙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그린란드보다 크면은 대륙이라고 하고,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린란드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륙이에요. 하지만 워낙에 혼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섬처럼 보이는 대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오세아니아의 자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북서부 지역에는 많은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고, 동부 산지에는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철광석과 석탄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 북서부 지역에는 철광석이 널리 분포합니다.

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광석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들로 많이 수출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철광석이 제철공업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제철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철광석을 수입해와요. 그리고 용광로에 철광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뜨거운 열로 녹여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석탄입니다. 석탄을 또 수입해와서 석탄에다가 파이어! 불을 붙이면 뜨거운 열로 인해 철광석이 녹아버리게 되고 철광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샘물로 다양한 철강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제철공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철광석과 석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철공업이 발달한 이 동부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철광석과 석탄을 아주 많이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철공업이 발달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양의 철광석이 수출되게 되고요. 석탄도 마찬가지겠죠. 동부산지에는 석탄이 분포하는데, 역시나 철광석을 녹일 때 많은 석탄을 소비하기 때문에, 역시 동아시아, 그리고 인도 쪽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철광석과 석탄 말고도 금과 은, 구리, 니켈, 천연가스 등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밀과 함께 양고기 그리고 양모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까 대참정 문제에서 많은 양을 사육한다 그랬죠? 그 양을 사육해서 양고기를 수출하기도 하고요. 또 양의 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양모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중에 가장 고급 제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메리노울. 메리노 양의 털을 이용해서 만든 섬유입니다. 그게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세계적인 생산국이에요. 그래서 밀과 함께 양고기 그리고 양모 일종인 메리노울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요 가축과 여러 지하자원의 세계적인 생산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가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이 식량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인데요. 전 세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식량 자원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걔가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밀의 세계적인 재배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음, 오스트레일리아가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는 지하 자원입니다. 얘는 석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하 자원도 많이 채굴하고 농농업이 굉장히 널리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는 수출 품목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보다는 우유 및 가공품, 그리고 양고기, 목재, 소고기 이런 육류와 유제품의 수출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양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자, 오늘은 확인 문제는 따로 없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 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이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민족 말살 통치, 예전에 잠깐, 아주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일제의 이 통치 방식이 시기별로 나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910년대, 기억하고 있나요?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 이른바 문화 정치 시기. 문화 통치라고도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이 민족 말살 통치. 이게 바로 1930년대, 그리고 광복대, 광복까지의 그런 일제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예전에 잠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 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민족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 끝까지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

0: 나려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 독립을 향한 그 마음들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쓰인 비석이 세워졌네. 이것은 일본의 거짓 주장이야.
2: 일본인도 아닌데 신사에 절을 하라고 강요받았어.
0: 교재를 보면 침략 전쟁을 확대한 일제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후반 일제는 더 많은 나라를 침략했어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과 한국인이 가진 물건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단 우리 민족 말살 통치를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만 봤을 때는 1930년대 이렇게 시기가 나오면은 뭐 몇 년대 이런 거 나오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사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더 많은 나라를 침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930년대 후반쯤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일제가 이제 중국 본토를 점점 어떻게 침략을 확대해 갑니다. 1930년대 초반에 1931년에 그 만주 사변이라고 해서 일제가 이제 어떻게 그 중국에 있는 만주 지역을 점령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1937년, 즉 1930년대 후반이잖아요. 일제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 본토, 중국 땅이 있죠. 침략을 확대해 갑니다. 더 많은 나라를 침략했다. 점점 그 침략 야욕을 더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뭐 1941년쯤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잠깐 해주는 말이라서 뭐 크게 여러분들 이 문제 단계에서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1941년도에 미국의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일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면은 일제가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해 갑니다. 자신들의 그런 침략의 야욕, 그러니까 침략에 대한 그런 마음을 더 드러내요. 더 거칠게,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많은 물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국인과 한국인이 가진 물건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거. 일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인과 한국인이 가진 물건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다. 여러분들, 참 속상한 상황이죠. 자신들의 그런 침략 의지,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동원되고 한국인이 가진 물건을 이제 동원하려고 합니다.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민족이 한국인이라 여기지 못하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민족 말살 통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1930년대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 통치 방식, 민족 말살 통치 등장합니다. 말살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것을 아주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한국인이라 여기지 못하게끔 생각하게, 우리 민족이 한국인이라 여기지 못하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민족 말살 통치. 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말살해버리는 그런 민족 말살 통치를 더욱 강화해가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를 보면 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국사를 조금 더 깊게 배우면 심화 단계에서는 이거를 내선일체라는 말을 써요. 내선일체. 여기 보면은 뭐 내선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내자가 뭐냐면은 일본 본토, 일본 본토를 내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그 내자고요. 선은 조선할 때 선자예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체다,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선일체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우지도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너네랑 너네 조선 그리고 우리 일본 하나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글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본 일제가. 그리고 어떻게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것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믿는 종교 시설인 신사에 가서 절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신사라고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신사라고 하는 종교 시설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절을 하게끔 강요합니다. 아래쪽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죠? 일본인도 아닌데 신사에서 절을 하라고 강요받았어. 참 속상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창씨 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 문제 단계라서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재에선.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상윤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 한국식 이름을 어떻게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윤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걸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따라와요. 아무튼 이렇게 일제는 어떻게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정말 화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 쓰임 비석이 세워졌네. 이것은 일본의 거짓 주장이다. 내선 일체 나와 있죠. 한자로 내선 일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신사 관련된 부분 봤고요. 이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여러분들. 일제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국가총동원법. 단어 자체가 다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이 뭔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쟁이 필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당시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됩니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 있죠. 혹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제 일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인이 이제 가정에서 쓰고 있었던 그런 숟가락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냥 가져가요. 왜냐? 무기 만들려고. 녹여서 무기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전쟁에 필요한 물건, 사람들 마음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일제는 전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쌀을 가져가고, 전쟁을 할때 먹을 게 필요하니까 쌀을 가져가고, 아까 말했죠, 숟가락 등 쇠로 된 물건도 강제로 가져갔다라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전쟁에서 일단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일제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나 광물을 캐는 탄광으로, 탄광에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일을 시키려고. 강제로. 이걸 우리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징용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일 시키려고, 탄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강제로 데려가 전쟁에 참여시켰다. 이거는 어려운 말로 징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공부할 때 가끔씩 뭐 징용, 징병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징용은 강제로 끌고 와서 일시키는 거고요. 징병은 강제로 데려가서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다. 징용, 징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수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강제로 데려가서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은 전쟁터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징용, 징병,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처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분통 터지는 진짜 억울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져요. 특히 일본의 이 침략 야욕, 침략,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욕심이 점점점 드러나면서 고통은 결국 누가? 한국인들이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키워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 말살 통치 오늘 다뤘었죠? 민족 말살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앞에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재에 1930년대 후반 일제는 더 많은 나라를 침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본토를 침략 확대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함께 해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인과 한국인이 가진 물건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민족 말살 통치란 결국 그래서 뭐냐? 우리 민족이 한국인이라 여기지 못하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민족 말살 통치. 우리 민족이 한국인이라 여기지 못하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까 내선일체 이야기했었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우리말 배우지도 쓰지도 못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신사에 가서 절을 하도록 강요했다.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창씨개 명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국가총동원법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어떻다? 이제 국가총동원법을 이제 실시하죠. 그러면서 일제는 전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쌀을 가져가고 숟가락 등 새로 된 물건도 강제로 가져갔다. 심지어 숟가락도 가져갔다라는 거.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나 광물을 캐는 탄광으로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 갔다.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킨다. 징, 용. 한국인을 강제로 데려가 전쟁에 참여시켰다. 뭐, 징, 병. 징용과 징병에 대한 내용 다뤘습니다. 위안부 설명했었죠?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 이런 내용까지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제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내선일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답 동그라미. 괄호 2번. 학교에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말 못 쓰게 했잖아요. 그 내용들 아까 다뤘습니다. 그래, 정답 동그라미. 괄호 3번. 일제는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데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 요 내용도 위안부 설명하면서 우리 교재 통해서도 나왔고요. 저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정답 동그라미입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1930년대 후반 침략 전쟁을 확대한 일제는 한국인에게 어디에 가서 절을 할 것을 강요하였나요? 그렇죠. 신사에 가서 절을 할것 강요했다.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고요. 괄호 2번. 일제는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나요? 그렇죠.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창씨 개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를 학교에 못 보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것들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는 일제가 국가 무슨 법을 바탕으로 숟가락 등 쇠로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쌓아놓은 모습 담긴 사진이다. 이런 쇠로 만든 물건 가져가서 어떻게 녹여가지고 무기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 무슨 법을 만들었다. 뭡니까? 그렇죠. 국가 총동원법. 그래서 기억에는 총동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국가 총동원법, 그리고 뭐, 숟가락도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쓰는 숟가락까지 가져가서 여러분들 참 한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요렇게, 숟가락이라는 내용 떠올려주면 아마 쉽게 국가 총동원법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엄청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봤을 겁니다. 심지어 이 숟가락까지 이렇게 가져가다니 진짜 말도 안 되는 화가 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였을까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민족은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런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까 나왔었잖아요. 내선일체. 그런 주장들 보면 알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어떻다?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우리말,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노력들을 우리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조선 어학회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더 봐. 조선 어학회가 등장합니다. 조선 어학회는 일제 식민 통치로 잊혀져 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어학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조선 어학회가 그래도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한글날쯤 되었을 때그 한글날 관련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조선 어학회에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원래 여러분들 이 조선 어학회 원래 이름 뭐였냐면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만드냐? 아까 제가 무슨 예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언제쯤? 한글날쯤 되면 교육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한글날이라고 이제 불리기 전에 뭐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각양날이라고 불렸잖아요. 다시 한번 더. 발음이 안 좋죠? 그 한글날의 시초가 되는 각야날을 만들게 됩니다. 각야날. 그게 바로 조선어 연구회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조선어 연구회가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 어학회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 어학회에서는 무엇을 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어학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박은식과 신채호 등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박은식, 신채호와 같은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심화에서 배울 때이 박은식과 신채호가 썼던 그런 책들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뭐 간단히 말해주자면 박은식 같은 경우는 한국통사, 다시 한번 더, 한국통사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한국통사가 뭐냐면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그런 과정 있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그 아픈 과정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한국통사라는 걸 이제 쓰셨고요. 신채호 같은 경우는 무얼 하냐면은 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그런 위인들 있죠. 나라를 구한 위인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쓰십니다. 이순신 등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쓰시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높이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책을 통해서 뭐 우리 민족의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높이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박은식 한국통사. 신채호, 뭐 이순신 장군 등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는 등장하죠. 중국에서는 무장투쟁을 위한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장투쟁, 싸우자. 일본과 힘으로 맞서 싸우자.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중국군과 손잡고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김원봉 예전에 잠깐 나왔었죠. 뭘 떠올리자. 그때 의열단 이야기하면서 나왔었잖아요. 그 김원봉이 어떻게 조선의용대를 만들어 중국군과 손잡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어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을? 그렇죠.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 경험이 많은 지청천을 중심으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청천이 이 전투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고요.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한국 광복군의 일부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함께하면서 한국 광복군의 힘은 어떻게 더욱 강해졌다. 뭐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한국 광복군의 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여러분들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라는 거. 뭐 영국군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교재만 봐서는 왜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당시 이제 영국군도 이제 누구 일본군과 이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상황인데 영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한국 광복군이 상대적으로 일본군을 자신들보다는 더잘

하여튼 그런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 보았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사진 등장하죠. 한국 광복군과 여성대원. 한국 광복군과 여성대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갔다라는 거. 아무리 일제가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지만 어떻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갔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침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활약상들과 그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이제 몇몇 분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약상 다들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시험 공부를 위해서 그냥 익히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일제강점기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키워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어학회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죠.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조선어 연구회였다. 근데 이름 바꿨다. 조선어학회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한글 맞춤법 통일화 만들었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박은식, 신채호 등 이런 역사학자 이야기했었습니다. 박은식, 뭐 한국 통사 이야기했었고요. 우리 역사를 연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애국심 높이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조선의용대. 무장투쟁을 위한 부대다. 김원봉. 의열단 할때 나왔던 그 김원봉 맞습니다. 조선 의용대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국군과 손잡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어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국군보다는 이 한국 광복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더잘 알잖아요. 그렇게 판단했기에 영국군의 요청이 있었다. 흐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미국과 함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일제가 이제 항복선언을 하면서 아쉽게도 이 작전을 펼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광복입니다. 언제? 1945년 8월 15일.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기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내용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조선어학회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그렇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만들었다.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괄호 2번입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나왔네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역사를 연구하였다. 박은식, 신채호, 역사학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박은식, 한국 통사 이야기했었습니다. 신채호, 이순신 등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썼다 이야기했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역사를 연구하였다. 그렇죠. 역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 괄호 3번.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그렇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정답 됩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려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만들자 이야기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영국군 입장에서는 한국 광복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더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무장투쟁과 관련 있는 군사조직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오늘 배웠던 군사조직 어떤 거 있나요? 조선의용대랑 한국 광복군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이 조직해서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김원봉, 뭐 조선의용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김원봉 하면은 조선의용대뿐만 아니라 뭐 의열단까지도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바로 2번, 미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렇죠. 한국 광복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선의용대,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 함께 다뤄 보았고요.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억에 들어갈 군사 조직의 명칭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명, 기역, 서명, 태극기라고 되어 있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만든 기역

0: 적의 대원이 동료 대원들로부터 선물 받은 태극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필승 자유 등 대원들의 독립에 대한 소망이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만든 의 핵심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국 광복군 떠올리면 됩니다. 정답 한국 광복군이고요. 뭐 여러분들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필승 자유 등 대원들의 독립에 대한 소망이 적혀 있다. 그럼 이것을 주고받았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분들의 독립을 향한 염원, 그런 부분들,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개념 다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 이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 소개된 내용 이외에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많이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독립운동 관련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 독립을 향한 염원들, 그리고 정의를 향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를 향한 그들의 진정성,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한 그분들의 멋진 마음, 우리 한 번쯤 더 되새겨보면서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첫 강의 어땠나요? 오랜만에 문제를 많이 풀려니까 손이 뻐근하기도 하고 괜히 느린 내 머리가 내 손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우리 2강부터는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마술을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할 마술은요, 바로 편안함의 마술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보더라도요,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도와주는 마술이에요. 다들 준비됐나요? 네, 뾰로그롱 뿅!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술의 기운과 함께 그러면은 다음 학습 목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원리만 익히고 직접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요. 오늘 3일차부터 5일차까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계산도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 풀기 전에요, 우리 원리 깨치기 먼저 볼게요. 잠깐 복습입니다. 보면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우리 계산한 순서 어떻게 됐었어요?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만 섞여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여기에 괄호가 있을 때는 좀 달라졌죠. 괄호가 있을 때는 뭐부터 푼다? 괄호부터 푼다. 네, 이 점만 유의.

한다면요, 우리 문제 금방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연산력 키우기 3일 차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근데 괄호가 없는. 네, 괄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건 없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쫘라라락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5 곱하기 12 나누기 2네요. 앞에서부터 푼다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2가 1번, 나누기 2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곱하기입니다. 5 곱하기 12는 혹시 암산되나요? 네, 아마 잘안될 겁니다. 이럴 땐 우리 세로셈을 풀면 돼요. 5 곱하기 12는, 5, 2는 10, 1 올리고요. 여기도 올릴게요. 그다음에 10에 5 곱하기 1은 5. 그러면은 5에다 1을 더해서 60 해서 6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60 나누기 2는, 이것도 한번, 네, 세로셈으로 풀어볼까요? 6 나누기 2는 3. 그러면은 여기 6, 아래가 없으니까 30이 되겠네요. 30.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에 정답은 3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문제를, 그 연산을 연습한다는 건요, 정확하게 푸는 거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신속하게 푸는 거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산을 좀더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하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푸는 겁니다. 우리 세로셈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5, 2는 10, 0 쓰고요. 여기다 1 받아올림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1은 5, 그 다음에 1 받아내려서 60. 바로 되나요? 되죠, 그쵸? 그 다음에 60 나누기 2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세로셈 굳이 쓸 필요 없죠, 그쵸? 이게 먼저 우리가 10의 자리부터 보면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가리면 딱 가려지나요? 좋죠. 그럼 6 나누기 2는 3. 그럼 3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0 나누기 2할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30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정답은 30. 얼마나 간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 풀이 갈게요. 좋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6 곱하기 4 나누기 8이에요. 아까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6 곱하기 4는 24. 4 쓰고요. 2만큼 받아 올립니다. 20이죠. 1 곱하기 4는 4. 4 더하기 2는 64. 아, 빠르다. 속 시원합니다. 다음에 64 나누기 8은 8, 8에 64. 네. 8.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정답은 8. 네. 이렇게. 아, 근데 선생님이 자꾸 당부의 말을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이거 그 곱하기랑 나누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곱하기가 느리다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막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네, 여러 주변 사람들 있죠. 그럴 때막 구구단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막 나한테 구구단을 물어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은 아무 구구단이나 내줘 해서 딱 마주치면은 4 곱하기 6은 3 곱하기 7은 이렇게 딱 여러 번 말을 하면요, 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들 구구단 실력이 엄청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평소에 구구단 게임하면서 구구단 실력은 많이 늘려놔야 돼요. 알겠죠? 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27 곱하기 2 나누기 2. 이거는, 네, 7, 2, 14. 1 올리고요. 2, 2는 4, 54입니다. 54 나누기 6은 바로 6, 9, 54 생각나야죠. 그러니까 9입니다. 정답. 정답은 9. 이어서 4번입니다. 30 곱하기 6 나누기 9. 네, 숫자는 크지만 당황할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0 곱하기 6, 0이죠. 그냥 0 쓰면 됩니다. 3, 6에 18. 좋습니다. 180. 빠르죠. 그 다음에 180 나누기 9. 이거 당황하지 말고요. 여기 0 가립니다. 18 나누기 9는 바로 2가 나와야죠. 2. 2하고요. 0 나누기 9. 네, 0이죠. 20. 바로 정답 20인 거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20. 네. 만약 의심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로셈으로 풀어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80 나누기 9가 되겠죠? 9.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서 1 나누기 9는 안 되니까 여기는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18 나누기 9는 2. 18, 0. 그러면 여기도 0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로셈을 안 쓰고 빨리빨리 푸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풀이 적응하면 됩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12 곱하기 7 나누기 4. 이거는요, 12 곱하기 7은 2, 7에 14, 4, 1. 1, 7에 7 해서 84입니다. 이렇게. 이거 빼먹었네요. 84 나누기 4는, 이번에도 바로 풀수 있을까요? 4 나누기 4는 1, 8 나누기 4는 2, 21.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풀수 있으면 좋아요. 정답은 21.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25 곱하기 4 나누기 5. 이거는 5, 4, 20, 2를 올리고요. 2, 4에 8, 8 더하기는 10. 100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네요. 숫자가 100입니다. 그 다음 100 나누기 5죠. 100 나누기 5 앞에 가려봅니다. 10 나누기 5, 뭐죠? 2죠. 2, 0 나누기 5, 없죠. 20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0 적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36 곱하기 4 나누기 8. 이거는요, 6 곱하기 4는 24. 여기다 20 받아 올리고요. 3, 4, 12. 이만큼 더 하니까 144입니다. 난144 나누기 8. 아,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바로 세로셈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144 나누기 8은 1 나누기 8, 안 되죠? 14 나누기 8은 1, 8. 그럼 나머지는 64입니다. 64 나누기 8은 8, 8, 8이 64니까요. 그렇다면 정답은 18이 되겠네요. 18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등호 쓰고 정답 빼먹지 말고 18까지 이렇게 완성해 줄게요.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48 곱하기 6 나누기 9. 이거는 풀어봅니다. 8, 6에 48, 8 쓰고요. 4 올립니다. 40이죠. 4, 6에 24, 24에다가 4를 더하니까 28, 288이 되죠. 288을 9로 나누니까, 이번에도 만만치 않네요. 세로셈 갑니다. 288 나누기 9. 2 나누기 9안 되죠? 28 나누기 9는 3, 27. 나머지는 18. 18 나누기 9는 2입니다. 네, 바로 정답은 32 구할 수 있었죠. 정답은 32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8 곱하기 12 나누기 16이에요. 그러면은 8, 2, 16, 1 올리고요. 8, 1은 8, 8에다가 1 더해서 9, 16. 그 다음에 96 나누기 16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나눗셈 할 때요. 세로셈을 할 때도 사실 무작정 우리가 세로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로셈 있죠? 96 나누기 16. 혹시 머릿속에 바로 숫자가 떠오르나요? 네, 떠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을 잘 보면 좋아요. 여기 계산한 숫자의 끝자리입니다. 선생님은요, 이걸 끝자리 맞추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볼게요. 숫자가 어려울 때는 끝자리를 봐요. 6에다가 몇을 곱하면 뒷끝자리가 6이 나올까요? 6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 1은 6, 6, 6, 36. 그쵸? 6 곱하기 1, 아니 6 곱하기 6이 끝자리가 6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몇을 넣어보면 좋을까요? 한? 네, 6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6, 6에 36, 3 올리고, 1, 6에 6, 96?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6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복잡한 나눗셈을 할 때요, 이 끝자리 부분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끝자리가 어떤 수가 어울리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정답 몫에다가 써주면 우리가 좀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네,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답은 6입니다. 이어서 14번입니다. 14번. 35 곱하기 8이에요. 여기 보면은 5, 8에 40, 4 올리고요. 3, 8에 24, 24 더하기 4는 28, 280입니다. 280 나누기 14,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볼게요. 28 나누기 14, 되나요? 2죠. 2. 그러니까 여기서 2를 씁니다. 정답. 아, 그리고 또 있죠. 0 나누기 13 없으니까 2, 10이 되겠죠. 정답은 바로 20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 되게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15번입니다. 42 곱하기 9 나누기 18입니다. 2, 9, 18. 1 올리고요. 10만큼 4, 9, 36 더해서 37. 378입니다. 378 나누기 18. 아,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이 세로셈 합니다. 378 나누기 18은, 네, 이렇게 37 나누기 18은 2. 36이 되죠. 그 다음에 18 남았습니다. 18은 여기다가 몫을 1만큼 써주면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정답은 21입니다. 네, 아래다 이것도 써줄게요. 21.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55 곱하기 3 나누기 15가 되네요. 5, 3에 15. 1만큼 올리고요. 5, 3, 15, 똑같네요? 그럼 165가 되겠죠. 165 나누기 15는? 이거는, 혹시 바로 될까요? 네, 그래도 세로셈 한번 해볼게요. 165 나누기 15는, 16 나누기 15는 1. 15, 나머지가 15가 됩니다. 15 나누기 15는 1. 이렇게 해서 딱 놔두어 떨어지네요. 정답은 11입니다. 등호 쓰고 11, 마무리까지. 이어서 17번입니다. 24 나누기 3 곱하기 4. 이거는 바로 할수 있습니다. 24 나누기 3은 3, 8, 24, 8입니다. 다음은 8,

했어? 32.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정답은 32. 이어서 18번입니다. 30 나누기 6, 30 나누기 5 곱하기 7. 이거는 30 나누기 5는 6, 6 곱하기 7은 42. 네, 이건 암산으로도 될것 같아요. 정답은 42.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45 나누기 5 곱하기 8. 45 나누기 5는 9. 9 곱하기 8은 72. 네, 정답은 72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54 나누기 6 곱하기 3이죠. 54 나누기 6은 9. 9, 3에 27. 27. 정답은 27. 이어서 21번입니다. 64 나누기 8은 8. 그다음에 8이 16. 이거는 네, 정답은 바로 16. 그다음에 22번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 우리 암산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81 나누기 9는 9. 9, 4에 36. 정답에 36 적겠습니다. 네, 다음 23번입니다. 30 나누기 15 곱하기 5. 이거 조금 문제가 까다롭죠? 네, 근데 우리 숫자가 뭔가 익숙합니다. 어때요? 딱두 배를 하면 될것 같지 않나요? 직접 한번 해볼게요. 30 나누기 15. 끝자리를 여기를 0을 맞추려면 5에다 몇 배를 하면 될까요? 네, 5, 2는 10, 5, 4, 20. 네, 4는 너무 큰것 같으니까 2를 넣으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5, 2, 10. 좋아. 2를 넣어보자. 5, 2, 10. 1 올리고 1, 2, 2. 30. 아, 오케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끝자리만 보면 바로 알수 있었죠. 네, 2고요. 2, 5, 10. 그러니까 정답은 10. 바로 풀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4번. 42 나누기 14 곱하기 3.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네요. 우리 끝자리 보면 쉽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4에다 몇을 곱해야 2가 될까요? 4, 1은 4, 4, 2, 8, 4, 32. 아, 3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42 나누기 14. 3을 하면요. 4, 3, 12, 1. 1, 3은 3, 4. 아, 맞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3. 3 곱하기 4는 12.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몇이 될지 이렇게 가늠하고 딱 맞추는 건요. 여러분들 수감각 향상이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틀리면 다시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숫자를 딱딱딱 집어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슬슬 마지막 문제네요. 108 나누기 12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죠. 108 나누기 12. 8이랑 2. 몇을 하면 될까요? 2, 4, 8, 2, 9, 18. 4를 곱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작을 것 같으니까 9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죠? 네, 그래도 세로셈으로 확인해 볼게요. 108 나누기 12. 한번 9를 적어 볼게요. 2, 9, 18. 10 올리고요. 1, 9는 9. 아, 108딱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끝자리를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 네, 잘 맞출 수 있겠구나.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네, 여기 9고요. 9, 9에 81. 해서 정답은 81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34번 마지막 문제 풀게요. 보면은 132 나누기 6 곱하기 3입니다. 아, 이거는 숫자가 좀 큽니다. 바로 세로셈 갈게요. 132 나누기 6, 13 나누기 6은 2, 12, 12가 남습니다. 12 나누기 6은 2 해서 여기는 네, 여기 마저 쓸게요. 22 쓰고 22 곱하기 3은 66입니다. 정답은 바로 66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3일차 모두 마무리해봤고요. 다음은 4일차 이어서 풀도록 해볼게요. 4일차입니다. 4일차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근데 뭐가 있는? 괄호가 있는 식. 그러니까 괄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2번 문제부터 갑니다. 6 곱하기 괄호 56 나누기 7입니다. 56 나누기 7, 괄호 먼저 해줘야겠죠. 56 나누기 7은 7, 8에 56이니까 8. 그 다음에 6, 8에 48. 정답은 바로 48.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48.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번. 12 곱하기 괄호 40 나누기 8입니다. 40 나누기 8은 8, 5, 45입니다. 12 곱하기 5. 이거 바로 할수 있겠죠? 2, 5, 10, 0, 1. 1, 5에 5, 60입니다. 정답은 60. 다음 문제입니다. 4번. 13 곱하기 36 나누기 6.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6, 6에 36. 6이죠. 13 곱하기 6입니다. 3, 6에 18. 1 올리고요. 1, 6에 6. 78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정답을 안 썼네요. 정답은 78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7.

7 곱하기 과로 71 나누기 8입니다. 72 나누기 8은 8972, 9죠. 27 곱하기 9, 숫자는 커도 방법은 동일해요. 79, 63, 6, 60 올리고요. 29, 18, 18에 6을 더하니까 243입니다. 정답은 243.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9 곱하기 괄호 48 나누기 16. 이젠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 본다고요? 끝자리 보면 좋다고요. 6에다가 몇을 곱하면 8이 될까요? 6, 3에 18, 3 정도 넣으면 됩니다. 네, 정답은 3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 3에 27, 그냥 하면 되죠, 이거는. 정답은 27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36 곱하기 괄호 108 나누기 9죠. 108 나누기 9. 이렇게 숫자가 크면은 세로 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보면은 10 나누기 9는 1, 9 쓰고요. 18 남습니다. 18 나누기 9는 2. 그렇다면, 정답은 12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번더 남았습니다. 36 곱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세로 셈으로 할게요. 36 곱하기 12 하면은 6, 22, 1 올리고요. 3, 2, 6, 72가 됩니다. 36 곱하기 2는 36. 근데 그냥 36이 아니라 10의 자리를 보고 36이라 써야 돼요. 36이지만 사실 360인 거죠. 그러면 이 아래로 쭉 내리면 2, 7 더하기 6은 13 올리고요. 그다음에 43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432가 됩니다. 정답 432. 네, 다음 17번입니다. 이번에는 밖에 나눗셈 있고요. 안에 곱셈 있네요. 그래도 괄호 안에 있는 곱셈 먼저 하면 됩니다. 4, 2에 8, 24 나누기 8은 3. 정답은 3. 네, 다음 문제입니다. 36번. 36 나누기 괄호 3 곱하기 4입니다. 3, 4, 12. 36 나누기 12는? 이거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2, 3, 6, 1, 3, 3. 이건 바로 3인 거. 정답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죠. 정답은 3. 네, 쉬운 수들은요.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눈으로 하면 좋아요. 다음 19번입니다. 48 나누기 괄호 8 곱하기 3이에요. 8, 3에 24, 24, 48 나누기 24. 아까랑 똑같죠? 2, 2, 4, 4, 2, 8. 바로 2 나오죠. 방금 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6 나누기 괄호 4 곱하기 7이에요. 4, 7에 28. 방금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8, 2, 16, 2, 2, 4. 2를 곱하면 될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56 나누기 28. 2를 하면요. 8, 2, 16, 1, 2, 2, 4, 56. 역시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 예상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56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64 나누기 괄호 2 곱하기 8입니다. 2, 8에 16. 64 나누기 16은 이번에도 느낌 오나요? 네. 아마 6, 4, 24니까 4 정도 넣으면 맞을 것 같은 느낌? 해볼게요. 6, 4, 24. 2 올리고요. 1, 4에 4, 6. 오케이. 4 넣으니까 진짜 맞았습니다.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쵸? 4. 다음 문제입니다. 24번. 3, 6에 18. 이렇게 쓰고요. 72 나누기 18은요? 네, 이거는 정답 4입니다. 정답 4.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자리 보면은 좀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어 30번입니다. 30번. 네, 숫자가 좀 헷갈리죠? 보면은 괄호 먼저 5, 5에 25. 그다음 200 나누기 25인데요. 이건 세로셈으로 풀어볼게요. 200 나누기 25. 근데 이걸 풀 때요. 보면은 20 나누기 25.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1의 자리인데 어떤 숫자 넣으면 딱 좋을까요? 끝자리 봐요. 끝자리. 5랑 0이죠? 5, 4, 20. 5, 5, 6에 30. 5, 8에 40. 그런데 네, 4랑 6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대충 8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8 넣어보겠습니다. 5, 8에 40, 4 올리고요. 2, 8에 16.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8이 되는 거였네요. 정답 8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4일차 마무리했고요. 다음 바로 5일차 가겠습니다. 네, 5일차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그리고 괄호까지 배운 내용 모두 다 종합하는 그런, 네, 일자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산해 볼게요. 1번입니다. 덧셈, 뺄셈이죠? 차례로 계산하는 겁니다. 차례로 계산할게요. 3 더하기 5는 8, 4 더하기 5는 9, 98이죠. 98 빼기 37. 받아 내림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61 계산하면 되죠.
정답은 61. 다음 문제입니다. 2번.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 순서인데요. 뭐가 달라요? 괄호가 있죠. 그럼 뭐부터? 괄호부터. 55 빼기 37입니다. 5 빼기 7은 안 되죠. 바로 받아내림. 15에서 7을 빼니까 8. 4 빼기 3은 1. 18입니다. 43 더하기 18.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합니다. 3 더하기 8은 1. 4 더하기 1에다가 받아올림까지 해서 61. 정답은 61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2번. 3번. 52 빼기 16 더하기 7. 52 빼기 16은 네, 받아내림 먼저 해야 되겠죠. 12 빼기 6은 6, 4 빼기 1은 3, 36입니다. 36 더하기 7은 6 더하기 7은 3. 받아 올려서 네, 43이 바로 되겠네요. 정답은 43. 다음입니다. 4번. 이번에 52 빼기 괄호 16 더하기 7. 괄호 먼저. 16 더하기 7은 23. 52 빼기 23은 받아내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에서 3을 빼면 9. 4 빼기 2는 2. 정답은 바로 29 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많이 건너뛰었죠? 이번엔 숫자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더라도 할건 어때요? 똑같죠? 그냥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1번, 2번, 3번,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볼게요. 80 빼기 34는, 이거 받아내립니다. 10에서 4를 빼니까 6. 7 빼기 3은 4. 46입니다. 바로 다음 거. 46 더하기 12는? 이거 바로 되죠? 58. 58 더하기 28은? 이번엔 좀 해야 됩니다. 8 더하기 8은 6. 10 받아 올리고요. 5 더하기 2는 7. 86입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답은 86.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4개인데요. 괄호가 있습니다. 뭐부터? 괄호부터. 그러면 볼게요. 34 더하기 12. 제일 먼저 해야죠. 뭐예요? 46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서를 따지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80에서 46을 뺍니다. 그대로 못 빼죠? 7, 10 받아내립니다. 아이고. 네, 여기서 10만큼 받아내립니다. 10에서 6을 빼니까 4, 7에서 4를 빼니까 3, 34입니다. 34에다가 28을 더하니까 4 더하기 8은 2, 12, 3 더하기 2는 5, 5에다가 1 더하니까 62. 정답은 62. 뭐 3개가 있건 4개가 있건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아요. 방법만 알면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54, 3, 4, 12, 3, 55, 1 더해서 162. 162 나누기 9. 이거는 새로 셈하겠습니다. 16 나누기 2는 1. 9하고요. 72가 남습니다. 72 나누기 9는, 이건 쉽죠? 8입니다. 잠시만요. 72 아래다가 0. 정답은 18입니다. 마지막으로 등호랑 정답까지 깔끔하게. 네,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3 곱하기 괄호 54 나누기 9예요. 괄호가 있으니까 뭐부터? 괄호 먼저. 54 나누기 9는 6. 3 곱하기 6은 18. 네, 이번엔 숫자가 훨씬 작게 나왔네요. 정답은 18.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21번이죠. 이번에 나눗셈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나눗셈이 나눗셈 나와도 똑같죠? 어떻게 해요? 그냥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곱셈, 나눗셈 막 이게 섞여 나오거나 막 나눗셈만, 곱셈만 연달아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72 나누기 12는 새로 셈하겠습니다. 72 나누기 12는 끝자리를 보면은 몇 정도 나올까? 네. 2, 6에 12니까 6 해보겠습니다. 2, 6, 12, 1, 1, 6에 6, 72. 딱 맞습니다. 기분 좋죠? 6입니다. 6 나누기 3은 바로 2. 정답은 또 2.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어서 22번입니다. 72 나누기 괄호 열고 12 나누기 3. 12 나누기 3은 4. 72 나누기 4죠. 새로 셈입니다. 72 나누기 4. 7 나누기 4는 1. 4. 나머지는 32. 32 나누기 4는 8. 네. 32. 네. 정답은 바로 18.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8. 오른쪽에다가도 등호 쓰고 18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어서 23번 문제입니다. 96 나누기 6 곱하기 4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 빠르게 풀게요. 이거는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 곱하기 4는 6, 4, 24, 2, 1, 4는 4, 64입니다.
정답은

0: 64. 다음 문제 24번. 아까랑 똑같은데 괄호만 생겼죠? 그렇다면 괄호 먼저 하면 되죠. 6 곱하기 4는 24. 96 나누기 24는 4, 4, 16. 아무래도 4 같습니다. 네, 정답도 4가 맞습니다. 정답은 4입니다.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42 곱하기 4 나누기 괄호 7 곱하기 2예요. 이거 네, 숫자가 많아서도 똑같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근데 뭐 먼저? 괄호하고 차례로 7 곱하기는 14입니다. 이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니까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2 곱하기 4는 8, 4 곱하기 2는 16, 168입니다. 그 다음에 168 나누기 14.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정답은 12가 나옵니다. 정답은요. 12.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올 때 곱하기 나누기 괄호 있으면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네, 좀 높이 차이를 두고 순서를 매기면 조금 더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5일차까지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어떠나요? 선생님의 숨이 가쁜 만큼 여러분들의 숨도 가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스피드 퀴즈 주겠습니다. 다음 문제의 정답 한번 구해보세요. 네, 문제는 3 곱하기 괄호 열고 4 나누기 2 괄호 닫고 곱하기 2입니다. 우리가 지금 5일차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의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꼭꼭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2: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4: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2: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의 책임질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느덧 2강까지 왔네요. 어때요? 지난 강의 친구들 딱 해봤을 때할 만했을까요? 할 만한 친구들,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 다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난 강의 끝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이 선생님이 풀어본 방법대로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친구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도 연산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준비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것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야죠. 자, 오늘 배울 부분은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대분수 곱하기

곱하기 자연수를 넘어서 분수 곱하기 자연수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산 키포인트 문제풀이 하기 앞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연산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꿨습니다. 1과 3분의 2 곱하기 2를 3분의 5 곱하기 2로 바꾼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그 방식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분자와 자연수 이렇게 곱해주면 3분의 10이 나오고요. 3분의 10, 아, 풀었다. 이게 아니죠. 이 가분수를 우리는 대분수로까지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연산키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와 2분의 1 곱하기 11. 그렇다면 우리 아까 봤던 대로 한번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2와 2분의 1 한번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친구들 이 정도는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분모에서 자연수를 곱해주고요. 그러면 2 곱하기 2 해서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를 더해줍니다. 그럼 4에다가 1 더하면 5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분자로 써주는 거예요. 분모는 그대로 2를 적어주고 분자는 아까 계산한 5를 적어준다. 그렇다면 2분의 5가 됐고요. 이거를 곱하기 11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곱하기 자연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니까 약분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50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2분의 55 딩동댕 이게 아니죠. 뭘 해야 한다 그랬죠? 그쵸.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한다. 자, 2분의 55를 대분수로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 한번 해볼게요. 55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쭉쭉 해볼게요. 자, 15에다가 15에서 2가 몇 번 들어간다? 7번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읽어주냐? 27과 2분의 1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3과 4분의 1 곱하기 2예요. 자, 바로 그러면은 대분수를 어떻게 가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4분의 13 곱하기 2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자와 자연수끼리만 곱한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13 곱하기 2를 한다. 13 곱하기 2를 한다. 그렇다면은 4분의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13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와요? 26이 나옵니다. 그쵸? 어? 그랬더니 어때요? 친구들 보세요.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약분 해줘야죠? 4와 26 약분 2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4는 2가 되고요. 26은 13이 됩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2분의 13이 나오고요. 그쵸? 여기에서 마지막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꾸어주니까 6과 2분의 1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도 한번 풀어봐야죠. 자, 1과 5분의 4 바로 그냥 선생님이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5분의 9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5분의 9 곱하기 4와 똑같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5분의 36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쵸? 마지막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7과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이번엔 2와 8분의 1 곱하기 2네요. 처음 2와 8분의 1을 우리는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그쵸? 8분의 1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맞죠? 자, 계속 가볼게요. 8분의 17 곱하기 2를 해주는데, 한번 여기서 이번에는 약분을 해볼까 싶어요. 자,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과 2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뭐도 2로 약분할 수가 있죠. 해서 2로 한번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되고요. 1이 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분모는 그대로 4로 둔 다음에 17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네요. 17 곱하기 1 하면 17이 나온다. 여기서 가뿐하게 이제 우리는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 한다. 4와 4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16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 이번에는 3과 8분의 7 곱하기 3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숫자가 좀 크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우리 이거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겠죠? 그쵸. 바꾸면 뭐가 나오냐? 8분의, 자, 3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한번 계산해 보면 알수 있어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8분의 31 곱하기 3이 되고요. 맞나요? 이거는 즉, 얼마가 나온다? 8분의 93이 나온다. 93이 나온다. 선생님, 숫자가 너무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한번 이거 우리 대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바꿔볼까요? 자, 93 나누기 8을 적어 봅니다. 자, 계속 쭉쭉 계산을 해볼게요. 13 안에 8은 한번 들어가죠? 그쵸? 하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어요?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적어주면 되죠. 아까 했던 대로 요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11과 8분의 5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8번 한번 해볼게요. 1과 9분의 2 곱하기 15입니다. 볼까요? 1과 9분의 2를 우리는 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9분의 11 곱하기 15가 되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건 즉, 9분의 11 곱하기 15가 됐고요. 그쵸? 자, 여기서 9와 15 어때요? 약분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약분을 싹 해보는 거예요. 3으로 하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약분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쵸? 하니까 뭐가 돼요? 3분의 5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 이것도 어떻게?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18과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3과 10분의 3 곱하기 20. 점점 숫자가 커지는 게 느껴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과 10분의 3. 이거를 우리는 또 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33이 되고요. 곱하기 20이죠. 그렇다면 10분의 33 곱하기 20과 같고요.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약분할 게 보이나요? 보이죠? 10과 20. 이게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약분 딱 해볼게요. 하니까 1이 되고 2가 됩니다. 분모가 1이 되네요. 그쵸? 분모가 1이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과값이 자연수로 나오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33과 2만 곱해줘도 돼요.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줘도 정답이 나온다. 33에다가 2 곱하면 얼마 나와요? 66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66이다. 1분의 66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분모가 1이면 그냥 자연수다. 이렇게 친구들 당연히 알고 있겠죠? 24번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12분의 얼마가 되죠? 19가 되네요. 곱하기.

6입니다. 그쵸? 자, 하면은 12분의 19 곱하기 6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약분 바로 할수 있겠네요. 약분 해봅니다. 12와 6. 6으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1, 2.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계산을 해주니까 2분의 19가 나온다. 2분의 19가 나온다. 이거를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준다. 9와 2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2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과 16분의 1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16분의 17 곱하기 12가 되고요. 그 다음 16분의 17 곱하기 12를 해주면 됩니다. 자, 16과 12, 16과 12, 16과 12, 16과 12. 뭘로 약분할 수 있죠? 그쵸. 2로도 약분할 수 있지만 더큰 수, 더큰수 뭐가 있죠? 4로도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4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을 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맞죠?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4분의 얼마가 나와요? 17 곱하기 3 하면? 17 곱하기 3 하면 5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대분수로 바꾸면 12와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31번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분의 25 곱하기 14가 되고요. 그래서 21분의 25 곱하기 14를 하려니까 또 약분이 되네요. 21과 14가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7로 약분이 되죠. 하니까 3, 2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하니까 어때요? 3분의 5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3분의 5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또 대분수로 바꿔준다. 16과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1과 3분의 2를 우리는 1 더하기 3분의 2로 보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3분의 2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 2로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에다가도 2를 곱해주고, 3분의 2에다가도 2를 곱해준다. 각각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한다.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고, 3분의 2 곱하기 2를 하면 3분의 4가 된다. 여기서 3분의 4. 그냥 붙이면 안 되겠죠. 2와 3분의 4. 이런 분수는 없습니다. 이건 대분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어 준 다음에, 2와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더해준다.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더해주니까 3과 3분의 1이 된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2와 2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자, 2와 2분의 1을 우리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본다?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을 각각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각각에다가 어떻게? 2 곱하기 3 하고 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2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그쵸? 2분의 1 곱하기 3 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3 하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2분의 3 이렇게 두면 되나요? 아니죠.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1과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7과 2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4번이네요. 4와 3분의 2 곱하기 5. 이것도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4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5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즉, 4 곱하기 5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20 더하기 3분의 10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쵸?

3분의 10, 대분수도 바꾸어줘야겠죠? 그러면 20 더하기 3과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 즉 23과 3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6번도 한번 나누어 봐야겠죠. 자연수와 분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적어주고 곱하기 10이네요. 이번에는 자 계속 해봅시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1 곱하기 10 하고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계속 해보죠. 1 곱하기 10은 10이 그냥 나오고요. 그쵸? 4분의 3 곱하기 18이니까 어때요? 4분의 3 곱하기 18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쵸? 약분해줘야죠. 약분 2하고 5 이렇게 약분을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죠? 그렇다면 2분의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그렇다면 10 더하기 7과 2분의 1이 되고요. 정답은 뭐가 된다? 17과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도 한번 빠르게, 아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도 곱해주는 거예요. 3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3 곱하기 2는 뭐예요? 6이죠? 그렇죠. 6분의 1 곱하기 2 하려니까 또 보여요. 딱 보이죠? 뭐가 보여요? 약분할 게 보여요. 약분할 게 보인다. 그래서 3, 1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이제 계산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요. 6과 3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13번 해보겠습니다. 13번도 한번 풀어보죠. 자, 2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12가 되고요. 그쵸? 계속 해볼게요. 그렇다면 2 곱하기 12 더하기 8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8을 한번 다시 써볼까 싶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8분의 자, 1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24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12 이것도 딱 보이죠? 약분할 게 보입니다. 약분을 빠르게 해봐야죠. 뭘로 약분해요? 4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2와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분의 3 이거는 가분수니까 우리 대분수로 바꾸어줘야겠네요. 1과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지막 더해주니까 25와 2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와 9분의 5 곱하기 3입니다. 자, 해볼게요. 2 더하기 9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2 곱하기 3 더하기 9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해주고요. 빠르게 6 더하기 9분의 5 곱하기 3 이것도 약분이 돼요. 맞죠? 3이랑 1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3분의 5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6 더하기 1과 3분의 2니까 1과 3분의 2니까 더해주면 7과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21번입니다. 자, 보세요. 2 더하기 10분의 3이 됐고요. 그쵸? 곱하기 5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 곱하기 5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5가 되고요. 그쵸? 2 곱하기 5는 10이 되고 10분의 3 곱하기 5 하려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1, 2 이런 식으로 5로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5로 약분을 해가지고 2분의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건 즉 뭐다? 10 더하기 1과 2분의 1과 같고요. 해서 더해주니까 11과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볼까요? 3 더하기

1 더하기 15분의 2에다가 12를 곱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각각 곱해준다. 이제는 친구들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랑도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이렇게까지 썼고 1 곱하기 12 하면 12가 되고 그 다음에 15분의 2 곱하기 12를 하면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또 3으로 약분이 되네요. 3으로 4. 3으로 약분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5분의 8이 되네요. 자, 5분의 8 이거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1과 5분의 3이 되고요.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13과 5분의 자, 5분이죠. 5분의 13과 5분의 3이 된다. 5분의 3이 정답이 된다까지 해봤습니다. 30번입니다. 1과 18분의 7 곱하기 6이에요. 1과 18분의 7 곱하기 6 해볼게요. 1 더하기 18분의 7 곱하기 6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각각 곱해주는 거니까 빠르게 이번에는 해볼게요. 1 곱하기 6 더하기 18분의 7 곱하기 6이 되고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자, 18과 6, 약분을 6으로 할 수가 있어요. 6으로 약분을 해주면은 3분의 7이 됩니다. 3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3분의 7도 우리 대분수로 바꿔줄 수가 있죠? 3분의 1. 2와 3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8과 3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서 약분을 했지만 우리는 계산 전에 미리 이제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15분의 2 곱하기 5를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한 후에 계산하는 법을 터득을 해서 2와 바탕으로 한번 우리 계산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4분의 3 곱하기 2예요. 이걸 우리는 미리 약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 1.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한 다음에 2분의 3이구나. 2분의 3은 1과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약분을 미리 한번 해봅니다. 미리 2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약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을 한 후에 계산을 하니까 3분의 5 이렇게 나오고 1과 3분의 2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것도 약분을 미리 2로 할 수가 있네요. 자, 2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고요. 5분의 14가 된다. 5분의 14는 대분수로 바꾸면 2와 5분의 4가 된다. 좋아요. 10번입니다. 26분의 9 곱하기 4네요. 26과 4를 우리 이번에도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2로 할 수가 있죠. 2로 약분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건 이 상태로 계산을 했을 때 13분의 18이 되고요. 즉, 뭐다? 1과 13분의 5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자, 36과 20도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요. 자, 뭘로 약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4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9와 5가 되네요. 그렇다면 9분의 25가 되고요. 자, 9분의 25다 하면 결국 뭡니까? 1, 자, 2와 9분의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이것도 계산 전에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자, 대분수를 일단 가분수로 바꾸고요. 3분의 1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약분할 게 없죠? 그럼 바로 가는 겁니다. 3분의 20. 그 다음에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6과 3분의 2가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4분의 5 곱하기 8이고요. 약분이 되죠? 1, 2.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이 됩니다. 자, 이것도 풀어보겠습니다. 9분의 20이 되고요. 곱하기 6인데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3으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니까 3분의 4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3분의 40. 3분의 40이면 13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2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와 14분의 5 곱하기 7이 되네요. 자, 2와 14분의 5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가분수로

수도 바꾸어야 합니다. 가분 수도 바꾼다 하면은 14분의 얼마가 돼요? 14분의 33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7을 하는데, 자, 하기 전에 딱 약분할 거 보이죠? 14와 7이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7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겁니다. 2분의 33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대분수도 바꾼다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16과 2분의 1이 나온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2와 21분의 1, 2와 21분의 2 곱하기 14입니다. 해볼게요. 20, 21분의, 자, 이거 우리 가분수도 바꿔야죠. 자, 가분수도 바꾸면 얼마 나와요? 44가 나오고, 곱하기 14를 해주는데, 7로 약분이 됩니다. 2와 3,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렇다면 3분의 8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3분의 88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계산을 하면 29와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한번 화끈하게 연산 문제 풀어봤습니다. 친구들, 어려웠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남은 문제들도 정말 많아요. 이제 이 남은 문제들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이 강의가 끝나면 친구들이 혼자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서, 아,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 계산 방법들이 친구들의 것이 될수 있도록 친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이 강의 끝나고 열심히 복습을 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친구들을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막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함께 6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만점학 연산 11단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공부 제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시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목을 확인해 봤으니까 이어서 오늘의 공부 목표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는 바로 요겁니다.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1차 시 3일차부터 5일차까지 모두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할 게 남았죠.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40 나누기 12입니다. 자, 이40 나누기 12의 몫을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함께 잘 멋지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모두 확인해 봤으니까요,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바로 계산 문제 풀기 전에 항상 뭘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요. 우리 함께 원리를 깨쳐보기로 했잖아요. 제목 그대로 원리 깨치기, 원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내용을 복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공부해 보았지요. 자, 배웠던 부분이지만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보면은,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 봤지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씩 넘기지 말고 같이 한번 함께 한번더 그림을 확인해 보자고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3위예요. 그래서 네모난 빵이, 뭐 네모난 피자, 네모난 떡다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은 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모난 빵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1, 1, 1, 3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을 때한 사람이 먹는 빵의 크기, 몫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네 부분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부분 먹고 또한 부분 먹고 또한 부분 먹으면 한 사람이 결국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3개 먹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3개다. 그 몫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해 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3 나누기 4의 몫은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슉슉슉, 나누는 수는 분모로 쇽쇽쇽. 그래서 4분의 3이에요라는 진분수의 형태로 적어 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지요? 자, 진분수는요, 진짜 분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아서 항상 1보다 작은 진짜 분수, 진분수의 형태로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나타내 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은요, 네모난 빵을 한번 또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5기 때문에, 자, 네모난 빵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총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나누어지는 수가 5니까. 자, 그런데 이 5개의 빵을요, 세 사람이 똑같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데요. 나누는 수가 3이죠. 따라서 빵 하나를 똑같이 세 부분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부분, 또한 부분, 또한 부분. 선생님, 이미 노란색 되어 있는데 왜 비금치는 거죠? 한번더 확인하라는 의미죠. 자, 또한 부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는 빵의 크기는 결국 3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와 같죠? 3분의 1이 다섯 개. 분수로 쓰면 바로 그 몫은 3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5 나누기 3은요, 방금 본 것처럼 3분의 1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분수로 쓰면 3분의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더큰 분수를 우리 가짜 분수예요. 가분수라고 했지요. 자, 그 오른쪽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정리하면 5 나누기 3의 몫은 5는 분자로 슉,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3은 분모로 슉, 3분의 5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시험을 치거나 문제를 풀면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 정답을 쓸때 이렇게 가분수로만 쓰면, 가분수로 쓰면 틀리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분수로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때 보통은 가분수보다는 대분수의 형태로 많이 정답을 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연습할 때 정답이 가분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의 형태로 쓰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예 대놓고 가분수로 몫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정답을 이렇게 3분의 5 가분수로 적어 줘야죠.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가분수로 정답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분수의 형태로 고쳐 쓰는 연습을, 습관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보면
보면 어떨까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5나누기 3의 몫을 쓸 때는 이렇게 나누어주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적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정답이 가

가분수라면 가분수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원리였습니다. 자,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연산력 키워 볼 건데요. 자, 바로 3일차 문제 한번 만나 볼 겁니다. 제목은요, 오늘의 공부 목표와 같은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인데요. 자, 보세요. 문제가 나눗셈의 몫을 뭐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은요, 반드시 정답을 가분수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문제를 읽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이걸 읽지 않고 그냥 정답을 쓰면 그냥 친구들이, 가분수네? 바로 대분수. 그냥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 따라 뭐 가분수로 쓰세요. 대분수로 쓰세요. 기하분수로 쓰세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문제더라도 이렇게 위에 있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몫을 가분수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대표 문제, 연산키 문제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4 나누기 3입니다.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4를 분자로 슉, 3을 분모로 슉 적어보니 가분수 형태로 나왔네요.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누어주는 수가 이렇게 나누는 수보다 클 때는 몫은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타나요.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연산키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3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면, 나누는 수보다 더 크면, 몫은 가분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3은 분자로, 2는 분모로, 2분의 3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2분의 3을 대분수로 쓰고 싶지만 참으세요. 문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5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원리를 떠올리며, 5는 분자로 샥 올려주고요. 3은 분모로 샥 아래로 내려줍니다. 간단하죠? 정말 쉽죠? 하지만,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쉽다고 후다닥 풀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3을 위에 쓰거나, 5를 아래에다가 쓰거나, 5를 6으로 쓰거나, 3을 8로 쓰거나, 이런 실수에서 틀리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것 중요하고요. 문제를 풀 때, 천천히, 정확하게 정답을 적어주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8 나누기 3입니다. 자, 원리를 떠올리며 샥샥 적어 보자고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8은 분자에다가 적어 주고요. 3은 분모에다가 적어 주고요. 대분수로 고치고 싶지만 문제를 잘 보고 가분수로 이렇게 정답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 볼까요? 13 나누기 3입니다. 자, 13은 어디로? 그래요. 위로, 분자로. 다음 3은 어디로? 아래로, 분모로. 따라서 몫은 3분의 13이라고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3일차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15쪽에 있는 20번 문제예요. 자, 4번까지 풀어봤고, 우리 20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몫을 말해 보세요. 몇 분의 몇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자, 11은 분자로 올려주고요. 10은 분모로 내려줍니다. 10분의 11.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죠. 20번 문제였고요.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이번엔 14 나누기 1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치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 맞게 잘 넣어주면 되죠. 14는 분자에다가, 11은 분모에다가, 가분수 11분의 14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3일차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자, 13 나누기 12예요. 이번에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잘 배치해 줍니다. 자, 13은 분자에다가, 12는 분모에다가, 12분의 13이라고 이렇게 몫을 가분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확하게 천천히 잘 보고 적으면 우리 친구들 아마 잘풀수 있을 겁니다. 남은 문제들 이번 시간 끝난 뒤에 한번 마저 풀어보고요. 자, 3일차에 이어 우리 4일차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4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만 한번 쉬었다가 가자고요. 머리 식힐 겸.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요. 꿀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첫 번째 꿀팁으로 필기구를 확인해요 라고 했지요. 자, 자리가 잘 정돈되어야 공부를 잘, 집중을 잘할수 있는 것처럼 네필통, 연필, 필기구를 잘 확인해 보세요라고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런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말은요, 선생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바로 누구냐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세상을 바꾼 과학자입니다. 맞힌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바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번더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봐.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다면 안다고 할수 없어.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한번 설명해 봐. 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로, 나만의 말로 이건 이래서 이래 이래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뭐, 국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 수학 문제를 풀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가 풀이 과정 쓰는 문제예요. 자, 풀이 과정을 잘못 쓰겠다라는 건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연습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평소에 수학 문제를 풀때 원리를 잘 이해하고요. 평소에 자꾸만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면 이런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연습한 대로 나만의 언어로 이건 이건 이래서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풀이 과정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꿀팁 잘 기억하자고요.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힘내서 4일차 문제도 만나보자고요. 자, 4일차 문제는 바로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 분수로 나타내기 그두 번째입니다.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11 나누기 2의 몫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1은 분자로, 2는 분모로, 2분의 11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이 문제는 가분수가 아니라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줘야죠. 이렇게 2분의 11이라는 가분수로 나왔다면 우리는 이 가분수를 5와 2분의 1이라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

것으로 쓰면 되죠. 정답은 5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말로 설명해봐라고 한다면 원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그냥 11을 그냥 여기다가 쓰라고 했고, 2를 분모에 쓰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원리를 잘 아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빵이 11개 있고, 이걸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빵 하나를 똑같이 2등분해서 그 중에 한 조각을 먹는 셈이니 2분의 1을 11개 먹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따라서 2분의 1이 11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먹는 빵의 양, 그 몫은 2분의 11이에요. 이건 5와 2분의 1이라고 또할수 있죠. 라고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 문제를 풀 때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문제 하나를 골라서 나만의 말로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보죠.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4, 나누는 수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리에서 본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 맞게 쏙쏙 집어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4를 분자에다가 3을 분모에다가 적어주고 끝이 아니라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분수 1과 3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5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5를 분자에다가 3을 분모에다가 가분수니까 대분수 1과 3분의 2라고 적어보면 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9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9를 분자에다가 4를 분모에다가 대분수 2와 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4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신나게 풀어보죠. 17 나누기 4입니다. 17과 4를 각각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지요. 4분의 17을 대분수로 고치면 4와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이번엔 17쪽에 있는 20번 문제 한번 만나볼 건데요. 8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원리를 떠올리며 8을 분자에다가 3을 분모에다가 넣어주고요. 대분수 2와 3분의 2라고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3은 분자에다가 넣어주고요. 나누는 수 3은 분모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대분수 4와 3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고요. 이번엔 22번 문제입니다. 15 나누기 4인데요. 마찬가지로 15를 분자에다가 4를 분모에다가 적어준 다음에 대분수 3과 4분의 3이라고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2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5일차 문제까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는요, 나눗셈의 몫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약분수라는 것이 나왔네요. 기약분수라고 하면은 바로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이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바로 우리 기약분수라고 한다고 배웠지요. 자, 연산키 문제, 대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 나누기 6이니까 8과 6을 각각 분자 분모에 적어준 다음에 약분을 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2로 약분하면 분자는 4, 분모는 3.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약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3분의 4를 대분수로 나타내 주면 1과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2 나누기

사입니다. 이와 사를 각각의 위치에 넣어 줄까요? 나누어 주는 수 이는 분자에다가 사는 분모에다가 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 주자고요. 언제까지 기약분수가 될 때까지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까지 말이죠. 2로 각각 약분하면 이렇게 분모는 2, 분자는 1이라는 기약분수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2번 문제입니다. 역시 6은 분자에, 9는 분모에, 3으로 약분하면 각각 3과 2, 즉 3분의 2라는 기약분수로 적어보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5일차 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각자의 위치에 맞게 적어줍니다. 다음은 약분이 되면 약분해주면 되겠죠. 2로 약분하면 각각 5와 6이죠. 6분의 5라고 기약분수 적어보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5일차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9 나누기 15예요. 그러니까 9를 분자에다가 15를 분모에다가 적어주고요. 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주자고요. 3으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분모는 5, 분자는 3, 그러니까 5분의 3이라는 기약분수로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 3문제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19쪽에 있는 2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0 나누기 4입니다. 10은 분자에, 4는 분모에다가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2와 5지요. 그러니까 2분의 5고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한번 적어보면 2와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38 나누기 4예요. 우리 배운 것처럼 38은 분자에다가 4는 분모에다가 적어주고요. 자, 2로 약분하면 분모는 2, 분자는 19입니다. 자, 이제 2분의 19라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9와 2분의 1이라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 그러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14 나누기 6입니다. 자, 14를 분자에다가 올려주고요. 나누는 수 6을 분모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약분할 차례인데요. 자, 2로 한번 약분하면 분모는 3, 그리고 분자는 7이죠. 그러니까 3분의 7인데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3분의 1이라고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5일차 문제 22번까지 만나보았고요. 남은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퀴즈 해결하기 전에 연산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인데요.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배웠지요. 세모 나누기 네모에서 세모는 분자에다가 네모는 분모에다가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때 나누는 수가 더 크다면 분모가 더 크다란 뜻이니까 진분수. 반대로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다면 분자가 더 크다는 뜻이니까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가분수는 대분수로도 쓸수 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거였죠. 40 나누기 12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방금 정리한 것처럼 40은 분자에다가 적어주고요. 12는 분모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기약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4로 약분하면 분자는 10이고요. 분모는 3입니다. 그래서 3분의 10이라는 가분수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대분수로 쓰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0이라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푼 것처럼 멋지게 풀었으리라 믿어 봅니다. 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는 퀴즈, 보너스 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0: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56 나누기 35의 몫을 나타내 볼 건데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기약분수로 한번 나타내어 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바르게 구했다면 이렇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그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꿀팁 뭐였나요?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였죠. 남은 문제들 풀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제 딱 하나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로 한번 이건, 이건, 이래서 이래라고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연산력 쑥쑥 키워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주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기대가 되는데, 자,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0: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프랑스풍 건물이 가득한 곳이죠.
1: 그렇다면 아마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의 호치민, 아니면 캄보디아의 프놈펜, 자, 두 도시 모두 동양의 파리로 불렸다고 알고 있는데 둘 중에 어딜까요? 네.
0: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옛날 이름이 사이공.
1: 아, 그러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네, 바로 호찌민이죠.
0: 맞습니다. 이곳에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가져오기까지 했다는데요. 또 그 건너편에는 노란색 건물인 중앙 우체국이 있는데요.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프 에펠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건축물이죠.
1: 네, 맞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오니까 이 호찌민에 부쩍 좀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볼수록 유럽의 고풍스러움과 베트남의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진 도시 같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겠죠? 네.
0: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경제활동도 정말 활발하다고 합니다. 호찌민은 어떤 도시인지 살펴볼까요?

0: 역동적인 역사를 가진 도시네요.
1: 네,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이 프랑스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호치민이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미가 있습니다.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프랑스식 바게트와 샌드위치가 현지화되면서 반미로 불리게 됐다고 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커피를 굉장히 생산도 많이 하고 또 그 달달한 유명한 커피 있잖아요. 베트남.
0: 맞습니다.
1: 네. 그 혹시 뭐 식민지 시절에 들어온 건가요? 그게? 네.
0: 1857년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커피를 접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우유를 이용해서 카페오레를 만들어 먹었지만 베트남은 기후가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우유보다 보관이 조금 더 쉬운 연유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연유 커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 네, 이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어쨌든 음식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남긴 거죠. 네.
0: 음식만 봐도 이 호찌민의 복잡한 역사가 좀 보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찌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찌민시는 프레이노코르라는 작은 어촌마을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호찌민시 지역은 본디 습지대였고요. 고대부터 베트남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으나 이곳은 오랫동안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1623년 캄보디아 국왕 체타 2세는 베트남의 찐응우엔 전쟁을 피해서 온 베트남 난민들이 프레이노코르 지역에 정착하도록 허용하였고 프레이노코르에 세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서 온 이주민 수는 증가하였고요. 캄보디아 왕국은 태국과의 전쟁으로 약해져서 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캄보디아 왕국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서서히 베트남인들이 살기 시작하였고요. 그때부터 프레이노코르가 사이공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1858년부터 베트남에 프랑스가 침략하였습니다. 1859년 프랑스 해군은 사이공을 점령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정복당한 후 이 도시는 식민지 기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전통 서양식 건축 양식을 반영한 건물들이 남아있고요. 이는 사이공이 동아시아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친 베트남은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하고요.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이라고도 하는 그 두 나라로 분단되었고 곧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북베트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사이공 함락이라고 부르나 베트남에서는 사이공 해방이라 부릅니다. 통일 베트남의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고요. 하노이를 수도로 하였습니다. 1976년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 지도자의 이름을 딴 호찌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호찌민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했고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베트남 인민의 8항목 요구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큰 반응은 얻지 못했지만 많은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이라고도 하죠. 그 나라를 세우고요. 초대 주석.

0: 되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의 긴 전쟁을 이끌며 베트남 통일을 꿈꿨지만 1969년 그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려 남베트남의 사이공은 호찌민시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전히 남베트남의 수도명으로 쓰였던 사이공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며 이곳의 항구 이름도 그대로 사이공 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의 공항 코드인 SGN 역시 사이공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이공과 호찌민시 여전히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도시가 가진 복잡한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과거 전쟁의 중심지에서 현재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선 호찌민시는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1: 호찌민의 역사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0: 선생님,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정말 고전했다고 하잖아요. 이 특별한 전술이 있나요?
1: 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꾸찌 터널인데요. 이 첫 시작은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에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 200km를 더 파가지고 현재 길이는 250km, 그리고 깊이는 3에서 8m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온전히 노동력으로 만든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무기 저장실, 식당, 침실, 주방,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수술실까지 갖췄다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미군이 이 터널 위에 자신들의 기지를 세우고도 몰랐다라는 거.
0: 아니,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1: 그래서 입구를 나뭇잎으로 완벽하게 이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 지나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미군이 이 터널 레츠라는 특수부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좁아서 이 대원들을 뽑을 때도 대부분 키가 165cm 이하, 그런 깡마른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0: 야, 이 전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이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효과는 좀 있었나요?
1: 아니요. 입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서 많이 파악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0: 야, 정말 대단합니다. 치열하게 이 정도로 싸웠던 이유가
1: 네,
0: 뭘까요?
1: 뭐 바로 그들의 어떤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겠죠. 네, 뭐 식민 지배와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진행된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한 후에 베트남의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을 과거에 식민지배했던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사이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8년간 계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요.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종결되었고, 자 곧이어 1954년 개최된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정에서 결정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한 베트남의 남북 분단입니다. 이로써 북쪽에는 호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위치를 하고 남쪽에는 베트남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2년 뒤에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통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1년 만에 단독 선거를 실시를 했고 1955년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이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남베트남은요,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등에업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베트남 정권의 수뇌부는 미국의 지원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에 아주 심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성을 한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라는 조직입니다. 남베트남 정권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으로 대했고 베트남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뜻의 코뮤니스트로 불렀습니다. 자, 이를 줄인 말이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베트콩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미국은 프랑스가 물러난 뒤에 이 공산화된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로서 베트남을 바라봤습니다. 이 당시 국제정치

0: 현실을 휩쓸었던 이론이 바로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의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베트남을 계속 지원했던 거죠. 하지만 북베트남은 미국이 원하는 베트남의 분단 유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베트남 주도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무장봉기를 적극 지원했던 거죠. 결국 미국은 남베트남이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964년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빌미로 직접 베트남에 파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괴멸시키고 나아가서 북베트남의 붕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해안에서 첩보 작전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 USS 매덕스가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쟁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틀 후인 8월 4일 같은 장소에서 USS 매덕스와 USS 터너 조이가 재차 어뢰쟁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킹만 사건 며칠 뒤에 1964년 8월 7일 미국은 보복을 명분으로 북베트남에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선전포고 없이 진행된 이 폭격은 미국 대통령 존슨이 동남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에 직접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킹만 사건 당시 미국 주장과는 달리 2005년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안전국의 보고서에는 8월 4일 어뢰쟁의 공격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5년 3월부터 1968년 11월까지 진행된 이 롤링 썬더 폭격으로 북베트남에는 무려 100만 톤에 달하는 폭탄과 미사일, 로켓이 퍼부어졌습니다. 또 1965년 3월 3,500명의 미국 해병대가 베트남 다낭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방공과 경제발전 등을 명분으로 베트남의 한국군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전쟁 반대 여론 또한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던 1968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결정했던 미국 정부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비판했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닉슨은 베트남전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얼마 뒤 1969년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겠다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미군을 줄여나갔고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도 함께 철수를 하게 되죠. 미국이 떠나는 남베트남에는요, 북베트남군에 비해 3배나 많은 대포와 2배 더 많은 탱크, 그리고 1,400여 대의 항공기가 있었고 병력 역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을 비롯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군대는요, 높은 사기와 그 다음에 전략, 조직력으로 이를 제압했습니다. 이 남베트남의 대통령 티에우는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고요. 1975년 4월, 이 북베트남군은 마침내 남베트남의 중심 도시 사이공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사이공의 이름은 북베트남의 지도자 이름이었던 호찌민의 이름을 따서 호찌민시로 변경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야,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선생님. 잠깐 들었는데도 쌍방의 그 치열한 공격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몇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근데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0: 그렇습니다. 이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 호찌민에 여행을 가면은 이 꾸찌 터널도 가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측면에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뭐 유명한 얘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쿠치 터널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호찌민은 베트남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까?

0: 그들의 끈기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이 터널을 손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1: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 감동받아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가시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와 함께 찾아올게요.
0: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1: 선생님, 천일야화라고 들어보셨나요?
0: 알죠.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도 불리잖아요. 천이라고도 하룻밤 동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왕의 폭정을 멈추게 된 스토리 맞죠?
1: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0: 머니머니 해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리고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게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요.
1: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천일야화 원본에는 이 두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0: 정말요?
1: 18세기에 프랑스 번역가가 시리아의 이야기꾼에게 들은 내용을 추가한 게 바로 이 두 이야기였어요.
0: 아니 그러면은 원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1: 원본에 확실히 있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신밧드의 모험입니다.
0: 신밧드의 모험.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뭐 굉장히 좋아했던 이야기인데요. 배를 타고 모험을 하다가 괴물이랑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신밧드의 모험과 오늘 갈 도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1: 신밧드가 항해를 떠난 출발지 어딘지 아실까요?
0: 신밧드가 떠난 곳. 아, 글쎄요.
1: 바그다드가 바로 신밧드의 모험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0: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런데 거기는 바다가 없잖아요? 네.
1: 바그다드 자체엔 바다가 없는 게 맞는데 신밧드는 강을 타고 내려가서 중국이랑 인도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신밧드는

0: 평화를 가장 원했던 도시가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침략받은 도시가 됐네요.
1: 하지만 지식을 사랑하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일명 책방거리라 불리는 알 무타나비 거리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며 지금도 성황이라고 해요.
0: 바그다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독자는 훔치지 않고 도둑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밤에도 책을 서점 밖에 그대로 두고 간대요.
1: 이야,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그곳엔 책 도둑이 없나 봅니다.
0: 네, 이 바그다드라는 도시 알아볼수록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바그다드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바스 왕조의 두 번째 칼리프인 알 만수르는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중심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762년 티그리스 강변의 작은 마을이었던 바그다드를 발견하게 되었죠. 바그다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두 강을 모두 이용해 물건을 나를 수 있었고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농사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가장 좋은 기회의 땅이었던 셈입니다. 바그다드는 중국의 비단길, 실크로드라고도 하죠. 비단길과 인도의 바닷길,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상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바그다드는 금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길은 바그다드로 통한다 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이전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는 반대 세력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 동쪽 페르시아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사방을 감시하기 좋은 평원을 선택해 새로운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알 만수르는 바그다드를 건설할 때 완벽한 원형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중심에는 칼리프의 궁전과 모스크를 두어 왕권을 강화했고 성문에서 뻗어나간 길들이 세계 각국과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아바스 왕조가 추구한 질서와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그다드는 단순히 강력해 지은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부와 지식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최고의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원형이었을까요? 보통 도시는 사각형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그다드는 완벽한 원 모양이었어요. 이는 성벽 어느 지점에서든 중심에 있는 궁전까지의 거리가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치 철학과 적의 공격을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막겠다는 방어 전략이 합쳐진 결과였죠. 성벽에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의 큰 성문이 있었습니다. 각 성문은 쿠파, 바스라, 다마스쿠스, 호라산 같은 중요한 도시들로 향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즉, 바그다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허브였습니다. 성문 안팎으로는 수크라고 불리는 거대한 시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비단과 도자기, 인도에서 온 향료와 보석, 아프리카의 금, 그리고 북유럽의 모피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티그리스 강에 배를 대고 물건을 내렸고 시장은 24시간 내내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요즘 백화점 층별 안내처럼 바그다드 시장도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서점들이 모여있는 거리, 향수만 파는 거리, 비단만 파는 거리 등으로 전문화되어 있었죠. 특히 학문을 사랑했던 도시답게 종이와 책을 파는 거리에는 수백 개의 서점이 있어 지식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아랍어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힌두어 등 온갖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했기 때문에

0: 바그다드가 지식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그다드의 원형 성벽과 북적이는 시장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아바스 왕조가 꿈꿨던 풍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1258년 몽골 제국의 훌라구칸이 이끄는 군대가 바그다드를 함락했습니다. 이때 수백 년간 쌓아온 지혜의 집 도서관이 파괴되고 문화시설이 망가지면서 찬란했던 이슬람의 황금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그다드는 몽골의 일칸국과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과거의 영광을 잃고 변방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16세기부터는 강력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바그다드를 페르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군사기지로 관리했습니다.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철도가 놓이고 학교가 세워지는 등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통치를 거쳐 1932년 드디어 이라크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석유 수출로 번 돈을 들여 현대적인 빌딩과 도로를 짓는 등 다시 한번 번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도시의 많은 유적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바그다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깃든 도시인 만큼 언젠가 다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완벽히 회복하기를 전 세계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전 세계의 특산물이 모여들 정도로 발달했던 바그다드가 바그다드 공방전을 기점으로 몰락한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
0: 그 전성기의 기록을 보면 티그리스 강에서 끓어온 운하로 분수대와 공중 목욕탕을 만들었는데요. 아바스 왕조 5대 칼리프인 하룬 알라시드 시기에는 수천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길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굉장히 깨끗했다고 해요.
1: 8세기에. 그 당시 중세 유럽은 이 기독교의 금욕주의 때문에 목욕도 자제하던 시기였잖아요. 남녀노소 모두 씻지 않아서 악취가 엄청났다고 하던데, 바그다드는 정말 위생에 있어서도 선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지금도 공공위생이 의료 수준을 결정하잖아요. 바그다드의 의료 시스템은 어땠나요?
1: 당시 바그다드에는 치료비도 받지 않는 이 공공병원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모두 이슬람 재단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게다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야 환자를 볼수 있는 체계적인 의학 교육 시스템은 물론이고 전염병 환자는 격리를 해서 일반 환자와 따로 진료를 했습니다.
0: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 기술 발달이 엄청나네요.
1: 네. 이렇게 의학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바그다드에서 나왔는데요. 유럽 의과대학에서 무려 17세기까지 교과서로 썼습니다.
0: 무슨 책인가요? 선생님, 빨리 알려주세요.
1: 네. 전성기의 바그다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0년, 기존의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아바스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들만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서 다른 민족들의 불만이 엄청났거든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문인 아바스 가문은 모든 무슬림은 평등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특히 차별받던 페르시아인들과 비아랍계 이슬람교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에 상관없이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 혜택을 주고 관직에도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진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8세기부터 9세기 사이에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2대 칼리프인 알 만수르와 5대 칼리프인 하룬 알 라시드 때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 만수르는 티그리스 강변에 평화의 도시 바그다드를 세워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금세 세계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751년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의 당나라와 신흥강자 아바스 왕조가 맞붙은 사건이 바로 탈라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려는 싸움을 넘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 출신의 명장 고선지 장군을 앞세워 서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요.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교를 전파하면서 동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국은 지금의 키르기스스탄 지역인 팔라스강 근처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팽팽하게 맞섰지만 당나라 군대에 속해 있던 유목민족인 카를루크가 갑자기 배신하고 아바스 왕조 편에 서면서 당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당나라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었고요. 이 지역은 서서히 이슬람 문화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탈라스 전투가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의 승패보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문화의 이동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당나라 군사들 중에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종이 제조법이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로 전해졌습니다. 이전까지 쓰던 비싼 양피지나 파피루스 대신에 싸고 튼튼한 종이가 보급되면서 책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는 아바스 왕조가 학문의 황금기를 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훗날 유럽으로 건너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탈라스 전투는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서구 세계에 전달해서 인류 지식의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가장 큰 공헌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지식들을 보존하고 번역한 겁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지혜의 집을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그리스 학자들의 책을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 귀한 책들이 거의 사라졌거나 잊힌 상태였어요. 훗날 유럽인들이 이슬람 세계와 교류를 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남긴 지식이 아랍어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랍어 책들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전해졌고 이것이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는 르네상스의 핵심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학 시간에 배우는 많은 것들이 사실 이 아바스 왕조 시절의 산물입니다. 수학자 알콰리즈미는 인도에서 온 이 0의 개념을 도입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했습니다. 또 이 방정식의 기초인 알자브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오늘날 수학에 이 대수학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하는 현대 과학의 태도도 이때 정립되었습니다. 특히 광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유럽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바스 왕조의 의학 실력은요, 당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의학의 왕이라 불린 이븐 시나는요, 의학정전이라는 거대한 백과사전을 썼습니다. 이 책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17세기까지 무려 수백 년 동안 유럽 의과대학의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바그다드에는 이미 현대적인 병원과 약국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환자를 격리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전문적 의료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어서 현대 의학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바스 왕조는 고대의 지식을 소중히 보관했다가 거기에 자신들의 놀라운 과학기술을 더해 다시 유럽에 전해준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0: 모든 무슬림은 평등하다는 평등과 관용의 정신이 바그다드에서 지식이 꽃필 수 있게 한 거군요.
2: 맞아요. 이 지혜의 집은 중세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슬람 황금기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식 보존은 물론이고 거기에 수학, 과학, 의학 혁신까지 더해서 집대성했거든요.
0: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어땠어요?
2: 9세기 중반에 카를루스 대제가 세운 이 프랑크 왕국은요.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 동프랑크로 3등분 됐어요.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일대, 그리고 이 독일의 시작이었죠. 또 게다가 당시 북쪽에서는 바이킹들이 남하에서 마을이며 수도원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던 시기였어요. 오직 이 바그다드만 유독 평화롭던 때였습니다.
0: 덕분에 지혜의 집에 학자를 불러모으고 병원도 세우고 책방거리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반대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2026년 2월 다시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미국과

0: 이란의 전쟁이지만 이라크 내의 미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 간의 교전으로 본격화됐거든요.
1: 전쟁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나왔던 이야기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1990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었다고요. 항상 어딘가에서는 분쟁이나 내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0: 이렇게 보니까 한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지혜로웠던 도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1: 하지만 바그다드는 몽골에 무너지고 전쟁을 여러 번 겪은 후에도 다시 일어선 도시잖아요. 죽지 않는 새,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습니다.
0: 언젠간 다시 문화의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날을 고대하면서 바그다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도시와 함께 찾아올게요.
0: 안녕!
2: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겨울,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100. 야외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를 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의 분모 다음과 같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진분수 곱하기 곱 또 다른 분수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도 나타내보았죠? 자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곱셈으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60분의 29 나누기 60분의 43. 자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43분의 29가 되겠더라. 자 정답 잘 맞췄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네 오늘은요. 연산 2차 시에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까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내용까지 만나볼게요. 자, 그럼 3일차의 내용을 먼저 만나볼게요. 자, 3일차 내용입니다.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어떻게 할까? 자, 우리 원래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통분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연산 2차 시에서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아, 우리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네.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꾸어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계산해서 4, 2, 8, 3, 5, 15, 8분의 15로 나타낸 다음 대분수로 바꾸어서 그 몫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때에는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곱하면 된다.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 바꾸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원리를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3분의 2 나누기 4분의 1입니다. 일단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분자 분모 바꾸면 1분의 4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은 3, 2, 4, 8. 3분의 8인데 이것은 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2와 3분의 2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1분의 4라고 나타내었는데요. 사실 1분의 4는 그냥 4여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를 할 때에는 그냥 이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한다 라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둘 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4분의 3 나누기 5분의 1이에요. 4분의 3 곱하기 라고 곱셈 기호로 바꿔준 다음 1분의 5 분자 분모를 바꿔줍니다. 4, 1은 4, 3, 5, 15, 4분의 15이고 대분수로 바꾸면 3과 4분의 3이 되겠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이니까 그냥 바로 분모를 곱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3번 5분의 2 나누기 6분의 1입니다. 이 경우는 5분의 2 곱하기 1분의 6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고 5분의 2, 6, 12이니까 5분의 12이고 2와 5분의 2라고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분의 3 나누기 8분의 1이에요.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건데요. 5분의 3 곱하기 1분의 8 이렇게 나타냅니다. 5, 1은 5, 3, 8에 24. 5분의 24인데 대분수로 바꾸면 4와 5분의 4가 되겠죠. 다음 5번 6분의 5 나누기 3분의 2예요. 이 경우는 6분의 5 먼저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2분의 3 이렇게 분자 분모를 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6이 12, 5, 3, 15, 12분의 15인데요. 우리 이거 3으로 약분이 되잖아요. 4 그리고 5, 4분의 5다. 대분수로 바꾸면 1과 4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7분의 2 나누기 9분의 4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7분의 2 곱하기 4분의 9가 되고 7, 4, 28, 2, 9, 18, 28분의 18이고 2로 약분을 했을 때 14분의 9가 되니까 14분의 9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곱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약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한 단계 줄이고 싶다면 언제 약분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 단계에서 약분을 해주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7분의 3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한번 볼게요. 7분의 3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다. 그 다음 분자와 분모를 바꿔서 3분의 4라고 써볼까? 자,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약분 바로 해볼게요. 3으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러면 7분의 4. 이렇게 쉽게 계산 결과 얻을 수 있죠. 한 단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7분의 4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7분의 4 곱하기. 이렇게 나눗셈 기호 바꿔준 다음 2분의 5 곱해주죠. 그럼 약분 되나요?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2, 5, 10, 7분의 10이 되고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9번 볼게요. 7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7분의 5 곱하기 기호 바꿔주세요. 그 다음 3분의 8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약분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만약 없다면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73, 21, 58에 40, 20분의 21분의 40이죠? 그러면 21이 한번 들어가니까 자연수 부분 1, 그 다음 40에서 21을 빼주면 19가 돼요. 그래서 1과 21분의 19가 되고요. 10번,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 7분의 6에다가 곱해줍니다. 뭐를? 3분의 4를.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보니까 약분이 되네요. 3으로 1, 그 다음 2, 7분의 2, 4, 8.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1이 되겠죠. 다음 11번, 8분의 3 나누기 7분의 4예요.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나타낼게요. 8분의 3 곱하기 4분의 7. 그러면 약분되는 것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없다면 32분의 37에 21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8분의 5 나누기 4분의 3. 역시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8분의 5 곱하기 3분의 4.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보니까 4로 약분이 됩니다.

2, 3은 6, 5, 1은 5, 6분의 5가 되겠고요. 8분의 7 나누기 7분의 2도 역시 볼게요. 8분의 7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2와 7 분자분모 서로 바꾸자. 그 다음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볼게요. 약분되는 것이 없죠. 그러면 8이 16, 7, 7에 49가 됩니다. 16이 49에 몇번 들어갈까? 16 곱하기 3이 48이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 3 쓰고 49에서 48을 빼면 1이 되니까 3과 16분의 1이 되겠죠. 14. 9분의 2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9분의 2 곱하기 3분의 5라고 쓸수 있고 약분되는 것 없죠? 9, 3, 27분의 2, 5, 10, 27분의 10이 되겠고요. 15번 9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은요? 9분의 5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약분되는 것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9, 3, 27, 5, 8에 40. 27분의 40인데요. 이거 대분수로 나타내려면 40에 27이 몇번 들어가는지 알아야 했죠? 한번 들어갑니다. 그럼 1. 40에서 27을 빼면 13이니까 1과 27분의 13이 된다. 다음 10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은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4라고 나타낼 수 있고 약분이 되죠? 1로 3으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다음 2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5분의 2가 된다. 자, 이렇게 3회차 16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확인을 해보았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제 이어지는 4회차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회차 내용입니다. 역시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나요? 그렇죠.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신 분자 분모를 바꾸어서 나타내서 곱해주자. 이렇게 곱했더니 12 곱하기 3은 36, 5 곱하기 10은 50. 약분을 했더니 18분의 25가 되고, 오, 대분수로 나타내야지 1과 18분의 7이 된다. 자,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분수의 나눗셈이 훨씬 쉬워집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번. 11분의 4 나누기 3분의 2예요. 그러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11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써줍니다. 약분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약분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2로 약분, 2로 약분. 그러면 11분의 2, 3은 6이 되겠네요. 11분의 6이에요. 2번 11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11분의 6 곱하기라고 기호를 바꿔주고 3분의 4를 해줍니다. 약분이 되는지 한번 눈으로 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3으로 약분이 되네. 11분의 2, 4, 8. 11분의 8이 되는구나.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음 3번. 11분의 6 나누기 9분의 4예요. 그러면, 일단 11분의 6은 그대로 쓰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를 바꿔줍니다. 4분의 9가 되죠. 약분이 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오, 2로 약분이 되네. 2로 약분. 그러면, 11 곱하기 2니까 22. 39, 27. 22분의 27이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2분의 27에서 21을 빼면 5죠? 1과 22분의 5. 4번. 12분의 7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12분의 7 쓰고, 곱셈으로 바꾸자. 3분의 7 곱하자. 그러면 약분되는 것 있나요? 없죠. 약분되는 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계산합니다. 12 곱하기 3은 36. 그 다음 7, 7에 49.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1과 36분의 13이 된다. 49에서 36을 뺐더니 13이죠. 다음 5번. 11분의 11 나누기 9분의 2예요.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12분의 11 곱하기 나눗셈은 곱셈으로 2분의 9가 된다. 약분이 될까? 오, 됩니다. 3으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러면 4이 8분의 11 곱하기 3은 33이 되죠. 자,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8, 4, 32잖아요. 자연수 부분은 4. 8분의 1. 그래서 4와 8분의 1이 되는 거죠. 6번, 13분의 6 나누기

5분의 4예요. 13분의 6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꾸자. 4분의 5를 곱하자. 자, 약분 되나요? 됩니다. 2로 약분이 됩니다. 3, 그리고 2. 13 곱하기 2는 26이거든요. 26분의 3호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약분을 빠르게 할수 있으려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곱셈 구구예요. 여러분 혹시 곱셈 구구 조금 빠르게 머릿속으로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6학년이어도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두세요. 그럼 빠르게 빠르게 약분을 할수 있습니다. 7번. 15분의 4 나누기 6분의 5예요. 그러면 15분의 4 곱하기 5분의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 되는지 보자. 아, 3으로 약분이 되네. 3으로 약분이 된다. 5, 5, 25분의 4, 2, 8. 25분의 8이 되는구나. 8번, 15분의 8 나누기 7분의 4. 15분의 8 곱하기 4분의 7이죠? 자, 곱셈으로 바꾸었어요. 분자, 분모, 자리 바뀌어야 되고요. 약분이 되는지 봅시다. 4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하고. 15 곱하기 1은 15, 2 곱하기 7은 14. 그래서 15분의 14가 되겠죠. 다음 9번입니다. 17분의 2 나누기 9분의 8이에요. 그러면 17분의 2 먼저 쓰고 곱셈으로 바꾸자. 8분의 9 곱하기. 그러면 약분 되나요?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4인데요. 17 곱하기 4는 7, 4, 28. 4, 1은 4, 68이니까 68분의 9가 되겠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7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17분의 3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 곱셈 기호 써주고, 3분의 8 이렇게 곱해줍니다. 약분이 되죠? 약분, 약분. 17분의 10, 17분의 그냥 8이죠? 그냥 8.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11번이에요. 18분의 7 나누기 4분의 3.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18분의 7이라고 쓰고, 곱셈 기호 바꿔주고, 3분의 4라고 씁니다. 약분이 되는 거 찾아볼게요. 2로 약분 되지요. 그러면 9, 3, 27, 7이 14. 27분의 14가 됩니다. 20분의 9 나누기 7분의 6이에요. 20분의 9 곱하기 6분의 7. 약분해 볼까요?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20 곱하기 2는 40이고, 3 곱하기 7은 21이니까 40분의 21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2단계에서 완벽하게 약분을 하기 어렵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계산한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약분할 게 있나? 그때 다시 한번 약분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계산한 결과가 정답과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분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약분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13번, 23분의 10 나누기 9분의 5예요. 23분의 10 곱하기 5분의 9라고 쓸수 있겠죠. 약분이 되죠. 5로 약분하면 2, 5로 약분하면 1. 그래서 23분의 2, 9, 18. 23분의 18이 되죠. 14번, 25분의 4 나누기 5분의 2예요. 25분의 4 곱하기 2분의 5죠. 약분이 되죠. 5로 약분하면 1, 5로 약분하면 5.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1, 그 다음 2가 됩니다. 그랬더니 5분의 2가 되는구나. 간단해졌죠? 다음 15번이에요. 27분의 8 나누기 9분의 4예요. 그러면 27분의 8 곱하기 4분의 9라고 나타낼 수 있고, 약분 되죠? 9로 약분하면 1, 9로 약분하면 3,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2.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구나. 16번, 28분의 9 나누기 7분의 6은 28분의 9 곱하기 6분의 7이고, 약분 되죠? 7로 약분하면 1, 7로 약분하면 4,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그래서 4, 2, 8, 8분의 3이 된다. 자, 이렇게 4일차 선생님이 16번까지 한번 풀어보았어요. 여러분들 잘 풀어보았죠?
나머지 이어지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그 다음 채점까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실수하지 않게 정확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마지막 5일차의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자, 5일차에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2차 시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배웠던 내용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이제 풀어볼게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입니다. 자, 우리 2차 시에서 배웠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였죠. 연산 키를 볼게요. 9분의 4 나누기 9분의 2. 이렇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에 있어서도 우리 분자끼리 나누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다. 단, 이렇게 기호를 바꿀 때에는 꼭 나누는 수의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어야 한다. 계산을 한 다음에 약분할 것이 있다면 약분을 해서 이렇게 그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11분의 7 나누기 8분의 5와 같이 분모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다를 때에는 우리가 원래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더라. 역시 분자 분모 바꾸고 계산한 후에 약분할 것이 있다면 약분을 해서 계산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보죠.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1입니다. 자, 이 경우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분의 9. 그 다음, 곱셈 기호로 바꾸어야겠죠? 그 다음엔 분자 분모를 서로 바꾸어줍니다. 1분의 10. 이렇게 쓰는 거죠. 1분의 10 했으면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해야 하고, 그랬더니 9가 되겠구나.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분수 나누기 뭐 단위 분수 해가지고 뭐 진분수 곱하기 어떤 수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풀어도 원래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 5일차 내용에서는 곱셈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17분의 12 나누기 17분의 1은 17분의 12 곱하기 1분의 17이고 17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2가 되겠구나. 간단하죠? 다음, 20분의 16 나누기 20분의 1이에요. 역시 분모가 같지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20분의 16 곱하기 1분의 20이죠. 20으로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16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3분의 11 나누기 23분의 1이에요. 이 경우도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보면 23분의 11 곱하기 1분의 23이 되고 23으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 약분. 그래서 결과는 11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결국 남은 수가 어떤 수인지를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5번. 25분의 14 나누기 25분의 1. 25분의 14 먼저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1분의 25로 쓰자. 그 다음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을 해주고 남는 것은 결국 14. 6번, 27분의 25 나누기 27분의 1이에요. 그러면 27분의 25는 그대로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1분의 27을 곱하자. 그러면 27로 약분이 될 것이고 남는 것은 결국 25가 되겠네. 7번, 29분의 18 나누기 29분의 1이에요. 그러면 29분의 18 곱하기 1분의 29. 자, 29로 약분이 똑같이 되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18이 되겠고, 8번, 32분의 25 나누기 32분의 1은 32분의 5, 32분의 25 곱하기 1분의 32이니까 32로 약분을 해주고 결국 남는 것은 25가 되겠구나.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8번까지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형태를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간에 있는 문제를 살짝 건너뛰고 뒤에 있는 2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 분수를 보니까 분모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분모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똑같습니다.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6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은 6분의 5
곱하기 3분의 8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약분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약분해도 좋아요. 그러면 2로 약분했을 때 4, 2로 약분했을 때 3이니까 3, 3은 9, 5, 4, 20. 9분의 20인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9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7분의 6 나누기 14분의 5예요. 7분의 6 곱하기로 바꾸고 5분의 14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 볼까요? 7로 약분하면 1, 7로 약분하면 2. 그래서 5분의 12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에 약분을 하는 건 계산 단계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리 곱한 다음에 나중에 약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수가 너무 커져서 이게 어떤 수의 배수지?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 약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헷갈리기도 하고. 자, 23번. 9분의 8 나누기 18분의 17입니다. 9분의 8, 그 다음 곱하기 기호 써주고 17분의 18을 곱합니다. 약분이 되죠. 한눈에 들어와요. 자, 9로 약분하면 1, 9로 약분하면 2, 바로 17분의 8이 16이에요. 그래서 17분의 16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10분의 9 나누기 14분의 3도 한번 볼게요. 10분의 9 먼저 쓰고 그 다음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위치 바꿉니다. 서로 바꿔주면 3분의 14. 그러면 우리 약분할 게 있는지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약분 항상 대각선을 살펴봐야 되죠. 3으로 약분하면 3, 3으로 약분하면 1, 2로 약분하면 5, 2로 약분하면 7.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작게 쓴 숫자를 잘 보세요. 분모는 5 곱하기 1이니까 5, 분자는요 3, 7에 21이죠. 그러면 5분의 21이니까 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5, 4, 22죠. 그러면 자연수 부분은 4가 되고요.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와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이에요. 12분의 7 나누기 10분의 3입니다. 역시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볼게요. 12분의 7 곱하기 그 다음 3분의 10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약분이 되는지 봅니다. 눈으로 쓱 보니까 오, 2로 약분이 되겠네. 2로 약분하니까 6이 되겠네.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6, 3, 18, 7, 5, 35가 됩니다. 그러면 18분의 35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18 곱하기 2가 36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는 2보다는 일단 작죠. 그러니 자연수 부분은 1. 36보다 1만큼 작은 수이니까 아, 2가 되려다가 18분의 1만큼 부족한가 봐. 18분의 17. 그래서 1과 18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어요. 26번 볼게요. 14분의 9 나누기 16분의 15. 14분의 9 곱하기 15분의 16. 분자 분모 바꿔줘야죠. 약분이 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네, 약분이 되네요. 2로 약분하면 7, 2로 약분하면 8. 그 다음 3으로도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니까 3, 3으로 약분하니까 5.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7, 5, 35분의 그 다음 3, 8에 24. 그래서 35분의 24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27번 볼게요. 16분의 9 나누기 12분의 5예요. 이 경우도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씁니다. 16분의 9 그 다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분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서로 바뀌게 되겠죠. 5분의 12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약분이 되는지 보세요. 오, 약분이 되나? 4로 약분이 되겠다. 4로 약분하면 3, 4로 약분하면 4.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죠. 4, 5, 20분의 9, 3, 27. 그럼 20분의 27인데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1과 20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28번. 20분의 7 나누기 15분의 8이에요. 20분의 7. 그 다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8분의 15 분자 분모를 바꿔주자. 자, 이제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볼게요. 5로 약분이 되겠네요. 4.
5로 약분하면 3.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4, 8에 32이고 7, 3, 21이기 때문에 32분의 21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5일차에 28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보았어요.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 때에는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시간을 정해두고 나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학 문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도전 연산학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어디에?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언제 공개될까요? 그렇죠.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자, 오늘까지는요, 연산 2차 시의 내용을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연산 3차 시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리 배우기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0: 선생님, SNS에서 바다 거북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있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1: 맞아. 그 사진 하나에 지금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담겨있지.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바다를 떠돌다가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거야.
0: 그냥 멀리 있는 바다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네요.
1: 그렇지. 오늘은 이 광활한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용어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은이가 보았던 그 사진, 바다 거북이가 빨대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 다음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태평양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라고 하는 뜻은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대기오염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수질오염도 포함이 되고요. 산림파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림파괴라든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태평양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환경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개개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가볼 거냐면 여기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나라,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부 지역에는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우리말로 하면 대보초 해안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산호초 지대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대보초 해안에는 어떤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산호초는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산호 주변에는요, 플랑크톤이 모이고 또 물고기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 때문에 형형색색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즉, 산호초 해안은 이 물고기들에게 있어서는 집과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수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산호초는 자기가 살기에 적정하지 않은 환경이 되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하얗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산호초의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0: 공수처가 사실 이렇게 백화되었다고 해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동안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거나 혹은 상황이 악화된다면 결국에는 산호가 죽게 돼요. 산호가 죽은 곳에는 물고기가 찾아오지 않겠죠? 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처럼 정말 물고기 한 마리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환경 문제는 바로 해양 쓰레기선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특히 바닷가에 놀러가서 해변에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들, 그리고 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버린 폐 어구들, 이러한 것들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해류가 약한 곳에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요트를 타고 이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저 대륙 가까이 가보자 해서 항해를 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사실 신대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모여서 대륙처럼 보였던 겁니다. 더 충격을 받게 된 것은요, 이곳에 있는 쓰레기에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 그물에 목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물개. 이건 사실 물개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잘못인데, 그쵸? 그런데 이곳에 있는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될까요? 사실 여기는 모두의 바다, 공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뜻을 모으게 됩니다. 국제연합에 이곳을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성립 요건은 국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이잖아요. 국토는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아무리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국토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으게 됐습니다. 주권 또한 그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고요. 이곳의 화폐 그리고 이곳의 여권도 있는데요. 화폐에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정말 참담한 환경 문제의 참상을 담아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부통령인 엘고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이러한 환경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환경 문제는 바로 해수면 상승이 되겠습니다. 자,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나라가 있죠? 바로 투발루인데요. 투발루에서는 과거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Climate mobility must come to the forefront. We must take bold alternative action today to secure tomorrow. Paftailasi, Tuvalu Model.
0: 그러면 투발루는 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지구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체들은 대기 중에서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저위도에 위치한 나라들에서는 벌써부터 해수면 상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나은이는 어떤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2: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 동물의 목숨을 위협하고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게 충격이에요. 저 오늘부터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0: 와, 실행력 대단해.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2: 또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0: 예를 들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또 해변에 갔을 때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주워오는 것도 훌륭한 실천이야.
2: 아, 생각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네요. 앞으로는 그런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실천해볼게요.

0: 아주 좋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한 걸음씩 움직일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푸른 태평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야.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진로 시간에 일의 의미에 대해 배웠어요.
1: 사람들은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지.
0: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 그렇지. 실업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0: 실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1: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업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려줄게.
2: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면 매우 슬픈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실업의 의미와 실업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경제 주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인구를 크게 둘로 나누면 15세 미만과 노동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부르는 15세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15세 이상의 인구를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때에는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예를 들면은 학생이라든지 혹은 아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우리는 구직 단념자라고 불러요. 학생이나 구직 단념자가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경제활동 인구를 둘로 나누면은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갖추고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렇지 못한 실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바로 실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업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실업이라고 하는 건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니까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없어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또한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소득을 벌어들인다라는

0: 감소는 다시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요. 실업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은 때로는 범죄 증가라든지 혹은 빈부격차 확대와 같은 문제까지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업이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경기적 실업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 불황,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로 인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에 있던 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97년도에 IMF 사태 때 경기적 실업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이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나 기술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커피를 만드는 로봇이 계속 발전해서 모든 커피 전문점마다 그 로봇이 다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그렇죠.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는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이게 바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구조적 실업의 사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절적 실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맞아요. 즉, 특정 업종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고용 기회가 감소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계절적 실업의 경우에는요, 농업의 경우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 기간 동안은 일자리가 없게 되는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찰적 실업이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업의 종류와 실업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업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그래서 정부, 기업, 가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부는 경기 불황의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처럼 각종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근로자가 미래의 유망 기술을 미리 습득하고 적절한 구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점차 빠르게 변하고 기술 발전도 점차 빠르게 이루어지니까요. 또한 생산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한다라든지 혹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실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업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실업이 사회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2: 특히 이 영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1: 실업이 증가하면 생계가 어렵고 가계 소비는 감소하는 것처럼요?
2: 맞아. 그리고 가계 소비 감소가 기업의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해.
1: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꼭 필요하겠네요.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문제가 이해가 안 가서 못 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점점 더 문제의 길이도 좀 길어지고요.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휘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우리 힘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두 친구가 손뼉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학생은 2초에 한 번씩 손뼉을 치는 거고요. 여학생은 3초에 한 번씩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두 친구가 같이 짝 하고 쳤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남학생은 2초, 4초, 6초 후, 2초 후, 4초 후, 6초 후 이럴 때 이렇게 손뼉을 치겠죠. 여학생은 처음 짝 치고 나서 3초 후, 6초 후, 9초 후 이런 식으로 손뼉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짝 하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손뼉을 짝 하고 동시에 치는 것은 몇 초 후가 될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 배수와 관련된 어휘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수학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에는 이런 낱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성질, 늘어놓다, 마다, 동시에, 10간 12지. 아니 선생님, 10간 12지가 대체 뭐죠? 자,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면 되니까요. 첫 번째 낱말은 공배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약수와 배수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배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수를 1, 2, 3, 4, 5배한 수를 우리 배수라고 하잖아요. 공배수의 공은 공통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배수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배수를 뜻하는 겁니다. 3의 배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6, 9, 12, 15, 18 이런 수들이 쭉쭉쭉쭉쭉 있겠죠. 배수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 다음 5의 배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5, 10, 15, 20, 25 등등등등 이런 수들이 있겠죠. 공통된 배수, 자, 뭐가 보이나요? 어머! 15가 일단 보이네요. 그 뒤에 쭉 쓰다 보면요, 공통된 배수, 공배수에는 15, 30, 45 등등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 두 수의 공통된 배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뭘까요? 최소는 가장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2와 7, 이 두 수의 공배수에는요, 14, 28, 42 등등등 이런 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이 14를 2와 7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 작은,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은 최소가 있으면 최대도 있겠죠. 최대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수도 그렇고 공배수도 그렇고

꼭 끝없이 계속 나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최대 공배 수가 어떤 수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이 쓸수 있는 거니까요. 최소 공배 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4와 5, 두 수의 최소 공배 수는 일단 20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배 수들에는 20, 40, 60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 뭐라고요? 20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최소 공배수인 20의 배수들이 바로 4와 5의 공배수들이랑 똑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의 성질입니다. 즉,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요.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뭔지는 우리 아직 몰라요.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고 이두 수의 공배수들을 구할 수 있나요? 두 수는 모르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와 배수와 같기 때문에 12, 24, 36, 48 등등등등 이런 수들이 두 수의 공배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다음 낱말은 늘어놓다입니다. 가로 10cm, 세로 6cm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쭉 이런 식으로 쭉 늘어놓아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늘어놓다는 줄을 지어 이렇게 벌려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늘어놓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변명을 늘어놓다. 사실 나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 나 사실은 이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늘어놓다는요.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은 마다인데요. 나는 3일마다 수영장에 간다. 자, 이때 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3일에 한 번씩 수영장에 간다라는 뜻이니까 마다는 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거예요. 이 예시문에서 앞말은 3일이 되는 거겠죠. 3일에 한 번씩, 3일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성격이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이 달라요. 이때의 마다는 낱낱이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동시에입니다. 가 화분에는 4일마다, 나 화분에는 10일마다 물을 주는데 오늘 두 화분에 동시에 물을 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동시에 가 화분과 나 화분 이렇게 준 거예요. 같이 함께 준 것이죠. 물을 주었다면 다음번에 두 화분에 또 동시에 이렇게 물을 주는 날은 20일 후이다. 이때 동시에는요. 같은 때나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같은 때나 시기를 뜻하는 말이 동시에인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 다음번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번이 우리 차례야. 이 다음번이 우리 차례야니까 다음에 오는 차례가 우리 차례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동시에와는 다른 뜻이지만 문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친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10간 12지. 10간이라는 것과 12지라는 것과 합쳐진 것인데요. 우리가 몇 년도 할때그 연도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이 10간 12지를 씁니다. 올해 뭐몇 년도는 무슨 년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6년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6년

병원은 병원연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선생님이 뭔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간 12지는 10간 12지를 짝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도에 이름을 붙일 때 쓰는 거라고요. 자, 여기 보면 10간은 말 그대로 10간이니까 10가지입니다. 10가지. 1년에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10년을 주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26, 2027, 2028년 연도에 1의 자리, 끝자리를 보는 겁니다. 끝자리를 봤을 때, 자, 4로 끝나면 갑이고요. 1년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옮겨가는 거예요. 5로 끝나면 을, 6, 7, 8, 9 다음에 끝이 0이 되겠죠. 1, 2, 3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2026이라고 하면요. 6은 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 자, 하나 찾은 거고요. 그 다음, 병오년이라고 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5년이고요. 12지는 12니까 12개, 12년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7년은 어떨까요? 7로 끝나니까 정인 거고요. 한칸 이동하면 미가 돼서 정미년이 되는 겁니다. 2028년은 어때요? 8로 끝나니까 무, 그 다음 한칸 가서 신이니까 무신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10가는 10년 주기, 12지는 12년 주기니까 둘의 10과 12의 최소 공배 설마 60이죠. 60년에 한 번씩 똑같은 이름이 돌아오는 겁니다. 병오년이 왔어요. 60년 뒤에 또 다른 병오년이 올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배수, 최소 공배수랑도 지금 10간 12지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죠? 새로운 낱말들을 보기 전에 또 그림을 하나 선생님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책상 하나당 의자가 두 개씩 있습니다. 책상 두개 있으면 의자 몇개 있겠어요? 네개 있겠죠? 책상 3개가 있으면 의자가 6개 있는 겁니다. 책상의 수가 변함에 따라서 의자의 수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3단원 대응 관계에는 이런 낱말들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양, 대응, 관계, 규칙적, 배열하다, 기호, 식입니다. 또 새로운 단원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낱말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입니다. 세발 자전거가 다섯 대 있을 때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은, 자, 여기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은 무엇일까요? 자전거의 수와 바퀴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한 대면 바퀴는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니까 세 개. 두 대면 바퀴는 여섯 대, 세 대면 아홉, 바퀴는 아홉 개가 되는 거죠. 세 개, 여섯 개, 아홉 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요,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대응 관계에서 먼저 앞에 있는 두 글자인 대응입니다. 대응은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짝이 되는 일인 거예요. 서로 짝이 되는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따라 변하는 규칙이 대응 관계인 거예요. 우리 자전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요. 책상과 의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한 대면 바퀴 세 개였고, 두 대면 여섯 개였잖아요.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따라 짝지어서 변하는 이 규칙이 대응 관계예요. 짝이 되는 일이 대응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대응이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 대응은 대응 관계의 대응은 아닌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맞추어서 어울리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때의 대응이 되는 거겠죠. 자, 생김새는 똑같아도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대응이 나왔으니까 관계가 나와야겠죠. 둘 이상의 사람이나

0: 사물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을 맺거나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거미의 수와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 자, 거미 다리 몇 개 있죠? 8개 있잖아요. 한 마리면 8개, 두 마리면 16개, 세 마리면 24개. 자, 이렇게 거미의 수와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 짝지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같이 변하는 거예요. 대응 관계를 설명하면 거미 다리의 수는 거미 수의 몇 배인 거예요? 8배가 되는 것이죠. 자, 같이 알면 좋은 말입니다.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요. 정비례 관계는 한 양이 커질수록 다른 양도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 여기 나와 있던 거미가 한 마리면 다리는 8개, 두 마리면 16개, 세 마리면 24개. 한 양이 커지면요. 한 배, 세 배. 가 되면은 자,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죠. 다리의 수도 두 배, 세 배.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반비례는 반대겠죠. 뭐겠어요? 한 양이 커질수록 자, 하나가 커져요. 그러면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양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줄어드는 관계. 예를 들어 어떤 게 반비례 관계일까요? 사탕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사탕을 사람의 수를 달리하여 나눠줬을 때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사탕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한 명이면 사탕 혼자 12개 먹을 수 있겠죠. 사람이 두 명이면요, 6개씩 먹을 수 있겠죠. 세 명이면 4개씩 먹을 수 있겠죠. 4명이면 3개씩 모을 수 있겠죠. 쫙쭉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2, 2배가 되었을 때 어때요? 12에서 6으로 2배가 된게 아니라 2분의 1배가 된 거죠. 1에서 3으로 3배가 되었을 때 12에서 4로 3분의 1배가 된 거죠. 한 양이 커지는데 다른 것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우리 대응 관계에 있는 낱말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대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요. 세수하고, 그리고 7시 30분쯤에 아침밥을 먹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먹은 다음에 옷을 입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 갖는 게 중요하대요.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한다면요. 반대말은 불규칙적이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거나 한결같이 않은 겁니다. 만약에 2, 4, 6, 8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했어요. 규칙적으로 나열한 건가요? 그렇죠. 2씩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 0, 8, 4, 15, 2 어때요? 규칙적이지가 않은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어떤 수가 나올지. 그래서 규칙적과 불규칙적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배열하다입니다. 삼각형 조각과 사각형 조각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규칙적으로 배열했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놓았다는 것이죠. 늘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 놓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나열하다가 있습니다. 쭉 규칙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나열하다도 쭉 벌려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입니다. 기호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뭐 부호나 문자나 표지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에요. 자동차 수와 바퀴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낼 때 만약에 자동차의 수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쓰기로 약속하고요. 바퀴의 수를 별이라는 기호로 대신 쓰기로 약속한다면 자동차와 바퀴의 수예요. 자동차 한 대면 바퀴 4개. 두 대면 8개, 세대면 12개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앞에서도 나왔던 부호라는 게 있는데요. 설명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어요. 뭐 그런데 사실 우리 초등학교 수학에서 보면 이런 덧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부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덧셈 기호, 뺄셈 기호, 기호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건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구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기호, 부호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입니다. 달걀판의 수를 동그라미, 우리 기호로 나타낸 거죠. 달걀의 수를 별이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곱하기 30은 별 또는 별 나누기 30은 동그라미이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곱셈식, 나눗셈식. 식은 숫자, 문자, 기호를 써서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말을 붙여서 덧셈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뺄셈식, 곱셈식, 나눗셈식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낱말들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들을 이용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네요. 식, 관계, 기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식은 셋 중에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요. 방금 전에 숫자, 문자, 기호를 써서 이들 사이에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 그래서 덧셈식도 있고 곱셈식, 뺄셈식, 나눗셈식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과 이어주겠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을 뜻하는 게 관계입니다. 기호는 무엇인가요? 우리 뭐 별, 동그라미, 네모, 나누기, 더하기 이런 거 떠올려보면 되겠죠.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기호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 잘 풀어줬어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뜻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배수입니다. 배수는 배수인데 공통된 배수니까 무엇이겠어요? 공배수가 되겠죠. 빈칸에 공배수라고 써줄게요. 두 번째,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은 거예요. 뭐 했다고 하죠? 배열했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배열하다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 짝이 되는 거예요. 책상 하나일 때 뭐 의자 두 개, 책상 두 개일 때 의자 네 개 있고요. 책상 세 개일 때 의자 여섯 개 있고요. 뭐라고 하죠?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대응한다. 대응, 이러한 관계를 대응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3번 문제입니다. 밑줄 근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였네요. 둘 다 대응이 있는데요.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뜻이겠죠? 기억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입니다. 대응 관계의 대응인 거죠. 첫 번째, 신속한 대응을 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에 어울리는 태도나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므로 첫 번째는 기억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오징어의 수와 오징어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 둘이 짝이 되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오징어의 수와 오징어 다리의 수가요. 그러므로 두 번째의 대응은 니은이 되는 겁니다. 문제 잘 풀어줬어요? 4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맞나요? 그렇죠. 맞죠. 두 양 할 때 양이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동시에 한 대에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진 건가요? 동시에는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규칙적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것. 세 번째, 맞습니다. 네 번째, 최소 공배수의 성질입니다. 두 수의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라고 했잖아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는 것은 무엇의 성질이죠? 이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인 거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음.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5번 문제예요.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만든 작품을 책상 위에 그 다음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작품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책상 위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요. 학생들은 학교에 불만사항을 어떤 뜻이에요? 첫 번째는요. 만든 작품을 책상 위에 벌려놓았다는 뜻이죠. 쭉 늘어놓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뜻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불만사항을 막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뭐예요? 늘어놓았다가 되는 것이죠.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 늘어놓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쭉 버려놓는 거, 간격을 두고 쭉 버려놓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할 때 이야기, 말을 많이 하는 거. 이때 늘어놓다, 늘어놓았다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이번에 늘어놓았다가 되는 겁니다. 6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4와 10의 이것은 공약수 아니면은 공배수인 거예요. 20, 40, 60, 80이다. 일단 다 어때요? 4와 10보다 큰 수들인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공배수겠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의 배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4, 8, 12, 16, 20 이런 수들이 있죠. 10의 배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어요? 10, 20, 30 이런 수들이 있죠. 자, 공배수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20부터 시작해서 20, 40, 60, 80 이런 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배수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6과 9의 이것은 18인 거예요. 뭡니까?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인 최소 공배수인 거죠. 최대 공배수라는 거 우리 뭔지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쭉 늘어놓을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 해수는 2일 수영장을 3일 태권도 학원을 간다. 2일에 한 번씩 수영장 간다는 거고요. 3일에 한 번씩 태권도 학원을 간다는 거니까 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2일마다 수영장을, 3일마다 태권도 학원을 간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규칙적입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 쓴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낱말의 뜻도 공부하고 또 수학적 개념과 원리도 공부하고 두 마리 토끼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6학년 친구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단어는요, 각기둥과 각불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각기둥과 관련된 어휘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각불과 관련된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캠핑을 간 것 같아요. 이 텐트들이 보이죠? 근데 이 텐트의 모양이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캠핑장에 왔는데 지붕 모양이 다양하고 멋진 모양의 텐트들이 많이 보여. 그 중에는 각기둥처럼 밑면이 있지만 옆면의 모양은 다르고 지붕 모양도 뿔처럼 보이는 신기한 모양의 텐트도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밑면이 있고 옆면의 모양은 다르고, 자, 우리 각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각기둥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각기둥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밑면이고 옆면은 이렇게 생겼죠. 옆면이 모두 다 사각형이었어요. 생각나나요? 저 삼각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삼각기둥도 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뿔처럼 생긴 게 아마 얘니까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각기둥과 구분이 되는 이 텐트 모양, 이 텐트 모양을 뭐라고 부를까? 먼저 각불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라고 했습니다. 각불과 관련된 낱말들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온 거는요, 각기둥의 전개도예요.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이다. 우리 각기둥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것은 삼각기둥이에요. 근데 삼각기둥을 좀 펼쳐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모서리의 한 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쫙 펼치면은 전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기둥의 전개도는 어느 모서리를 자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자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전개도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여기로 이제 여기 여기 점선을 이렇게 이쪽에 이제 세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자르느냐,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 이 전개도의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각불입니다. 자, 각불. 뿔 각의 뿔이거든요. 각 기둥하고 각불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각불은요, 한 면이 다각형이에요. 이게 봤더니 여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인 다각형이 보여요. 이렇게 한 면이 다각형이고, 한 면이 다각형이고 다른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도형. 자, 다른 면 여기 옆에 있는 면들 보니까 다 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의 면이 다각형이고 다른 옆에 있는 면들이 삼각형이면 각불이구나. 각불은 옆으로 둘러싸인 면이 모두 삼각형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불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원뿔은 무엇일까요? 이 한 면이 다각형이라고 했는데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이 들어가니까 원은 다각형은 아니죠. 각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의 평면 밖에 한 점. 이 평면이 납작한 평면이 아니라 평면 밖에 한 점과 원 둘레의 모든 점, 원 둘레의 모든 점을 서로 연결하여. 자, 이 원 둘레의 모든 점을 서로 연결을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생겨요. 입체 도형이. 그래서 이 선분 전체와 그 원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원뿔이라고 합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물류는 고깃대를 위에서 덮어 씌워서 잡는 원뿔 모양의 어구이다. 이렇게 원뿔 모양의 어구로 고깃대를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불과 원뿔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각불의 밑면은 무엇일까요? 각불에서 밑에 놓인 면을 밑면이라고 해요. 각불에서 밑에 놓인 면이 밑면이죠. 각불의 밑면은 몇 개다? 한 개다. 제 옆에 있는 면이 다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면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각기둥의 밑면은 몇 개였을까요? 각기둥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삼각기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각기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오각기둥이, 육각기둥 있는데, 위, 아래로 다두 개씩 있었죠. 그래서 각기둥의 밑면은 두 개인데, 각불의 밑면은 한 개다. 이 차이가 있죠. 자, 다음은 각불의 옆면이에요. 각불에서 밑면과 만나는 면이다. 이 밑에 있는 면, 이 면과 만나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면이 옆면이에요. 각불의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 옆면은 지금 이 변이랑 이 변이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한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랑 얘랑 얘랑 얘랑이 서로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불의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밑면에 이 변의 길이하고도 같게 된다면 이 각불의 옆면은 정삼각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각불의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불에서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 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요. 밑면의 변의 수가 지금 사각형이니까 4개죠. 그러니까 옆면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있으니까 4개가 되겠습니다. 사각불에서 밑면의 변의 수가 4개이니까 옆면의 수도 4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각불에서는요, 옆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육각형이 밑면이 될 테니까 6개의 옆면이 있겠죠. 그러면 오각불은? 그렇죠. 5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밑면의 변의 수와 옆면의 개수가 같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불의 모서리입니다.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에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여기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요. 그래서 오각불의 모서리는 10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불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밑면의 변의 수, 여기 이렇게 5개죠. 그거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왜요? 밑면의 변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있죠. 밑면 쪽에, 그 다음에 옆면 쪽에 해서 한쪽, 한쪽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5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10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육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밑면 쪽에 6개, 위쪽에 다 6개, 아, 6 곱하기 2, 아, 12개다. 사각불의 모서리 수는 4, 4, 아, 4랑 2, 4랑 4랑 더해서, 아니면 4 곱하기 2에서 8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불의 꼭지점이에요. 각불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입니다. 자, 여기 꼭지점 한번 보면은요. 여기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모서리와 모서리 쪽이 다 만나는 여기에 있는 각불의 꼭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각불에서 이 전체 꼭지점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 더하기 1을 하는 것이다. 밑면의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밑면의 변의 수만큼 꼭지점이 있죠. 5개에다가 위에 있는 꼭지점 한 개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불의 꼭지점, 이 위에 있는 이 각불의 꼭지점은 꼭지점 중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 이 위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이 위에 있는 이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다라고 해요.

각불의 꼭지점은 항상 한 개이겠죠. 이 한쪽에 다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 그 다음 위에 있는 각불의 꼭지점 수 하나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각불에서의 꼭지점의 수는 6 더하기 1 해서 7개고요. 사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4 더하기 1 해서 5개가 되겠죠. 자, 다음은요. 각불의 높이예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자, 각불의 꼭지점 여기 있죠? 여기에서 밑면, 여기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이 선분의 길이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각불의 높이는 어떻게 잴까요? 자랑, 삼각자가 필요해요. 만약에 자로만 잰다라고 하면 이 자가 좀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수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자의 이 직각을 활용해서 자와 맞대어서 수직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 높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각불의 높이를 잴 때에는요, 자와 삼각자의 직각을 이용하면 정확하고 쉽게 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높이가 몇 센치다 이렇게 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단원으로 가서 3단원에 나온 어휘들 살펴볼게요. 소수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림을 봤더니요, 고소한 참깨 샐러드 소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병에 나누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깨 샐러드 소스가 1.8리터가 있대요. 1.8리터를 6개의 병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 중이야. 18리터를 6개의 병에 나누어 담는 거라면 간단하겠는데, 소수가 있는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자, 우리 18 나누기 6을 하면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3, 6, 3, 18. 우리 구구단 외우면서 했던 나눗셈이라서 너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1.8 나누기 6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 낱말 보면서 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소수점 위치라는 어휘입니다. 소수와 0 또는 자연수 사이에 찍는 부호의 자리. 자, 소수와 0, 소수와 자연수 사이에 찍는 부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4.3이다. 혹은 0.3이다. 자,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랑 자연수 사이에 찍는 여기, 그 다음 소수 부분이랑 0 사이에 찍는 여기. 자, 여기 이 소수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 찍는다. 어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한글로 쭉 길게 읽으면은 좀 이해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우리 참깨 샐러드 소스 나누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8 나누기 6은 3.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8 나누기 6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요. 몫의 소수점. 여기 몫이 3인데요. 여기서는 이 몫의 소수점이 나누어지는 수는 처음 나오는 수죠. 나누어져요. 그리고 뒤는 나누는 수이고요. 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1.8과 이 소수점의 위치를 그대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이 있으니까 얘랑 소수점을 똑같이 맞추려면은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야 되겠고, 점 앞에 무엇을 써줘야 될까요?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0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0.3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찍는다. 이거는 18 나누기 6, 세로셈으로 하면 6, 3, 18 이렇게 하는 건데요. 1.8 나누기 네, 6 이렇게 하면은 6, 3, 18 해서 하고 이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어서 0.3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지만 자연수 한 것처럼 그대로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 찍어줘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소수점 이동을 한번 볼게요. 소수점을 움직여서 옮기는 것을 말을 해요. 또는 움직여서 자리를 바꾸는 것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분의 1배가 돼요.

몫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 몫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칸 이동한다. 자, 우리 210 나누기 2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210 나누기 2는요, 105예요.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수가 210이거든요. 2.1 나누기 2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여기는 2.1인데 210보다 100분의 1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몫도 105에서 100분의 1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5에서 100분의 1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105.0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는 건데 생략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소수점을 100분의 1배니까 왼쪽으로 한칸두칸 움직여요. 그래서 1.05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10분의 1배만큼 작아졌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210 나누기 2가 21 나누기 2로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분의 1배만큼 작아졌죠? 그러면 몫인 105도 10분의 1배만큼 작아져야 돼요. 10분의 1배만큼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소수점 2.2 왼쪽으로 한칸 가서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두칸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 단위입니다.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등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이고 제곱센티미터는 넓이의 단위이다.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기준이 바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변환이에요. 다르게 하여 바꿈인데요. 우리 아까 이 단위 있죠? 단위를 변환시키는 거. 이거 할 때도 소수점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 1cm가 10mm입니다. 그럼 이거를 단위를 변환한다라고 하면 1cm가 10mm니까 2.7cm는 27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380mm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몇 cm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 있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10분의 1배가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38cm다. 그러면 여기 98mm다라고 한다면 몇 cm가 될까요? 똑같이 10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한칸 왼쪽으로 움직이면 9.8cm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위를 변환시킬 때도 소수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몫의 자연수 부분이에요. 나눗셈의 결과값인 몫에서 자연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34.68에서요. 6을 나눠볼게요. 38.68 나누기 6. 그랬더니 5.78이 나옵니다. 몫이 5.78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자연수 부분이 바로 이 소수점 앞에, 여기는 소수 부분, 여기 소수점 앞에, 여기가 자연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자연수 부분, 이 부분은 소수 부분입니다. 나눗셈의 결과값인 몫에서 소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소수 부분이다. 그래서 0.78이 소수 부분, 5가 자연수 부분이다. 어림이 무엇일까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는 것을 어림이다라고 해요. 자, 40.3 나누기 2의 몫을 어림하여 계산하면 약 2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40.3 나누기 2를 한다 하면은 뒤에 .3까지 생각을 하니까 좀 복잡하네. 하면 그럼 40.3을 한40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 40 나누기 2 하면 20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40.3은 20과 비슷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지. 왜 굳이 어림을 해야 해요? 하는 친구도 있죠. 자, 40.3 나누기 2를 선생님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0.3 나누기 2. 그래서 2, 2는 4 하고 0이니까 그냥 0 쓰고요.

그러면은 3 내려야 되겠다. 3 안에 2가 한번 들었으니까 2, 1은 2, 1, 그 다음에, 보면 여기 0, 그래, 0 내려가지고 10 안에 2가 다섯 번 들었지? 10. 2015? 2015! 이렇게 써서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했는데, 이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줘야 되잖아요. 20.15다라고 답을 써야 하는데,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5라고 안 쓰고, 2015다라고 쓰거나, 혹은 이걸 올리는 거 잘못 올려가지고 2.01로 혹은 201.5 하고 전혀 다른 데 소수점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어림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40.3 나누기 2다. 40 나누기 2. 아, 20 정도구나. 그럼 여기에서 소수점 찍을 때 20.15 하고 헷갈리지 않고 소수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을 할때 어림을 먼저 하고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어림의 종류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이 있거든요. 구하려는 자리 아래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78이다 해볼게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하려는 자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면은요, 이 아래의 수에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린다라는 거는 20점 올렸으니까 8이 되는 거죠. 버림은요, 구하려는 자리 아래의 수를 버린다라고 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하면 이 아래의 수를 버려서 20.7이다라는 거고요.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의 수가 8. 8이니까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0.8이다. 그래서 이건 반올림이다. 무조건 올려라. 이건 무조건 버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림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소수점 아래에 0을 내려서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나누어지는 수에서 나누어지는 수, 처음 나오는 수죠. 0을 내려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이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볼게요. 700 나누기 4를 해볼게요. 4, 1은 4, 30, 4, 7에 28, 20, 4, 5, 20, 17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7 나누기 4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나누기 4, 7 안에 4가 한번 들었네. 4, 1은 4, 3.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서, 아,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썼던 건 우리 전에 학년까지는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이제는 소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없어요, 선생님. 7 다음에는 없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 0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7이나 7.0이나 7.00이나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고 생각을 하고 0을 내려요. 30이 됩니다. 그러면 30 안에 4가 7번 들었습니다. 4, 7에 28. 그래서 2. 또 없네요? 또 0을 내려서 계산을 합니다. 20 안에 4가 몇번 들었나요? 5번 들었습니다. 4, 5, 20 해서 0. 그래서 여기다가 또 175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어주면 1.75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누어지는 수에서 0을 계속 내려가지고 0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여기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복잡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 해왔다면 이 소수점의 위치만 잘 맞춰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아야 되고요. 이 선생님과 어휘를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0: 있어요.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불에 무엇이라고 한다? 면과 면이 만나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각불에 그래요. 모서리다라고 하죠. 모서리. 각불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각불에 맞아요. 꼭지점이다라고 합니다. 꼭지점.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각불에 무엇이라고 한다? 맞아요. 각불의 높이라고 한다. 높이. 자, 다음 3번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각기둥에 무엇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한다.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불에 무엇이라고 한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모서리다라고 하죠. 자, 다음 4번이에요.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다르게 하여 바꾼다. 이것은 변환이었죠. 대강 짐작으로 헤아림 또는 그런 셈이나 짐작을 어림이다. 그래서 우리 소수의 나눗셈 하기 전에 어림하고 들어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등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을 할때 우리 소수의 또 소수점의 이동이 들어갔고요. 자,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11.36 나누기 4는 2.84에서 2는 몫의 무슨 부분일까요? 그렇죠. 자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6 나누기 4는 2.84에서 이0.84 부분은 몫의 소수 부분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각불의 꼭지점.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 어때요? 그렇죠. 꼭지점 중에서도 이 옆면이 모두 만나는 여기가 바로 각불의 꼭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소수점 이동, 소수점을 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 어때요? 맞죠? 소수점 위치, 소수와 0 또는 자연수 사이에 찍는 부호의 크기는 아니죠. 크기가 아니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하기. 몫이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지는 수에서 0을 내려 계산하는 방법. 나누어 떨어지면은 굳이 내릴 필요 없고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0을 계속 내려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우리 각기둥의 전개도 봤고요. 쭉 각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소수점 위치, 소수점 이동, 단위 변환 뭐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아, 오늘 무엇을 배웠었구나. 아,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었지 하고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오늘 수학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도 쑥쑥 자라났기를 바랍니다. 이 어휘를 알면은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교과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어휘의 뜻을 알고 익혀서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 쑥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열심히 그동안 어휘 공부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 어때요? 글을 읽을 때에도, 교과서를 볼 때에도 그 이전보다는 내용의 이해가 더 쏙쏙 되지 않나요? 이만큼 우리 독해에 있어서 어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은 또 어떠한 낱말들 공부해 볼지 같이 짜잔 살펴볼게요. 10가지 준비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공야, 공청회, 독재, 시민, 유권자, 공익, 주권, 집회, 투표, 마지막으로 행사하다까지. 조금 어려운 낱말들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교과서에서 한 번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봤을 것 같은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힘내서 공부해 봅시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학기 초에 반장 선거 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후보로 나온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자기 이름 소개도 하고 뽑아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 반장 선거보다 더한 단계 위가 되겠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후보자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이 다 비슷비슷했다. 공약을 세웠으면 어때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국민과 한 약속이잖아요. 사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현수막에 공청회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 크게 떠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낱말이에요. 공청회. 대체 무엇일까요? 공청회에서 청이라는 글자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뭘 듣기 위해서요? 의견을, 생각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회의를 우리는 공청회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는 것을 공청회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는 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을 듣기 위해라고 했으니까 공청회를 개최했다.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설명을 듣고 보니 또 어렵지 않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친구들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독재자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나요? 독재자 할때 독재.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자, 독재 정치, 그리고 독재. 우리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정치를 확립했다. 민주정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친구들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헌법에 의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과 뜻이 같은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인 거예요. 선생님, 시민이라는 말의 뜻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누리고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민들을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국민이자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에게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고 했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투표함에 표를 넣고 있습니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유권자에서 유는 있다는 뜻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유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했다.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선거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할 권리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선거권은 말 그대로 선거,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거권에 피라는 글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피는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선거권, 투표를 할 권리가 선거권이라고 했죠.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후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뽑아주도록 하는 것이죠. 투표를 당하는 거니까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로깅 해본 적 있나요? 플로깅은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건데요. 이런 플로깅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모두를 위한 이익, 우리 모두를 위한 이익,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을 공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만을 위한 이익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익은 사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쓰레기를 잘 줍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공익을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에는 분리배출도 있다. 자, 공익 잘 기억해 둬야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국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자, 쉽게 얘기하면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바로 주권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나라가 이 주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나 이런 시기에서는요, 주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만큼 주권이 소중한 겁니다. 대한민국 제헌법 1조 2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주권을 잃는다는 건참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보면요, 푯말을 들고 사람들이 막서 있어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을 집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이라는 글자에 모이다, 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으다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투표함에 태극기를 넣고 있는데요. 자, 진짜 태극기를 넣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자. 선거에 참여하자. 그만큼 투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런 사진을 만든 겁니다.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 종이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투표라고 합니다. 투표 굉장히 중요하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투표로 대표가 선출된다. 누가 대신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투표해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을 막 들고 있어요. 우리 반 급식 도우미를 뽑으려고 합니다. 자,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급식 도우미를 뽑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권리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다. 내 권리를 정말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행사하다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다. 우리 반 급식 도우미를 뽑을 때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손을 들었다. 나의 권리를 사용하려고 손을 든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다.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나의 권리를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낱말들 살펴봤으니까 또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가 없을 때 길이 못 재나요? 자가 없어도 길이를 잴수 있습니다. 어림할 수 있어요. 신체를 이용하여 길이를 재고 또 신체를 이용해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한껏 벌린 이 길이를, 이 길이를 우리는 뼘이라고 합니다. 민준이는 여동생보다 두어 뼘 정도 키가 크다. 두어 뼘 정도 키가 크다. 이런 뜻이고요. 두 팔을 둥글게 모아 만든 둘레. 자, 이렇게 만드세요. 만든 둘레 안에 들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이만큼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아름이라고 합니다.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나무를 한 아름만큼 주셨다. 이만큼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 키, 길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키, 길. 사람이 빠지면 나올 수 없도록 구덩이를 두 길, 키의 두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길 정도로 깊게 팠다. 문제 풀어볼게요. 3초는 배가 나와 허리 둘레라고 했잖아요. 허리 둘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아름은 넘어 보였다. 팔로 이렇게 둘러서 한 아름은 넘어 보였다. 아름이라는 단위가 어울리겠죠? 낱말들을 이용한 다양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밑줄 친 나는 무엇인가요? 나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평화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요. 여기까지만 읽어서 모르겠어요. 나의 활동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든 모임으로 사회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뭐라고 했죠? 시민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 5번인 거예요. 2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초성 힌트, 기역, 이응 나와 있네요. 사익보다는 사익은 개인의 이익이었어요. 그럼 사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익, 우리 모두를 위한 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답이 이미 나와버렸네요. 공익을 앞세우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즘 공익 광고에서는, 자, 공익 광고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광고가 공익 광고인 거죠. 뭐, 온라인에서 바른말을 사용합시다. 라든지 학교 폭력을 하지 맙시다. 라든지 이렇게 공익 광고에서는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공익인 거예요. 3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박전 의원은 어머, 피선거권 나왔네요. 피가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자, 반대로 피선거권이 있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투표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에 4번. 4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색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많은 청년이 잘못된 독재 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독재 정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대. 어색하지 않죠? 2번. 교황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독재주의 정발을 비판했다. 좋습니다. 3번. 독재에 맞서는 투쟁 끝에 싸웠어요. 우리는 국민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4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는 삼권분립. 한 곳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나누어진 거예요. 왜? 서로를 견제하면서 하나가 다 독치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죠. 삼권분립을 통해 독재 정치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그럼 민주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독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도 살펴볼게요. 우리는 독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회 비리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웬 꽃을 한 뭐라고 하죠? 뼘이 아니라 한 아름 이만큼 사오셨어요. 한 아름이나 사오셨어요. 엄마 생일이잖아. 아들이 무심하네.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영수가 키가 많이 컸구나. 그럼요. 아마 아빠랑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걸요? 아빠랑 얼만큼 차이가 날걸? 한 아름 아니죠. 한뼘 정도 차이가 나겠죠. 한 길이면은 키의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겠죠. 그래서 한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걸요? 저렇게 써주면 됩니다. 6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오른쪽에서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도 무리에 속하면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니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심리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법을 바꿀 것인지는 시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투표,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 종이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기억.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권, 주인된 권리 회복을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하며 독립에 힘썼다. 국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주인된 권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귿이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공약부터 유권자까지 낱말들 쭉 나와 있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자, 앞에 나와서 지금 후보자들이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것은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약속은 이거예요. 뭐겠어요?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공약입니다. 저의 공약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거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유권자겠죠?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신중하게 이것 할 것이라 믿습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죠. 나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행사입니다. 자, 모든 문제 잘 풀어줬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같이 글을 읽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두 문제네요.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 자, 첫 문장부터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 그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이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거,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며,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약속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우리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아, 이런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때만 바짝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라고 했죠. 시민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권력에 맞서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집회를 열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집회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묻힐 수도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다보면 소수의 의견이 묻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항상 다수결의 원칙이 옳다라고 이야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소수의 의견 역시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항상 다수의 의견만 우선시되고 다수의 의견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소수의 의견도 소중한 거예요. 소수의 의견도 잘 새겨 듣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대표자를 뽑은 후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앞에서 정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라는 물과 햇빛을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한다. 정원이 더 풍성해지려면, 아름다워지려면 물도 있어야 하고 햇빛도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관심을 두고 참여를 해야 민주주의가 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과 비를 맞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민주주의라는 꽃과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사용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찾았어요. 굉장히 멋진 비유가 사용되었다고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한번 빈칸을 채워봅시다. 민주주의 무엇에 비유했나요? 그리고 모든 시민의 관심과 이것을 물과 햇빛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부분 찾아볼게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라는 물과 햇빛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 이게 바로 정원에 있어서는 물과 햇빛과 똑같은 거예요.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어요. 물과 햇빛이 있으면요, 무엇과 정원과 꽃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민주주의라는 꽃과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정원, 니은에는 참여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재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중요해. 투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1번, 맞습니다. 2번, 수연.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외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나요? 선거 투표 말고 없다고 했나요? 아니죠.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로 설명한 게 공청회 열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견을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집회 이야기도 나왔어요.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 선거랑 투표밖에 없어. 2번 잘못된 거예요. 3번 지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을 유권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4번 준법, 다수결을 따르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맞고요. 5번 승주,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다른 것은 2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관용 표현 익혀보면 좋겠죠? 감쪽같군. 이렇게 하면 엄마도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뭔가 시험지에다가 꾸미고 있어요. 정말이니? 지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정말 잘했구나.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고 칭찬하고 있으세요. 엄마, 저 국어 100점 맞았어요. 지구멍. 조그만 지구멍 작고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 햇볕이 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건 숫자를 고친 거잖아! 이 녀석아! 자, 엄마가 아셨어요. 아, 엄마, 죄송해요. 지구멍을 찾고 싶다.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창피해요. 이런 뜻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것은 몹시 안 좋은 상황, 고생하는 생활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멍을 찾고 싶다. 부끄러워요. 곤란해요. 그래서 숨고 싶을 때 사용하는 속담, 관용 표현입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면 되겠죠?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속담은 모두 쥐가 들어가는 속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는 거예요. 이것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자, 우연히 이루거나 알아맞히는 걸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자, 그리고 마음과 달리 겉으로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유, 고양이 쥐 생각하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고양이가 정말로 쥐를 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거는 겉으로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음, 이것 앞에 쥐. 무서운 사람 앞에서 꼼짝 못 해요. 쥐가 무서워하는 거 고양이가 되겠죠. 고양이 앞에 쥐. 마지막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를 뜻하는 표현은 도관에 든 쥐, 장독대 도관에 든 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짧은 글을 써볼까요? 주권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글 지어보고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낱말 가지고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하지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수가 주인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분수가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야 할 포텐 개념이 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냈던 과정을 복습하면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소수들을요, 그렇죠, 분모가 10, 100, 1000인 이런 10의 거듭 제곱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소수 한 자리수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소수 두 자리수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소수 세 자리수는 분모가 1000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 분모가 10, 100, 1000 이런 10의 거듭 제곱인 분수는 다시 소수 몇 자리수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뭔가 10의 거듭제곱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이 10의 거듭제곱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우리 친구들,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00은요? 100은 10의 제곱으로 10을 두 번 곱한 수기 때문에 10 하나가 2 곱하기 5, 2와 5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을 두 번 곱하면 2가 두 번, 5도 두 번 곱한 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1000은요? 1000은 10의 세제곱으로 10을 세 번 곱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2가 세 번, 5도 세 번 곱해진 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0의 거듭제곱을 소인수 분해해봤더니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소인수로 2와 5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지수를 관찰해 보시면 10에서는 2와 5의 지수가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모두 1이고요. 100은 2고 1000은 3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수가 2와 5뿐이고 그 각각의 지수가 모두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게 우리 좀 이따 등장할 개념에서 중요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핵심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기약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만약에 그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분의 9라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기약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그러면 20은 4, 5, 20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분자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분모를 쳐다봤더니만 소인수로 2와 5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가 얘는 2, 얘는 1,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5의 지수도 똑같이 맞추고 싶어. 그래서 분모 분자에 5를 똑같이 곱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2가 2개, 5도 2개 곱해진 수가 되면서 바로, 그렇죠, 계산해보면 100이 됩니다. 이렇게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있으니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 0.45라는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에 2와 5만 있다면 내가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지수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그렇죠, 10, 100, 1000 이런 10의 거듭제곱꼴로 박힐 테니 얘를 소수로 나타낸다면, 그렇죠, 유한소수가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분모에 2와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얘는 이미 기약분수인데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나 5 이외의 소인수, 3이라는 불청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5 하나 보인다고 해서 아무리 2 하나를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한다고 한들 분모가 10이 되는 게 아니라 3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불청객 때문에 분모를 10, 100, 1000 이런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15분의 7은 어떻게 소수로 나타내나요? 그렇죠.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못 고치면 그냥 7 나누기 15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유한소수가 아니라 0.46666 주가는 무한소수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요 내용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우리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개의 분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자, 직접 소수로 나타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분모의 소인수를 관찰해서 유한소수냐, 아니냐, 바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2분의 9 같은 경우는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4, 3, 12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 불청객이다. 너는 유한소수 아니야. 하면 될까요? 띠,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그렇죠. 분모 분자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은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분모에 2라는 소인수만 남아요. 자, 2 또는 5를 가진다라는 것은 둘다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얘는 그렇죠. 유한소수예요. 분모 분자의 5의 제곱을 똑같이 곱하면 분모를 10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유한소수냐 아니냐. 분모의 소인수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첫 번째로 뭘 해주자? 그렇죠.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만들자.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수도 일단 보자마자 기약분수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런데 얘는 이미 기약분수죠?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만 바로 관찰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4, 5, 20에서 2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되니까 그렇죠. 분모의 소인수에 2와 5만 있는 유한소수가 맞네요. 35분의 13도 이미 기약분수인데 분모의 소인수 누가 보이나요? 그렇죠. 불청객 7이 있다. 그럼 너는 유한소수가 아니야. 소수로 나타낸다면 끝없이 쭉 가는 무한소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유한소수 찾는 연습 우리 친구들도 해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문제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 분수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어떤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10분의 17은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보시면은요. 2로 나누면 55, 5로 나누면 11이기 때문에 바로 11이라는 불청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지금 얘를 쫓아내면 되는 상황이죠. 뭘 곱해야 사라질까요? 그렇죠. 11, 22, 이런 11의 배수구가 곱해져야 약분되면서 사라지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작은 게 궁금하대요. 그러면 11이 가장 작은 11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와 5만 남겨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1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핵심 개념도 이제 간단하니까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포텐 한 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단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추억 보탬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만남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등면 삼각형이 가지는 성질 두 가지 만나봤죠. 자, 오늘은 거꾸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삼각형을 주고 이등면 삼각형일까 아닐까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건 이등면 삼각형이에요 말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한 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 두 가지 짚어보며 시작해볼게요. 자, 이등면 삼각형이라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았고요. 그리고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성질은 이등면 삼각형일 때 성립하는 성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등면 삼각형이 되는 조건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등면 삼각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두 내각의 크기를 측정해봤더니만 같았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삼각형일까요? 왠지 당면이 생긴 모양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와 같은 이등면 삼각형 같은데? 라는 강한 추측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짜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수학적인 증명이겠죠? 자, 두 내각의 크기와 같은 삼각형에서 출발해서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볼 겁니다. 여기서도 보조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보조선을 그리면 좋을까요? 바로 이 남은 각 A의 크기를 절반으로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두 삼각형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일단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고요. 또 선분 AD가 공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 XX도 같기 때문에 요 남은 한 각의 크기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각의 크기가 같다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180도에서 이 두 각의 크기를 뺀 것으로 같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지금 한 면이 공통이고요.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무슨 합동? ASA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합동이라면 당연히 우리 친구들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는 대응변으로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결론. 아, 두 내각의 크기와 같은 삼각형에서 출발해봤더니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면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삼각형이 보이는데 두 각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하는 이등면 삼각형이다 라는 성질을 마구마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과 이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X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삼각형이 보이는데요. 일단 선생님은 보자마자 삼각형 DBC에게 눈길이 갑니다. 왜냐면 두 각의 크기가 34도, 34도로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두 내각의 크기와 같은 삼각형은 요 변을 밑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따라서 선분 DB와 선분 DC의 길이가 같을 것이니 여기는 6cm일 거예요. 자, X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34도랑 34도 더하면 68도죠. 근데 이 68도를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바로 남은 한 내각의 외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68도죠. 자, 이게 바로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이등면 삼각형 하나가 더 보여요. 삼각형 ADC를 보시면 68도, 68도 같잖아요. 그러면 선분 AD가 밑변이 됩니다. 그 말은 선분 CD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요 X도 똑같이 6cm겠다. 단위는 생략하고 6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등변삼각형이 붙어 있는 그림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 2번에서 한번더 만나볼게요. 2번에도 방금 1번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각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얘랑 얘의 길이 같고 얘랑 얘의 길이가 같아. 대놓고 이등변삼각형이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등변삼각형이 보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아니까 여기도 똑같이 X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1번 문제 풀이처럼 XX 더해서 나머지 한 내각의 외각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요 이등변삼각형에서 또한 밑각이 EX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E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9도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99도는 이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의 한 외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성질.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3x가 99도가 되면서 각 x의 크기는 나누기 3을 해주면 33도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번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지금 각 BAC의 크기가 74도고요. 선분 BD의 길이가 3cm일 때각 BDC 어딨나요? 요 각이네요. 요 각의 크기랑 그다음 선분 CD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바깥에 있는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가 있는 거 보아하니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꼭지각의 크기 하나만 알아도 밑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74도를 빼주시고요. 이게 바로 두 밑각의 크기의 합이죠. 그런데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면 됩니다. 즉, 나누기 2를 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06도가 되니까 얘는 53도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53도인데 얘도 53도. 지금 이 각의 크기를 절반으로 나누는 각의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까만색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2분의 53도일 거고 이 하얀색 동그라미 크기도 2분의 53도겠죠? 그러면 삼각형 DBC, 이 삼각형이 조금 각도가 복잡하긴 하지만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네? 무슨 삼각형? 그렇죠.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란 걸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DC의 길이는 요 길이 같을 거니까 바로 3cm고요. 여기 답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 다음 각 BDC의 크기는 요 삼각형 DBC에서 두각의 크기를 아니까 180도에서 빼주면 될 거예요. BDC는 180도에서 요 두각의 크기를 빼주면 되는데 2분의 53도 더하기 2분의 53도는 그렇죠. 그냥 53도겠죠? 따라서 지우기. 네, 계산 결과 127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을 이등분시켜서 만든 요 안쪽의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사실도 많이 이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0: 스마트폰 잠금 해제, 얼굴 인식으로 설정하셨군요. 당신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네, 저는 안면인식 AI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냐고요? 저는 수학을 사용합니다. 먼저 카메라로 얼굴을 읽습니다. 그리고 눈 사이의 거리, 턱 모양 등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하죠. 저는 얼굴을 그림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눈, 코, 입 등 특징을 알 수 있는 수백 개의 점을 찍어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바꾸고 눈과 코 사이, 입과 턱 사이 등 모든 거리와 비율을 계산합니다. 저에게 얼굴은 여러 점들이 만드는 도형의 비율 정보인 것이죠. 멀리서 찍은 얼굴도 알아볼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두 눈 사이의 거리처럼 얼굴에서 변하지 않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비율을 그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거나 축소해 봅니다. 멀리서 찍든 가까이에서 찍든 얼굴의 비율이 아니라 크기만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크기가 달라도 닮음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수학 원리를 사용합니다.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그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기억하시나요? 중학수학에서 배우는 닮음의 개념이죠. 이렇게 크기 보정을 마친 얼굴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 두 얼굴의 비슷한 정도를 수치로 계산합니다. 일치율의 기준을 넘으면 같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죠. 안면인식 기술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한 인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AI 기술 속에는 언제나 수학이 숨어있죠. 수학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수학하러 가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AI가 직접 알려주는 안면 인식 기술 어때요? 좀 흥미로웠었나요? 네, 여기서도 중학수학에서 사용됐던 닮음이 활용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저랑 같이 닮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닮음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안면을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닮음입니다. 한번 개념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겹쳐진다라는 소리죠? 그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 한번 볼게요. 모양이 어때? 모양이 정말 닮아 있어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왼쪽 도형을 적당히 확대하면 오른쪽 도형과 겹쳐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이 두 개의 도형을 갖고 왔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왼쪽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도형을 확대를 해볼 거야. 확대해서 오른쪽이랑 겹쳐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한 요 정도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어때요? 와, 기가 막히죠? 딱 겹쳐지죠? 아,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두 개의 사진을 보고 하나는 네, 오른쪽에 등록된 얼굴 데이터고요. 하나는 왼쪽에 입력된 얼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등록된 얼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새롭게 입력된 얼굴이 있어.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을 그어놨어요. 어떤 선이냐면 눈과 그 다음에 입을 이어놓고 삼각형을 만들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두 눈, 입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삼각형이 생겼네요. 그럼 이제 우리 AI는 뭐를 판단하는 걸까요? 네,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지 판단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수학에서 사용되는 닮음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 뭐가 있었어? SSS, SAS

해보면 네, 2.4가 나옵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등록된 얼굴 데이터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똑같이 뭐를 꺼내? 똑같이 자를 꺼내요. 자를 꺼내서 한번 얹어보는 거야. 얹었어. 얼마가 나와? 아, 그렇네. 4.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또두 개의 변의 길이를 구해. 이제 다시 한번 자를 갖다 대요. 자, 갖다 대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재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 네, 3.6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변도 같은 길이니까 3.6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네, 길이 B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 B 구할 거 3에서 4.5로 갈 때, 2.4에서 3.6으로 갈 때, 똑같이 2.4에서 3.6으로 갈 때, 요 길이 B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분의 4.5. 얼마? 이거 3분의 2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또 정리하면은 2분의 3이 되겠네. 똑같아 이번에 2.4에서 3.6으로 바뀔 테니까 아, 여기에다가 2.4분의 3.6. 근데 이거 여러분 보이시죠? 뭘로 나눌 수 있어? 위아래를 똑같이 1.2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똑같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길이 B가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2분의 3, 2분의 3. 그러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은 어떻다? 서로 닮음이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력된 얼굴과 다른 얼굴이, 그러니까 등록된 얼굴과 다른 얼굴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도 삼각형, 왼쪽에도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 왼쪽 삼각형의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위의 변, 옆에 변두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뭐를 꺼내? 자를 꺼내. 그럼 자를 꺼내서 길이를 한번 재봐요. 얹어두고 길이 구하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또 구하기 위해서 자를 꺼내서 얹어보면 얼마가 나와요? 네,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변 길이, 여기도 똑같이 재면 얼마가 나오죠? 네, 2가 나오네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를 꺼내요. 자를 꺼내서 길이 재면은 위에 게 얼마 나왔어? 자, 위에 게 4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또 옆에 변두 개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다시 뭐를 꺼내? 자를 꺼내서 얹어 둡니다. 얹어 두면 길이가 얼마가 나와? 아, 그렇네. 3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머지 한 변도 3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가 너무 뻔하다. 자, 우리가 궁금했던 건이 왼쪽과 오른쪽이 닮음인지가 궁금해서 이 길이비가 똑같이 나오는지 체크해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3대 2대 2, 4대 3대 3? 같아 달라? 다르죠? 체크 한번 슬쩍 해볼까? 자, 그러면 3에서 4로 넘어간다는 건 3분의 4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건 2분의 3. 그러니까 길이비가 3분의 4, 2분의 3 서로 같지 않아요. 아, 그러면 길이비가 다르네. 그 말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아니네. 그 말은 네, 등록된 얼굴과 입력된 얼굴이 서로 다른 얼굴이다라고 AI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닮음이 AI 안면 인식 기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궁금했던 AI의 중학 수학이 활용된다는 사실, 이런 거 알게 되면 조금 더 수학 공부할 맛이 나지 않나요?

0: 어떤 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밈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인 건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 사이에 공감을 많이 받아서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나 사진, 짧은 영상 같은 걸 밈이라고 하죠. 영어 단어인데요.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버디와의 짧은 대화 듣고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Buddy, look at this picture.
2: Haha, I've seen that everywhere.
1: Right? This is really a meme.
2: Yeah, that's such a meme.
1: Oh, right. That's such a meme.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보고 오셨나요? 이거 완전 밈이다. 문장 속에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셨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Buddy, look at this picture. 네, 버디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사진 좀 봐 하면서 버디한테 사진을 보여줍니다. 네, 버디가 하하 웃으면서 I've seen that everywhere. 나 여기저기서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Right? 그렇지? This is really a meme. 이거 진짜 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버디가 yeah. 다른 표현 말해줍니다. That's such a meme. 그거 진짜 밈이야. 이거 완전 밈이야. Alright. That's such a meme. 네, 이 표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That's such a meme 표현으로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오늘은 이거 완전 밈이다 표현을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 쓸 수 있다고요? 네, That's such a meme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meme이라는 거는 명사예요. 그래서 그 명사를 강조해주고 감탄해주는 표현 That's such a 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That's such a 하면 그거 진짜 뭐뭐다, 완전 어떻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감탄해주는 표현이죠. 네, That's such a 표현 활용해서 다양한 예문도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meme 대신에 good idea. That's such a good idea. That's such a good ide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진짜 웃긴 사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That's such a funny picture. That's such a funny picture.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정말 좋은 장소이다. 멋진 장소다. 얘기하고 싶다면 That's such a nice place. That's such a nice place.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That's such a 활용한 다양한 예문들 만나봤고요. 그럼 이제 버디와의 대화 듣고 말하기 연습까지 하고 올까요? Let's

영어 해법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패턴 딱 하나로 여러분 말이 터지는 영어 함께 경험해 볼까요? 오늘의 패턴은 이거 완전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대화문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버디가 먼저 얘기해요. Why are you laughing? 너왜 웃고 있니? 네, 먼저 웃고 있으니까 와서 버디가 왜 웃고 있니? 하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I just saw this video on my feed.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이 영상 봤어. 어디서? On my feed. 네, feed라는 거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게시물 목록이죠. 거기서 이 영상을 좀 보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버디가 let me see 라고 얘기하네요. let me see 라는 표현은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해줘 라는 거니까 나도 좀 보자. 한번 보자. 보여줘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let me see. 네, 친구 사이에서 잘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도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Look at the ending. 뒤에 뒷부분, 엔딩 끝부분을 잘 봐. 그랬더니, okay, wait,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끝부분이 웃겼나 봐요. 하하, 웃으면서, That's such a meme. 오늘의 표현이죠? 이거 완전 me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 볼게요. I know. 그러니까. That's such a funny moment. 아, 그거 진짜 재밌는 순간이야.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표현, That's such a 표현을 쓰고 있죠? I've seen people use that clip everywhere. 네, 버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I've seen 이라는 거, 뭐뭐 한적 있다, 본 적이 있다. 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영상 클립을 쓰는 거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same, 나도 그래. 이러면서, it's perfect for memes. 그거 완전 밈으로서 적합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t's perfect for 하면, 뭐뭐에 딱이야. 뭐뭐 하기에 완벽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밈으로 딱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버디가 Are you going to send it to the group chat? 너 이거 그룹 채팅에 보내려고 해? 했더니 Of course, 당연하지. They will love it. 그들 정말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밈 같은 영상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문 마무리되었어요. Today's pattern. 오늘은 이거 완전 밈이다. 이 표현을 영어로 말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해볼 시간이에요. 한번 말해볼까요? 잘하셨어요. That's such a meme 이라는 표현이었죠. 네, 그러면 마지막 미션 내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할게요. Today's mission. 오늘은 That's such a 표현 활용해서 유행 말해보기 해보겠습니다. 유행, 여러분이 요즘 생각하는 유행에 대해서 That's such a 표현 활용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늘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길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조선 후기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시작된 세도 정치,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삼정의 문란까지 참 마음 아픈 장면들이 많았죠.
1: 여긴 보시다시피 농사도 못 짓는 황무지인데 여기에 세금을 내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2: 땅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지. 농사가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냐?
3: 자, 이게 내가 낼 전세고 운송비, 보관료를 더하면 이만큼을 더 내야겠다.
1: 아니,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나요?
0: 그럼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4: 힘든 일만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5: 어려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금과 배고픔 때문에 당장 내일을 버티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 백성들은 끝내 희망의 길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듯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한 간절한 바람들이 모여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된 거죠. 그럼 절망뿐이었던 이 땅에 과연 어떤 바람이 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작은 희망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변화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6: 꿈에 돼지가 나왔는데 부모님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7: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원을 빌었어요.
0: 와, 이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들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내일은 더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생기길 바라곤 하죠. 세도 정치 시기 하루하루가 고달팠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삼정의 문란을 겪으면서도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기대를 품으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던 거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예언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바위에 새겨진 이 불상의 가슴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예언서를 꺼내는 사람이 조선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죠. 이 불상은 특이하게 바닥에 누워있죠. 사람들은 이 불상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가장 널리 알려진 예언서 정감록인데요. 조선이 멸망하고 정시성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쓰여 있었대요. 또 사람들은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부처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비록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무리도 나타났지만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이겠지요.
8: 저런 이야기를 믿었다니 백성들이 정말 간절했나 봐요.
9: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예언이 유행하고 있었네요.
0: 이렇게 당시 유행했던 예언 사상에는 힘든 시기가 지나고 밝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예언 사상으로 마음을 달래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동학이었죠. 당시 조선은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병들고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다가오고 있어 백성들의 불안이 아주 컸어요. 이때 경주에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한 끝에 1860년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합니다. 동학이라는 이름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은밀하게 퍼지던 서양의 종교,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하느님을 하늘님이라고 부르며 하늘님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 서학은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였는데 동학은 처음 들어봐요.
5: 신이 사람들 마음 속에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8: 하느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그래서 동학은 언제 어디서든 바른 행동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처럼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말은 양반이나 평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사상 때문에 동학은 세도 정치로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죠. 이후 나라에서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최재우를 처형하고 동학을 금지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은 평등의 희망은 멈추지 않고 널리 퍼져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 마음속 깊이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희망이 생기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잘못된 현실을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겠죠. 실제로 동학이 백성들에게 나도 하늘처럼 귀한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다면 조선 말기에는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알린 인물이 바로 홍경래라는 사람인데요. 1811년 홍경래는 수많은 사람과 손을 맞잡고 나라에 맞서는 홍경래의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6: 홍경래라는 사람은 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5: 봉기가 무슨 뜻인지도 궁금해요.
0: 여기서 봉기란 억울함을 참다 못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시 조선은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안동, 김씨 등 일부 양반 가문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정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많은 백성이 힘들게 살았지만 특히 평안도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차별당하는 탓에 더욱 힘들었죠. 홍경래는 당시 소외되었던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10년 동안이나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모아 이 봉기를 일으키게 된 것인데요. 그럼 홍경래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함께 만나볼게요.
3: 과거에 합격해 실력을 갖추어도 평안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높은 관직을 할 수 없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10: 내가 평안도 사람이지만 열심히 살아서 나라의 보탬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구먼.
11: 아무리 양반집이라지만 노비에게도 무시를 당하려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소. 우리 힘을 합쳐봅시다.
0: 당시 나라에서는 평안도 지역을 차별해서 평안도 사람들은 이처럼 늘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이 모여 봉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노비 출신으로 무역과 광산 개발로 큰 돈을 번 사람, 과거에 합격했지만 평안도 차별에 불만을 품은 양반, 심지어 수령을 도와 마을의 일을 맡아보던 향리들도 있었어요. 특히 상인들은 홍경래의 봉기군이 무기와 군인들이 먹는 식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답니다.
4: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되지.
12: 평안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못하면 너무 억울했겠어요.
4: 계급사회인 조선에서 노비에게도 무시를 당하다니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봉기군은 순식간에 평안도 여러 지역을 점령하며 위세를 올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나라에서는 군대를 보내 봉기군을 진압하기도 했지요. 그럼 이 봉기군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주성 전투에서 봉기군이 패하면서 홍경래의 봉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때 홍경래도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믿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홍경래의 봉기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남았어요. 바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상을 흔들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였죠. 그리고 그 믿음은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 진주에서 또 봉기가 일어났나 봐.
4: 설마 이런 일이 있고 또 진주 지역을 차별한 건가요?
0: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는 지역 차별보다 더 지독한 탐관오리의 괴롭힘 때문이었어요. 당시 백낙신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돈을 주고 관직을 사더니 그 돈을 메꾸려고 농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1년 동안 불법으로 뺏은 세금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 관리의 불합리한 행동 때문에 유계춘을 비롯한 농민들이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유계춘과 진주의 농민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나무 몽둥이를 든 채 진주 읍내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진주 농민 봉기라고 해요.
4: 홍경래의 봉기는 실패했는데 진주 농민 봉기는 어떻게 됐어요? 설마 이번에도 백성들이 진 것은 아니겠죠?
0: 농민들은 관청으로 몰려가 나쁜 관리 백낙신을 가두고 창고를 열어 억울하게 뺏긴 곡식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어요. 깜짝 놀란 나라에서는 조사단을 보내 백낙신을 귀양 보냈고 진주 봉기는 잠잠해졌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주변 마을로 퍼져나가면서 그해 한 해 동안 무려 70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봉기들은 임술년인 1862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나라에서도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암행어사를 보내 나쁜 관리를 벌주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이라는 관청도 세우게 됩니다. 물론 뿌리 깊은 세금 문제를 짧은 시간에 제대로 해결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5: 나라를 바꾸려 했던 백성들의 용기가 대단해요.
8: 이제 백성들이 진짜 조선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봉기 현장에서 울려 퍼진 백성들의 함성이 세상을 뒤흔든 커다란 파도였다면 그 파도 아래에서 묵묵히 가정과 사회를 지탱해온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여성들인데요. 여러분은 조선시대 여성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5: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집안일을 주로 했다고 들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시기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럼 여성들의 지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게요. 조선 정기의 여성은 고려시대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남성처럼 관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집안에서는 남성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가졌죠.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고 족보에도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나이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결혼 후 신랑은 오랫동안 신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부부가 함께 낳은 아이는 외갓집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는 남편이 먼저 죽은 여성이 다시 결혼하는 것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유교윤리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이전보다 점점 낮아졌습니다. 제사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큰아들이

0: 더 많이 물려받게 되었고요. 결혼 후 신부는 곧바로 신랑 집으로 옮겨가 생활하며 친정에는 자주 가지 못하게 되었죠. 특히 양반의 경우 남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지만 여성의 재혼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남성 중심의 유교 윤리가 확산되며 갈수록 여성의 지위는 작아졌답니다.
1: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고 친정에도 자주 못 갔다니 마음이 아파요.
2: 여성들도 똑같은 백성인데 때로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같은 백성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꿈꿨던 마음, 차별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냈던 용기,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지탱해온 지혜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역사의 숨은 주인공이 되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버거울 만큼 이 안팎으로 거센 폭풍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나라의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혼란을 잠재워야 했고 밖으로는 바다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맞서야 했거든요. 이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되살리려는 강력한 개혁의 칼날과 이 난생 처음 마주하는 외국 함대들의 거센 포격 소리가 이 조선의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야말로 낡은 질서와 새로운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선 조선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 위기를 구해줄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숨가쁘게 몰아쳤던 그 격동의 시간들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찌기찌기 역사찌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잊지 말고 좋아요, 꾹꾹

시작하는 서술형 특강의 최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만나볼 건데요. 이 직육면체에서 시작을 해서 건널비와 부피를 이제 이용을 하면 기둥, 더 나아가 각불의 건널비와 부피까지 연결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직육면체의 건널비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꽉 다시 한번 다져주자고요. 오늘 함께 쌓아갈 서술형 씨앗이에요.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방법. 그러면 정육면체도 직육면체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자, 형광

네, 들고 구조파악합니다. 직육면체에 겉넓이가 188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직육면체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 파악은 됩니다. 아,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구나. 그럼 주어진 조건은 겉넓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겉넓이를, 이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될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자, 공개할게요. 우리 리뷰 해보도록 하죠.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무려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개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6개의 면을 일일이 다 구한 다음 더하는 방법이에요. 마주보는 면이 서로 합동이고 모양과 크기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넓이도 같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면, 그리고 바닥에 있는 면, 앞, 뒤, 양, 옆, 이렇게 6개를 모두 구한 다음 더하는 방법이 있고, 또두 번째 방법은 세상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위아래가 같으니까, 아, 뭐하러 각각 구하나. 그 중에 하나만 구하고, 앞뒤 같으니까 그 중에 앞, 양옆 같으니까 옆. 그래서 위, 앞, 옆. 하나만 구한 다음, 똑같은 넓이가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전개도를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위에 있는 면을 기역이라고 했을 때 바닥에 있는 면을 비읍이라고 하여 이 직육면체의 두 밑면이라고 한다면, 이때 옆으로 둘러싼 네 개의 직사각형이 옆면이 될 겁니다. 그럼 옆면의 합이 커다란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하자. 즉, 한 밑면의 넓이의 두 배를 하고 옆면의 넓이를 몽땅 더하자. 그럼 여기에서는 옆면의 가로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점선을 따라 잡으면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또이 길이랑 색깔 다르게 표현해 줄까요? 보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죠?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이 길이 또 맞닿는 선분 이 길이랑 같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건데, 이 길이랑 마주보는 건 바로 맞닿는 선분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 아, 가로는 밑면의 둘레가 된다. 그럼 세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직육면체의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또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도 이세 번째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도 이번 서술형 문제 연습하면서 세 번째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도 한 가지 물어보면 밑면은 무엇일까? 여섯 개의 면 중에 두 밑면이라고 하는 건 평행한 두 면을 일컬어 밑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육면체에서는 밑면이 딱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 이 여섯 개 중에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야! 라고 하면 그게 밑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면은 옆면이 되는 거니까 꼭 아래에 있는 게 얘가 밑면이에요. 라고 그러한 고정관념은 좀 깨셔야 됩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서술해야 되니까 생각을 좀 정리해 볼까?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여 겉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러면 이식 안에서 높이 네모를 구하면 되겠네. 이두 번의 계산을 통해 풀이 과정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정리했던 방법 중세 번째 방법입니다. 직육면체에 식 세워야 되니까 먼저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겉넓이는 한 밑면의 넓이,

2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뼈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 낼 겁니다. 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한 밑면의 넓이는 가로 4, 세로 7, 4 곱하기 7. 이것이 한 밑면의 넓이죠? 위아래 두 개니까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가 뭐가 된다? 그래요. 방금 알아봤듯이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7. 이것이 가로가 되겠고, 세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가 되는 거죠. 이 계산을 해외에서 188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죠. 이므로, 자, 이제 좀 정리할 수 있겠어요. 4 곱하기 7은 28이니까 28에 두 배를 하면 56에다가 4 더하기 7, 11인데 11을 두번더 하면 20이죠. 22 곱하기 네모가 188이 되니까 56과 22 곱하기 네모의 합이 188이라면 188에서 56을 빼주면 되겠죠. 즉, 22 곱하기 네모는 188에서 56을 빼줍니다. 그럼 130 얼마?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네모는 132에서 나누기 21을 계산하면 6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아, 이제 결론. 자, 따라서 직육면체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찾았네요. 높이는 몇 센티미터? 그래요. 6cm입니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정답은 여기다 쓸까요? 네. 6cm. 쌤은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방법으로 구했는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 선택해주면 되겠어요. 좋아, 좋아. 자, 고생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이번에도 구조 파악해보러 출발. 두 직육면체의 옆면의 넓이가 같습니다. 옆면이 같군. 직육면체의 가의 밑면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6cm, 4cm이고, 직육면체의 나의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래요. 그때 문제는 이거네요. 두 직육면체의 겉넓이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아하, 두 겉넓이의 차를 구해야 되는군. 주어진 조건은 옆면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 같아 보여요. 가의 밑면의 가로와 세로 높이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되게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나왔는데, 바로 높이가 7cm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쫙 전개도로 펼쳤을 때 옆면은 긴 직사각형으로 나오는데, 밑면에 둘레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높이가 근데 둘다 7로 같다라는 거는 옆면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밑면의 둘레가 같다라는 뜻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알았어요. 자, 이제 개념 리뷰 잠깐 해보고 갈게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방금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도 알아봤지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에다 옆넓이를 더하는 건데, 이것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좋아. 자, 풀이과정 갈게요.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 어떤 순서로 풀어갈까? 아, 옆면의 넓이가 같다라고 그랬는데, 높이가 같은 걸 보니까 밑면의 둘레가 같다라는 거네? 그러면, 가에서는 밑면의 둘레를 구할 수 있으니 밑면의 둘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다. 아, 그러면 두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옆면이 똑같으니까 두 밑면의 넓이만

비교해주면 되겠네? 좋아. 그 과정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옆면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겉넓이의 차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문제 조건에서 두 직육면체의 옆면에 공간이 좁아서 조금 작게 쓸게요. 넓이. 같다 했으므로 높이가 7cm로 같아 밑면의 둘레가 같습니다. 둘레는 같습니다. 가의 밑면의 둘레를 먼저 구해보면, 가로가 6, 세로가 4죠?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20cm 이므로, 나의 밑면에 둘레 또한 20cm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사각형. 나의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변의 길이는 20을 뭘로 나누면 된다? 4로 나누면 되겠네요. 5cm인 제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직육면체의 겉넓이의 차. 우리 친구들 옆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두 밑면의 넓이만 비교하면 되겠죠? 즉, 두 직육면체의 겉넓이의 차는 두 밑면의 넓이의 차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의 두 밑면의 넓이는 가로, 세로, 6, 4, 24. 근데 위아래 두 개니까 48cm가 되겠죠? 제곱cm입니다. 이고, 나의 두 밑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니까 5, 5, 25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50제곱cm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줄 수 있겠는데요. 이므로, 자, 겉넓이의 차는 50에서 48을 뺀 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 2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풀이 과정이 꽤 복잡했죠. 써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도형이라 그래요. 이 도형에서 이게 무엇이다, 뭐 옆면, 밑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먼저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직육면체 모양의 빵을 잘라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예요. 그럼 가장 큰 정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하죠? 개념 리뷰. 정육면체 부피는, 자,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 결국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번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 그렇지,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좋아. 그럼 주어진 조건이 뭔데? 직육면체 모양의 빵을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든다라고 했고,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20, 13, 15cm로 주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상상해봐요. 이런 모양의 이제 빵을 만든 거예요. 카스테라 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정육면체 모양의 카스테라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중에 모서리 중에 20cm가 가장 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20cm인 카스테라 빵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세로는 13cm가 되기 때문에 20cm보다 길이가 한참 짧아요.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가 20cm인 정육면체 모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큰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자, 반대로 가장 짧은 모서리를 한 모서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로는 13 가능하죠? 여기가 이제 13으로 잘라서 이렇게 13으로 자르고, 높이도 15cm니까 한 이쯤 13으로 잘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이런 정육면체 모양의 카스테라 빵을 이제 자를 수 있다. 뭐좀 그림이 좀 못생기긴 했는데 뭐 느낌만 잡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요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가 높이가 13이 된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네, 이런 느낌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이런 느낌.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다? 13이다. 아, 좋아. 부피구할 수 있겠네. 좋아, 좋아. 자, 생각 정리했어. 첫 번째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겠다. 풀이과정 갈게요. 문제에서 직육면체 모양의 직육 면체.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들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모양의 빵을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든다 했잖아요. 만든다 하였으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큰 정육면체의,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모서리의 길이는 가장 직육면체의 모서리 중 가장 짧은 13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떤 계산해야 돼요? 네. 한 모서리의 길이 13이라고 알았으니까 13을 몇 번? 세번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3 곱하기 13 먼저 계산을 해보면 39, 13, 169에다가 자, 연습장 필요하죠? 169 곱하기 13 번거롭겠지만 꼭 계산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93, 27, 63, 18에다가 5, 169, 그럼 7, 9, 1, 2, 아하, 2197. 자, 그리고 단위 조심합시다. 부피니까 3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2197 세제곱 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전개도는요, 정육면체.

6면체 전개도입니다. 그럼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개념 리뷰.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는 굳이 다 6개를 6번 계산하지 않아도 돼. 하나의 면만 넓이를 구한 다음 여기에 6배를 하면 돼. 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전개도를 봤더니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겉넓이를 구하고자 하는데 조건은 주어진 전개도가 주어졌고요. 그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4cm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지금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세번 더해진 길이가 24cm니까 아하. 자, 우리 생각 정리. 아, 24cm를 통해 뭘 구하자? 한 모서리의 길을 구하면 이때는 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겉넓이까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풀이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합니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주어진 24cm를 몇으로? 3으로 나누면 되므로 8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리뷰로 정리했죠. 한 면의 넓이. 여기가 8cm가 되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 8 곱하기 8에다가 이러한 면이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8에 64 곱하기 6을 계산하면 46, 24, 66에 36, 그래서 384 제곱 센티미터로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 384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요. 이런 서술형에서 단위만 잘못 써도 감점이 되거든요. 근데 뭐 겉넓이하고 부피는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매우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분까지 꼼꼼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파악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50cm인 정육면체 상자를 가로 2m, 세로 3.5m, 높이 250cm 창고에 가득 쌓으려고 합니다.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상자는 최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이건 좀 상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정육면체 상자가 있어.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50cm. 느낌 잡아볼까요? 1m를 양팔을 크게 벌렸을 때양 끝에서 끝까지가 보통 1m쯤 된다라고 하죠. 물론 우리 친구들마다 팔 길이가 다르니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말이에요. 뭐 대략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50cm는 1m, 즉 1m는 100cm니까 100cm의 반이 되니까 한 양팔 크게 벌렸을 때한반 정도 길이? 이것이 한 모서리인 정육면체 상자니까 아, 꽤클것 같아요. 그죠? 좀클것 같은데 이러한 상자를요 창고에 몇 개를 쌓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졌네요. 그러니 가로에 몇 개, 세로에 몇 개, 높이에 몇 층을 쌓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과정에서 또 단위 굉장히 여러 개 배웠었죠? 길이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면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1km는 1000m와 같고 1m는 100cm와 같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 센티미터를 다 센티미터로 바꿔도 되겠고요. 미터로 바꿔도 되는데, 자, 아무래도 미터는 수가 작으니까, 여기서도 미터로 바꾸면은 뭐 0.5가 되는데, 소수 계산하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하기로 좀 해보죠. 그럼 수에다가 몇배 해주면 되느냐? 100배 해주면 됩니다. 좋아, 좋아. 자, 복습도 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자, 센티미터로 바꾼다면, 가로 2m는 200cm. 세로는 여기다 100배를 해주면 되겠죠. 350cm. 높이는 그대로 cm로 나.

0: 자, 50cm. 한 변의 길이가 50cm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로 다시 바꿀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50cm인 정육면체 상자를 자, 가로에는 200 나누기 50 계산하면 4개. 그 다음에 세로에는 350 나누기 50 계산하면 7개. 자, 높이는 250 나누기 50 계산하면 5층이죠. 이렇게 으로, 그리고 바꿀게요. 으로 쌓을 수 있으므로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상자는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상자는 최대 가로에 몇 개? 4개. 세로로 7줄, 높이 5층으로 쌓는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28 곱하기 5를 계산하면 140이 나오니까 140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 14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네, 단위까지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오늘도 씨앗 열심히 선생님과 심어 봤는데, 우리 친구들 서술형은 내 생각을 보여주는 이제 작은 무대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써내려 가자. 선생님이 서술형 뭐라고 그랬어요? 기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 아는 척, 잘난 척 많이 많이 해주면 그것이 쓰다 보면은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훌륭한 우리 친구들만의 풀이가 될 겁니다. 오늘도 항상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연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할 조건을 만족하는 평행사변형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직사각형.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 직사각형이 뭔지 배웠어요. 직사각형은 뭐였냐면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총 360도인데요.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면 각 하나에 몇 도다? 우리는 90도다라고 알 수 있었죠. 그럼 이런 직사각형은 우리가 이번 시간의 주제가 뭐였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평행사변형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가였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불릴 수 있냐 그 조건을 알아볼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직사각형이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요, 총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또 뭐가 있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마지막 하나는 한 쌍의 대각선이

대변만 보면 됐는데 그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같으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직사각형은 각, 대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의 대각, 여기. 둘의 크기가 같죠? 또 마찬가지로 이 대각, 여기. 크기가 같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직사각형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굉장히.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직사각형에 대해서 파고 들어보면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두 대각선의 뭐가? 길이가 같아 보이죠? 이따가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게 왜 같은지. 그 우리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그 길이까지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점에 의해 쪼개지는 이네 부분의 길이가 모두 같겠죠. 그럼 오늘의 목표,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직사각형이 되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보자면 살짝 비스듬하게 생겼죠. 근데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은 완전 똑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언제 직사각형이 되냐?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평행사변형이 누워있던 게 똑바로 섰을 때 직사각형이 됩니다. 언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 여기다가 별표.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평행사변형인데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돼요? 그러면은 똑바로 세워집니다. 왜? 대각의 크기도 여전히 90도가 될 거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평행사변형.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180도. 그럼 나머지 각이 전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족해요. 또 언제 직사각형이 되냐면요. 두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돼요. 이두 가지 조건, 별표를 쳐놓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개념학인 문제를 볼 건데 이 내용은 너무 쉬워요. 자,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때 X의 값은 몇이냐?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뜯어봐야겠죠. 직사각형은 일단 뭐의 일종이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만족하겠다.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요. 또 당연히 대각의 크기도 각각 같고 어떤 내용?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등분이 되는데 직사각형 고유의 성질은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8cm였으면 CO의 길이 여기도 8cm가 돼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다? AC의 길이가 8cm인데 8cm가 아니죠. 16cm죠. 대각선 두 배니까. 근데 다행히 이 BD와 AC의 길이가 정확하게 동일하니까 X의 값은 몇이 나온다? X의 값은 16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요. 마름모의 뜻,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불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제가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마름모가 되냐?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마름모가 뭐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된다 생각하셔야겠죠. 왜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되냐? 이번엔 변입니다, 변.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면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알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름모는 고유한 대각선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2등분 한다는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2등분을 해요. 근데 마름 몸 안의 고유한 성질은 뭐다? 수직 2등분을 한다라는 거죠. 즉, 두 대각선이 정확하게 90도를 이룬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평행사 변형이 어떤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마름모가 되냐 이거였죠. 그럼 첫 번째, 우리 마름모의 뜻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행사 변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같고요. 또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같네. 오케이. 마름모 되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또두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즉 90도를 이룬다면 대각선을 그려봤더니 그 대각선끼리 서로 90도를 이룬다면 그 평행사 변형은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됩니다. 왜?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하니까. 요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평행사 변형을 마름모라고 부르기로 한다고요. 개념하기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한번 봐볼까요? 자, 각 x랑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마름모의 성질을 다 뜯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일단 평행사 변형이기도 하고요. 평행사 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또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요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x와 y의 크기를 구해줄 건데요. 일단 먼저 y부터 보이죠? 마름모 고유의 성질은 뭐였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한다. 즉 y의 크기. 각 y는 90도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90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X만 구하면 되는데, 각 X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COD, 여기 90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얘 무슨 삼각형 돼요? 직각 삼각형 됩니다. 90도, 20도. 나머지는 몇 도다? 각 X의 크기는? 70도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마름모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평행사 변형이라는 큰 범주 안에 직사각형이란 친구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요. 마름모라고도 불렸어요. 그럼 마름모라는 범주도 들어와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 사이에 들어오는 이 친구입니다. 과연 여기에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친구는 뭐라고 불릴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게요. 바로 정사각형이에요. 초등학교 때 사각형의 제일 마지막에 배웠었죠. 정사각형. 뭐였어요? 정사각형의 뜻.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가장 똑바로 생긴 사각형이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요, 정사각형은요, 마름모의 성질을 전부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각형이다. 즉,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 될 거고요. 정사각형의 대각선, 이 고유한 대각선의 성질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첫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왜?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직사각형의 성질. 또, 그러면은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라는 성질도 가져야겠죠. 마름모의 성질.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이구나.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평행사 변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평행사 변형이 있었어요? 평행사 변형이 있었으면 거기서 우리는 어느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아봤고요. 어느 사각형이
마름모에가 되는지 알아봤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이 사이에 언제 들어오냐? 언제 정사각형이 되냐니까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모자랐던 마른 모의 성질을 만족해야 정사각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마른 모의 성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요. 또두 번째 성질 뭐가 있었죠? 마른 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몇 도를 이뤄요? 90도. 서로 수직인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됩니다. 서로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마른 모의 성질을 만족시키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른 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가 모자랐던 직사각형의 성질, 뭐다?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 또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른 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사각형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으면요. 일단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적어 봐야겠죠? 그럼 y부터 구하려고 보니까 정사각형은 마른 모의 일종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해요. 그럼 y의 각 y, 각 여기 DOC,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냐? 90도가 돼야 되니까 y 도가 90도, y의 값은 90,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보자면요. X 보려고 보니까 우리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마른 모의 성질을 썼고요. 정사각형은 모의 일종이다. 직사각형의 일종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AO, BO, CO, DO 네 개가 전부 길이가 같기 때문에 x의 값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사각형의 성질은 뭐다? 마른 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이다.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볼수 있는 가장 끝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 내용은 바로 사다리꼴입니다. 사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은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전 단계거든요. 사다리꼴이 뭐냐면 한 쌍의 대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 쌍의 대변 AD와 BC가 평행한 사각형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바로 등변.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등변 사다리꼴. 초등학교 때 배웠죠. 등변 사다리꼴. 뭐였냐면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즉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 했는데요. 이 등변 사다리꼴은 특별한 성질을 가졌어요.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첫 번째, 이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 즉 AP와 DC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별표 쳐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등변사다리꼴 왜 배우는지 그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직사각형만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라고 한다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등변사다리꼴도 두 대각선 AC와 B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한다면요. 직사각형과 등변 사다리꼴 요렇게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별한 성질을 갖죠.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도 중요한 사다리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왜?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주어져 있을 때 다른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요. BD가 13cm면 AC 또한 13cm가 돼야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워볼 개념이거든요. 자, 이걸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왜 같을까? 증명을 해보이겠다 했어요. 자, 우리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길이가 같아요는 뭘 통해서 합동을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합동을 보일 거예요.

어떤 압도? 우리의 목표는 이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각각을 변으로 갖는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AC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 ABC랑 BD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 DBC. 요 빨간색, 파란색 두 개의 사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합동이 된다. 빠르게 보여볼까요? 자, 첫 번째 AB 요 부분과 대응되는 CD 길이가 같겠죠? CD 가에는 CD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BC 여기는 90도고요. 마찬가지로 DCB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변 BC는 둘다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변두개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네?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나에 들어갈 말은 SAS. 그럼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우리가 원하는 AC랑 BD랑 길이가 같다. 다에 들어갈 말은 BD가 됩니다. 요렇게 증명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마름모 유제 3번.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가 있는데요. 그두 대각선의 교점이 O고 BAO 여기가 50도일 때 우리는 ADO 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문제가 요거죠. 그럼 우리는 마름모를요, 전부 뜯어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름모의 성질을 전부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마름모의 뜻. 마름모는 뭐였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요, 요 ATO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많이 찾아줘야 돼요. 근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거 가지고는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대각선을 봤었죠. 대각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즉, 아, 90도네? 90도니까 뭐다? 여기 크기랑 알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여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나갑니다. 바로 마름모에서 대각선은요, 각각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삼각형 잘 볼까요? 이 삼각형. 삼각형 ABD. 무슨 삼각형이 돼요? 얘는요? AB와 AD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즉,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이죠, 지금? 요 AC는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거든요? 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랑 정확하게 일치했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일치했었죠. 꼭지각의 이등분선. 따라서, 아, 이등변 삼각형의 관점에서 보니까, 마름모에서의 이 대각선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 즉, 각 A라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는구나. 즉, X 하나의 크기가 몇 도다? 여기가 5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알수 있는 거, 50도니까 각 ADO의 크기는 몇 도? 40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마름모에서 대각선이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볼게요. 자, APB의 크기를 구해라. 여기를 구하려면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각을 알아야겠지만, 일단 정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뜯어봐야 돼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도 만족하고요. 또, 마름모의 성질도 만족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한 각에 몇 도다? 90도다. 요거를 체크해 놓으면요. 일단은 여기 각이 나와요. ABP. 15도 빼주면 여기가 75도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각 APB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활용해야 될까?

근데 여기가 75도라는 거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만 구하면 돼요, 사실? 여기만 구하면 돼요. BAP만. 각 BAP만 구하면요, 요 삼각형. 삼각형 A, B, P에서 75도 요각 더한 거를 180도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각 A, P, B의 크기가 나오겠구나.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요런 전략을 세우셨다면, 직사각형이니까 75도로 썼어요. 그럼 나머지 뭐만 하면 된다? 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성질을 유도를 해내면 된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보니까 어때요? 90도네? 90도인 건 알겠고, 요 AC라는 거는 사실, 이 정사각형, 마른 모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대각선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마른 모에서 대각선은 내각에 무슨 선이 된다? 2등분선이 된다. 따라서 여기는 몇 도다? 90도를 2등분한 45도가 되는 거고요. 45도와 75도, 즉 120도를요, 삼각형 180도에서 빼준다면 정답은 60도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제 3번. 괜찮죠? 자, 다음 문제. 등변사다리꼴. 요것도 별표. 얘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서는요, 뭐 다른 방식으로 풀 거지만 중학교 3학년 올라가시면 이 그림이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거든요.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B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BC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면요, 이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을 가지고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펴보면은 등변사다리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 있냐? 양끝각, 밑변의 양끝각이 크기 같아요. 여기도 60도입니다.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가 6cm면 AB도 6cm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도형 문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때뭘 이용한다 했죠? 우리는 보조선을 활용해야 됩니다. 보조선,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은 사실 수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수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볼까 일단? A에서 수선을 내리면 뭐가 좀 되려나? 하고 봤더니 D에서 똑같이 수선을 내렸어요. 요 하나를 G, 하나를 H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직사각형이네, 4cm가 나오네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BG의 길이도 모르고요, CH의 길이도 몰라요. 몰라요. 이거 언제 가서 알수 있냐면요, 중학교 3학년 가서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문제 못 푸나요? 아니라는 거죠. 수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보자. 여기다가 별표. 평행선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평행선. 즉, 우리가 사다리꼴이라는 건 이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그럼 나머지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게 만들어주자. 즉, CD와 평행하게 요렇게 평행선을 그어주고 여기를 H라고 해주면요, 우리는 등변사다리꼴 안에 뭐가 숨어있다? 평행사변형이 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냐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4cm면 우리는 BH의 길이만 4cm임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BH 길이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요, 아주 특별한 삼각형이 되거든요. 왜죠?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니까 여기도 60도. 60도, 60도, 나머지 꼭지각도 60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아, BH의 길이는 6cm구나. 따라서 6cm, 4cm 합하면 최종적으로 10cm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번을 이어서 볼게요. 자, 삼각형 CEF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밑변이 9cm니까요, 우린 DE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근데 DE의 길이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다른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CEF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포함하는 이런 삼각형 CED에서 DFE를 빼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DE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러면 다른 삼각형을 찾아줘야 됩니다. 뭘 포함하는? CFE를 포함하는. 그 삼각형은 뭐가 있냐 하고 봤더니 BCE가 있죠. BCE.
얘는 구할 수가 있죠. 왜? 밑변의 길이가 12cm고요. 높이 또한 어디? C에서 D까지. 요게 높이가 되잖아요. 높이 또한 12cm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BCE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거든요. 거기서 뭐만 빼주면 되냐면 요 삼각형만 빼시면 돼요. BCF. BCF의 넓이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BCF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빼시면 약분해서 72제곱센티미터에서 약분해서 54제곱센티미터를 뺀 거기 때문에 정답은 18 다니는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렵진 않았죠?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 오늘의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는데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이 되려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한 내각 크기가 90도를 만족시키면 됐었어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어요. 근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려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하던가 또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었죠. 그럼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합한 정사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았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았어요. 마름모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했었죠.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의 성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거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성질이 필요했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거나. 자, 직면사다리꼴. 평행사변형엔 포함되지 않지만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그런 사다리꼴이었어요. 자,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고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았었죠. 직면사다리꼴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의 미니모의고사 숙제죠. 자, 15번 서술형 한 문제와 그다음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15번 서술형 풀이는 어디에? 수강후기에 올려서 직접 첨삭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각형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역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빛과 관련된 중단원 신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17번 문제까지 풀어보고요. 뒤에 있는 서논술형 문제까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지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번 문제부터는 계속해서 거울과 렌즈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할 건데요. 거울과 렌즈 문제,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빛을 퍼뜨리는 거울과 렌즈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볼록 거울과 그리고 렌즈로는 오목 렌즈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빛을 퍼뜨려주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떤 상이 보이냐면은 작고 바로선 상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서블록 거울에는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오목 렌즈에는 어떠한 예시가 있었는지, 예시까지 한 세트로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목 거울과 그리고 렌즈로는 볼록 렌즈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점에서 교차해서 빛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암기하기로 했었냐면은 크바, 크거, 작거로 외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크바, 크고 바로 선상, 크거, 크고 거꾸로 선상, 그리고 작거,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선, 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의 예시들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울과 렌즈 문제 여기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페이지에 한번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어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치아를 확 확대해서 볼수 있게 하는 치과용 거울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까이 있었을 때 크고 바로 선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은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거울 중에서 크고 바로 선상을 보여주는 것 바로 오목 거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 이 거울은 지금 오목 거울이구나라고 찾아준 다음에 이 거울의 상의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죠. 바로 크바, 크거, 작거 이렇게 적고 나서 문제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자, 기억,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다. 오목 거울은 반사법칙에 의해서 빛을 한 점으로 모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니은, 항상 물체보다 큰 상만이 생길까요? 크다가 멀어지게 되면은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상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큰 상,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구분도로의 안전거울로도 사용한다? 우리 안전거울은요, 내가 볼수 있는 시야보다 더 넓은 시야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을 보여주는 볼록 거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고요. 리을, 거울로부터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어선 상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오목 거울의 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서 등장을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일상생활의 거울 활용 사례를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사용하는 것으로 옳게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울들은요, 이제 사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정리해준 거에다가 사례까지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 방법용 거울이에요. 우리 편의점 같은데 혹은 옷가게 같은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높은 곳 구석지에 볼록 튀어나온 거울이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있는 이유는 네, 넓은 시야를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방법용 거울은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울은 바로 볼록 거울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태양열 조리기는 어떨까요? 우리 태양열을 가지고 뜨겁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원리, 태양열을 모아주는 원리였었죠? 따라서 빛을 모아주는 오목 거울을 사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측면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다가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넓은 시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볼록 거울의 특징이고요. 구분도로의 안전 거울, 이런 식으로 안전과 관련된 것들, 넓은 시야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볼록 거울이구나라고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볼록 거울에는 가다라, 그리고 오목 거울에는 다만 있는 나만 있는 우리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넘어갈게요. 어떤 거울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반사되어 퍼졌다고 합니다. 이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렇다면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울을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어떤 거울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표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볼록 거울이었어요. 왜요? 자,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볼록 거울에

나란한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된다면 가운데에 들어온 빛은 이 법선을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법선을 따라서 반사되겠지만 그보다 위쪽에 들어온 이 광선은 우리 이 표면이 굴곡져 있기 때문에 이 표면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세운 법선을 중심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깥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광선도 한번 볼까요? 자, 광선이 들어오는데 이 표면에 수직으로 세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형태로 반사되어 나가려면 결국 아래쪽으로 빛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퍼졌죠. 바로 볼록 거울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볼록 거울 빛을 퍼뜨리는 성질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이 보인다고요? 맞아요.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요. 보기를 보는 거예요. 1번, 치과용 거울에 사용한다. 우리 치과용 거울에 사용을 하는 그 작은 거울 있죠? 그것은 굉장히 작은 치아라든지 그 틈에 있는 충치 이런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기 위해 입안에 넣는 거예요. 크게 봐야 되는데 언제나 작고 바로선상으로 보이는 볼록 거울이 유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선상을 보여주는 것은 오목 거울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2번도 한번 계속 볼게요. 언제나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맞죠? 언제나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깁니다. 3번, 넓은 시야로 주변을 관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범용 거울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자동차 측면 거울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4번,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바로 선상이 생긴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언제나 볼록 거울은 작고 바로 선상이 생깁니다. 맞는 보기고요. 5번,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도 계속해서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거울 앞에 물체를 두고 거리를 조절하면서 상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요, 실제보다 더 어떻게 보이나요? 크고 똑바로 선상으로 보이죠?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형을 거울로부터 점점점 뒤로 멀리 했더니 순간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쵸? 거꾸로 뒤집어진 상이고요. 실제보다 살짝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상이구나.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는데, 멀어졌을 때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상으로 보이는 거울? 어떤 거울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오목 거울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아, 이 거울은 지금 오목 거울이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방범용 거울로 사용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방범용 거울, 안전을 위한 거울과 같은 것들은 다 넓은 시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볼록 거울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기억은 볼록 거울과 관련된 예시이므로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성화 채화경. 자, 이것은 성화라고 하는 그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거울이거든요. 자, 불을 붙여야 돼요. 굉장히 뜨겁게 열을 모아야 되죠. 빛을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목 거울에 대한 예시 맞습니다. 자, 디귿, 자동차의 측면 거울. 자, 이것도 기억과 같은 맥락이죠? 더 넓은 범위를 보여줘서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볼록 거울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리을은요, 상이 거꾸로 뒤집힌 후, 그쵸? 그 다음에 물체를 더 멀리 하면 할수록 상의 크기 계속해서 작아진다. 이것이 바로 오목 거울에 대한 설명,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에 이어서 볼게요. 다음 내용을 볼록 렌즈와 그리고 오목 렌즈의 특징으로 옳게 구분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부터는 이제 렌즈가 등장을 합니다. 자, 렌즈도 한번 보죠. 자, 볼록 렌즈. 한번 빛의 경로부터 접근을 해볼까요? 자, 볼록 렌즈, 가운데가 볼록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 렌즈를 빛이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느냐? 빛이
계속 나아가던 방향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휘는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디로 휜다고요? 네, 맞아요. 렌즈에서는 더 두꺼운 쪽으로 빛이 휜다라고 했어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한 점으로 빛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빛이 원래 오던 방향과 뒤집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크고 바로 선 상으로 보이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거꾸로 뒤집어진 상이 보이고 더 멀어지면 실제보다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상으로 보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볼록 렌즈였습니다. 자, 그럼 오목 렌즈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나란하게 들어오고 있는 빛을 이번에도 휘게 할 건데요. 어디로 휘어진다고요? 네, 더 두꺼운 쪽으로 빛이 굴절한다고요.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얇고 양끝이 두껍기 때문에 양끝으로 빛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예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 어떤 렌즈에 대한 설명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항상 바로 선상이 생기는 것, 언제나 바로 선상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오목 렌즈의 특징이었죠. 나아,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대요. 가운데 한 점으로 모이는 렌즈, 바로 볼록 렌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반대로, 다,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는 것은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목 렌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라,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만이 생기는 것, 언제나 실제보다 작은 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 경우죠. 따라서 오목 렌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 것, 원래 실제 물체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볼록 렌즈에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볼록 렌즈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볼록 렌즈는 나와 마고요. 그리고 오목 렌즈는 가, 다, 라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식물 및 곤충을 관찰할 때 쓰는 확대경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많이 써봤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돋보기죠, 돋보기. 이 돋보기를 자세히 이렇게 가져다가 대서 보시면은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서 보이는 것을 우리 친구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용도로 쓰이는 이 렌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돋보기에는 어떠한 렌즈가 사용이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돋보기 가운데가 볼록한 우리 볼록 렌즈를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아까 정리한 것과 같이 볼록 렌즈는 빛을 한 점에서 모아주고 교차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상이 조금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복잡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냐면, 네, 계속 똑같죠? 크바, 크거, 작거로 보인다라고 암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찾아주시고요. 이제 보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기억, 항상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긴다? 가까이 됐을 때 크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지면요. 결국 실제보다 더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상으로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따라서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억은 틀린 답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 돋보기나 현미경용 렌즈로 사용한다. 자, 볼록 렌즈의 활용 사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돋보기 그리고 현미경 렌즈 모두 다 물체를 더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는 도구잖아요. 더 확대해 줄수 있는 렌즈, 볼록 렌즈 맞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인다. 그쵸? 우리 크바, 크거, 작거에서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인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렌즈 가 나가 있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입사하고 있는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보자마자 아, 어떤 렌즈구나. 그리고 어떤 상으로 보이겠구나. 바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오듯이 친구들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가운데 볼록한 걸 보니까 사실 빛 그리지 않아도 이거 볼록 렌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볼록 렌즈의 특징은 빛을 가운데로 모아줘서 한 점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상이 조금 복잡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크바, 크거, 작거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가운데가 오목하고 그 끝으로 갈수록 더 두꺼운 오목 렌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목 렌즈는 빛을 이렇게 퍼트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이느냐?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보기를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두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가는 볼록 렌즈죠. 원시 교정용 안경에 사용한다. 자, 보니까 지금 나하고 가하고 둘다 교정용 안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개념 강의에서도 이 안경에 대한 내용 원리까지 아주 깊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 원시는 뭐고 근시는 뭐였나요? 원시, 멀 원자에 보일 시자예요.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운 게안 보이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네, 우리 노안이 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신문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멀리멀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떤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나요? 맞아요. 바로 돋보기 안경이라고도 불리는 볼록 렌즈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시는 뭐예요? 가까울 근자에 보일 시자예요. 가까운 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좀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경우 바로 나이 어린 친구들. 아마도 이 공부를 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중에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나요? 맞아요. 가운데가 오목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볼록 렌즈, 나는 오목 렌즈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1번, 2번 모두 옳은 보기이고요. 자, 3번. 가는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 이런 경우죠.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맞는 설명입니다. 나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작은 상이 생김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가와 나 모두 물체가 렌즈로부터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이 생길까요? 일단, 가는 멀어지면 자꾸 거꾸로 뒤집어지는 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바로 선상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시험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경우, 이러한 원시와 근시, 그리고 그 원리까지 조금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덜 됐다 하는 친구들은 부족한 부분 개념 강의 들으면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렌즈로 물체를 봤더니 거꾸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렌즈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물체를 거꾸로 볼수 있는 렌즈, 빛이 교차되는 볼록 렌즈였거든요. 이 볼록 렌즈 보이는 특징은요, 바로 크바, 크거, 작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놓고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기억, 오목 렌즈 아니고 볼록 렌즈고요. 그리고 니은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아니요. 거리에 따라서 더큰 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생긴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자, 2번에서부터는 이제 빛 그리고 색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림과 같은 태극기가 태양빛 아래에 있을 때이 부분은 흰색, 이 부분은 빨간색, 이 부분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보일 텐데요. 이 태극기의 파란색 조명만 비추었을 때 각각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백색광 아래에서 기억 부분이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백색광에 들어있는 이 RGB, 빨강, 그리고 초록, 그리고 파랑색 빛이 모두 다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진 흰색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니은은 무엇이 반사된 걸까요? RGB 중에 맞아요. 레드, 빨간색만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디귿 부분도 파란 빛만 반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부분은 이런 성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에 파란색 조명을 비춘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부분은 이 RGB를 다 반사할 수 있지만
애초에 주어진 빛이 블루, 이 파란색 빛밖에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반사될 수 있는 빛도 파란색 빛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파란색. 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니은을 보세요. 자, 니은은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를 하는데 애초에 빨간색 빛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파란색 조명만을 비쳤거든요. 따라서 반사할 수 있는 빛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검정색으로 보일 것이다. 검은색. 자, 그리고 그럼 비는요. 비는 파란색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침 파란색 빛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파랑,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찾아주시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팽이의 절반은 초록색, 그리고 절반은 어떤 색으로 칠한 다음에 회전을 시켰대요. 자, 빠르게 회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천천히 봤을 때는 이두 색이 나누어져 보이겠지만 빠르게 회전시킨다면 두 색이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빛의 합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록색과 이 기억색을 섞었더니 노란색으로 보였다라고 하면은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에 합성된 빛이잖아요. 따라서 아, 이 기억이 빨간색이겠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빨간색입니다. 17번 볼게요. 영상 장치의 두 부분, 가, 나를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화소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빨, 초, 파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게 화소 한 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화소를 들여다 보니까 이 부분은요, RGB가 모두 다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이 빛이 합쳐진 색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빛을 합친 색, 바로 흰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 부분을 보니까 RGB 중에서도 지금 초록색 부분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 말은 빨간색과 파란색 빛만으로 합쳐져서 보일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 빛을 합친 색은요? 맞아요. 우리 자홍색이라고 기억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흰색과 자홍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서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 가, 나는 빛과 관련된 서로 다른 현상인데요. 가는 이 호수 표면에 이 산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것이고, 나는 물 속에 들어있는 이 곰의 신체가 조금 더커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 나와 같은 현상의 명칭을 먼저 쓰고, 그 현상에서 빛의 각도 관계를 특징을 적어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산에서 빛이 직접 나오진 않죠. 그렇다면 광원, 뭐 태양이겠죠? 태양에서 나온 이 빛이 산에서 반사가 되고 그빛 중에 일부가 또 호수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는 일단 빛의 반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빛이 반사할 때는 언제나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형태로 반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 반사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빛이 반사라기보다는 굴절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보다 뭐커 보이거나 좀더 작아 보이거나 이렇게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굴절도 마찬가지로 입사각이 클수록 우리 굴절되는 각도 굴절각도 함께 커지는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꼭 적어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범 답안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거울 혹은 렌즈를 사용해서 햇빛을 모으면 종이에 불까지 붙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열을 모아줘가지고 가열이 되면은 이렇게 심지어 불까지 붙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것에 해당하는 거울과 렌즈 하나씩 쓰고 예시를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거울 같은 경우에 빛을 모아주는 거울, 바로 오목 거울이 있었죠. 어떻게 쓰이나요? 뭐, 이런 식으로 빛을 모아가지고 조리까지 할수 있는 태양열 조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예시 함께 적어주시고. 그럼 렌즈로 따지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바로 볼록 거울이었죠.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와 같은 것들은 확대경이라든지 돋보기, 그리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할 때 이런 예시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술형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빔 프로젝터와 전묘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읽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빔 프로젝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뒤집어서 다시 똑바로 우리 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해서 노란색이 나오나요? 빨간 빛과 초록색 빛을 합쳐서 노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참고해서 답변을 작성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 점묘화에서 빨간색 점이 하나 있고 초록색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멀리서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1, 2, 3번 적용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볼수 있는 과정, 광원이 무조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점에서 빛이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 그림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색은 어떻게 보일까요? 가까이서 봤을 때 빨간색 점은 각각 빨간색 빛을 반사하고 초록색 빛은 각각 초록색 빛을 반사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멀리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나요? 그때 빛의 합성 원리를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을 합치면 우리 노란색 빛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빛의 합성 원리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논술형 답변 작성하는 연습 이렇게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파동에 대한 내용 쭉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를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0: 선생님, 요즘 제 최애 음식이 짜장면인데 혹시 중식 좋아하시나요?
1: 갑자기요? 그런데 좋아하긴 엄청 좋아하죠.
0: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짜장면만 먹기, 평생 짬뽕만 먹기. 하나, 둘, 셋.
1: 잠깐만요. 이거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저 진짜 둘 다 포기 못하거든요. 혹시 짬짜면 안 되나요?
0: 역시 센스 넘치십니다. 짬짜면을 보면 그릇 중앙 칸막이 양쪽으로 한 그릇 안에 두 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이 짬짜면처럼 한 지역에 두 나라가 공존한 도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 아니, 어쩐지 갑자기 음식 얘기를 하시나 했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두 나라가 동시에, 그것도 우리 조선 땅이에요? 대체 어디죠?
0: 네, 바로 인천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항구가 열리면서 인천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들어왔는데요.

0: 아까 말씀하신 짬짜면이 딱이네요. 그럼 짜장면 짬뽕이 청나라와 일본이고 그릇 중간 칸막이가 청일 경계 계단인 셈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인천 재물포항이 개항하면서 인천의 다양한 외국인들과 함께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특히 저 청일 경계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은 청나라, 오른쪽은 일본의 거리가 된 거죠.
0: 계단 하나로 나라가 나뉜다는 게 신기한데요. 이 몇 걸음만 가면 나라가 휙휙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비행기 안 타도 되겠어요.
1: 비행기 값 아끼는 거죠. 한 도시 안에서 다양한 나라가 공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에도 당연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죠?
0: 그렇겠네요. 그때 모습을 상상해보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문화 교류도 자연스럽게 일어났겠어요.
1: 맞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요즘 제 최애 푸드라고 말씀드린 짜장면. 자, 이 짜장면도 바로 이때 인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0: 에? 짜장면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요?
1: 궁금하시죠? 19세기 후반, 개항 후 인천에 펼쳐진 신세계. 그 중에서도 청의 조계지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한양에서 임오군란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차별 대우에 분노한 조선의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급해진 민씨 정권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청나라는 군함과 함께 약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따라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 상인 40여 명이었죠. 군대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장사꾼까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군란을 진압한 청나라는 그 기세를 몰아 음력 8월 23일,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0월 4일에 조선과 조청상민 순흥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풀면 청나라 상인이 조선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은 수도 한양과 양화진에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여행증명서인 호조를 받으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됩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장사를 하려면 머물 곳이 있어야겠죠. 1883년 1월에 개항한 인천이 바로 그 무대가 됩니다. 인천은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자 청나라 산둥반도에서 배로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청나라 상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이미 1883년 9월에 일본이 먼저 인천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주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청나라도 이에 질세라. 1884년 4월 2일 조선과 조약을 맺고 마침내 청국 조계지를 얻어냅니다. 지금의 인천 중구 일대 약 5,000평이 조금 안 돼

0: 는 작은 땅이었죠. 여기서 조개지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조개지란 한 나라 안에 있지만 그 나라 법이 통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법으로 자기들끼리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정해진 특별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조선 땅 안에 있는 작은 청나라였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청국 조계지와 일본 조계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조계지를 가르는 돌계단 하나만 사이에 두고 한쪽은 청나라, 다른 한쪽은 일본의 거리가 펼쳐졌죠. 한 도시에 두 나라의 거리가 마주보고 서 있던 셈입니다. 이 계단은 지금도 자유공원 입구에 그대로 남아있어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이라고 불립니다. 청국 조계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대부분 산둥반도 출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산둥은 인천에서 배로 가장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이들은 자기 고향에서 하던 방식대로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으로 쓰는 주상복합 건물이었죠. 건물에는 중국식 베란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영사관을 중심으로 큰 길을 따라 거대한 정포들이 줄을 지어 들어섰고 그 뒤로는 여관과 잡화점, 주택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거리를 청관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청나라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죠. 이 청관거리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 하나가 태어납니다. 바로 짜장면입니다. 산동 사람들이 고향에서 흔히 먹던 음식 중에 작장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볶은 춘장에 면을 비벼 먹는 가정식이었죠. 이 익숙한 음식이 바다 건너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들의 끼니가 되어 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조선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게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시작된 음식이 짜장면의 시작이었습니다. 1908년 무렵 청관거리에는 산동회관이라는 객잔, 즉 음식과 잠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가게가 문을 엽니다. 1912년 중국에 중화민국이 세워지자 이 가게 주인 우희광은 공화국의 봄이 왔다 라는 뜻을 담아 가게 이름을 공화춘으로 바꾸게 되죠. 공화춘은 부두 노동자들이 노점에서 먹던 짜장면을 정식 메뉴로 채택해 대중에게 널리 알린 인천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식당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짜장면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그 후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 전쟁을 거치면서 청관거리는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하지만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다시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 거리는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옛 공화춘 건물은 2012년 짜장면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고 붉은 벽돌의 옛 건물들도 하나하나 복원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인천역에 가서 빨간 페루를 지나 청관거리에 들어서거든 그 붉은 벽돌과 짜장면 한 그릇 너머에 숨어있는 130년 전의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와, 이 짜장면 하나에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 중식 러버로서 좀 감동인데요? 이 정도면 한국인의 소울푸드 자격 충분합니다.
0: 청조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 바로 지금의 인천 차이나타운인데요. 그런데 사실 인천에 있던 조계지가 청나라와 일본 이 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독일, 영국, 러시아 같은 서양 국가들도 인천에 모여 조계지를 형성했는데 각국 공동 조계라고 해서 경계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지금의 자유공원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1: 많은 나라들로 도시 하나가 채워진 모양새인데요. 이 정도면 꼭 인천이 세계의 축소권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인천은 분명 우리나라, 당시 조선의 땅인데 조선인 듯 조선 아닌 조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렇죠. 여러 나라들의 조계지가 형성되고

0: 많은 문물이 교류되면서 조선의 근대화로 이어지긴 했지만 인천은 각 나라들의 이권 다툼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그 당시에 이 경계 계단을 사이에 두고 청과 일본이 벌였을 신경전을 생각하니까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앞에서 청 조계지의 분위기를 살펴봤으니 이번엔 경계 계단 오른편에 위치한 일본 거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장 안에 형성된 일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계양 이후 조선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볼게요. 1883년 인천에 일본 조계가 설정되고 이듬해 청국 조계가 마련되면서 인천 계양장에는 외국 세력이 분할된 공간 질서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류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단순히 외국인 주거지가 아니라 이 조선의 주권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은 거류지 안에서 조선 관리의 직접적인 사법권 아래에 놓이지 않았고 일본 영사관이 자국민을 재판하는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치외법권이 적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거류지는 조선 사람들에게 단순히 낯선 거리가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질서가 작동하는 불평등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점을 공간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인천 중구의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입니다. 이 계단과 주변 조경 자체가 두 조계의 분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신기한 게 있어요. 계단 양옆에 세워진 석등 모양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전형적인 중국식 양식이고요. 오른쪽은 전형적인 일본식 석등입니다. 뒤를 돌아 건물을 봐도 그래요. 왼쪽은 붉은색의 화려한 건물이 많고 오른쪽은 딱딱하고 견고한 일본식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거류지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왜 이곳을 조선 안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은행, 상점, 우편 관련 시설, 회사 건물 등 근대적 상업 시설이 집중되었고 거리는 일본식 건물과 서양식 석조 건물로 채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대부 호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죠. 당시 인천항으로 들어온 서양인들이 서울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1890년경 제일 좋은 방이 2원 50전 정도 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임금이 23전이었거든요. 열흘 넘게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룻밤 잘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초호화 5성급 호텔이었던 셈이죠. 재미있는 건 호텔 주인도 일본인이었고 메뉴는 서양식 코스 요리였다는 겁니다. 선교사 아펜젤러는 끝없이 짓거리는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들. 그런데 호텔 안으로 들어가니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로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있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일화는 일본 거류지 안에 있었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서양인을 상대로 한 국제적 접전이기도 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은행들입니다. 인천 계양장에는 일본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같은 일본계 은행들이 들어섰고 지금도 그 건물 일부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제1은행, 지금의 인천 계양 박물관 건물입니다. 1883년에 들어왔는데요. 처음엔 관세 관리를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할을 뺏어버립니다. 이 박물관 정면에 보면 조선은행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름은 조선이지만 사실은 일본이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기 위해 만든 식민지 금융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옆에 제18은행도 있죠. 이건 일본 나가사키 상인들이 세운 것인데요. 나가사키에서 면직물을 가져와 팔고 우리 쌀을 뺏어서 일본으로 보내는 무역자금을 댔던 곳입니다. 또 제58은행은 오사카 상인들이 세웠는데요. 화폐를 바꿔주며 환전 수수료로 돈을 모았습니다. 일본계 은행들은 관세 처리, 화폐 교환, 송금과 무역 결제, 그리고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인천을 통한 일본의 무역과 자본 침투를 뒷받침한 금융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류지는 돈의 흐름과 무역의 통로를 장악하는 경제 침투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이죠. 현재 일본 풍거리는 과거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일본 조계지의 흔적 위에 형성된 공간입니다. 일본식 목조주택과 석조 건물이 남아있고 일부 건물은 카페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곳은 개항기 일본인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자리였으며 당시 외세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있던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0: 한 도시 안에서도 각각의 세계가 뚜렷했네요. 청조계지가 상업활동의 무대였다면 특히 일본 거류지는 그 많은 은행들을 통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들어온 일본의 자본으로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이 기틀이 마련된 거죠. 일본 거류지는 단순히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넘어 훗날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의 경제적 기반이 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0: 오늘 조선의 개항기, 치열한 역사의 현장인 인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천 개항장 거리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아픔의 역사 또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여러분들도 인천에 가시면 경계계단 꼭 한 번씩 밟아보시고 그 시절 인천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0: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1: 도시로 보는 한국사.
0: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안녕.
2: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3: 오! 어! 어!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4: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개념 2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상과 이하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바로 초과와 미만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도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생각을 활짝 열어보고 시작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역시 동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동물이에요. 나무늘보? 아니고요. 어떤 동물? 세 글자인데요. 달로 시작해요. 달. 이로 끝나고요. 맞아요. 어떤 친구가 달팽이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달팽이 문제로 오늘 시작해 보자고요. 자, OX 퀴즈!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달팽이에게는 이빨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 치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팽이에게도 이빨이 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손가락으로 짚어봅니다. 자, 5, 4, 3, 2, 1.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어때요? 맞췄나요? 이 달팽이에게는요, 사람처럼 턱에 난 이빨이 아니라 이 혀에 미세한 이빨이 수천 개 있대요. 달팽이는 이렇게 아그작 아그작 먹이를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긁어 먹기 때문에 이 설치라고 불리는 혀에 난 이빨 수천 개 또는 그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빨로 먹이를 먹곤 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우였습니다. 자, 생각을 활짝 열어 봤나요? 이 생각을 활짝 연 그대로 오늘의 개념 공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느릿느릿느리지만 어때요? 목적지까지는 결국 가는 달팽이처럼 우리도 느리지만 꼼꼼하게 오늘의 공부 천천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이번 시간 공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 개념은 바로 초과와 미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상과 이하를 살펴봤지요. 이번 시간은 먼저 초과부터 알아보자고요. 11.6, 12, 13.5 등과 같이 11보다 큰 수를 11 초과인 수라고 합니다. 11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2, 13, 14, 11보다 큰 수를 바로 초과, 11 초과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수직선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위에다가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상을 배울 때는 기준이 되는 수에다가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요.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11 초과인 수는요, 11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11을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요. 오른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다음은 미만 알아볼까요? 미만은요, 10.9, 9, 8.2 등과 같이 11보다 작은 수를 이번에는 11 미만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11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보다 작은 수가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나타내 볼까요? 수직선에 역시 11 위에다가 비어 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요. 이번에는 더 작아야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선을 그어 줍니다. 그러니까 11 미만인 수는 1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1을 비어 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요. 왼쪽으로 선을 긋는다라는 것, 이렇게 초과와 미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과 이하를 배울 때는요, 기준이 되는 수가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우고 있는 이 초과와 미만은 어때요? 기준이 되는 수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요, 꼭꼭 기억해 두자고요. 이제 이 초과와 미만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학교의 장소별 기온입니다. 도서실, 교실, 체육관, 운동장, 급식실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죠. 24도보다 높은 기온을 찾아보면 27.9 그리고 29.6도죠. 그러니까 기온이 24도 초과인 장소는 24도보다 높은 장소를 찾아보면 체육관과 운동장이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이번엔 24도보다 낮은 기온은요, 23.3도, 22.9도이지요. 그러니까 24도 미만, 24도보다 낮은 장소는 바로 도서실과 교실이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24도에 해당하는 급식실은요, 기온이 24도 초과인 장소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24도 미만인 장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초과와 미만은 모두 기준이 되는 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과와 미만도 활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 문제를 풀며 하나씩 한번 이해해 볼까요?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학생들이 키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범서, 경준, 진우, 하정, 수영이의 키가 적혀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 키가 153cm보다 큰 학생을 모두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보다 큰이라고 했기 때문에 153cm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찾아보죠. 153cm보다 큰 학생은 바로 155.2cm 그리고 153.8cm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쓰면 범석 그리고 하정 두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53cm보다 작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148.7cm 그리고 146.5cm 경준이와 수영 이렇게 두 친구를 적어주면 되고요. 딱 153cm인 진우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키가 153cm 초과인 학생은 모두 두 명이고요. 미만인 학생도 모두 두 명입니다. 이렇게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2번 문제인데요. 14를 기준으로 수를 분류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4 이하 인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이하고요. 초과 인수 오늘의 주인공 나왔습니다. 자, 1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4와 같거나 작은 수입니다. 해보죠. 9 해당이 되고요. 14 포함이 됩니다. 적어주고요. 13.9도 포함이 되죠. 13.9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초과입니다. 14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15 해당이 되고요. 14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4.2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7까지 해당이 되죠. 각각 3개씩 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문제를 풀며 이해하는 3번 문제입니다.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보고 네모 안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 알맞은 말을 써내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보는데요. 자, 먼저 잘 보세요. 어떤 수의 동그라미가 있는지 잘 보세요. 자, 14부터 19까지 중에서 16 위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 잘 보세요. 채워져 있다면 이상 이하, 비어 있다면 초과 미만입니다. 비어 있네요. 초과 아니면 미만인데 선이 오른쪽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16보다 큰 수가 해당이 되죠. 따라서 16 초과 인수라고 초과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번은요, 역시 16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왼쪽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16보다 작은 수네요. 무슨 수? 16 미만인 수. 이렇게 각각 초과와 미만을 잘 적어주면 문제를 풀며 이해하는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오늘의 개념, 초과와 미만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네모 안에 초과 미만 중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은 8보다 큰 수를 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8과 같거나 큰 수라고 했다면 이상이겠지만, 8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8은 포함되지 않고 무조건 8보다 큰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초과죠. 여기에 초과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2번은 8보다 작은 수입니다. 8과 같거나 작은 수라면 이하겠지만 이번엔 8보다이기 때문에 역시 8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보다 작은 수, 바로 미만이죠. 8 미만인 수, 여기다가 미만이라고 각각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13.5 초과인 수를 모두 찾아서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초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5는 포함이 안 되고요. 13.5보다 큰 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13은 어때요? 더 작지요? 14 가능한

하고요. 12.9더 작습니다. 13.5는 어때요? 똑같죠? 13.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이기 때문이죠. 13.7은 어때요? 더 큽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모두 찾아 적어보면 14와 13.7두 개의 수를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요. 이번엔 6 미만인 수입니다. 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수는 포함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직선에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 비어 있는 동그라미 중에 뭐다? 그래요. 포함되지 않으니까 비어 있는 동그라미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6을 찾아 여기에 비어 있는 동그라미 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친구들 필 통해서 자를 한번 꺼내주세요. 선생님도 선생님 필 통해서 자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자를 대고 선을 그어줄 건데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작은 수잖아요. 어느 쪽? 왼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를 대고 쭉 끝까지 왼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바로 6 미만인 수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또 미만이네요. 43 미만인 수가 아닌 걸 모두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5학년 2학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기호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3보다 작은 수여야 돼요. 45는 어때요? 더 크죠? 더 큽니다. 그리고 41은 어때요? 더 작습니다. 그리고 43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수 포함 안 됩니다.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38은 어때요? 43 미만 맞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미만인 수가 아닌 것을 모두 찾아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43이거나 더큰 수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능하고요. 다음은 디귿도 가능하지요. 기준이 되는 수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닌 걸 모두 찾아 기호를 적어보면 바로 기역과 디귿 두개 기호를 잘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또 미만이네요. 이번엔 9 미만인 수의 동그라미, 그런데 초과도 나왔습니다. 11 초과인 수의 세모표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9 미만인 수부터 찾아보죠. 9보다 작은 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보다 작은 수라고 했기 때문에 9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9보다 확실히 작은 건 바로 8.6이죠.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엔 11 초과인 수도 찾아볼게요. 11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11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11보다 큰 수만 찾아주면 바로 16과 3분의 1 찾았고요. 그리고 12.8도 11보다 크지요. 여기에도 세모 표시해주면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 세모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죠. TV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왔대요. 이런 안내문 본적 있나요? 자, 이 프로그램을 볼수 있는 나이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런 안내문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12살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볼수 있는 나이를 찾아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12살 미만의 어린이는요,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니까 지도가 필요해요라고 했습니다. 12살 미만, 그러니까 12살보다 적은 나이의 친구들, 뭐 11살, 10살은 좀 부적절해. 이런 의미잖아요. 바꿔 말하면 누가 볼수 있다? 12살부터 13살, 14살 볼수 있겠네요. 그 이상 다 말이죠. 그러니까 볼수 있는 나이를 모두 찾아보면 12살은 가능합니다. 12살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12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19살도 가능해요. 그런데 11살, 8살은 모두 12살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청하기에 부적절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모두 나이를 찾아 적어보면 12살

18살과 19살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몇 살이에요? 아마 대부분 12살이겠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다음 수카드의 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16 초과인수라고 있습니다. 16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뭐 15도 있고 14도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고요. 2번, 17 이상인수, 그러니까 17과 같거나 큰수라고 했는데 역시 뭐 16도 있고 15도 있고 14도 있잖아요. 안 되고요. 3번, 19 이하인수라고 했습니다. 19와 같거나 작은 수여야 되는데 여기 27, 20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안 되고요. 4번은 20 이상인 수입니다. 20과 곽 같거나 큰 수를 말하는 것인데 뭐 16, 18, 15, 14 이런 수들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5번 28 미만인 수는 어때요? 오늘 배운 미만입니다. 28보다 작은 수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의 의미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하나씩 비교하면서 풀어보는 7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수안에 반 학생별 수학 점수들이 적혀 있습니다. 8번 문제부터 보죠. 수학 점수가 6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습지 풀기 숙제를 하기로 했대요. 자, 숙제를 해야 하는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차차 60점 미만인 친구들은 뭐 이런 추가적인 과제가 있나 봐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숙제를 해야 하는 학생은 모두 몇 명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바꾸어 말하면 이 중에서 60 미만, 그러니까 60보다 작은 수는 몇 개야? 라는 문제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찾아볼까요? 55 여기 있고요. 48 여기 있습니다. 다른 수들은 모두 60보다 큽니다. 60은 어때요?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몇 명? 2명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중 80점 초과인 점수를 받은 학생은 기역명이고, 90점 초과인 점수를 받은 학생은 니은명입니다. 기역 더하기 니은의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꿀팁, 포인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기역 더하기 니은의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뭐라고요? 80점 초과, 그러니까 80보다 큰 수를 말하는 것이고, 니은은 뭐라고요? 90점 초과라고 했습니다. 90보다 큰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찾아볼게요. 80보다 큰 수는요, 여기 하나 있고요. 82,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90, 그리고 88도 있고요. 92도 있습니다. 4명이고요. 이번엔 90점 초과, 90보다 큰 수를 찾아볼까요? 바로 92,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죠.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5. 따라서 여기에 5명 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요. 10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오늘의 만점왕으로 가는 포인트 확인해 보자고요. 바로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계산하지 말고 문제의 뜻부터 정확히 읽자가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포인트대로 일단 잘 찾았다면, 아, 기역 더하기 니은의 값을 구해야 하는구나를 찾았다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역 더하기 니은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역은 80점 초과인 점수를 받은 학생이구나. 니은은 90점 초과인 점수를 받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문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꿀팁 포인트 꼭꼭 기억하자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포인트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바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70 미만인 수는 모두 몇 개인지

시도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꿀팁 포인트 바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모두 몇 개냐? 구해야 하는 것 파악했고요. 그 앞을 보니까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70 미만인 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만 오늘 배웠지요. 170보다 작은 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00부터 시작할 겁니다. 99는 두 자리 자연수잖아요. 100부터 어디까지? 168, 169, 170은 될까요?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70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69까지가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냥 69개겠다라고 적는데 실수하면 안 돼요. 101부터 169가 69개니까 100 하나 더 있잖아요. 따라서 69개에 100까지에서 모두 몇 개? 70개. 이렇게 70개라고 정답 꼼꼼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문제 해결 접근하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소찬이네 가족은요, 룰루랄라 A 주차장에 갔대요. 1시간 20분 동안 주차를 했는데, 주차 요금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구하려는 것은 주차 요금이 얼마인지 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먼저 이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말이죠. 자, 그 아래를 보면은요, 주차 요금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자, 30분 기본, 30분 초과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0분 동안 주차하면 이 돈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은 이렇게 지불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냐면 기본 요금에서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보면 이 주차 요금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 요금을 넘어서는 기본 요금을 초과하는, 우리 배웠으니까 또 초과 적어줘야 되겠죠. 기본 요금을 초과하는 주차 요금을 먼저 구해 봅니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적는 이 문장만이 정답이란 뜻은 아니고요. 이걸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해결해 볼까요? 1시간 20분 동안 주차했기 때문에, 자, 1시간은 우리 알다시피 60분이지요. 60분에 20분, 총 80분 주차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 요금이 30분이었잖아요. 따라서 30분을 초과한 시간은 80 빼기 30, 50분을 초과했구나라는 것알수 있고, 따라서 기본 요금을 제외하고 더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주차 요금을 구해보면 10분마다 500원이잖아요. 10분은 이 50분 안에 5번까지 들어갈 수 있지요. 따라서 500원의 5배, 2,500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가족이 내야 하는 주차 요금을 구해 보면 기본 요금 2,000원에다가 2,500원까지 더해 4,5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답 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비슷한 문제 되돌아보기 한 문제 더 풀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 가족이요. 열심히 놀다가 룰루랄라 B 주차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 주차장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자, 그리고 1시간 20분 동안 주차했다면 주차 요금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근차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기본 요금을 넘어서는 요금이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표를 자세히 보세요. 자, 기본 1시간 동안은 기본입니다. 이 돈을 내세요라는 의미인데 이 가족은요. 1시간 20분 주차했으니까 20분 초과해서 주차한 것이죠. 자, 그 아래를 볼게요. 1시간을 초과하면 10분마다

0: 400원이래요. 그런데 20분 초과했기 때문에 10분, 10분, 400원에 2배, 800원을 더 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기본 요금에다가. 따라서 3,500원이라는 기본 요금에다가 방금 구한 800원까지 더해주면 4,300원을 주차 요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죠. 따라서 되돌아보기의 정답은 얼마? 4,300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배운 초과와 미만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개념 정리해 볼게요. 탄탄 든든! 이번 시간 개념 정리! 개념 2. 초과와 미만을 알아볼까요? 초과는 기준이 되는 수보다 큰 수이지요. 별이 자연수일 때별 초과인 수중 가장 작은 자연수는 별 더하기 1입니다.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수보다 작은 수이지요. 세모가 자연수일 때 세모 미만인 수중 가장 큰 자연수는 세모 빼기 1입니다. 턴턴, 든든! 개념 정리, 끝! 이번 시간 도전 마무리 퀴즈 확인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작은 수는 15, 가장 큰 수는 20인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이 정답을 맞췄나요? 이 수강국이 게시판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글을 올려주고 또 정답을 맞춰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친구들이 이 정답하고 도전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전 마무리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시간 배웠던 이 초과와 미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8초과 17미만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일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알죠? 정답하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역시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글을 올릴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했나요?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재미있게 수학 공부 이어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첫 문을 열었는데 재미있게 공부하고 왔나요? 네, 우리 선사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꼭 복습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이번 시간에도 연결해서 쭉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단원 첫 번째 유적과 유물로 살펴본 옛 사람들의 생활 이어갈 거고요. 자, 오늘은 북원교재의 첫 번째 소단원 선사시대와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 두 번째 개념 학습 모두 마무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단원 실전 문제 10문제까지 같이 풀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지난 시간에 쌤이 낸 퀴즈를 잘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간석기를 사용하며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였습니다. 자, 중요한 용어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많이 담겨 있죠? 자, 우리 친구들 키워드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사용한 도구의 이름이 간석기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을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아주

아주 중요한 지난 시간의 핵심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의 이름이 바로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였고, 이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했고, 아직 농사를 짓지는 않았죠. 그냥 주변의 자연에서 우리가 열매도 따서 먹고, 식물 뿌리를 캐서 먹고, 사냥을 해먹는 이런 채집 생활을 했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기억해두면 아주 완벽하겠어요. 자, 이렇게 1강의 내용을 정리하고요. 오늘 개념학습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는 11쪽입니다. 교과서 개념학습부터 들어갈 준비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색깔 펜과 형광펜 꼭 준비해서 같이 필기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마무리가 이 고조선 건국 이야기였어요. 단군 왕검이 세운 우리나라의 첫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었죠. 이 고조선은요,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은요,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며 발전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림이랑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반도 북부예요.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반도의 북부라고 하니까 위쪽을 뜻하겠죠? 그리고 중국 지역까지 넘어가서 중국의 동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이 정도 세력을 넓히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렇죠. 바로 고조선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직 문자가 없어요.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조선의 세력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는지 바로 그 시대의 유물 혹은 유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아래 2번을 보면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지역을 통해서 아, 이 정도의 고조선 문화가 퍼져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했다라는 거죠. 자,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진과 함께 살펴봤어요. 아주 아주 거대한 돌을 올려서 만든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고조선의 고유한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새롭게 등장한 것은 바로 비파형 동검이네요.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도 고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볼게요. 비파형 동검, 우리 친구들 교재 오른쪽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파라는 악기 모양을 닮은 청동검입니다. 자, 비파라는 악기는요, 이렇게 줄이 여러 줄이 있어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예요. 여기 이렇게 두 손으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인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 그 재료가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청동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이에요. 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비파형 동검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던 그런 무기는 아니고 지배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청동으로 만든 칼이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라는 이 최초의 국가가 세워졌죠? 자,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학년 1학기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인데 바로 법이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살수 있도록 이 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교실에서도 학급의 규칙이 없으면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겠죠? 고조선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8조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설명에도 잘 나와 있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개의 조항의 법, 8조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두 번째는요,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남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을 주어서 되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일단 곡식을 준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은 아, 농사를 중요시했었구나. 이것을 알수 있고 또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내 거, 너 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 곡식을 모아놓고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곡식으로 갚아준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겠죠. 내게 정해져 있고 상대방의 것도 정해져 있어야 내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는, 아, 농사를 지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 이 부분 키워드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표시를 해 두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은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노비로 삼으며, 노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 법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조선 사회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노비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노비라는 것은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시중을 들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노비라고 하잖아요. 노예, 노비 비슷한 말이죠. 이 말은 즉, 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한 게 아니라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급에 표시해 두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50만 전이라는 것은 돈이에요. 우리 지금은 100원, 뭐 2천원, 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대에는 몇만 전, 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고조선에도 화폐라는 개념이 있었고 화폐를 사용했구나.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짐작해 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철기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청동기 문화였어요.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구리와 주석과 같은 다른 금속을 섞어서 만든 그런 금속의 종류였죠. 자, 그런데 이제 철기, 즉, 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고조선에 이 중국 사람 위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 시대에 철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철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 고조선에 가지고 와서 고조선에도 철기 문화가 잘 확산되도록 도왔던 거죠. 철기의 전례로 나타난 변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에 철기 문화가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 전례라는 말이 다른 곳으로부터 전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철기 문화가 전해졌습니다. 자, 철은요, 청동보다 훨씬 구하기 쉬웠고요. 또 훨씬 더 단단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아주 중요한 사회의 변화입니다. 자, 이번에 별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우리 그 전에는 청동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죠.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도 돌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철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곡식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돌, 나무, 물론 딱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주 거친 땅을 일구거나 깊게 박혀 있는 나무 뿌리를 캐내거나 이런 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철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철, 주변에 있는 철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아주 단단하고 딱딱하죠. 그래서 이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밭을 더잘 일굴 수도 있게 되었고, 깊게 박혀 있는 나무 뿌리도 충분히 쉽게 캐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곡식도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해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도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 때 이제 딱딱하고 또 날카로운 이 철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갑옷이 이용되면서 전국 전쟁이 활발해졌습니다. 여기도 같이 표시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철로 만든 농기구 사진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 교재 오른쪽에도 잘 나와 있죠.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서 이 사람의 수도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철을 이용해서 무기도 만들었어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집단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렇게 무기도 발전을 하니까 그만큼 정복 전쟁도 활발하게 일어났었겠죠? 자, 철기 문화의 전래와 고조선의 멸망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그 부분 살펴볼 건데, 고조선은 사실 그 시대에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또 중개무역이라는 것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들였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고조선을 그 옆에 붙어 있던 중국의 한 나라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 고조선만 없으면 우리가 더잘 나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텐데 이 고조선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고조선을 계속해서 침략을 합니다.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고조선이 한 1년 동안은 그 침략을 잘 막아냈는데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의 침입으로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습니다라고 나왔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린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었는데 멸망해서 조금 아쉽죠. 그런데 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또그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들을 만들고 또 살아갔어요. 고조선 멸망 전후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 동해, 마한, 진안, 변안 등 여러 나라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 지도가 잘 나와 있어요. 고조선 멸망 이후에 그 우리 한반도와 또 중국의 일부 지역에 생겨난 새로운 나라들입니다. 먼저 이 북부 지방을 보면 고구려, 부여 이런 나라들이 생겨났고요.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 쪽에 보면 옥저와 동해라는 이런 나라들도 생겨났습니다. 또 아래 남부지방에 보면 마한, 진한, 변한과 같은 삼한이라고 불리는 또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초성을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네요. 자, 초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1번. 이것은 재료를 구하기 쉽지 않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주로 제사 도구나 무기,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청동이 되겠죠. 청동. 2번. 청동기 시대에는 집단 안에서 세력을 키워 다른 사람을 이것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배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세력이 생겨났다. 지배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직 신석기 시대까지는 지배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지배자는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6번 볼게요.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엔 가위 표시하세요. 1번.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여기 중요한 키워드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고요.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두 가지 키워드들도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2번. 삼국사기에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맞는 설명인가요? 헷갈렸죠. 정답은 땡 틀린 설명입니다. 자, 틀린 부분 우리 친구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아니라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오로지 사실만을 담아놓은 역사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알수 있듯이 이 건국 이야기 그 안에 굉장히 허구적인 것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곰과 호랑이가 직접 사람을 찾아와서 저희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 책에 건국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청동기 시대의 도구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네요. 1번 그림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청동 거울입니다. 자, 손은 거울인데 비치지가 않아요. 이유는요, 이게 뒷면이기 때문이에요. 앞면은 지금은 녹슬어서 전혀 뭔가가 비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청동 거울의 뒷면이다. 앞면은 거울처럼 그 시대에는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맞죠? 바로 청동 거울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청동 거울을요, 거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내 얼굴이 예쁜지 잘생겼는지 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지배자가 이 청동 거울을 가슴 쪽에다가 딱 걸고 빛이 반사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반달 돌칼이지요. 반달 돌칼. 벼나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농기구였죠.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팔조법에 대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역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니은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디귿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으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번에 위 자료의 법을 만든 국가의 이름을 쓰세요. 이 팔조법은 바로 고조선의 법이었죠. 고조선. 그 다음, 1번의 국가가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조항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노비로 삼는다라는 말. 이걸 통해서, 아, 노비와 또 평민들,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요. 교과서 개념 학습 모두 마무리하고 그 뒤에 중단원 실전 문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구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설명 같이 볼게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어 만든 도구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석기입니다.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뗀석기죠. 뗀석기.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보기들 중에서 뗀석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청동검, 청동으로 만들어졌죠. 청동거울,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3번에 반달 돌칼, 반달 돌칼. 돌로 만들기는 했지만 뗀석기는 아니죠. 4번에 주먹도끼. 그렇죠. 우리 친구들 사진도 기억나죠? 한 손에 이렇게 쥘수 있는 주먹도끼는 뗀석기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5번, 갈돌과 갈판. 이것은 신석기에 사용했던 간석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질문이 구석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답변은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들어가야겠죠. 1번,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정착이라는 것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건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을 했죠. 2번,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고요. 3번,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었어요. 그렇죠. 불의 발견은 구석기 시대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볼수 있어요. 4번,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실을 짜는 기술이 없어서 동물 가죽을

몸에 걸쳐서 옷으로 입었습니다. 5번, 열매를 따먹거나 식물의 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채집 생활을 했다라고 했죠.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 3번, 다음 유물의 이름을 쓰세요. 우리 친구들 쉬운 문제죠? 여기 보면 바닥이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빗으로 그은 듯한 이런 무늬가 나와 있어요. 이 토기의 이름은 바로 빗살 무늬 토기가 되겠죠?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4번.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락바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 도구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가락바퀴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도넛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운데에 긴 막대기를 꽂아서 돌리면 실을 짤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1번, 지은이 실을 뽑는데 사용했어요. 맞죠.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세정이 땅을 파는 데 사용했어요. 아니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했다? 이것은 빗살무늬 토기겠죠. 상민이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사용했어요. 아닙니다. 5번, 곡식의 알갱이를 가루로 만들 때 사용했던 갈돌과 갈판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실을 뽑는 데 사용했다라는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도구를 처음 제작해 사용한 시대는 언제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도구 이름부터 한번 우리 친구들 기억해 볼까요?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렀죠. 비파형 동검. 청동으로 만든 칼입니다. 언제 사용했다? 그렇죠.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물론 돌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고 날카로운 그런 재료였지만, 이 청동이라는 거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한 그런 무기는 아니고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무기였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이름도 꼭 기억해 두세요.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유적.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대단원 1단원의 제목, 유적과 유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 차이점이 쌤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유적은 들고 이동할 수 없는 거, 유물은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 라고 했습니다. 이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거 아주 아주 무거운 돌을 위에 얹어서 만든 무덤이었어요. 이 위에 있는 이 돌이 무려 50톤 이상이 돼서 그 성인 한 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서 옮겨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지배자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유적이 되겠어요. 들고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유물이 아니라 유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탁자식 고인돌,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지배자, 누군가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이 지배자는 언제 등장을 했죠? 맞아요.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 2번,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측되고 있다. 맞죠? 3번, 주로 옷을 제작하는 데 이용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4번, 평등한 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다. 자, 4번, 반대입니다. 평등하지 않고 누군가는 힘이 세서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힘이 약해서 이 지배자의 무덤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그래서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5번. 농사를 짓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다? 농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자, 7번. 가에 들어갈 알맞은 인물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그렇죠. 단군 왕검이 되겠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했다라는 뜻으로 단군 왕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8번, 밑줄 친 기억을 통해 알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기 바람, 비, 구름, 언제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아니죠. 바람, 비, 구름은 바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 고조선은 농사를 중요시했었구나라는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 사용 아니고요. 개인의 재산 인정 아니죠. 바로 3번에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했다.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길렀다. 이러한 내용 모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9번, 다음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고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는 거. 바로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팔조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도구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가장 알맞은 거. 자, 철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번에 정복전쟁이 활발해진 거. 철로 만든 무기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죠. 농사를 처음으로 지었다, 신석기. 자연에서 먹을 것을 구했다는 건 구석기. 대부분 사람들이 동굴이나 막집에서 사는 건 구석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죠.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여기까지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청동기 시대에 큰 돌을 세워 만든 대표적인 돌무덤은 무엇일까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그 정답을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뻔뻔한 퀴즈부터 시작해볼까요? 초콜릿칩이 콕콕 박힌 맛있는 초코칩 쿠키. 초콜릿칩만 골라 먹고 싶어서 과자를 다 부수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초콜릿칩만 쏙쏙 분리해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개미 100마리로 초콜릿만 불어오게 한다. 2번, 입으로 불어서 과자 가루만 날려보낸다. 3번, 채를 써서 3초 만에 걸러낸다. 정답은 3번이죠? 1번, 개미가 초콜릿을 분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초콜릿칩 뷔페 파티 열고 다 먹어치울 겁니다. 2번, 후! 부는 순간 온 방에 과자 가루 테러를. 우리 눈에도 과자 가루가 들어가서 따가워요. 정답 3번이죠? 안녕하세요.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혼합물, 바로 섞여도 나는 나, 쓸 건 쓴다. 혼합물의 특징, 그리고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그 과자 가루, 그리고 초콜릿 칩, 모두 고체잖아요?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그 방법은요, 바로 아까 퀴즈에 나왔던 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체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재미있는 실험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우리 과학왕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재미있는 개념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친구들, 오늘의 주제를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하여 우리 먼저 실험 관찰부터 할 거예요. 과학은요, 실험 관찰로 나타나는 현상을 탐구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 관찰 부분 먼저 하고 앞에 있는 개념 부분 나중에 할 거예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모래자갈의 고체 분리 챔피언십. 우리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체를 이용한다고 아까 퀴즈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왜 하필 체예요? 손도 있는데. 인간의 위대한 무기인 손, 그리고 체 중에 어떤 것이 과연 빠르고 쉽게 이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낼 수 있는지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12쪽 실험 관찰 탐구하기 준비물부터 확인해 보아야겠죠? 먼저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의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이는 것이 체인데, 이 체나 그 구물에 쉽게 말해서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두 개의 체를 사용할 건데요. 이첫 번째 체는요, 어때요? 이 구멍. 그러니까 이 구멍 하나 눈 크기가 좀 크죠? 이두 번째 체는 어떤가요? 눈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채두 개를 이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쟁반, 혼합물을 분리할 때 모래나 자갈이 옆으로 튈수 있으므로 쟁반을 준비하고요. 마스크는 왜 필요할까요? 맞아요. 모래먼지가 날리니까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요. 실험복, 그리고 보안경, 실험용 장갑은 실험에서 필수겠죠? 자, 그럼 실험 방법을 살펴볼게요.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에서 알갱이의 모양, 색깔, 크기 등을 관찰해 봅니다. 왜 관찰을 하냐면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것인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예요. 뭐, 모래와 자갈의 모양, 색깔, 크기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관찰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의 두 선수 있었죠. 오늘 챔피언십의 두 선수. 일단 처음에 손으로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에서 알갱이 크기 좀큰 자갈을 쏙쏙 분리해 낼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수였죠. 눈의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체를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손과 체 중에서 승자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실험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수 있게 될까요? 지금부터 실험 시작해 볼까요? 여기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이 있어요. 먼저 관찰을 해볼까요? 모래,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자갈은 어떤가요? 자갈의 모양, 색깔 다양하죠? 오, 그런데 치명적인 모래와 자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알갱이의 크기죠? 자갈은 모래보다 알갱이의 크기가 커요. 자, 그럼 모래와 자갈의 분리 경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선수는요, 우리 손입니다. 손으로 알갱이가 큰 자갈 하나씩 분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갈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네요. 아, 근데 조금 답답합니다. 이거 언제 다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죠? 이러다가 이 경기요, 밤 새겠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선수 등장시켜 볼까요? 다음 출전 선수 체인데요. 선수 둘이나 출전했습니다. 첫 번째 체 선수는요, 체의 눈 크기가 크고요. 두 번째 체 선수는요, 자갈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채로 분리해 볼까요?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을 채에 넣어 볼게요. 넣고 흔들어 봅니다. 이런. 자갈과 모래가 모두 채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당연하죠. 채의 눈이 자갈보다 크니 통제할 수 없이 다 빠져나갔네요. 분리 실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수, 이 채로 분리가 될까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 보이나요? 모래와 자갈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핵심은요, 그냥 채가 아니라 알맞은 눈의 크기를 가진 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실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먼저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관찰했어요. 어떤 성질을 이용할지 잘 생각해 내기 위해서 관찰했는데요. 자, 모래와 자갈 가장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알갱이 크기였습니다. 자, 모래 모양은요, 둥근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도 모양이 다양해요. 색도 황토색, 갈색 등 색깔이 다양합니다. 자갈도요, 모서리 뾰족한 것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다양하고요. 색도 갈색, 회색, 흰색, 검정색 등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색깔로는 분리해내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 잘 보니까, 모래는 알갱이 크기가요, 자갈보다 작았고요. 또 자갈은 알갱이 크기가 모래보다 커요. 알갱이 크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성질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수였죠? 손. 그리고 두 번째 체였는데요. 손으로 분리 가능은 합니다. 분리할 수 있어요. 알갱이가 큰 자갈을 골라내기는 쉬워요. 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맞아, 이거 언제 다 골라나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반면에 체는 어떤가요? 체는 쉽고 빠르게 분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었죠? 아무 체나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체의 눈 크기가 중요했는데요. 체눈 크기보다 작은 모래는 체를 빠져나가고, 체눈 크기보다 큰 자갈은 체에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요. 여기 모래, 그리고 자갈.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체눈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분리를 하려면요. 바로 이렇게 이것이 눈이다라고 한다면요. 자갈은요. 이 눈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통과를 못 하겠죠. 자, 그리고요. 모래알보다 눈 크기가 커야 모래는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모래보다는요, 눈 크기가 크고, 자갈보다는 어때요? 작은 이체눈 크기를 사용해야지만 우리는 쉽게 분리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은요, 우리 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겠죠? 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혼합물 알갱이의 크기와 체의 눈 크기를 비교해서요, 알맞은 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체가 빠르고 쉽게 분리를 해준다고 해서 아무 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알갱이 크기와 체의 눈 크기를 비교하여 알맞은 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요, 바로 모래보다는 눈 크기가 크고 자갈보다는 작은 바로 그 체가 승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 우리 탐구 문제 풀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체를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체눈 크기보다 이러한 알갱이는 체를 통과해요. 자, 이렇게 체가 있으면요. 통과하려면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눈 크기보다 작아야지만 통과를 하겠죠? 자, 그런데 체의 눈 크기보다 이 알갱이는요, 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구멍으로 쏙 빠져나가지 못하려면 어떨까요? 체의 눈 크기보다 커야 되겠죠. 큰건 통과하지 못하고 작은 건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체를 이용한다. 맞아요. 우리 승자 체였습니다.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해 분리한다. 물질의 성질 중에서요. 알갱이 크기,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손으로 골라내면 빠른 시간에 분리할 수 있다. 아니죠.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답답하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험 관찰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본이 내용이요. 우리 교재의 개념에는 어떻게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이제 앞에 있는 개념 부분으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맞다. 이거 아까 실험 관찰에서 이 장면 봤는데, 아,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뭔가 실험에서 본게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숨은 그림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쭉 훑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쪽 앞으로 가서, 자, 우리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 분리하기, 바로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실험해 보았는데요. 자갈은요, 모래보다 알갱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은 어떤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바로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알갱이 크기 차이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손으로도 분리해봤고요. 체를 이용하여 분리했습니다. 자, 손으로 자갈 골라내서 분리할 수 있어요. 큰 알갱이 분리했죠? 자, 체를 이용할까요? 체 눈크기보다 작은 모래는 체를 통과하고, 체 눈크기보다 큰 자갈은 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체에 남았어요. 아까 실험에서 본 장면 딱 떠오르죠? 체를 이용하니까 알갱이 크기가 큰건 통과하지 못해서 자갈이 체 위에 남고, 알갱이 크기가 작은 건체 눈을 이렇게 통과하니까 모래는 이렇게 쏙쏙 빠져나와서 분리가 되었구나. 자, 우리 이렇게 실험했어요. 자, 그런데 장단점이 있었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자,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의 장단점. 먼저 손으로 분리하기 장점은 뭐예요? 정확하게 자갈만 쏙쏙 분리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였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채로 분리하는 거 어떤가요?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도 빠르게 분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었죠. 자, 우리 또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통에 넣고 흔들어 보면요. 알갱이가 큰 자갈이 모래 위로 올라와서 모래와 자갈을 분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갈과 모래의 경계가 딱 이렇게 분명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건 실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이 통에요. 자갈과 모래 혼합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더 많이 이렇게 흔들어서요. 완전히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요. 자, 지금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자, 이렇게 흔들면요. 자, 어때요?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자갈과 모래가 분리되어서요. 자갈이 위에 있고 모래가 아래 있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계는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분리가 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궁금할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에는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이유 하나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럼 알갱이들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알갱이가 떨어지는데 모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래가 아래서부터 착착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자갈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실생활에서, 아, 맞다. 맞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는데, 우리 친구들 과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자 봉지 딱 열면요, 과자 가루는 아래 있고, 큰 과자 조각은 위에 있죠.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 통에 넣고 흔드는 것도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지만, 자갈과 모래의 경계가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체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체를 이용해서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체는 알갱이의 크기가 서로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기 딱 좋은 도구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합물을 분리할 때 혼합물 알갱이 크기와 체의 눈 크기를 비교하여 알맞은 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럼 알맞은 체란 어떤 것이냐? 체의 눈 크기보다 크기가 작은 알갱이는 체를 빠져나가고, 또 체의 눈 크기보다 크기가 큰 알갱이는 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체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맞은 체의 눈 크기다 한다면요. 이 작은 알갱이보다는 어때야 돼요? 그렇죠. 체의 눈이 커야 하고, 큰 알갱이보다는 작아야지만 우리는 이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조금 어려운 퀴즈가 있습니다. 혼합물에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콩,

좁쌀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혼합물 어떻게 분리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채어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있으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콩, 팥, 좁쌀, 알갱이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좁쌀이요, 가장 작아요. 그리고요, 팥이요, 두 번째 크기입니다. 그리고 콩이요, 가장 큽니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콩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콩부터 분리한다. 그러면 채의 눈 크기는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콩만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채의 눈이 팥보다는 크고, 콩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채가 있다 하면 알갱이 크기가 큰 콩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남고요. 자, 이눈 크기보다 알갱이 크기가 작은 팥과 이렇게 좁쌀은 빠져나오게 되니까 일단 콩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이 팥과 좁쌀을 이제 분리하면 되겠죠. 그럼 채 하나 더 필요해요. 자, 이때 채의 눈은 어떤 것일까요? 크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좁쌀보다는 크고 팥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있다. 그러면 팥이 더 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좁쌀은 작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서 팥과 좁쌀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채의 눈 크기가 콩보다 작고 팥보다 큰 채. 이걸로 일단 콩을 분리하고요. 채의 눈 크기가 팥보다 작고 좁쌀보다 큰 채로 팥과 좁쌀을 분리하는 거예요. 채두개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우리 실생활에서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공사장에 가면요, 이렇게 모래 자갈 섞인 것을 이 채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붓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눈의 크기가 모래보다 크고 자갈보다 작은 채를 이용하면 채의 눈 크기가 작은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쏙쏙쏙 모래는 이렇게 뒤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채의 눈 크기보다 큰 자갈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채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자갈은요, 이 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갈, 모래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예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바닷가에 가도요, 바로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변 모래사장에는요, 쓰레기가 많아요. 자, 쓰레기도 있고 모래사장이니까 모래도 있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만 수거, 쓰레기만 가져가야 해요. 그런데 그 넓은 해변 모래사장에서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를 줍는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해변 모래장에서 쓰레기를 쑥 수거하는 이 차가 있어요. 이차 뒤에는요, 여기 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눈의 크기가 모래보다 크고 쓰레기보다 작은 채예요. 그래서 채의 눈 크기보다 작은 모래는 채를 빠져나가고 채의 눈 크기보다 큰 쓰레기는 채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이죠. 이렇게 채가 있으면요. 이 채의 눈 크기는요. 바로 쓰레기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통과하지 못하고 모래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모래가 쏙쏙 빠져나가서 쓰레기만 가져가고 이 모래는 다시 모래사장에 남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채를 이용하여 분리를 하게 되고요. 또 강에 가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에 가면 제첩이 있는데요. 작은 조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내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첩을 이렇게 채집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뜨면요. 딱 제첩만 여기 채에 딱 남을까요? 처음에는요, 이 모래 제첩, 막 흙이 섞인 혼합물이 딱 떠져요. 근데 이 채를 막 흔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알갱이 크기가 채의 눈보다 작은 모래는 다 빠져나가고 제첩만 채 위에 남게 돼서 제첩을 분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눈의 크기가 모래나 진흙보다는 크고 제첩보다 작은 채를 이용하면 채의 눈 크기보다 작은 모래나 진흙은 채를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모래, 진흙 빠져나가고 채의 눈 크기보다 큰 제첩은 채에 이렇게 남게 되어서 제첩만 골라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쓰는 이 도구에도요, 이런 혼합물 분리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이 공기청정기 필터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이 이 필터인데요. 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기 속에는요, 딱 깨끗한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 크기가 좀큰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먼지가 끼어있으면 깨끗한 공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가요, 먼지를 분리해줍니다. 먼지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깨끗한 공기만 통과하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렇게 열어서 필터를 확인해보면요, 여기 이렇게 먼지가 끼어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먼지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또 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방충망인데요. 방충망, 우리 친구들 창문에 보면요,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는 이렇게 설치된 걸볼수 있죠. 이게 바로 방충망인데요. 바로 그물망을 사용해서 벌레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눈 크기, 작은 눈으로 벌레는 통과하지 못하고 깨끗한 공기는 들어오겠죠. 그렇죠? 벌레는 통과하지 못하고 공기는 들어오니까 우리 벌레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쓰는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필터예요. 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공기 중에는요,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먼지,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요, 이 마스크가 체와 같은 연기 그 역할을 하니까 공기는 코와 입으로 잘 들어오고 그렇게 먼지나 뭐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찾아보니까 더욱더 재미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한 거딱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쓰기 시간 쓰고 기억해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알갱이 크기 차이.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가장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 이 뻔뻔한 퀴즈에 나왔던 이 초콜릿 칩과 과자가루 분리한 그 장면 생각하면서요, 기억하기 쉬운 오늘의 한 문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읽어볼게요. 큰 초코칩은 체 위에 남고 작은 가루는 쏙 통과. 알갱이 크기가 다를 때는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하는데 큰건제 위에 남고 작은 건쏙 통과해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문제 풀러 가볼까요? 자, 먼저 우리 교재 14쪽에 개념이 쫙쫙 정리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뽑아서 빈칸 만들어 두었어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먼저 채워봅니다. 화면 멈추고 채워보면 좋다고 했죠? 자, 채웠으면 확인해 봅시다.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 분리하기. 자, 자갈은 모래보다 알갱이가 커요. 그래서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은 바로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는데요. 무슨 도구, 어떤 도구로 분리한다? 체가 가장 좋다. 중요한 거, 알갱이 크기, 이 성질을 이용하여 체라는 도구로 분리한다. 라는 거꼭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체를 선택해야 하느냐? 체눈 크기보다 작은 알갱이는 체를 빠져나가고요. 체눈 크기보다 큰 알갱이는 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체에 남게 되죠. 그래서 체를 선택할 때는요, 이 작은 알갱이보다는 눈 크기가 크고, 큰 알갱이보다는 눈 크기가 작은 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또 체를 이용해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한 가지만 딱 떠올려 보세요. 바로, 공사장에서 모래와 자갈 분리하기, 강에서 제첩 분리하기, 이런 것들 떠올리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갈이 모래보다 알갱이 크기가 작나요? 큰가요? 자갈이 더 크죠. 그래서 눈 크기가 자갈보다 어떤 채를 이용해야지만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눈 크기가 자갈보다 작아야지만 자갈은 채 위에 남고 모래만 쏙 빠져나가겠죠? 자, 6번입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서로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도구로 오른 것 딱 나와야 되죠? 맞아요. 바로 채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에 공부할 때 나오는 도구들이니까 그때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의 과학 인증 해보도록 할까요? 채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물질의 알갱이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혼합물 분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요.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수의 나눗셈 첫 시간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진짜 간단했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꽈꽈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14분의 6, 14분의 5, 14분의 9.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4분의 9이고 가장 작은 수는 14분의 5이기 때문에 14분의 9 나누기 14분의 5는 그렇죠. 바로 1과 5분의 4가 됩니다. 모두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분모가 똑같은 경우들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보도록 할게요.

개념입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잖아요. 오늘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자,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예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이만큼이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1을 4수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그 중에서 3조각만큼이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8분의 3씩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만약 분모가 8이라면 어떨까? 계산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을 분모가 크기가 똑같은 또 다른 분수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분모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 볼게요. 그랬더니 8분의 6이 됩니다. 그 말은 결국 4분의 3이라는 것이 1을 4스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칸만큼인데, 이건 사실 1을 8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6조각만큼이다. 이거랑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을 이번엔 8분의 6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8분의 3씩 덜어낼 수가 있겠네.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한 번, 그리고 두번 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식으로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면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라고 하는 건 4분의 3이 결국 8분의 6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죠. 8분의 6 나누기 8분의 3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즉6 나누기 3으로 생각해서 그 몫을 2라고 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도 어때요? 딱두 번. 덜어낼 수 있으니까 몫이 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는요, 쉬워요. 통분을 해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통분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예를 들어, 4분의 3 나누기 5분의 4의 계산을 알아볼게요. 우리 분모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뭘 해준다고요? 그렇죠. 바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통분을 하는 거예요. 4분의 3 나누기 5분의 4를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분모의 곱으로 우리 통분을 해봅니다. 4분의 3 나누기 5분의 4이니까요. 분모의 곱으로 나타낸다? 4, 5, 20이 되죠. 그러면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줘야 하니까 4분의 15가 되는 것이고, 5분의 4는 어때요? 분모가 20이 된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한 것이니까 20분의 16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죠. 그러면 15 나누기 16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16분의 15.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 나누기 분수 계산을 했더니 계산 결과 어떤 형태로 나왔어요? 분수 형태로 나왔죠? 이건 바로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6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해 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볼까? 역시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인데, 6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을 이번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통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통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이랑 4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6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 6, 12, 18, 24 등등등등등. 그럼 4의 배수를 살펴보았을 때 4, 8, 12, 16 등등등등등.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공통인 배수 무엇을 찾았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12가 있었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바로 12가 되는구나. 그러면 분모가 12인 분수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6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은요, 분모를 12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6분의 5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서 12분의 10이고, 4분의 3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서 12분의 9가 되니까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어요. 그럼 우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 나누기 9이니까, 아, 9분의 10이네.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9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두 분수를 통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

파스트푸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는 우선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분만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분자끼리의 나눗셈, 즉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개념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어때요? 어렵진 않았죠? 그럼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문제 풀며

그러면은 이 1을 다섯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얼마만큼? 세 칸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5분의 3인데요. 우리가 10분의 3씩 덜어내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 이 5분의 3을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서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10인분수를 떠올려 봅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1을 곱하면 우리 10분의 6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되겠네. 5분의 3은 10분의 6과 같더라. 그러면 10분의 6에서 10분의 3을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 한 번, 그리고 두번 덜어낼 수 있네. 그래서 몫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5분의 3 나누기 10분의 3은요. 10분의 6 나누기 10분의 3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면 6분의 3이 되고 몫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분만 하면 그 다음 계산은 아주 쉬워지죠? 다음 2번이에요. 3분의 2 나누기 9분의 1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분의 1을 먼저 볼 거예요. 이만큼이 1이니까 3분의 2는 1을 셋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두 칸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분의 2씩 덜어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분모가 9가 되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분모가 9인 분수로 바꿔서 나타내어 줄 겁니다.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주면 9분의 6이 되기 때문에 9분의 6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9분의 1을 몇 번씩 덜어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 9분의 2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번 덜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몫은 바로 3이 되겠네. 3분의 2 나누기 9분의 2는 9분의 6 나누기 9분의 2와 같기 때문에 6 나누기 2로 생각할 수 있고 몫은 3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볼 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몫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분수 형태가 되겠죠. 7분의 2 나누기 8분의 5입니다. 그러면 통분을 먼저 해야 하는데, 통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두 분모의 곱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나타내거나, 그런데 56, 56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7, 8에 56 바로 생각나죠? 7분의 2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8을 곱하면 56분의 16이 되고, 그 다음 8분의 5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7을 곱하면 56분의 35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16 나누기 35로 생각할게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35분의 16 이렇게 몫을 분수 형태를 구할 수가 있고요. 9분의 8 나누기 12분의 7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9와 12의 최소공배수를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9, 4, 36, 12 곱하기 3도 36, 최소공배수 36으로 통분을 해줄게요. 9분의 8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면 우리 36분의 32가 되고요. 12분의 7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면 36분의 21이 돼요. 그래서 32 나누기 21로 생각할 수 있고, 분수로 그 몫을 구하면 21분의 32가 됩니다. 대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1과 21분의 1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교과서 속 문제들입니다.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먼저 보기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9분의 5 나누기 18분의 5는 18분의 10 나누기 18분의 5다. 그 다음 10 나누기 5이고 이것의 몫은 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했나 볼게요. 그렇죠. 우리 원래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의 나눗셈이었는데 분모를 똑같이 18로 맞추어 주었어요. 통분을 한 거죠. 그 다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서 몫을 구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7분의 4 나누기 21분의 4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통분을 해줘야 하는데 딱 봐도 21로 통분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7분의 4의 분자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서 21분의 12다 라고 통분을 해주고 그 다음 그대로 21분의 4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12 나누기 4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12 나누기 4의 몫은 바로 3이 되는구나 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8분의 5 나누기 16분의 1입니다. 자,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16으로 만들어 볼까요? 8분의 5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1을 곱하면 16분의 10이 됩니다. 나누기 16분의 1은 그대로 쓸게요. 이제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게요. 10 나누기 1이죠. 10 나누기 1의 몫은 그렇죠. 바로 10이 되죠. 다음 2번 27분의 2 나누기 9분의 7입니다. 이것도 역시 통분을 해줄 건데요. 27로 만들어 줄게요. 27분의 7 나누기 9분의 7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우리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27분의 21이 되죠. 그러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7 나누기 21.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이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분수 21분의 7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7로 약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분수로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결국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야 한대요. 어떤 수가 더 큰지 여러분 비교 한눈에 할 수 있나요? 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자연수 부분이 만약 똑같다면 그렇죠.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크기를 비교하기 쉬워요. 5분의 2, 그 다음 25분의 19입니다. 그러면 우리 25로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분모가 25가 되려면 5를 곱해야 하니까 25분의 10이 됩니다. 자, 이제 두 수의 크기 비교할 수 있죠.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렇죠. 25분의 19가 더 크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대요. 그러면 25분의 19 나누기 25분의 1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5분의 2로 나누어도 되지만 통분한 김에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 19 나누기 10 그랬더니 10분의 19가 되었네.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0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과 10분의 9가 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4번 계산 결과가 더 작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 결과 더 작은 것을 표시해 볼게요. 13분의 11 나누기 39분의 11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분모 39로 통분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계산을 해보면 39분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면 되죠. 39분의 33 나누기 39분의 1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33 나누기 11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33 나누기 11은요? 그렇죠. 바로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 구했고요. 그 다음 21분의 19 나누기 7분의 1입니다. 7분의 3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분모가 21인 분수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21분의 19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 분모를 2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야 해요. 21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19 나누기 9이고 그러면 9분의 19네요. 대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9분의 1이 된다. 자, 이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3 그리고 2와 9분의 1입니다. 자연수 부분이 2이니까 어때요? 이 수가 더 작죠? 계산 결과가 더 작은 것은 바로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오렌지 주스 10분의 9리터를 한 컵에 20분의 3리터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컵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합니다. 자, 전체 주스는요. 10분의 9리터래요. 한 컵에 20분의 3리터씩 몇 번 덜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 나누기 바로 20분의 3을 해주면 됩니다.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우리 20으로 통분해 볼까요?

거예요. 그러면 분자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하여 20분의 18이 되고 이것을 20분의 3으로 나누자. 그러면 18 나누기 3인 거잖아요. 18 나누기 3은 얼마일까요? 3, 6, 18이니까 바로 6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컵은 모두 몇 개예요? 그렇죠. 바로 6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5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합니다. 4분의 3 곱하기 네모는 9분의 5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선생님, 전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쉬운 수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이다. 여러분 모두 아는 이 식을 한번 볼게요. 만약 여기에서 이 3을 지웠어요. 그래서 어떤 수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 이거 3 어떻게 구해요? 자,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바로 이 곱해서 나온 결과, 이 6을 뭘로 나눠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2로 나누어 보면 어떤 수 구할 수 있죠? 3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구한다? 9분의 5를 4분의 3으로 나누자. 그래서 9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분해 줘야겠죠? 우리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9, 4, 36이에요. 그러면 36분의 4, 5, 20 나누기 36분의 9, 3, 27. 그랬더니 20 나누기 27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27분의 20이라고 분수 형태로 그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바로 27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수를 구하는 거, 식 어떻게 세울지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쉬운 수를 넣어서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세요. 7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해 볼게요. 먼저 기역입니다. 7분의 5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통분해 주죠. 분모를 35로 만들어 줍니다. 분자 분모에 5를 곱해서 7분의 5는 35분의 25. 그 다음 5분의 3은요, 35분의 21.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5 나누기 21이니까요. 오, 이것은 21분의 25가 되겠다.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요. 1과 21분의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니은은 6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6, 4, 24, 8, 3, 24. 24가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면 6분의 5는 24분의 20으로 만들 수가 있고, 8분의 3은 24분의 9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20 나누기 9잖아요. 그러면 9분의 20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9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볼게요. 7분의 3 나누기 8분의 5예요. 그러면 분모 7, 8에 56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56분의 8, 3, 24. 그 다음 8분의 5는요. 56분의 7, 5, 35. 그러면 24 나누기 35이니까 이것은 35분의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수 찾아볼게요. 35분의 24, 2와 9분의 2, 1과 21분의 4. 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자연수 부분이 2인 바로 이 니은, 2와 9분의 2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것은 자연수 부분이 1인, 바로 1과 21분의 4죠. 그럼 기역, 마지막으로 자연수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바로 디귿이 와야 우리가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쓴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잘 찾았을 거예요. 다음 8번 중요한 문제죠. 기역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번 나눗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마지막 결과를 쓰라는 문제예요. 그럼 차근하게 볼게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7입니다. 그럼 4분의 3 나누기 8분의 7을 계산했을 때 우리 공통인 분모 8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8분의 6 나누기 8분의 7. 그러면 6 나누기 7이니까 7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는 7분의 6. 이제 다시 한번 나눗셈을 더해볼게요. 7분의 6 나누기 10분의 7입니다. 그러면 70으로 통분을 했을 때 70분의 60 나누기 70분의 77에 49.

그랬더니 60 나누기 49가 되었고, 이것은 49분의 6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요, 49분의 60이라고 써도 좋고요. 또는 대분수로 바꾸어서 1과 49분의 1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분수, 대분수 둘다 정답이에요. 다음 9번. 소미인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는 소미인의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소미인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는 20분의 19km고요. 소미인의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요, 8분의 5km예요. 그러면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도서관까지의 거리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소미인의 집에서. 식을 한번 세어보면 20분의 19 나누기 8분의 5라고 세어보면 되겠는데요. 자, 공통인 분모 뭘로 만들어질까요? 자, 20이랑 8입니다. 그러면 4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0으로 만든다 분모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하자. 40분의 38이 되고요. 자, 분모가 8이라면 그렇죠. 바로 5를 곱해주면 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서 40분의 25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38 나누기 25가 되잖아요. 분수로 나타내면 25분의 38이 됩니다.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바로 1과 25분의 13이 되니까요. 여러분 정답은 1과 25분의 13. 그 다음 마지막에 배까지 써주면 됩니다.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1과 25분의 13배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죠. 10번. 수카드 4장 중한 장을 골라 카드에 적힌 수를 네모 안에 써넣어 몫이 가장 큰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나눗셈의 몫을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나누는 수가 더 작아져야 합니다. 2, 4, 5, 8 중에 여기 네모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수는 바로 2가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분의 7 나누기 9분의 2예요. 분모를 36으로 만들어주면 36분의 21. 그 다음 9분의 2는 36분의 8이 돼요. 21 나누기 8이니까 8분의 21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그렇죠. 8이 16이니까 2와 8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2와 8분의 5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 11번 문제 해결 접근학입니다. 어떤 수를 5분의 2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의 5분의 1을 곱했더니 10분의 3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바르게 계산한 값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처음 해야 할 것은 어떤 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떤 수 곱하기 5분의 2는 10분의 3이므로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우리 10분의 3 나누기 5분의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3 나누기 5분의 4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3 나누기 4,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는 4분의 3이고요. 바르게 계산한 값은 4분의 3을 5분의 2로 나누는 것이니까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4, 5, 20. 20으로 통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분모가 20인 수로. 20분의 5, 3, 15. 나누기 20분의 4, 2, 8. 이렇게 생각하고, 15 나누기 8이기 때문에 8분의 15. 그럼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8분의 7이다. 라고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을 봤어요. 그럼 마지막 뭐예요? 되돌아보기죠.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 수에 7분의 5를 곱했더니 21분의 8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6분의 5로 나눈 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어떤 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해요? 21분의 8을 7분의 5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떤 수는 21분의 8 나누기 7분의 5다. 통분했어요. 분모가 20인 분수로 21분의 8 나누기 7분의 5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했을 때 21분의 15가 되니까 결국 8 나누기 15네. 그럼 15분의 8이 어떤 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구해줍니다. 그 다음 어떤 수를 6분의 5로 나눈 값을 구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15분의 8 나누기 6분의 5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분모가 30인 분수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0: 3분의 8의 분자 분모에 2를 곱했을 때 30분의 16이 되니까 이것을 뭘로 나눠요? 6분의 5를 우리 30분의 25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써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이니 16 나누기 25로 생각할 수 있고 25분의 16이구나 라고 그 값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바로 통분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나눗셈식을 계산해서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나눗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었던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문제가 무엇이었죠? 짜잔! 세계에 있는 다양한 지형의 종류를 세 가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지형들 공부했나요? 산지지형, 해안지형, 하천지형, 뭐 사막, 초원, 빙하 이런 것들 중에서 세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지형의 의미 공부를 하고요. 또 산지지형의 특징, 그리고 산지지형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하천지형의 특징, 해안지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 지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활 모습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개념 3. 세계의 하천 지형과 생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천. 강, 하, 시내천. 그러니까 강과 시내를 하천이라고 했죠. 자, 하천 지형이라는 것은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지형을 하천 지형이라고 해요. 아,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지형이 하천 지형이래요. 자, 우리 3번에 다양한 하천 지형이 나오는데요. 3번에서 다양한 하천 지형을 살펴보면서 1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았죠? 자, 그리고 2번. 하천은요. 주로 높은 산지나 고원에서 시작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따라서 하천의 시작은 주로 높은 산지나 고원. 자, 고원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이다라고 했어요. 즉, 높은 산지나 고원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천입니다. 자, 그럼 세계에는 어떤 하천 지형이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하천을 따라 폭포. 자, 폭포는요, 하천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면 물줄기가 쏟아지면서 폭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천에 의해, 즉,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죠. 폭포는 하천 지형입니다. 자, 그리고 계곡.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에 계곡 와서 시원함을 느껴봤나요? 자, 우리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는데요. 계곡이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길게 파인 지형을 계곡이라고 합니다. 자, 강물이 흐르다가요. 약한 땅을

흐르면서 흘러요. 그럼 이게 V자 모양의 골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계곡이에요. 즉,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형이니까 계곡도 하천지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호수도 하천지형입니다. 자, 강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강은 일정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죠. 물의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호수는 그렇게 강처럼 물의 흐름은 없죠. 약간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괴어 있는 곳을 우리가 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호수도 하천지형이죠. 자, 이런 지형들이 나타나며 하천 주변에는 평야가 발달하기도 해요. 자, 평야. 선생님이 고원 이야기할 때 평야도 이야기했었는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은 우리가 고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은 선생님이 평야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평야도요. 하천 지형이에요. 왜요? 자, 친구들,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를 때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면서 주변에 있던 모래, 흙, 이런 것들이 함께 흐릅니다. 자, 그러다가, 약간 경사가 완만한 하천 하류 지역으로 오면 그 모래나 흙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평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평야도 하천지형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하천 하류에 발달하는 지형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천지형의 특징 알아봤죠? 자, 그럼 세계에 어떤 하천들이 있는지, 어떤 하천지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계의 하천 분포 및 주요 하천지형입니다. 사진으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나일강 평야입니다. 자, 우리 나일강 1학기 때 공부했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강인데요. 자, 여기 에티오피아 고원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집트로 흘러 내려가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집트는요, 나일강의 하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넓게 펼쳐진 평야가 바로 나일강 평야죠. 자,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했어요. 하천 하류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할 수 있다. 자, 이런 평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평야, 하천 지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나일강 평야, 이런 지형도 이런 하천 지형도 세계에 있구나.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폭포도 하천 지형이죠.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폭포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죠.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예요. 미국과 캐나다와 선생님이 잘못 말했어요.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에 있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이 폭포는요, 관광지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폭포를 보기 위해 출발하는 배, 캐나다에서 이 폭포를 보기 위해 출발하는 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폭포를 가까이서 볼 때, 이제 물이 많이 튀겠죠? 그러니까 우비를 입고 갑니다. 물론 우비를 입고 가도 이제 물에 의해서 옷이 다 젖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배랑 캐나다 배가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폭포도 하천 지형이다. 그런데 세계에 이러한 하천 지형이 있구나 위치와 사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마존 강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강이 바로 아마존 강이에요. 자, 우리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 바로 여기에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강도 하천 지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천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천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자, 첫 번째, 하천 주변의 넓은 평야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천 하류에 평야가 발달한다. 자, 지금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에 이렇게 넓게 평야가 발달해서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일단 평평한 땅이니까 농사 짓기 좋겠죠. 자, 그리고 주변에 하천이 흐르니까 물을 구하기 쉬워요.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농업이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번째,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죠. 우리 민물고기 강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또 강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생활용수가 뭐예요, 친구들? 우리가 집에서 생활할 때 물이 필요합니다. 목욕할 때도 물을 쓰고요. 요리할 때도 물을 쓰고 세탁할 때도 물을 쓰죠. 자, 그렇게 사용되는 물을 생활용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디에서 오나요?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강에서 온단 말이에요. 강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어디예요? 정수장에서 소독을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생활용수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천을 운하로 만들거나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교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운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운하는요, 인공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인공수로.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물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운하가 사람이 만든 물길로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건을 옮기기도 해요. 자, 이런 것을 교통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을 옮기는데 사용되는 길, 교통로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하천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천을 그대로 이제 교통로로 활용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인공수로를 만드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자연적인 하천은요, 구불구불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삥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비효율적이죠. 자, 그리고 하천은요, 계절에 따라 수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수심이 계속 달라지면 배로 이동하고 운반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강은요, 흐름이 있어요. 어떤 물길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의 흐름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교통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인공수로는요, 땅을 새로 파서 물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천을 좀 이용해서 수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양한 운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암스테르담 라인 운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과 라인강, 유럽 대륙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강인데요. 암스테르담과 라인강을 연결한 운하입니다. 자, 여기 많은 물자를 운반하는 국제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천 중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댐이 무엇입니까? 자, 중상류에 하천 중상류에 만든 큰 둑이 댐입니다. 자, 아래 설명 읽어볼게요. 댐은 하천의 중상류에 만드는 큰 둑입니다. 자,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홍수 때는요, 물을 많이 받아놔요. 그리고 가뭄 때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을 조금씩 흘러내려 보내면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죠. 우리 수력 발전소. 자, 지금 물이 막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쏟아지는 물이 수차를 돌려요. 자, 그 수차를 돌리는 힘이 전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를 통해, 자,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댐이 하니까 이를 통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물이 떨어지는 높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댐은 왜 하천의 중상류에 만드는 것일까요? 자, 하천 하류에 댐을 만들면 친구들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댐을 중상류에 만드는 까닭은요. 이 댐을요. 산과 산 사이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댐의 튼튼한 벽이 산이 돼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도 산 옆에 이렇게 댐을 만들었죠? 자, 산이 이 댐의 옆에 튼튼한 벽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댐은 하천의 중상류에 만듭니다. 자,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계곡과 폭포. 자, 우리 놀러 가기도 하죠. 그리고 멋진 폭포는 관광하러 갑니다. 자, 이런 하천 지형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상 스포츠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은요, 뭐 멋진 곳이라면, 산지 지형도 멋진 곳은 다 관광 가잖아요. 자, 하천 지

지형 중에 멋진 곳이라면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천 주변에서는 배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상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물 위에 집을 짓는 수상가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수상이 뭐예요? 물 위라는 거예요. 자, 수상시장과 수상가옥은요, 하천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하천이 발달해서 땅으로 우리가 이동하기보다 하천으로 이동할 때 훨씬 편하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통해서 하천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상시장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물 위에 집을 짓는 수상가옥이 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천이 발달한 지역에서 자, 지금 물 위에 집을 지었죠? 자, 이런 수상시장과 수상가옥이 등장하기도 한다, 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천 주변에서는 도시가 발달할 수 있어요. 자,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왜 하천 주변에 도시가 발달할까요? 자, 하천 주변은 물을 구하기 쉬워요. 그리고 땅이 평평하죠. 하천 하류는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하천 주변에는 도시가 발달하기도 하죠. 자, 지금 여기 하천인데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천 지형의 특징과 하천 지형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봤고요. 이제 해안 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형입니다. 자, 해안 지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해안 지형 뭐라고 했어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바닷가라고 했어요. 자, 해안 지형은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 지형을 우리가 해안 지형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있는 지형이에요. 자, 우리 바닷가에서는 어떤 지형들을 볼수 있나요? 해안에서는요, 갯벌, 모래사장, 절벽, 돌기 등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갯벌. 우리 친구들 가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갯벌이 많습니다. 일단 갯벌은요, 조수 간만의 차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밀물일 때의 그 바다의 높이와 썰물일 때의 바다의 높이 차이가 커야지만 갯벌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파도가 비교적 잔잔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운 흙과 고운 모래가 쌓일 수 있어요. 자, 그게 갯벌이고요. 또 모래사장. 우리 해수욕하러 모래사장 가잖아요. 모래사장, 갯벌 모두 해안지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절벽과 돌기 등도 해안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절벽이 있습니다. 파도가 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돌기 등이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해안지형에서 아치 모양의 바위 기억나나요? 자, 아치 모양의 바위. 자,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의 약한 부분을, 이 부분을 파도가 깎았어요. 그래서 뭐 동굴이 되고 구멍이 뚫려서 아치 모양의 바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윗부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 이제 그게 뭐예요? 돌기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절벽, 돌기둥 모두 바닷가, 해안 지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지형을 해안 지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해안 지형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사진 보이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산호초 지형인데요. 자, 산호초라는 것은요, 바위 지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해양생물 산호 알아요? 산호 알죠? 그 산호가 남긴 뼈대가 굳어져서 생긴 바위를 우리가 산호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산호초는요,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 산호는 따뜻한 곳에 살거든요. 자, 그리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호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광합성을 하려면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수심이 얕아야 햇빛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호초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해안 지형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호초를 해안지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빙하가 있던 지역에서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피오르 해안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자, 피오르 해안도 해안지형인데요. 우리 피오르 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계의 해안 분포와 주요 해안 지형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속내 피오르 사진입니다. 자, 속내는요,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 피오르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이 피오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면요. 과거 빙하기 때, 이제 얼음 덩어리 빙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빙하가요, 땅을 깎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빙하가 지나가면서 땅을 어떻게 깎았냐면, U자 모양으로 깎았어요. U자. 자,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고 이 U자 모양으로 깎은 이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좁고 긴 만을 형성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지형을 피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가 침식한 빙하 침식지형이죠. 자,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지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빙하가 깎아 만든 U자형 모양의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해안지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속내 피오르. 자, 노르웨이에 있으니까 1번 위치 어디예요? 자, 여기 북유럽에 노르웨이 있잖아요. 1번 위치. 여기에 바로 속내 피오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바덴해의 갯벌입니다. 자, 친구들. 갯벌은 해안지형 중에 하나이지요. 자, 지금 썰물 때 갯벌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덴해의 갯벌,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에 걸쳐 넓게 펼쳐진 갯벌입니다. 자, 이세 나라는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따라서 2번 갯벌의 위치는 바로 유럽 대륙,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칸쿤 해안의 모래사장입니다. 칸쿤은요, 멕시코에 있는 휴양지가 되겠는데요. 멕시코의 칸쿤 지역에 펼쳐진 넓고 긴 모래사장. 자, 우리 이런 모래사장에서 해수욕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멕시코는 여기에 있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 따라서 3번 위치에 칸쿤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해안 지형이 세계에 있구나. 자, 그리고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만과 고지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과 곶. 자, 친구들, 우리 해안 지형은 선생님이 어떤 지형을 해안 지형이다라고 했어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바닷가를 해안 지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만날 때막 곧은 선으로 만나지 않죠. 뭐 구불구불 해안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육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이라고 해요. 만.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은 육지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튀어나간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그림에서 볼게요. 자, 지금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데 지금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고지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에서는요, 갯벌과 모래사장이 발달할 수 있어요. 퇴적작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반면에 고지에서는 침식작용, 그래서 뭐 절벽, 돌기둥,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아래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다가요, 육지 쪽으로 들어온 지형을 우리는 만이라고 해요. 자,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만이에요. 자, 만은요, 파도가 비교적 잔잔해서 모래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나 갯벌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약해야 돼요. 그리고 갯벌은 모래사장보다 파도가 더 약해야 돼요.
조수 간만의 차가 크면서, 왜냐하면 그래야 고운 진흙이나 고운 흙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파도가 세면은요, 고운 진흙이나 고운 모래가 다시 파도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갯벌은 모래사장보다 파도가 더 약해야 돼요. 그리고 모래사장도 모래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파도가 엄청 세면 안 되죠. 자, 이런 만에서는 모래사장이나 갯벌이 발달해요. 자, 반면에 고지를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자, 그러면 파도가 계속 깎아요. 침식작용을 해요. 자, 이런 지형을 고지라고 하는데요. 고지는 파도가 강하게 부딪혀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결과 절벽, 이런 절벽이나 바위, 동굴, 돌기둥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안 침식 지형이죠. 자, 그래서 만과 고지를 우리 친구들 좀 명확하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안 지형의 특징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 특징과 관련 지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갈까? 자, 첫 번째로 어업과 양식업이 발달을 합니다. 자, 어업이 뭐예요? 바다 나가서 물고기나 해양 생물 잡는 것, 키우는 것, 이게 어업이죠? 자, 그리고 양식업은요, 약간 바다에 가두리를 이렇게 쳐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해양 생물들을 키우면서 이제 좀 자라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식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양식업 사진을 보면 가두리를 쳐놓고 요 안에서 해양 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양식업이죠? 자, 그럼 어업과 양식업 모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해안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염전을 이용해서 소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염전, 소금, 염, 밭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일정한 부분을 막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햇볕과 바람으로 이 물을 증발시켜요. 자, 친구들, 우리 바닷물은 짭니다. 물을 증발시키면 뭐가 남을까요? 소금이 남죠. 자, 이런 소금을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해하면 되죠? 자, 그리고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활용하여 해양 스포츠, 휴양지, 해수욕장 등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은 멋진 산지, 멋진 하천, 멋진 해안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산호초 해안에 어떤 사람이 스노클링 하고 있어요. 해양 스포츠.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즐기는 겁니다. 관광 산업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다를 교통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교통이 뭐예요?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게 교통이에요. 그리고 로는 길로예요. 그러니까 교통을 위한 길이 교통로죠. 자, 그런데 바다를 교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구와 운하가 발달할 수 있다. 자, 항구가 뭡니까? 자, 이런 곳이 항구입니다, 친구들. 배가 정박해 있죠. 자, 바다를 이용해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다를 교통로로 활용하는 거죠? 자, 이런 항구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운하. 인공? 수로라고 했죠. 아까 공부했습니다. 자, 하천도 인공 수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바다에도 인공 수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구 혹은 운하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항구가 발달한 바닷가에서는 해안 지형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편리하죠. 무역이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공업 도시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공업 도시가 뭐예요?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공업 도시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안지형 주변에 공장을 많이 세우죠? 자, 공장에서 뭘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배로 바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근처에 공업 도시에는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도 울산이 있어요. 자, 울산도 바다와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 근처에 공장들이 많아서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서 배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구가 있는 곳에서는 공업도시가 형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다양한 해안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오늘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얍! 하천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수로 있었죠. 자, 이렇게 하천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인공수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쏙쏙.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작의 단추 잘 끼었나요? 자, 첫 시작이 좋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도 잘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1강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우리 별을 꽝 하고 별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두 번째 시간에 주어진 미션을 잘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어떤 미션인지 살펴볼까요? 짜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 보는 거예요. 힌트를 한번 읽어 볼게요. 하루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우리 태양 고도가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태양이 이것 했다고 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이때 태양은 정남쪽, 정확하게 남쪽에 위치하고 이때의 태양 고도를 태양의 이것 고도라고 해요. 무슨 고도일까요? 이것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태양 고도,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관계를 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세 가지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세 가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직접 측정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태양 고도, 그리고 그림자 길이, 그리고 기온을 측정하여 자료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측정한 자료들은요, 잘 기억하고 분석을 해야 하니까 이와 같이 표에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기록표가 또 필요하겠죠? 표의 윗부분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측정 시각, 언제 측정했는지 정확한 시각을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측정하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적을 테니까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거나. 그런데 어떨 때는 30분 간격, 어떨 때는 갑자기 3시간 간격.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태양 고도, 그래서 태양 고도라고 쓰여 있죠. 그림자 길이, 자, 그림자 길이라고 쓰여 있고요. 기온을 측정해야 하는 거예요. 기온이라고 쓰여 있죠. 괄호 안에는 알맞은 단위까지 쓰여 있습니다. 우리 태양 고도는 각도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도이고요. 그림자 길이는 센티미터이고요. 기온은 우리 섭씨 몇도할때몇 도. 이렇게 알맞은 단위들이 쓰여 있습니다. 혹시 태양 고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수 있나요? 공부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태양 고도는 쉽게 얘기하면 태양의 높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태양의 높이가 지표면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거리를 측정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도라고 쓰는 거잖아요. 태양 고도 잘 기억하고 있죠? 태양 고도 측정기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림자 길이는 말 그대로 그림자가 몇 센티미터인지 태양 고도 측정기에 자가 같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한 번에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온은 공기의 온도,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여 표에 기록할 건데요.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태양 고도 중요한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을 눈으로 측정하기는 너무도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해요?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막대기를 세웁니다. 자, 막대기를 세워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태양빛이 직진하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직진을 하니까 그림자가 이와 같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막대의 끝부분과 그림자의 끝부분을 연결해서 이 부분의 각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각의 크기를. 태양고도 측정기에서는 이 부분에 실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막대 끝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서, 적당하게 잡아당겨서 어디까지 가지고 와요? 그림자의 끝부분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각도를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태양고도인 거예요. 태양고도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하, 각인 거구나. 그래서 태양고도 측정기를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 중에서 첫 번째 것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었죠. 어떻게 태양고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막대의 그림자 끝부분과 실을 연결하여 그 부분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실물로 보여줬던 건데, 기억하나요? 우드록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리고 우드록의 움직이는 부분의 끝부분에 이쑤시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쑤시개의 방향과 태양빛의 방향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일치할 때 멈춰! 한다고 했고요. 그때 이 각도를 측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쑤시개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때, 그때 각도를 측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태양빛을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 두 가지 중에서 이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봤던 거죠. 빨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빨대 사이로 관통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태양빛이 바로 이 빨대 앞부분에 있는 종이판에 짠! 하고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 각도기가 나타내는 각도를 읽어주면 그게 태양고도였습니다. 또한 가지의 도구가 있었죠. 원리는 비슷했어요. 영눈금, 각도기의 영선과 태양빛이 정확하게 평행할 때, 일치할 때, 그때 이 각도기의 중심 부분에 실이 있고요. 실에 추가 매달려 있는데, 실이 가리키는 이 각을 읽어주게 되면 그게 태양고도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태양고도 측정기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왼쪽의 태양고도 측정기를 만들 때는요, 이 수숫광을 수직이 되도록, 지표면 역할을 하는 우드럭과 수직이 되도록 꽂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는데, 자, 이때 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할 때요, 태양고도 측정기에서 자가 달려 있었잖아요. 자와 평행하도록 조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뚤어지지 않게요. 각도기의 중심은 어디예요? 막대의 그림자 끝부분에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도 안 되고요. 너무 느슨하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잡아당겨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각도기에서 이 부분, 각도기의 중심선이 중심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심에서 0으로 이어지는 이 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각도기는 어때요? 이 아랫부분에 공간이 넓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의 중심부터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면은 태양 고도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각도기 중에서 이 중심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틈이 있는 각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빈 공간이 있더라도 이 구멍을 통해서 실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두 개의 각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이 각도기는요. 자, 보일까요? 첫 번째 각도기는 왼쪽에 있는 각도기처럼 밑부분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이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구멍도 없죠. 그러니까 실을 관통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각도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운데 빈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각도기의 중심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보이나요? 작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안으로 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면 구멍 뚫린 각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중심에 실을 끼워서 태양 고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자, 이제 기록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였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물론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죠? 1시간 간격으로, 그 다음은 10시 30분, 그 다음은 11시 30분, 그 다음은 12시 30분, 다음 오후 1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의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각각 표에 잘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실험을 통해서 이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뭐 준비물은 간단해요. 태양 고도 측정기, 온도계, 기록표, 뭐 하나 더 더하면 필기 도구 정도가 있으면 되겠네요. 태양빛이 잘 드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 설치하면 절대로 측정할 수 없겠죠. 그리고 평평한 곳에 태양고도 측정기를 놓습니다. 언덕 이런 데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 놓지 말고요. 막대기의 그림자가 측정기에 눈금과 이 그림자가 어때야 돼요? 평행하게 돼야 길이를 정확하게 잴수 있겠죠. 조정한 뒤에 막대기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기의 중심을 어디다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막대기의 그림자 끝부분에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 끝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림자 끝과 실이 이루는 그 각을 측정하게 되면 그게 뭐죠? 태양 고도가 되는 것이죠. 기온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백엽상, 우리 하얀 집같이 생긴 거 있었죠? 백엽상에 있는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거나, 백엽상이 주변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요, 그냥 온도계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내려놓는다거나, 지표면에 너무 가까이 두고 측정하면 안 되고요. 그늘진 곳에서 약 1.5m 정도 높이의 온도계를 매달고 측정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땅의 열이라든지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을 오차 없이 온전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어떻게 실험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실험 같이 해볼까요?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태양고도 측정기, 온도계, 기록표가 필요합니다. 이 실험은 원래대로라면 밖에 나가서 태양이 잘 드는

곳에 가서 야외에서 실험을 해야지만 강의 여건상 지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실내에서 태양을 대신한 전등을 가지고 선생님이 태양고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방법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나가서 실험해 보도록 해요.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해 봅시다. 태양빛이 잘 드는 평평한 곳에 태양고도 측정기를 놓습니다. 막대기의 그림자가 측정기의 눈금과 평행하게 되도록 조정한 뒤 막대기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합니다. 각도기의 중심을 막대기의 그림자 끝에 맞춘 다음 그림자 끝과 실이 이루는 각을 측정합니다. 기온은 백엽상에 있는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그늘진 곳에서 1.5m 높이에 온도계를 매달고 측정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값을 표에 기록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 태양고도는 오전에 높아지기 시작하여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고 그 후에 낮아졌습니다. 그림자 길이는 오전에 짧아지기 시작하여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짧고 그 후에 길어졌습니다. 기온은 오전에 높아지기 시작하여 14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고 그 후에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태양고도 측정기와 온도계를 이용해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직접 측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이면서 태양고도와 그림자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온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죠. 자, 측정한 결과를 같이 살펴볼까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5시 30분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자료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태양고도는 36도, 그림자 길이는 15.2cm, 기온은 21.8도였습니다. 자, 다음 10시 30분에 측정한 값입니다. 다음, 11시 30분에 측정한 값입니다. 측정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우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태양고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36도, 46도, 52도.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림자 길이는 어때요? 반대로 짧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떤가요? 기온은 21.8도에서 23.5도, 그리고 24.7도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1시간 뒤에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2시 30분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 3시 30분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록하는 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자, 보았더니요. 태양 고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전에 쭉더 높아졌다가 언제 가장 높아요? 12시 30분, 오후 12시 30분, 즉, 낮 12시 30분에 55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림자 길이는 어떤가요? 점점 짧아졌어요. 언제 가장 짧아요? 마찬가지로. 낮 12시 30분, 오후 12시 30분에 8.8cm로 가장 짧았습니다. 기온은 어떤가요? 점점 오전에 기온이 높아졌어요. 언제 가장 높죠? 쭉 보았더니요. 27.6도.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기온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표에 수로 써서 보니까 뭔가 불편하지 않나요? 좀더 한눈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비교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려면 그래프들 중에서 또 어떤 그래프가 가장 좋겠어요? 꺾은 선 그래프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값을 가지고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모눈 종이에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각각 꺾은 선 그래프로 하나씩 다른 색깔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세 개의 투명한 모눈 종이 그래프 그렸던 거를 쫙 겹치면, 오! 세 개를 비교해 보기가 쉽겠죠.

0: 신랑 그래프로 나타내는 까닭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알아보기가 편리한 거고요. 자,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함으로써 조사하지 않았던 그 시간대의 중간값까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그 사이의 중간값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하나씩 그려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태양 고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그리고 15시 30분까지, 오후 3시 30분까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태양 고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높아집니다. 언제까지? 오후 12시 30분에 가장 높아져요. 그 다음에 다시 낮아집니다. 즉, 태양 고도는 오전에 높아지기 시작하여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고 그 후에는 다시 낮아지는 다음으로 초록색으로 기온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온이 높아지죠. 언제 가장 높아요? 쭉 내려와보니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 무렵에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지죠. 정리하면 기온은 오전에 높아지기 시작하여 14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낮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그림자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모양이 정반대죠. 처음부터 그림자 길이 짧아집니다. 언제 가장 짧아요? 낮 12시 30분, 오후 12시 30분에 가장 짧고요. 그 이후로는 또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오전에 짧아지기 시작하여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길어지는 겁니다. 자, 이세 가지 그래프를 짜잔 이렇게 합쳐보았습니다. 합쳐보았더니 한눈에 변화가 눈에 들어오죠. 태양 고도는 높아졌다 낮아지고요. 다음 기온도 높아졌다 낮아지는데 2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양 고도는 12시 30분에 가장 높은데 기온은 2시간 뒤인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쯤에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그림자 길이는 태양고도 가장 높을 때인 12시 30분에 가장 짧은 거예요. 자, 태양고도가 높아질수록 둘은 정반대였잖아요. 그림자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기온은 완벽하게 모양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따라서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왜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거예요? 우리 한낮에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발리 밑에 그림자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태양 고도가 높으면 그림자 길이가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로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그림자 길이는 가장 짧은 겁니다. 하루 중 태양 고도는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고 기온은 2시간 정도 흐른 뒤인 14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후라이팬을 달굴 때를 생각해 보면 후라이팬이 처음에 뜨거워지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야 후라이팬 근처에 공기가 데워져서 아,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태양 고도가 높을 때와 기한이 높을 때 이렇게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표면이 먼저 데워져요. 그 다음에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가 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온도가 높아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고도가 높아진 뒤에, 2시간 정도 뒤에 기온이 가장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아하, 이래서 2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런데 하루 동안요, 태양 고도가 달라지는 건 알겠어요. 오전에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고, 이건 알겠는데, 왜 달라지는 걸까요? 태양이 정말 으쌰으쌰 움직이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구는 자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자전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반대 방향. 태양은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아침에는 태양 고도가 낮아요. 떠오를 때는 우리 태양이 낮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높아져요. 12시 30분까지. 그리고 한낮에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정남쪽에 있는 거예요. 오후 12시 30분 무렵 높아진 뒤에 그 뒤로 이제 태양이 지는 거죠. 점점 태양 고도가 다시 낮아집니다. 오후 12시 30분 무렵에 태양이 남중에요. 정남쪽에 있어요. 머리 위에 있어요. 이때 그림자의 기로는 반대로 하루 중에 가장 짧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중 하루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우리는 태양이 남중했다고 합니다. 정 남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태양 고도,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요? 태양 고도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태양 고도가 낮아질수록 우리 해질 때 어때요? 그림자 길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집니다. 태양이 정남쪽, 완전히 남쪽에 위치했을 때의 태양 고도를 태양이 뭐라고 합니까? 남중한 고도라고 해서 남중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볼까요? 5번과 6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5번 문제부터 위 그래프를 보고 하루 동안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태양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반대로 그림자의 길이는 길어진다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6번이에요. 위 그래프를 보고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태양 고도 그래프와 모양이 비슷한 거는 뭐예요? 그나마 비슷한 거는 초록색 기온 그래프인 거죠.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대체로 같이 높아지는 것은 기온 그래프였습니다. 그림자 길이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에 기온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7, 8번은요.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7번. 태양이 위, 니은과 같이 위치할 때에 대한 설명이래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태양이 정남쪽, 완전히 남쪽에 위치하고 이때의 태양 고도를 태양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중고도라고 한다고 했죠. 남중고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8번입니다. 하루 중 그림자 길이가 가장 짧을 때라고 했어요. 내발 밑에 그림자가 있을 때 태양이 머리 위에 있어야겠죠?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인가요? 태양 고도가 하루 중에 가장 높을 때, 남중고도 떠올립니다. 어디예요? 니은, 오후 12시 30분 무렵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션도 해결해봐야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루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태양이 이것 했다고 해요. 이때 태양은 정남쪽에 위치하고 이때의 태양 고도를 태양의 이것 고도라고 한대요. 이것 무엇일까요? 이것 고도. 남중 고도. 정답은 남중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맞췄나요? 맞췄으면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한 거예요. 짜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이 강의 도장을 꽉, 칭찬 도장, 별 도장을 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만점왕이 되기 위한 또한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공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낀 점을 정리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요,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들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예술입니다. 색에 담긴 의미 알아보고요, 새로운 색을 만들어 봐요 해서 색깔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해 볼게요. 짜잔! 네, 교재 46쪽에 있는 글입니다. 글의 제목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 둘, 셋. 색에 담긴 의미. 좋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색연필이나 물감에는 다양한 색이 있어요. 그런데 색이 주는 느낌이나 색에 담긴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색이 주는 느낌과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우리가 글의 가장 처음에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 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색이 주는 느낌, 그리고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빨간색은요, 무슨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세면대에서, 우리 세면대에서 세수하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표시는 무슨 뜻인가? 어떤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겉에 드러내 보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다라는 거, 따뜻한 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빨간색은 위급한, 위급한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나 상태가 몹시 위험하고 급하다라는 것이 위급함입니다. 위험하고 급하다. 위급한. 그러니까 이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거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빨간색이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거나, 그리고 금지하면 안 됩니다. 뜨대 금지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기도 해요. 소방차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경우가 많은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려주지요. 게다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저는요, 이 선생님이랑 그 관계에 있어서 빨간 불이 켜졌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선생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빨간 불이 켜졌다. 이거는 뭐라고요?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게 빨간 불이 켜졌다예요. 그리고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는 움직이는 것을 금지한다. 움직이지 마시오. 이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빨간색에 담긴 의미들 무엇이 있었어요? 빨간색에는요, 따뜻함.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야 하고 따뜻함이 담겨 있고요. 이거 위험하고 급해. 위급한 상황. 그리고 금지, 안 돼. 이런 내용들, 이런 의미들이 이 빨간색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이요. 파란색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세면대에서 시원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틀면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시원함을 강조하고 싶은 상품 중에 파란색으로 포장된 것이 많아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이 파란색으로 포장된 거 보면요, 더 시원해 보입니다. 파란색은 파란불이 켜졌다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잘 되어 나갈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희망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기도 해요. 자, 환경 보호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면 이 환경 보호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 환경 보호에 잘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랑새는 예로부터 희망을 전해주는 새로 알려져 있지요. 희망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파랑새는 무엇이냐? 이것은 네가 바라는 거, 너가 희망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랑에 담겨 있는 의미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볼게요. 시원함, 시원함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희망, 뭔가 잘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흰색입니다. 흰색은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강조하고 싶은 사물에 흰색을 많이 사용해요. 병원에 가보면 흰색으로 칠해진 곳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진찰할 때 입는 가운도 주로 흰색이지요. 흰색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색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우리 민족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순수함, 무슨 의미냐?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주는 느낌 두 가지 나왔어요. 흰색은 깨끗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섞여져 있지 않다. 매우 순수하다 하는 순수함의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가운 같은 경우에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혹시 뭐라도 튀거나 뭐가 묻으면, 이거 묻었네? 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흰색 가운을 입는답니다. 그래서 흰색은 깨끗함, 순수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 가게에는 제품마다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용되어 있었다. 자, 가격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타내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표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아플 때처럼 다양한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갑자기 아플 때처럼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우리가 구급차를 부를 때는 위험하고 급할 때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불러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 표시되어 위급한이 나온 부분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이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나타나서 드러내어서 보여져 있어요. 그 다음 빨간색은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거나 금지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기도 해요. 위험하고 급한 상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이 지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순수와 희망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이 깨끗하다. 무슨 어휘였죠? 그렇죠. 순수라는 낱말이었어요. 순수.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 라는 건 희망입니다. 희망. 자, 순수, 희망. 이렇게 썼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47쪽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각각 써 넣으세요. 색이 주는 뭐와 색이 담긴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나?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문을 찾아보면은요, 이번에는 색이 주는 느낌과 색이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보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색이 주는 느낌, 색이 담긴 의미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뜻하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빨간불이 켜진 상황,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에요. 빨간불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또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 파란불이 켜졌다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잘 되어 나갈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희망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 바로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중 친구의 말에 어울리는 물감의 색깔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시원한 느낌이 나도록 물병을 칠할 거야. 자, 시원한 느낌이 나도록 물병을 칠한다면 무슨 색으로 칠하면 될까요? 그래요. 파란색으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주전자를 칠할 거야. 따뜻한 느낌이 나려면 빨간색을 칠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물병이면은 뭔가 왠지 시원한 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빨간색 주전자면 왠지 따뜻한 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영양사 선생님이 흰색 가운을 주로 입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 흰색 가운 입으면 인기가 많나요? 아니면 흰색 옷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픔을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이기 때문에, 자,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은 깨끗한 상태에서 요리를 하고 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인 흰색 가운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요,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색의 느낌과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각각의 어떤 느낌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있었는데요. 빨간색은요,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죠? 그쵸. 안 돼! 하는 금지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위급한 상황, 금지, 이런 것들이었죠? 자, 파란색은요,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의 의미로 쓰였죠, 또? 그렇죠. 희망의 의미로 쓰였어요. 희망의 의미에서 파랑새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흰색은요,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무엇의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순수함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가보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교재 48쪽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새로운 색을 만들어 봐요. 새로운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사용해요. 물감에는 다양한 색이 있지만 원하는 색의 물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 색의 물감을 섞는 방법으로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어요. 물감을 섞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겁니다.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요, 색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색의 삼원색에는요,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삼원색이라고 한다고요. 이세 가지 색을 섞으면 아주 많은 수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삼원색을 서로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같은 양의 물감을 섞는다고 할 때,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가 돼요. 자, 이거 같은 양을 섞는 거예요. 자, 빨강이랑, 그리고 노랑 섞으면 뭐가 돼요? 주황색이 돼요. 빨강과, 그리고 파랑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된대요? 보라색이 된대요. 자, 그리고 같은 양의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자,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초록색이 됩니다. 초록색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으로 다른 색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색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보라에 파랑을 섞으면, 이번에는 보라에 파랑을 섞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색이 될까요? 그러면 남색이 됩니다. 또요. 보라에 빨강을 섞어요. 우리 아까 이 보라에 빨강을 섞어요. 그러면 무슨 색이 돼요? 자주색이 돼요. 보라에 빨강을 섞으면은 그러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 연두색이 되고 초록에 파랑을 섞으면 또 청록색이 됩니다. 우리가 색깔이 섞으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색을요, 고리 모양으로 나란히 배열해 놓았습니다. 나란히, 이거는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인 가지런히. 이게 바로 나란히예요. 우리 친구들 나란히 줄 서보세요. 이거는 가지런히 한번 줄 서봐라. 한번 우리가 사용한 연필들을 한번 나란히 놓아보세요. 가지런히 놓아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배열은 무엇이에요? 배열.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서 늘어

놓는다. 이게 바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색을요, 나란히 가지런하게 늘어 놓았어요. 이거를 십색 상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개의 색이 있는 동그라미라는 뜻입니다. 이 환이요, 동그라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색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색 상환에서 한 가지 색과 그 옆에 있는 색은 비슷한 색이라는 뜻에서 유사색이라고 해요. 자, 유사색은 서로 비슷한 색을 의미해요. 그 봤더니요, 빨강, 주황, 같이 붙어 있으면 비슷하죠. 청록, 파랑, 남색 붙어 있으면 비슷해요. 초록, 연두 이렇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 이렇게 십색 상환이라고 하는데 서로 옆에 있는 색은 비슷한 색, 유사색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의 유사색은 뭘까요? 옆에 있는 자주와 주황이죠. 그리고 색 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 반대되는 색이에요. 빨강에 마주 보는 색은요, 청록색이고요. 주황에 마주 보는 색은 파랑. 이렇게 마주 보는 색 있죠? 이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대되는 색이라는 뜻에서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을 서로 반대되는 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강의 보색은 청록색이에요. 우리가 이 십색 상환을 보면은요, 유사색이 무엇인지, 보색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비슷한 색, 유사색,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반대되는 색, 보색, 이것까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유사하다, 배열하다, 이게 있어요. 서로 비슷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유사하다였고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서 늘어놓다, 이거는 배열하다였죠.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죠? 자,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서로 반대되는 색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보색.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히 나란히였습니다. 나란히. 자, 그래서 우리 독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색을 만드는 무엇 무엇과 색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색을 만드는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보면 그럴 때는 여러 색의 물감을 섞는 방법으로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색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고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십색 상환에서 비슷한 색, 유사색, 서로 마주 보면서 반대되는 색, 보색해서 관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색의 3원색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세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색 무엇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모르겠으면 지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지문에요.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색의 3원색이라고 해요. 색의 3원색에는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해서 1번, 2번,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색 상환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유나가 말을 해요. 빨강의 보색은 청록이야. 자, 그럼 색 상환을 보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색 상환 나와라. 짠! 자, 유나, 빨강의 보색 청록이야. 맞나요? 빨강의 보색 청록. 마주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노랑의 유사색에는 주황과 빨강이 있어. 노랑의 유사색이라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색이니까 주황과 연두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노랑의 유사색에는 주황과 빨강이라고 하면은 이 빨강은 떨어져 있어요. 초록의 유사색에는 청록과 연두가 있어. 자, 초록의 유사색 옆에 있는 거 청록과 연두가 있어. 맞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잘못 말한 친구는 시현이가 되겠습니다. 시현이. 시현아, 다시 글 읽어보렴. 잘못 말했단다 하고 말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예요. 기역. 니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질문에 대한 답에 알맞은 색을 각각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자, 기역과 니은이 어디냐?

한번 보니까요. 그리고 같은 양의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색으로 다른 색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고 보라에 파랑을 섞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니은은요,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 연두색이 되고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요, 이 기역과 니은을 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라라고 했냐면 파랑하고요, 노랑을 섞었는데 연두색이 나왔대요. 초록색이 아닌 연두색이 왜 나왔을까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초록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 같은 양 파랑과 노랑을 같은 양으로 했을 때 초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볼게요.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 여기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은 연두색이 나와요. 근데 파랑에 노랑을 섞어서 연두색이 나왔다라는 건 파랑에 노랑을 섞으면 원래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연두색이 나왔다는 건 무슨 색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더 많이 들어가서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무엇보다 많이 넣었기 때문이다. 이 노랑을 파랑보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랑과 노랑을 섞었을 때 초록이 아니라 연두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차분하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랑 글의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색이었어요.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색의 삼원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색에 무엇을 서로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었나요? 그렇죠. 이 색의 삼원색. 가장 기본이 되는 삼원색을 이색 섞었다가 저색 섞었다가 이렇게 섞으면 다양한 색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색을 고리 모양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십색 상환이라고 했습니다. 십색 상환. 십색 상환을 통해서 우리 유사색 그리고 보색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이두 가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의 느낌과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요, 따뜻한 느낌을 주었고요. 금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파란색은요,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희망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은요, 깨끗한 느낌을 주고요. 순수의 의미, 그리고 순수함이라고 썼다면 이것도 맞아요. 순수함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 가지 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요, 색의 삼원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의 삼원색을요, 서로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여러 색을 고리 모양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십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요. 오늘 배운 내용이었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짜잔! 선생님이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0쪽이에요.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요. 이 낱말 퍼즐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열쇠입니다. 자, 가로 열쇠 1번이에요. 중국 요리의 하나예요. 두부와 다진 고기에다 된장 조미료를 따위를 넣고 볶아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집에서 이거를 밥 위에서 얹어 먹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마파두부입니다. 가로열쇠 1번. 마, 파, 두, 부 써주면 되겠죠. 이 중국은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요리의 방법이 다양했다라고 우리가 읽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매운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2번 가로열쇠 가보도록 할게요. 동물이 겨울을 나기 위해 활동을 멈추고 겨울철 동안 자는 잠을 말을 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에 이거를 자요. 가로열쇠 2번. 자, 가로열쇠 2번이면, 여기네. 자, 더 겨울에 자는 잠이니까 겨울잠이죠, 선생님. 그렇죠. 겨울잠입니다. 겨울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잎이 푸른 나무예요. 소나무, 사철나무는 모두 이거예요. 항상 푸른색인 나무. 그렇죠. 가로열쇠 3번. 쭈쭈쭈. 상록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 로, 수.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연고, 붕대 등을 피부에 붙이기 위해 한쪽 면에 끈끈한 물질을 발라 만든 헝겊이나 테이프를 우리가 연고를 바른 후에 무엇을 붙일게요? 반창고를 붙일게요. 반창고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 열쇠 4번. 디디디 반 창 고 반창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나오는 피를 멈추게 함. 피가 많이 나오니 서둘러 이것을 해야겠어요. 피를 멈추게 하는 거 뭐였죠? 그렇죠. 지혈이었습니다. 가로 5번. 지혈. 지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가로 열쇠를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세로 열쇠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세로 열쇠입니다. 파란 빛깔의 털을 가진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아침부터 무엇무엇을 봐서 기분이 좋아요. 아침부터 파랑새를 봐서 기분이 좋아요. 세로 열쇠 1번. 마파두부의 파에서 시작이 돼요. 파, 랑, 새.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코끝의 양쪽에 방울처럼 둥글게 내민 부분. 저 달려왔더니 어디에 땀이 맺혔어요? 그렇죠? 콧방울 해서 콧, 방, 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로 3번 가볼게요. 불이나 뜨거운 것, 화공약품 등에 데여서 피부에 생긴 상처, 불에 데여서 무엇을 입었어요? 그렇죠. 화상을 입었어요. 화, 상. 자, 이제 세로 4번으로 가겠습니다. 튀김옷을 입혀 튀긴 고기에 식초, 간장, 설탕, 채소 등을 넣고 끓인 녹말물을 부어 만든 중국 요리. 자, 중국 요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스에 찍어 먹어요. 자, 지금 고기를 튀겨가지고요. 식초, 간장, 설탕이니까 약간 새콤하면서 달콤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찍어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일까요? 그렇죠. 바로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써줄게요. 탕, 수, 육. 네, 우리 친구들 탕수육 좋아하나요? 예, 탕수육이요. 중국의 광둥 지방에서 탕수육과 딤섬은 이 서양의 요리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라고 나와 있었죠. 기억나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길이가 무릎 위나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짧은 바지를 말을 합니다. 무릎이나 무릎 위. 여름에는 반팔과 이것을 입어야 시원해요. 반팔과 그렇죠. 무릎이나 무릎 위까지 입는 요 바지 바로 반바지가 되겠습니다. 반바지, 반바지. 이렇게 다 썼나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렇게 퍼즐, 낱말 퍼즐을 풀어보니까 이번 한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아, 이런 어휘 공부했었지, 이런 글 읽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도 올라가고요. 배경 지식도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독해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4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이요? 오,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공부한 내용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기억이 다시 나지 않아 하면은 또 강의 한번 돌려봐도 좋고요. 다시 글 읽어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 건데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미리 예습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거 선생님이랑 공부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오면은, 머릿속에 더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요. 우리 약속!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나요. 안녕!

0: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 생선.
1: 같이!
0: 바야흐로 은갈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 아이, 요새 여름은 올라온다니까?
2: 15년, 16년 전에 요새 갈치배가 생기기 시작했대. 근데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복은 타고났다.
0: 은갈치 낚시에 인생을 건 사람.
2: 낚시는 나 2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잡으러 가도 저는 그 배에서는 1등 했어요.
0: 그를 혹자는 갈치왕이라고 부르죠.
2: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혹은 5,000원. 3만 원 넘었네.
0: 까만 밤바다를 수놓은 은빛 갈치의 향연. 가을바다, 그 위에서 갈치를 낚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6시. 여수 국동항이 가장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바다로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들어오고 어부들이 낚아올린 해산물들이 줄지어 육지로 옮겨집니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국동항은 여수 해산물의 집산지로 불리는데요. 찬바람 부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물오른 다양한 제철 해산물들이 위판장에 등장했습니다.
3: 여름부터 시작해서 갈치 금어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갈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0: 7월 한 달 동안에 금어기가 끝나고 시작된 갈치조업. 특히 찬바람 불기 시작한 지금부터가 살이 꽉 찬 갈치를 맛볼 수 있는 시기랍니다.
3: 분들이 먹갈치하고 은갈치하고 지금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은갈치는 은빛이 많이 난다 해서 이제 은갈치라고 그거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체납기로 잡는 낚시로 잡는 갈치들을 은갈치라고 이런 다른 어종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갈치인데 그물로 잡다 보면은 비닐이 많이 벗겨지고 시큼한 빛이 좀 난다 해서 먹갈치라고 하거든요.
0: 요즘 목포에서는 먹갈치가 여수에서는 은갈치 잡이가 한창인데요. 특히 국동항은 여수에서 떠나는 은갈치 잡이 배들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매일 오후 갈치 조업을 떠나는 이들을 짓고 바다로 나가는 배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은갈치 낚싯배에 오르내는 이들로 흥분한 성실을 이룹니다.
4: 갈치 잡으러 가는 겁니다.
5: 아,
4: 다른데 그물로 잡는 거다고. 갈치 생김새가 완전히 틀려버리죠. 은빛이 살아있는 거죠.
0: 갈치 잡이 배에 오르는 이들 대부분은 개인 배가 없는 어부들 그리고 낚시로 손맛을 보려는 이들인데요.
6: 오랜만이구만.
7: 잘 지냈습니까?
6: 무슨 일이요?
7: 뭔 일이요? 낚시하러 왔지?
0: 20여 명이 탑승한 배에서 유독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 여수에서 갈치잡이로 유명하다는 정종기 씨입니다.
8: 말씀을 치면
9: 못 따라가지?
8: 네.
9: 두발 벗고 가도?
8: 인정해야지. 네. 할 수가 없어.
9: 손이 빠른 걸로 말하면 홍길동 이단가 버려.
10: 갈치 잘 잡는 것은 안 물어봐도 돼.
9: 저 갈치들이 줄 서갖고 있지.
10: 저 쌩 사이렌 울리잖아. 저기 지금 갈치가 많이 붙었다간 주의 봐라. 빨리 나가라는 소리요.
9: 이러다가 또 내가 많이 잡아볼게니 겁난다.
10: 근데 손님이 저런 말을 한 열댓 번도 더 했거든.

0: 아, 그렇지.
1: 오늘은 너 뭐 이겨보자. 그 때마다 작게 잡아버려.
2: 아유, 저만큼만 갖고.
1: 아, 그러지라, 그러지라. 영왕님이 저만큼만.
3: 영왕님 아들한테 했다고 그러더만.
4: 배가 출발하기 전 꼭 거친다는 절차. 갈치 낚시에서 중요한 자리 선정입니다.
5: 어제도 파도가 높으니까 중간에서 구름이 제일 많이 잡다. 자리가 편해야 돼. 자, 갑니다. 1번 뽑으신 분. 1번 뽑아볼까? 사장님. 예, 그 뒤쪽에 오르겠어요. 2번. 그 다음에 4번. 아, 어디? 4번 중간으로 가, 중간.
6: 10번도 했어?
5: 1번 뽑으신 분 2번.
7: 글자 안 보인다.
5: 빨리 뽑으신 분 2번. 3번.
7: 6 아이가? 6.
8: 6. 참, 9하고 6이 헷갈리게.
7: 아, 그런 생각이 났구나.
5: 초등학교 다니면.
4: 각자 뽑은 번호로 자리가 결정되는데요.
9: 선생님 몇 번 뽑으셨어요?
2: 아, 또 야, 거기도 또 껄쩍 찌그러네. 나 19번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좀 바람이 좀 불어서 뒤쪽에서 한번 해보려고.
9: 아. 아버님은 왜 안 뽑으셨어요?
1: 파도도 있고 그러지만은 앞쪽에 가야. 앞쪽에 가서 좀 실력 있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쫙쫙 뿌려줘야 고기들을 많이 모아준 게 힘들더라도 고기 좀 모아주고 그래야 오늘 조가도 많이 좋을 거예요.
9: 아유, 우리 아버님 부모가 막중하네.
4: 자리 선정이 끝난 후 갈치 보관을 위한 얼음을 한가득 싣습니다. 갈치는 낚아올린 후 즉시 얼음을 부어 냉동 보관을 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후 2시, 모든 준비를 끝난 배가 국동항을 출발해 바다로 나갑니다. 목적지는 날씨와 조류, 어군의 위치까지 고려해 선장의 판단으로 정해지는데요.
5: 네, 오늘은 갈치를 시야를 보니까 잡기에 좀 깊은 바다로 백도 남쪽, 백도선 남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갈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어느 쪽이가 시야를 보느냐, 아니야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4: 국동항에서 백도까지 뱃길로 2시간 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홀로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정종기 씨입니다.
1: 여기 특히 갈치 낚시를 한 1,200~1,300번 나간 것 같은데 항상 그 저 초등학생들 예. 소풍 가기 전날 막 차에다 콜라 챙겨갖고 소풍 가방 만지작만지작은 어제 갔다 와도 그렇고 날마다 나가는 순간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흥분되고 예, 항상 그래서 내가 바다를 좋아해요.
4: 갈치잡이를 해온 세월만 16년. 그에게 바다는 여전히 설렘을 주는 기회의 공간인 모양입니다. 어느덧 목적지 백도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5: 예, 여기 백도입니다. 예, 백도가 지금 설미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예, 위에 그 상백도, 그 다음에 밑에 게 하백도라고 해요.
4: 검은도에서 동쪽으로 약 28km 거리. 39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백도는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흰 빛을 띠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데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9: 이 인근에서 많이 잡히나 봐요.
5: 그렇지, 이제 백도 인근에가 시안이 제일 굵고 아주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그 12월 말까지 이쪽에서 많이 잡힙니다.
4: 여름이면 수온이 따뜻한 남해에 서식하다. 찬바람이 불면

0: 물의 속도에 따라서 그대로 배가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가는 거야. 저것이 아주 잘 펴져야 돼.
1: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갈치를 낚기 위해서는 배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요. 낙하산 모양의 물도치, 배를 조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은갈치 잡이가 시작될 차례.
2: 낙하산대로 고민 쪽에서 길이 참여하시고.
3: 자, 지금 저 태풍으로 인하여 기상이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해 남쪽 먼바다 지금 풍랑주의보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4: 파도가 많이 치면 선장 이미지대로 해서 조기 철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고 납치하십시오.
1: 태풍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예고된 상황.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갈치를 잡기 위해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서둘러 낚싯대를 설치하는데요.
5: 오늘은 느낌이 어때요?
6: 아주 좋습니다.
7: 많이 잡을수록 좋죠. 100마리 이상.
1: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은 고기잡이를 나선 모든 이들의 바람이겠죠. 정종기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0: 채비를 할 때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야 못 모르고 막 서둘러서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성의 없이 해놓으면 고기 큰 거에 물면 줄도 풀어져 불고. 그런데 이게 저 식용 꽁치예요.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꽁치가 제일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 고기가 미끼 사슬로 제일 조활하게 해요, 갈치가.
1: 은갈치 낚시는 하나의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채낚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비늘과 몸통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은갈치를 낚기 위해서입니다.
0: 풍도 잘 펴주고 나온다, 오늘.
1: 이제 입질이 오길 기다려야 할 시간.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린 지 얼마 안 돼 신호가 왔습니다. 기다리던 갈치인가 했더니 갈치 낚시의 방해꾼 삼치입니다. 실망한 것도 잠시 갈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기저기 갈치를 낚아 올리는 사람들. 이 녀석이 바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은갈치입니다. 그런데 정종기 씨의 낚싯대는 조용한데요.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0: 오, 걸어버렸구만.
8: 자, 갈치, 갈치, 갈치!
0: 아니야. 걸었어.
1: 뭔가 걸린 듯 낚싯대가 잔뜩 휘어진 상황.
0: 걸었던가 터져버렸네. 어메, 삼치 때려버렸는가 보다요.
1: 제법 묵직한 크기를 자랑하는 삼치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삼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진 낚싯줄.
0: 요걸 다 쳐버리네. 기둥줄을 다 쳐버려. 요 줄을, 요걸 잘라먹어버렸잖아요. 삼치, 대삼치가.
8: 대삼치 메타짜리가 물면.
0: 삼치가 기둥줄을 쳐버렸어. 생전 열 안 한 뒤 내가 오늘 보니까 열을 경우에는 오늘 무지하게 물라고 그러는 거야. 좋게 생각을 해야 해. 갈치 낚싯대를 지금 넣어가지고 막 퍼물면 그럼 아침부터 오제. 뭐 늦게 넣고 빨리 넣고 필요 없어. 지금부터 한 마리 잡아봤자 딱 피딩이라 그러죠? 피크타임 오면 한 방이면 추월해보니까.
1: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집어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낮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 머물다 밤이면 먹이를 찾아 갈치들이 올라오는 시간. 본격적인 갈치잡이가 시작.

0: 됩니다.
1: 자, 같이.
0: 집어등이 켜지기 무섭게 걸려든 갈치.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2: 사지! 사지급!
0: 한번 반응을 보이자 여기저기 낚여 올라오는 은갈치. 몸통부터 피늘까지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는데요. 하지만 갈치 낚시의 정점이 되는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1: 지금이 몇 시예요? 7시 5분. 오케이. 자,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해도 안 졌어요. 그죠? 지금 갈치가 무는 시간은 원래 아니야. 오늘 썰물이 8시 반이니까 내가 봐서 는 9시 전부터 많이 문 거예요. 지금 한두 마리 잡는다든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따가 바닥에다 깔아야지.
0: 드디어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물속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은갈치.
3: 우와.
0: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갈치가 줄줄이 엮여 올라오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낚싯줄에 달린 12개의 바늘에 갈치들이 걸려든 모양인데요. 이렇게 체납기로 잡은 갈치는 은색 비늘이 생생히 살아있어 은갈치라 불립니다. 바닥을 은빛으로 채워버린 갈치들. 줄줄이 낚이는 걸 보니 제철이 맞긴 한 모양입니다.
1: 조금 있으면 더 잘 물어.
0: 다시 한번 낚싯줄을 던져놓기 무섭게 올라오는 갈치들.
1: 고기가 올라와?
0: 미끼를 끼워둔 바늘마다 빠짐없이 갈치들이 걸려들었습니다.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낚싯줄 끌어올리는 손이 바빠지는데요. 한 번에 체납기로 잡아올린 갈치의 수가 10마리.
1: 다 물어버려. 10마리가 다 물어버렸어.
0: 다양한 크기의 갈치들. 상품성이 없는 작은 갈치도 쓸모가 있다는데요.
1: 이게 고마운 것들이란 말이야. 이게 고마운 것들이야. 아, 이게 저 큰 갈치를 잡을 수 있는 미끼니까.
4: 큰 걸 잡으려면 갈치를 익혀서 해야 돼.
1: 예.
0: 작은 갈치는 큰 갈치를 잡는 좋은 미끼가 된답니다.
1: 그래서 갈치를 썰어 넣는 거예요.
0: 좀 더 씨알이 굵은 갈치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집어등이 켜진 배 주위로 갈치들이 모여 어군을 형성하지만 모두 미끼를 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갈치라는 것은 습성이 처음에 미끼를 팍 물어주진 않아요. 미끼를 조금 빈 바늘만 올라올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마리를 딱 물었다. 두세 바퀴 릴링을 해서 보면 이게 도망가려고 막 나댈 거 아니에요. 갈치가 이게 전부 탐식성들이라 그럼 나머지가 두세 마리가 달라들어서 물어요. 그럼 밑에가 집어가 돼 있잖아요. 그때 5마리, 8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와 버려요.
0: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갈치잡이.
1: 고기가 올라와.
0: 오랜 시간 갈치잡이를 하며 터득한 그만의 노하우죠.
1: 만 원짜리. 15,000원짜리. 요건 5,000원.
4: 이것도 5,000원.
1: 요건 한 상자에 2만 원.

0: 이만해. 오. 3만원 나갔네.
1: 아주 9만원짜리 안 올라갔죠.
0: 어?
1: 9만원짜리.
0: 아, 저거 두 개 붙이면 5만원이야.
1: 사이즈 딱 보면 가격 나오세요?
0: 어. 아, 이거 사이즈 좋네. 네. 언니, 사리. 사리.
2: 갈치는 손가락 개수로 크기를 가늠하는데요.
3: 사지. 사지. 손가락이 다섯 개면 오지. 손가락이 다섯 개면 오지. 네 개면 사지.
4: 갈치는 크기를 그렇게 돼요?
3: 길이보다도 넓이. 넓이. 손가락이 세 개면 삼지. 네 개면 사지. 다섯 개면 오지. 이렇게 볼 때면 육지. 이런 식으로.
4: 어떤 사이즈를
3: 지금 사이즈는 큰 것보다도 한 4지, 3지 반에서 4지급이 제일 맛있는 사이즈.
2: 정종기 씨가 줄줄이 갈치를 낚아 올리는 사이 별다른 성과가 없는 사람들.
5: 여기도 종자리에.
6: 여기도 좋은 자리에.
5: 근데 안 잡혀요. 한 마리밖에 없죠.
7: 지금 상황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 사장님.
0: 네?
1: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0: 예?
1: 여기로 와도 돼요?
0: 왜요?
1: 오늘도 안 무려요. 저쪽에.
0: 아 그래요? 네. 어느 쪽인데?
1: 1번.
0: 어? 아 1번 여기를 못 들어와. 딴 번호 같은 거 오라 그러는데 1번은 안 와요. 좀 기다려. 1번 같이 좋은 자리를 못 여기 와요. 아, 1번 오면 안 돼. 1번 기다리면 좀 이따 물어요. 정 50번 와요. 내가 오지 말란 소리 나나요?
3: 19번도 그만. 35m.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봐, 46m 안 문다니까, 거기. 어제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0: 35 해야 돼, 35. 거가 정확해. 35에서 38.
3: 절대 밑에는 그, 안 뭅니다, 거기.
2: 갈치 낚시의 핵심 중 하나는 수심층 파악이랍니다.
1: 수심층 어떻게 잡아요, 선생님?
0: 수심층? 남들이 안 볼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요?
3: 야,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을 10개를 넣잖아요. 10개를 넣으면은 위에 바늘에서 갈치가 3마리가 물어. 그러면 수심을 더 올려줘요. 5m, 5m씩. 그래가지고 딱 찾아오든가.
1: 몇 번째 고기에 물었는지 그 확인해서 수심층 찾아내는 거구나.
3: 확인 자체가 안 돼. 몇 메타서 문 것만 생각하지.
1: 몇 번째에서까지.
3: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수심이 그 80m 거인데 35m까지 갈치가 떴다는 면은 그걸 이제 벌써 사장님이 다 아는 것이.
0: 맞아요. 갈치는 수심층과 그 미끼. 미끼 활용을 잘해야 돼요. 미끼 활용을.
2: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 중간 수심층을 노린 덕일까요? 다른 이들도 연달아 갈치를 낚아 올립니다.
8: 이거 멸치예요.
3: 네?
8: 멸치예요, 멸치.
7: 이거 오지.
1: 이야. 아, 이거 손도 많이 잡고 잡으셨네요.
3: 봐봐, 알래, 찍어. 지금 찍고 있어?
1: 네네.
3: 아, 요새 여름 놈이 올라온 거니까. 아.
2: 밤이 깊어갈수록 은갈치가 수북이 쌓여갑니다. 갈치 잡을 미끼에 걸려든 삼치 한 마리.
1: 몇이요?
2: 우연히 걸려든 녀석 덕에 삼치회가 야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삼치는 가을철 맛볼 수 있는 제철 생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초저녁 갈치잡이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휴식 시간. 싱싱한 삼치회 한 점에 피곤이 싹 가시는 느낌입니다.

0: 아따.
1: 갓 잡은 싱싱한 회야말로 현상에서만 바꿀 수 있는 별미죠.
0: 시장에 싣고 가면
2: 집에 녹네 녹아.
0: 어선에서 낚아서 싣고 가면 경매해야지. 고놈 가지고 또 사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생선을 쓰는 없죠. 그러니까
2: 맛있네.
0: 요거는 낚시 온 사람만의 특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요거 묶고 있을 때가 아니여 낚시대가 쳐박아버리네.
1: 휴식도 잠시. 다시 낚싯대와 한몸이 되어 갈치를 낚아올립니다.
0: 내가 이제 감성돈부터 뭐 볼락 뭐 모든 고기를 다 잡아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이 딱 올라왔을 때 때리는 맛하고 낚싯대 전동리를 감아서 딱 감아서 들여가지고 집어등을 딱 잡고 고기를 들이려고 할 때 딱 집어등을 잡아보면 알아. 그 손맛이 툭툭 치는 그 돌놈 낚시 몇십 마리 잡을 때보다 더 재밌어요, 이게.
1: 고된 작업에도 갈치잡이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랍니다. 자정이 넘어선 시간. 거칠어진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 1시에 떨어질지 2시에 떨어질지는 확실히 모르겠구만. 파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이따 봐서 조기 철수하자고. 무작정 항해했다간 또 안전사고에 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알아야 돼, 선장.
1: 결국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예전보다 이른 귀향길. 그래도 부드해진 갈치 덕에 마음은 가벼운데요.
2: 이 박스가 이거 두 배다니까 두 배.
1: 아쉬움은 남지만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받고 돌아갑니다.
3: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0: 아무 생각이 없어. 이제 가게 보내고 또 내일 올 생각 먼저가 돼요. 또 나와야지 그 생각.
1: 바다가 허락하는 한 또다시 오가게 될 길. 욕심 대신 다음을 기약하며 뱃머리를 돌립니다. 갈치로 가득 채워온 아이스박스와 정종기 씨를 맞으러 아들 재훈 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갈치를 낚고 아들은 아버지가 낚은 고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0: 피아리 괜찮은 거 많이 있어.
4: 에? 많이 잡았네. 아니, 어제 바람 많이 불더만 밤에. 안 힘들었어요?
0: 아우 태풍전이라 힘들어도 착 막 그러지 뭐. 에이 한 번 두 번 하냐? 괜찮네.
1: 아버지가 낚은 갈치는 아들의 손을 거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지금이야 누구보다 갈치 손질에 자신이 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4: 처음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500마리 갖다 놓고 다 때려요. 한두 번 알려주고 떠봐 이렇게. 처음에 난리 나서 좀 막 손 베고 막 갈치 막 살 다 날리고 막 뼈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다 이런 걸로 했어요.
0: 아 갈질은 이제 거의 나를 많이 따라온 것 같아. 갈질이 이제 아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요. 예, 하다못해 양념부터 모든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니까.
1: 든든한 아들이 있어 바다로 나가 마음껏 갈치를 잡을 수 있게 됐답니다.
0: 저놈이 한때는 뭐 배우원다 어쩐다 그래갖고 영국영화과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근데 요놈이 와서 모든 레시피를 바꾸는 거예요. 게장이든 갈치조림이든 참 큰 비율을 따져서 딱 하고 그러는데 숙성 다 시키고 참 제가 봐도 대단해요. 아빠는 가게 쪽에 신경 덜 쓰시고 부지런히 바닷가나 갔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날씨만 좋으면 나갑니다.
1: 여수에 처음 낚싯배가 생겼을 무렵부터 시작된 갈치잡이.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빈 그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긴 갈치가 있습니다. 크기부터 남다른 이 대왕갈치인데요.
0: 키는 197, 무게는 5kg 700 나갔었어요. 지금 바짝 말라있잖아요. 상어 잡힌 줄 알았죠, 상어. 예, 상어가 잡힌 줄 알았는데 하도 기니까. 아, 그러죠. 낚싯대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1: 그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 이렇게 보관 중이랍니다. 매일 바다로 나가 직접 갈치를 낚아오는 덕분에 맛볼 수 있다는 음식이 있는데요.
0: 잡아오는 갈치, 갈치 회가 나가요. 이저 제가 손수 잡아왔으니까 다 양식이 되잖아요. 네. 자연산이라고 다 양식이 되는데 유독 안 내는 게 갈치예요. 그러니까 제일 첨단하고 이렇게 손수 낚아 볼 경우에는 이 갈치 회를 드셔보시면 아, 회 중에 최고구나.
1: 갓 잡아온 싱싱한 갈치여야 맛볼 수 있다는 고소한 갈치회. 아삭한 채소를 곁들여 초고추장과 함께 섞어 먹는 매콤새콤한 회무침. 시원한 맛 낼 무 깔아주고 도톰한 갈치살 위로 칼칼한 양념 올려 끓여내는 밥도둑 갈치조림까지. 싱싱한 갈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은 다양한데요.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을 생선 갈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철 만나 살통통하게 오른 갈치 맛을 보기 위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
5: 갈치회는 제주도 같은 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먹게 돼서 진짜 맛있었어요. 우회였고 맛있었어요.
6: 제주도 가서 이렇게 갈치를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랑 저희 부인이랑 왔는데 제주도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1: 낚싯대를 들고 매일 바다로 나가는 정준기 씨에겐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0: 제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연세 되신 연배분들이 계셔서 아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게 트로트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테이블 안 되더라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1: 여수 남진으로도 불리는 그의 또 다른 직업은 가수인데요.

0: 남진 씨의 모창 가수로 시작해 음원까지 냈다는 정준기 씨. 갈치잡이와 함께 노래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1: 이제 제가 97년도 11월이니까 내가 98년도 한 4월에 그때 제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부도를 맞았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낚시하다가 졸음 낚시하다가 그냥 빠져서 죽어본 것이고 편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뭐 들고 다니는 카세트

0: 그 조그만 걸 갖고 갔는데, 너와 나라는 노래가 나왔다. 그 노래를 듣고는 정신이 들다, 정신이 들어. 내가 힘들게 살다가 내가 낳은 아들, 딸, 애기들이 문제야. 아, 내가 살아야겠다.
1: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과 함께 절망을 경험했던 시간들. 그때 들었던 노래로 용기를 얻고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갈치 낚시를 업으로 삼으며 희망을 갖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그는 노래 부르는 여수의 갈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부자가 함께 항구를 찾았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이번 갈치잡이에는 아들 재훈 씨도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목적지는 역시 갈치 어장이 있는 백도 부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온 건 오랜만이라는데요.
2: 제가 원래 생라면 좋아하는데 여기 낙지 오면 이게 제일, 이것 때문에 와요. 이게 제일 맛있어. 또 이 라면 깨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3: 야, 3살 때부터 내가 낚시를 데리고 다녔어요.
2: 정말요?
3: 예. 네. 31년 전부터 낚시를 데리고 다니는데, 3살 때도 이만한 대물을 잡아보라.
2: 어복, 아버지가 어복이 많으시니까, 옆에 있어도, 이렇게 오나 봐요, 기운이. 그래서 아버지, 그, 지인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버지랑만 나가면 잘 잡힌대.
1: 모처럼 부자가 함께 나선 길. 그런데 시작부터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버지 정종기 씨 혼자 갈치잡이를 준비하는데요.
3: 내가 잔잔한 날만 데리고 다녔거든. 아마 이런 파도는 처음 탄 거예요.
1: 채비를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3: 아, 바람 세다. 미끼가 다 날아갑니다.
1: 아버지를 도우려 재훈 씨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3: 아들아, 낚싯대 저기다 담가놨어. 네 것 저 두 개야. 미끼를 말이야, 우리 그 뭐 갈치 회우듯이 이렇게 파도가 칠 때는 이렇게 포를 떠주는 게 제일 나. 미끼를 크게 썰어야 큰 놈이 물어. 끝에다만. 너무 가운데로 가면 퍼져버려.
2: 네. 근데 아빠 이거 너무 회도 큰 거 썬 거 아니야?
3: 아니야. 이렇게 크게 썰어야 큰 시알이 물어, 알았지?
1: 심상치 않은 날씨에 아들부터 챙깁니다.
4: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은 몇 마리 낚으실 것 같아요?
2: 글쎄요, 이제 몇 마리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가 잡은 거 한 반 정도 채우는 게 목표라. 아버지 오늘 한 400마리 잡으실 것 같은데.
3: 하나, 둘, 셋.
1: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갈치들이 줄줄이 낚여 올라오는데요.
2: 잔잔할 때보다
3: 작죠? 네, 잔잔할 때보다 잘 모래요. 잔잔할 때보다 씨알이 좀 굵은 놈이 물어. 물 속에 있는 갈치들은 위에서 본의 아니게 체험질을 해주게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렸다.
1: 아들 재훈 씨의 낚시대에도 입질이 왔습니다. 부전자전인 걸까? 금세 갈치를 낚아오리는데요.
2: 네.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지금 아버지가 세팅을.

0: 미끼 세팅이랑 전부 다 이제 조금 3G급 이상으로 잡게끔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작은 거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큰 거를 좀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아버지.
1: 거친 파도에도 끊임없이 갈치가 올라옵니다. 조금씩 은빛의 갈치들이 쌓이는데요.
2: 잘 잡으시네.
3: 아, 잘 잡지.
2: 아, 초보라고 해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3: 아, 저 정도는 잡아야지.
1: 부자가 함께 잡아 올리니 아이스박스도 금방 채워집니다. 휴식 없이 갈치잡이에 몰두한 아버지를 챙기는데요.
3: 봐봐, 지금 이거 찾기죠?
4: 어. 그걸 배 안 가봐.
3: 난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좀 많이 위험한 거랬잖아요. 바람.
4: 그렇지.
3: 그래갖고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 아빠, 그때. 나 7살 땐가?
4: 어,
3: 그 대피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낚시한다 그래갖고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4: 파도가 1.5에서 2m짜리거든.
3: 아빠 키 여긴데 여기까지 차갖고 아이스박스에다 저 올려놓고 헤엄쳐갖고 나오고 막 진짜로
5: 바위에서?
3: 네, 바위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절벽, 저희가 이제 절벽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4: 야, 그런 거 안 해.
3: 하면 안 돼.
4: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열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 그렇게 갈치가 내일 여 자리에서 잘 문다고 해서 내일 또 오면 내일 안 물어버릴 수가 있어. 갈치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5: 근데 어떻게 아드님 오신 줄 알고 같이 이렇게 잘 물어줘?
4: 아, 당연히 우리 나오면 잘 문제.
1: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바다. 그 속에서 매일 갈치잡이를 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바다, 이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제일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또 낚싯대 들 입만 있으면 허락하는 한 연속 바다를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낚시꾼이 되고 싶어요.

0: 양치가 온다. 한 6kg.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도시의 밤, 사냥이 시작됩니다. 육지 생태계 최강자 살쾡이. 민물 생태계 최강자 수달.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야생의 최강자들입니다.

0: 경기도 용인에서 평택까지 15km를 흐르는 오산천. 오산 시내를 관통하는 도시 하천입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이것이 야생이다의 네. 최수종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산천에서 혹시 그런 야생동물 이런 걸 본 적 있으세요?
2: 저 네.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1: 네네.
2: 물이 좀 고였을 때. 네. 저쪽에 물고기도 많이.
1: 아, 네네네.
2: 해놨어요.
1: 네네네.
2: 이게 시커먼 게 지나갖고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수달이더라고요. 한 번 본 적 있어요.
3: 고라니.
1: 아, 네.
3: 고라니도 있고.
1: 네네.
3: 몇 마리 있어요. 다들 가끔 뛰어나와요.
0: 도시 속 이 하천에 과연 그런 야생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4: 아무튼 우리가 다닐 이 길로 다닐 겁니다.
1: 아, 지금 이 길이?
4: 예. 왜 그러냐면 먹이가 되는 동물은 쥐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풀 속에 있거든요.
1: 그럼 이게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죠?
4: 가끔씩 사람도 낚시꾼들도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1: 아...
4: 오는데 기본적으로 길은 먼저 고라니가 먼저 개척했을 겁니다. 가장 대형이
1: 고라니가. 예.
0: 갈대밭이나 관목지대에서 먹이를 찾는 초식동물 고라니. 생존을 위한 발걸음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 위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4: 저기는 뭔가 느낌이 안 듭니까? 저 부근에.
1: 아, 예. 뭔가 왠지 거기에서 앉아 예. 있던 풀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보니까
4: 예.
1: 누군가가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 쉬었다간.
4: 그렇죠. 이게 이제 다니다 숲을 헤치고 다니다 보면은 네.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멀리서 무언가 들어앉았던 흔적이 역력하죠.
4: 느낌이 들어요.
0: 잘 살펴보니 이곳의 주인이 보입니다.
4: 고라니 똥이고 일단 첫 번째 똥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네요.
4: 고라니 씨 맞습니다. 지금 동물들 털갈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털이 가득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털갈이 시기.
1: 아.
0: 고라니가 몸을 숨긴 채 휴식을 취했던 장소가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1: 야,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 제 시야 앞부분만 빼놓고
4: 예.
1: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예. 아, 아늑하다, 포근하다.
4: 예.
1: 아. 그 이제 고라니 같습니까?
4: 아유, 너구리 같습니다.
1: 너구리 고라니가 씨앗이
4: 능글능글한 너구리 같습니다.
0: 좀 닮았나요?
1: 와, 여기는 인공적으로 오!
4: 저게 뭘까요? 저도 금방 봤어요.
1: 꽝털 같은데요? 꽝털?
4: 아, 바로 맞췄습니다.

0: 잠깐만요.
1: 오, 많은데?
0: 예, 예, 많습니다.
2: 갈대덤불에 있는 또 다른 야생의 휴식처. 꿩의 털이 흩어져 있습니다.
0: 이게 오, 이게 보면은 저 한번 보십시오. 이 뭐 털갈이 털 같으면은 이 꽃이 이렇게 찢기지가 않거든요.
1: 아, 털갈이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뽑힙니까?
0: 예, 자연스럽게 뽑히죠. 뽑히는데 이게 누가 마치 의도적으로 자른 것 같지 않습니까?
1: 아, 그렇네요.
0: 맹금류 있지 않습니까? 네. 매라든가 뭐 수리부엉이 같으면 꿩을 잡아먹을 수는 있는데 뽑습니다, 부리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1: 부리로 뽑는다?
0: 예, 먹기 위해 가지고 깃털을 예. 뽑는데 이거는 누가 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놈은 맹금류한테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 포유동물 네발짐승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서 꿩을 습격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놈은 살쾡이밖에 없다는 거죠.
1: 새도 잡습니까?
0: 예,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2: 빠른 발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냥꾼. 살쾡이는 이 땅의 마지막 맹수입니다.
0: 이겁니다.
1: 이게 뭐죠?
0: 이게 살쾡이 똥입니다.
1: 아?
0: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아... 예, 이게 살쾡이 똥입니다. 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1: 털 같은
0: 게? 예, 털이죠. 네. 아마도 여기 있는 살쾡이는, 이 똥을 넣은 살쾡이는 이쪽에 있는 어떤 덜쥐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이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소화가 안 된 채 나옵니다.
1: 아, 털이니까요.
0: 예, 예. 여기에 살쾡이 서식.
2: 최현명 전문가는 오산천 일대에 연구용 쥐트랩을 설치해 뒀습니다.
0: 여기 굉장히 편리한 쥐트랩인데, 왜 이걸 설치했냐면은, 살쾡이, 아까 똥은 봤지 않습니까?
1: 네.
0: 또, 이곳이 살쾡이 사는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사는 살쾡이는 뭘, 무슨 먹이를 먹고 사느냐, 그거 조사하기 위해 이제 이 트랩을 설치했거든요.
1: 네. 이름이 뭐라고요?
0: 덩줄지라고 합니다. 덩에 금은 줄이 나 있죠, 덩에.
1: 아.
0: 네, 덩줄지. 네.
2: 우리 들판에 가장 흔한 쥐인데요.
0: 덩줄지는 여기 사는 게 확실하고요.
2: 이 작은 녀석의 이빨은 대단합니다.
0: 어허, 야, 독하다. 뚫고 나갔습니다.
1: 오!
0: 야, 이걸 갉아버리네.
1: 와, 그러니까 갇혔는데.
0: 갇혔는데.
1: 갇혔는데, 이거를 갉아서 뚫고 네, 나간 거네.
0: 갉았네.
1: 와.
0: 완전 이빨 자국이죠. 대단하네.
2: 트랩에 갇힌 쥐들은 종을 확인한 후 돌려보냅니다.
1: 봐라.
0: 아, 나온다.
1: 봐라.
0: 겁이 나거든.
1: 자연으로 돌아가라. 괜찮아, 괜찮아. 가. 가.
2: 유독 겁이 많은 것 같죠?
1: 가도 돼. 됐어.
2: 겨우 나온 가. 녀석.
1: 그렇지.
2: 어디로 갈까요?
1: 그렇지. 카메라 안에 들어갔어.
0: 맞아.
1: 야, 귀엽다.
2: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귀엽더라고요.
1: 가, 이제. 살쾡이 뭐 이런 거 잘 피해 다니면서 살아.

0: 화천엔 어떤 야생이 살고 있을까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1: 여기는 있네요. 자, 이게 수달 배설물입니다.
2: 어?
1: 예예. 이겁니다.
2: 아, 이겁니까?
3: 이게 비닐, 비닐이.
0: 천연 예.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달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1: 비닐이고.
2: 생선을 먹었다는.
1: 예, 생선 예. 가시들이, 장가시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고, 여기는 비닐이죠.
2: 아, 민물고기를 뭔가를 예. 먹었네요.
1: 왜 이렇게 배설하기도 쉽지가 않은 곳에 배설을 네? 이렇게 하냐면은, 즉, 뽀록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2: 네?
1: 이게 오래 가고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냄새도 주변으로 공기를 흐름을 타고 이 멀리까지 갈 수 있고요. 동물은 오히려 이게 자기 명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없는 겁니다.
0: 머지않은 곳에 또 있습니다.
2: 여기는 배설물이 많네요.
1: 많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2: 네.
1: 그러니까 거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여기까지 아, 네. 배설해 놓고 이 자리가
2: 네.
1: 좋은 자주 오는 자리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 오래된 똥까지 같이
2: 그렇죠.
1: 여기까지 하고
0: 안 지키면 또 다 또 다 이곳에 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수달의 움직임을 네. 관찰해 보기로 네. 했습니다.
1: 일단 켜고
2: 네.
3: 이게 배낭에다가 도끼를 들고 다니시네요.
1: 아, 중간중간에
3: 네. 뭐
1: 야생 생활하면 쓸 때가 많습니다.
0: 지지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3: 보입니까?
1: 예.
2: 오,
1: 예. 지금 빛이 보이죠?
2: 아,
1: 예, 예, 딱 맞습니다.
3: 아, 됐네요.
1: 예, 예.
3: 아, 카메라 설치들은 완벽하네요.
0: 인근 물 속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 허벅지까지 예. 오니까 이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예, 물살이 있으니까.
3: 오, 이 정도에다가. 예. 됐네요.
1: 아, 예, 예.
3: 이러면
1: 네.
0: 부디 잘 담아주렴. 우리는 오산천의 더 깊숙한 야생으로 갔습니다. 수달이 다닐 만한 길목에 위장 텐트를 치고 기다리기로 했죠. 우리보다 시력이 좋은 카메라도 배치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야생을 알아볼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0: 밤이 되어도 도시엔 빛이 저물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해를 대신하는 이 시점부터 우리의 기다림은 시작됩니다.
1: 이 수달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나타난다, 뭐 이런 건 없죠?
2: 예, 예. 그 없는데 보통 그 밝음이 어둠으로 변하는 그 전이 시간대 또는 어둠이 밝음으로 변하는 일몰 시점 이때 활동 빈도가 높습니다. 예.
0: 야생의 시간. 주변의 미세한 변화에 온 감각을 집중해야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3: 잠깐만요. 지금 무슨 소리가 좀 들렸는데. 고라니. 수컷입니다.
4: 아, 수컷이요?
3: 네. 지금 저 사이에 보이셨죠?
4: 수컷이죠?
3: 수컷이요? 네. 수컷입니다. 아, 상처가 많이 났네. 자기들끼리 싸웠나 봅니다.
4: 아, 이게 상처입니까?
3: 예, 상처입니다. 길게. 아마 짝짓기 투쟁을 한 것 같은데.
4: 아, 지금?
3: 예, 예.
4: 먹이 괜찮습니다. 뭔가.
3: 그렇죠. 이 시간대, 지금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이제 풀 뜯으러 나온 건데, 지금 왜 이렇게 고기를 막 하냐면은 조명이 어색한 거예요.
4: 아, 소리 때문에.
3: 예, 예. 어리둥절한 거죠. 근데 이쪽에, 그래도, 보기는 힘들지만, 고라니 숫자가 많습니다. 예. 예.
4: 수달이 아니더라도, 고라니가 나온 것만 해도, 이 야생에서 저희를 반기는 것 같아요.
3: 아까, 그 숨어있는 흔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낮 동안은 웅크리고 쉬고 있었던 거죠? 갔습니까?
4: 아, 지나갔어요.
0: 야생과의 첫 만남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저희 야생이다 해서는 무작정 이 동물을 보기 위해서는 야생 동물을 보기 위해서는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3: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거고, 이렇게 하면은 동물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죠.
1: 아, 그렇죠. 자기들의 생활 속에 일부분이 저희들이
3: 복잡합니다. 예, 예. 야, 물에 들어간다.
4: 물에서 헤엄도 치나요?
3: 수심이 깊어도 헤엄 잘 칩니다. 예, 아주 물하고 친숙한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물사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습지를 좋아합니다. 갈대 습지. 물이 있고 갈대가 그 백백하고 부들이 있는 수생식물이 밀생한 이런 것을 좋아하죠.
1: 그래도 고라니가 저희들을 반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수달을 보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확 없이 계속 밤새 기다리느니 나라도 반겨주자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3: 뭐, 그렇게 생각하죠.
1: 아, 반갑네요.
0: 밤이 깊어지면 사람이 만들어낸 빛은 더 밝아집니다. 야생에겐 낯설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죠.
1: 지금 딱 이 환경에서 봤을 때,
3: 예, 예.
1: 수달의 그 상위 포식자는 누구예요?
3: 없습니다. 여기서는.
1: 여기서는 없어요.
3: 민물 생태계에서는 호랑이 역할을 하는 게 수달이라는 거죠. 예.
1: 아니, 그러면,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수달이,
3: 예.
1: 굉장히 개체수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 지금은 이제 큰 강을 따라 항상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3: 시공하기가 편리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도로를
2: 횡단을 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위협 요소고, 근본적인 위협 요소는 서식지 파괴 또는 잠식이죠. 즉, 하천을 직광화 해버린다든가, 뭐, 사대강산처럼 콘크리트로 도배를 해버린다든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고,
0: 예. 지금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네요, 우리가. 인간에 의해 서식지를 잃고 도시까지 밀려온 야생. 우리 앞에 쉽게 모습을 드러낼 리 없습니다. 잠복 6시간째. 도시살이로 고단한 야생처럼 우리에게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0: 감이 옵니까? 감이 옵니까?
1: 아니, 2시는 넘어야 될것 같은데, 원래.
2: 어떻게 가는 데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0: 쉽지가 않네요. 또, 두 번째 기회 또 있으니까, 뭐, 어떻게
1: 네,
0: 가면,
1: 오늘은
0: 오늘 뭐,
1: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0: 춥죠.

0: 뒤로 물들었습니다. 야, 근데 한 2주 13일 만이 나셨는데 예, 예. 그 사이에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아주 예. 울창해졌어요.
1: 아, 봄이고 네. 또 비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0: 아, 네.
1: 하루 다르게 네. 이 풀들이 쑥쑥 올라오죠.
0: 야, 네. 우리가 보기에도 그 13일 한 2주의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1: 예.
0: 또 이 속에서의 야생 동물들은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세상 모든 것이 생동하는 이때 다시 한번 도심 속 야생을 찾아 오산천으로 갑니다.
1: 자, 보자.
0: 네, 그대로 변화가 있었나? 이 그때 수달 배설물이라고 하셨죠?
1: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해가지고 네. 또 새까만 게 네. 새로운 그 배설물을 아. 또 너 그저 배설해놨거든요.
0: 아, 그런 거예요?
1: 분명히 최소한 한 번은 왔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왔다는 거죠. 막 오래된 배설물도 네. 그 같이 있었는데 지금 둘 다 새까만 게 아. 새로운 배설물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아.
0: 한 번 여기 과연 네, 그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1: 지금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0: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가슴 뛰는 순간.
1: 일본 카메라니까 지금
0: 여기 카메라네요.
1: 예, 그렇죠.
0: 아, 그렇죠?
1: 예.
0: 아,
1: 지금 이제 수달 흉내내고. 예. 그런데 사이즈가 물개 사이즈다.
0: 뭐 제가요? 그 수달 참 잘 생겼네요.
1: 뭐 움직이긴 하는데 뭐 뭘까요? 여기 잉어가 있어요. 잉어인가? 보십시오. 물결이 잡아서.
0: 어, 물결이 두 개 있는데?
1: 그 근데 아직은 잉어인가? 수달인가? 잠깐만요. 분명히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0: 어, 뭐 예, 움직인다.
1: 꿀렁꿀렁하죠.
0: 네.
1: 예. 하는데 실체가 뭐해? 여기 너구리도 많거든요.
0: 아, 아직, 그래요?
1: 예, 아직은 모릅니다. 아! 오! 아, 수달이다. 와, 결국은.
0: 크네요, 수달이.
1: 아주 큰, 다 자란 놈입니다. 와, 배설하네요. 몸에 비해 머리가 작죠?
0: 예. 네.
1: 완전하게 성숙한 놈입니다. 아, 실하다. 온다, 온다. 그 카메라에 지금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아요. 겁도 나면서 또 호기심도 있고 냄새까지 맡는다. 네, 얘가 진짜 귀엽고 장난꾸러기거든요. 지금 아래쪽에서는 또 연결 표시를 안 하는 것 같네요.
0: 도시의 불빛 아래 살아가는 야생 수달입니다. 아니 근데 이 오산천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수달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1: 예, 예.
0: 굳이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건가요?
1: 아, 뭐냐면 사실 도시 하천 보시다시피 밤새도록 불이 안 꺼지고
0: 예.
1: 수달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좋은 환경이 네. 아닌데 그러니까 수달 숫자도 적죠. 적은데 오히려 이 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여 땅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개체에 그저 자기 영역을 침범 못하도록. 그리고 나 아직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0: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생존 본능입니다. 아, 이곳에서 네. 수달은 무엇을 먹고 사는 걸까요? 지난번 설치해놓은 수중 카메라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2: 제가 초보자니까 최 선생님이
0: 야생 활동.

0: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직접 가서 아 여기에 이렇게 설치해서 요렇게 이렇게 잘 꺼내면 된다라는 게 숙달된 조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1: 장교가 직접 가는 거 봤습니까?
0: 그러면 장교가 시범을 직접 보이죠.
1: 병사가 가야죠.
0: 아니
1: 그래서
0: 장교가
1: 지휘관.
0: 지휘관이
1: 예.
0: 직접 솔선수범해서 나의 모습은 이렇다.
1: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0: 야, 정말. 야, 뭐,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응원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2: 자,
3: 이분은
2: 네.
3: 이럴 때만 친절하시더라고요.
1: 명복을 빕니다.
0: 와.
3: 잘 살펴보니 그때 그 카메라가 보입니다.
1: 한번 올려봐요.
3: 물살에
1: 무사하네요.
3: 휩쓸려가는 일 없이 자리를 잘 지키고
1: 잘했네요.
3: 있었습니다. 나오려는데 시키기만 하는 어떤 분이 되게 얄밉더라고요.
0: 집에서 그냥 사모님이 그냥 다 차려주는 거 가만히 앉아서 밥 드시고 이러진 않지요?
1: 들켰다. 아니 뭐 체가들이 다 그렇지. 아까 이제 이
3: 직접 확인한
1: 물고기
3: 수중
1: 사육
3: 생태계는
1: 파티에서는
3: 경이로웠습니다.
0: 우와.
1: 이게 갑자기 요즘 산란철이라 그런지 상위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
0: 아니, 이렇게 고기가 많아요?
1: 그러게 여기 무슨 수족관도 아니고.

0: 현재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오산천. 다양한 수소생물이 살아가는 생태하천입니다. 풍부한 수중 생태계는 이곳에 생명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득한 하천을 외가리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먹이사슬의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탄탄한 도시 속 야생입니다.
1: 물론 지금 현 상황이 과거 상황 그대로 늘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5급수였죠. 산업시설 공장에 쓸 수도 없는 물, 농업용수도 못 쓰는 그런 물이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생활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보호를 하고 했던 거죠. 하니까 수질도 맑아지고, 이 또 주변에 있는, 이 하천 주변에 있는 숲도 보호하고, 즉, 야생동물 필요한 게 물, 생명 권한 아닙니까? 물, 먹이, 얼신처, 이 숲이 다 삼박자로 갖춰지니까 수달도 이제 다시 이 오산천으로 그슬로 올라가지고 터전을 찾게 된 거죠. 예.
2: 경이롭네요.
1: 예. 최상의 조건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예. 고맙고 대견스러운 거죠.
0: 환경이 달라지면 야생도 돌아올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공간. 고라니 휴식처 근처에 설치해둔 센서 카메라도 열어봤습니다.
2: 예쁘다.
1: 역시 지난번에
2: 꿩이죠, 꿩.
1: 예, 꿩인데.
2: 지나고
1: 까투리 암컷.
2: 암컷, 이야.
1: 지금 짝짓기 시절이거든요.
2: 와. 예.
0: 집주인도 지나갑니다.
1: 저 암컷요. 이것도.

0: 희한하다.
1: 이건 뭔가요? 까치인가요?
0: 네, 까치, 까치인데 둘이가 네. 마치 다투듯이 하는데.
1: 오, 쥐하고 싸우네요.
0: 네, 싸웁니다.
2: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모기를 두고 싸우는 것 같은데요. 밤톨만한 생쥐. 까치를 기어이 몰아냅니다.
0: 네. 좋은 징조입니다. 왜 좋은 징조냐면 아까 꿈 까투리 장기 입맛대로 지나갔죠. 또 계속 쥐가 나타나잖아요. 살쾡이가 가장 좋아하는 데가 이런 곳입니다. 주요 먹이가 새하고 쥐거든요. 주요 먹이가. 도망갔잖아요. 예, 뭐, 뭐 왔다는 거. 예, 예. 뭐 깜짝 놀랐다. 아, 자. 잠깐만.
1: 살쾡이 아니야?
0: 살쾡이 맞습니다.
2: 육상의 최고의 포식자, 살쾡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0: 지나가는 모습이 그냥 보이네요.
1: 저 뒤에.
2: 지금 뭐 하냐면요. 지금 네.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2: 예, 예.
1: 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다고요?
2: 예, 예. 살탱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살탱이 또는 사기라고 부르지만은 외국에서는 영어 명칭이 레퍼드 캣이거든요. 직역하면 표범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몸에 표범처럼 반점이 찍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표범처럼 나무 타기도 잘 합니다. 얘네들이요.
3: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가 멸종되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고양이과 야생동물입니다.
4: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빌딩 바로 옆에 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하천에 이런 야생동물들이 있다. 이거는 솔직히 상상도 못해왔습니다. 새? 물고기? 이 정도 알고만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3: 우리는 머지않은 곳에 살탱이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생과의 만남을 준비했죠.
5: 오늘 그 저희가 특별히 제작진이 최수종 씨를 위해서 정국진 씨한테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1: 정국진 씨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5: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무인 카메라를 네 대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최수종 씨가 직접 이 무인 센서 카메라를 조종을 하면서 녹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1: 네.
5: 그러면 이제 일단 기능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요거를 1번 선택을 했잖아요.
1: 네.
5: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펜, 이렇게 오른쪽으로 라이트 펜.
1: 네.
5: 예. T1 하고 싶으면 T1.
1: 네.
3: 총 5대의 카메라를 통해 돌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5: 저희가 이제 감지 센서를 그 열 감지 그 진동기를 저희가 또 비장의 무기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열 감지 진동 센서.
5: 예, 예.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이 진동벨이 이렇게
1: 마침 여기서 울리는 거야.
5: 네네.
1: 이렇게는 뭔가가 나타난 거죠.
5: 예.
3: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맹수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죠.
2: 저기 잠깐만. 저기 뭐죠? 나타났는데 뭐죠? 뭐 움직이잖아 지금. 여기 몇 분입니까? 4분인데. 아 쥐다.

0: 일단 마수거리 징조는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일단 사람 움직이는 게 보여서 쥐가 왔어요. 쥐가 응? 쥐가 아닙니다. 족제비다, 족제비. 족제비입니다, 족제비.
1: 쥐네.
0: 막 쏟아지는 거 보니까.
2: 전문가 맞으시죠?
0: 잠깐만. 이게 뭐야? 아.
3: 마메코. 이쪽 밑에 모니터에는 없는데.
0: 그렇죠.
3: 안 보이는데.
2: 눈에 띄진 않지만 이곳에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0: 쥐는 계속 오고 있어요. 설계가 저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2: 쥐가 주변을 계속 맴도는 상황. 살쾡이가 있다면 가만둘 리 없습니다.
3: 그래도 청각이 그렇게 발달됐다면서.
0: 아, 예. 사실 고양이과 동물이 눈이 커서 눈에 의해 가지고 사냥을 할 것 같지만 최초 감지하는 건 귀입니다. 근데 아무튼 모든 사냥감 최초의 이 찾아내는 건, 인지하는 건 청각으로 인지를 하고 사냥을 마무리하는 건 눈이라고. 그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 발입니다. 발은 발톱이 들어가는 여기 혹만 보인다는 게, 발톱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과 동물이 발톱을 언제 드러낼까요? 먹이 잡을 때, 아니면 경쟁자로 물리칠 때 손에 힘을 꽉 주면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발톱이 튀어나와 버린 거죠.
2: 맹수는 비수를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포착했을 때 비로소 숨겨둔 발톱을 드러냅니다.
0: 이놈은 이제 개과 동물입니다. 개과 동물인데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3: 진돗개요?
0: 이렇게 생긴 진돗개 봤어요? 주둥아리 이렇게 긴. 개 안 좋아하시는구만.
3: 그림 개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0: 진돗개
3: 톤 좀 낮추세요.
0: 아, 예. 나타났습니까? 그 늑대처럼 안 보이나요?
3: 늑대.
2: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몇 시간째 이곳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야생처럼 배고프고 춥습니다.
3: 괜찮으시죠 지금 좀?
0: 상체는 괜찮은데 다리가 그러잖아.
3: 아 제가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을 다 막아드리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지금
0: 저는 똑같은 말라깽인데 뭔 막을 바람이.
2: 저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밤이 되니까 그렇게 두꺼운 우리가 말하는 그 파카를 입어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
0: 보통 평균 한 500m 오리.
2: 모두가 지쳐가던 자정 무렵.
0: 그 정도 좁은 면적에서 삽니다.
2: 무언가 감지됐습니다.
0: 깜짝이야.
3: 뭐 나타났어요? 라이브.
0: 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있는?
3: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0: 시간은 몇 시입니까?
3: 이때 나타나요? 12시 넘어.
0: 어?
3: 하는 행동은 지금 고양이하고 비슷한 거죠.
0: 지금 기지개를 키는 거잖아요.
3: 기지개 키네요.
0: 예, 이거 이렇게 쉬고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활동을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지금 먹었지, 먹었지.
0: 아, 지금 몸 단장하고 있습니다.
3: 저런 습성은 고양이하고 비슷해요. 예.
0: 귀한 보십시오, 지금. 레이다처럼 각자 따로 놀잖아. 아, 예. 뒤에 소리, 앞에 소리. 지금, 우리 소리하고 다, 뒤에 있는 다른 소리하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3: 와, 새끼는 건 진짜 잘생겼다.
2: 냉수의 눈빛은 다르죠?
3: 아이고,

0: 그 야생이 바로 이 도시에 있다는 것.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1: 이렇게 야생 동물들과 멸종 위기의 수달, 뭐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게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바로 진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이롭고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자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0: 인공조명이 밤새 불을 밝히는 이곳에서 야생의 최강자들은 생존을 위해 분투 중입니다. 전 세계에 야생의 서식지가 3%밖에 남지 않은 지금, 도시 하천이 위태롭게 품고 있는 야생의

야, 지금 카이라 씨가 우리 둘만의 이렇게 행복한 미소 짓는 이런 좋은 장소에서의

0: 쓰고 있다가 드론이 쫙 빠지면서 이 모든 전경이 쫙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찍고 싶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드론을 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겠다.
0: 사랑합니다. 잘 맞았습니까?
2: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뭐야, 짐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4: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4: 당연하지. 봐!
3: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5: I'm injured. I'm injured.
3: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4: 어? 저파수인가?
6: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4: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어, 버스 온다.

우리말 우리글은 어떤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생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자주 틀리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주위를 둘러보실 때도 틀린 표현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쓰실 수 있겠죠? 우리 그럼 보도자료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0일 개봉 EBR 웃음부터 지식까지 가득 감독 홍길동의 영화 EBR이 오는 12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를 치렀다. 홍 감독은 재작년 영화 좋은 문장 표현으로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한국 영화계의 큰 획을 그은 장본인이다. 홍길동 감독은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작 발표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주신 것도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기뻐했다.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장 부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이 있고요. 법률 규정도 제목이겠죠? 이럴 때 어떤 부호를 쓸까? 또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들도 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를 쓰거나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부호인데 이 쓰임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구별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과 신문 이름에는 겹납표, 겹화살가로 큰 따옴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책의 제목과 신문 이름에 씁니다. 그러니까 좀 쓰임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제목이나 상호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제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률 규정 많이 쓰세요. 이럴 때는 호트로 되어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표, 호트화살가로 작은 따옴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많이 쓰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 놓으시면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행사를 치렀다. 지난번에 예식 잘 치렀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형을 치르다로 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기본형이 치르다예요. 그리고 뒤에 어가 붙을 때 으가 탈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르다에 으가 탈락되고 어시 붙으니까 치렀다 이렇게 쓰시면 맞겠죠. 이제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 많이 이제 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좀 들려서 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들리다를 전제하신 표현이에요. 근데 그곳에 좀 들러서 와 이게 맞거든요. 기본형이 들르다예요. 근데 우리가 들리다를 자꾸 기본으로 삼으니까 들리다는 귀로 들리다요. 어디를 경유해서 온다는 들르다거든요. 이럴 때는 들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본인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장본인이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다는 것은 긍정적인 맥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본인 말고요. 좋은 맥락에서는 반짝반짝 주인공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이때 빌다가 아니라요. 빌리다를 쓰셔야 돼요. 지금 이 맥락에서 쓰이는 빌리다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이용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용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반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증이라고 하면 발자국이 왼쪽으로 간 이 발자국 사진이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반증이에요. 오른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왼쪽으로 간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반증이고요. 근데 지금 방금 보신 맥락은 그런 문맥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지만 주변 상황을 밝혀서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증거를 방증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반증과 방증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고 둘다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증이라는 게 약간 어감이 친근하진 않거든요.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증거라는 말을 써서 문맥이 자연스러우시면 증거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한다. 또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요. 이 꾸준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셨다면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꾸준이라는 것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럴 때 꾸준히를 쓰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만 이제 꾸준히를 쓰시는 거예요. 꾸준이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월등이라는 거는요. 정말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는 거거든요. 월등이는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게 벌써 뜻풀이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정적인 문맥이잖아요. 이럴 때는 월등이가 아니라 현저히, 현격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격상이란 단어 굉장히 귀에 익숙하시죠? 사실 이 격상이라는 것은 그 격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품격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좀 낮았다가 올라간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지위가 중간 정도 있다가 높아졌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감염병 위기 경보 이런 거 얘기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즉 강화할 때 격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강화한다 또는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상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졌다든지 등급이 높아지거나 어떤 자격이 높아진 거 이럴 때 사용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좀 무심하게 쓰다 보니까 자주 틀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버튼 하나로 자동문을 잠금 해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능하다 이 표현이요. 문장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문을 원래 잠금하다, 자동문을 해지하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문을 이라는 것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요. 이거는 가능하다를 쓰시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장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동문을 잠금 쉼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우리 국어 문장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가 조금 익숙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할수 있다로 바꾸면 다 자연스럽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주행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보다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자연스러운 문장들이 참 많을 겁니다. 코로나19 이제 시기에 안내문구들이 많았잖아요. 거리 두기에 관한. 이제 여기 표현을 보시면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가능한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되도록 서로 마주보지 않고, 되도록 창문을 열어두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되도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뒤에
조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한을 또 쓰셔야 돼요.

이렇게요. 가능한 한 서로 마주보지 마세요. 가능한 한 창문을 좀 열어두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에 한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한을 빼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또는 가능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가능한 한을 쓰는 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류 없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거 많이 쓰이죠. 네, 부탁드립니다가 정말 유행처럼 정말 광범위하게 쓰여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좀더 다채롭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양해를 부탁한다는 게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도 막 부탁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출해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착용해 주세요.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 일상에서 나 정말 저런 표현 많이 썼는데 내가 정말 다채롭게 우리말을 살려쓰기 위해서 오늘 배운 거잘 염두에 두었다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배우신 거 일상에서 잘 쓰시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는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안 샌다로 하겠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은 어떤 맥락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평생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국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높임 표현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높임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3대가 같이 산다든가. 근데 이제 가족 형태가 좀 달라지면서 높임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서인지 가끔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라고 난감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높임 표현에 대한 직관력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비즈니스 상황에서 참 중요한 적절한 높임 표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메일을 받았다, 또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할 때 검토 바랍니다, 결재 바랍니다, 참석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를 들었는데 제가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으로 읽으시거나 그 말을 들었다면 언짢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높임 표현에서 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자꾸 짧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비읍니다만 쓰면 된다. 하십시오 채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처럼 왜 검토 바랍니다가 좀 언짢죠?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결국은 비즈니스 상황이나 공적 문서에서는 이제 가장 상대방을 높이는 뭐뭐 비읍니다. 그러니까 입니다,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체 높임에 시를 쓰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실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물 높임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원하시는 사이즈가 품절 2입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런 표현에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품절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지나치게 사물을 높이면서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커피가 나오셨다든가 아니면 원하시는 사이즈가 품절 2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커피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요. 이 시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이 행동을 하는 주체가 손님이잖아요. 그 손님의 행동이 주문하다잖아요. 그러면 이 시는 주문하다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상대방 높여야 되는 대상의 행동인 주문하다에 붙여서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정확한 높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사람한테 수고하다 이거를 써도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밑사람에게 인사말로 수고하다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딱 결정한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것은 있거든요. 이제 요즘은 워낙 수고하다가 두루두루 윗사람, 아랫사람 구별 없이 인사말로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하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쓰임새만 생각한다면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네실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시겠어요?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이 수고하다라는 것의 이 쓰임을 언어 예절 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수고하다라는 것은 퇴근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흔히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언짢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전부터 우리가 언어 예절상 그렇게 쓰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떠세요? 많은 윗사람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고하다가 나쁜 표현이 되진 않지만 아주 예민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다를 쓰실 때는 좀 예민하게 쓰시고요. 저는요, 윗사람한테는 수고하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를 정말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인사말 건네고 싶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누누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표현을 그냥 하나로 전부 적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풍성한 표현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압존법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직장에서 압존법을 쓰지 않는 신입사원이 못마땅하다는 한 직장인의 불만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본인보다 5년은 늦게 들어온 후임을 두고 뭐뭐 대리님이라고 지칭해서 화가 났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압존법이라는 것은요. 한자의 원어가 뭐냐면 이 압이 누룰 압자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 존경의 의미를 좀 누르는 겁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대화를 합니다. 주제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눌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압존법이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가정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압존법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제간과 같이 아주 친밀하게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일단 압존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압존법은 일단 가정 내에서 쓰는 게 전형적이고 사회에서는 압존법이 없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관습적으로 압존법부터 익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압존법을 지켜라. 이렇게 교육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압존법은 정식 국어문법 규정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사회적 관계에서 압존법을 쓰는 것은 우리 전통 예절이 아닌 관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간이나 사제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요. 직장에서 쓰는 건 어색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장님, 이 일은 부장이 했습니다. 로 해야 될까요? 벌써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사장님, 이 일은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로 해야 할까요? 이 둘 중에서요, 뒤에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언어의 절에 맞습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부장님께서는까지는 곤란해요. 께서까지 붙이시는 것은, 아주 가장 높은 빔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는 또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께서는 쓰지 마시고요. 부장님이라고 해서 님을 꼭 붙이셔야 돼요. 부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에서는 님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장님이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으셔서요.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장님, 이 일은 부장님이 하시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하셨습니다 이렇게 줄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장님, 이 일은 부장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절에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높임 표현의 직관이 좀 점점 이 직관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유의하면 우리가 일상에서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적인 관계보다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높임 표현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지만 적절하게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임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옳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제가 늘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비즈니스 상황에서요. 윗사람인 나에게 아랫사람이 저런 표현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생각하시면 윗사람에게 내가 어떤 표현을 할까가 결정이 됩니다. 나한테 이런 표현을 쓰면 언짢겠다, 기분이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윗분한테 쓰는 것을 지양하셔야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높임 표현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때 불편함이 없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높임 표현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표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서로 자연스럽고 불편함이 없이 소통하는 데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는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은 곧 아랫사람이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시고.

0: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음악이 있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마침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연주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동욱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김동욱학교. 네, 다니는 길이에요. 김동욱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신 어머님도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호 학생의 엄마 이승은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어머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또 우리 동호 군도 굉장히 잘생겼네요.

0: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봐요.
1: 네.
0: 네. 근데 어머님, 제가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동호군이 이미 음악에 재능도 많고 끼도 많고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다 돋았는데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2: 동호가 18개월 때부터 사실 얘가 좀 눈맞춤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언어를 안 하길래 큰애를 키우니까,
0: 네.
2: 아, 이 아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막 오디오 앞에 막 기어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눈은 뭔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막 빠져서 듣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클래식 연주,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도 틀어놓으면은
0: 네.
2: 이렇게 자라고 틀어놨는데 그거를 듣느라고 잠을 못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아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죠. 아, 동호는 자폐성 장애거든요.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불편합니다.
0: 우리 동호군이 피아노를 배우면서 또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2: 네.
0: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2: 피아노를 배우면서 달라진 점은 제가 처음에 얘가 왜 그렇게 우는지
0: 네.
2: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 자극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하면서 피아노 안에 막 몰입하고 몰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거기다 다 쏟아놓다 보니까 이 감각들이 되게 잘 통합이 된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이게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한번 연습하면 막 3시간, 4시간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시간 동안 거기 온전히 자기를 다 쏟아넣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것도 좀 많이 줄고
0: 네.
2: 지금은 요즘엔 이제 거의 안 울어요.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0: 네.
2: 이렇게 강박적인 그런 게좀 있거든요.
0: 네.
2: 이 강박이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데 이 강박적인 것들을 음악을 연습하면서 거기다가 좀 루틴화 시키는 거로 좀 많이 좀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동호는 그런 것이 되게 얘한테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이 강박을 이렇게 강점으로 돼서 정말 연습 시간을 하루 종일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고 이 강박이 성실한 아이, 부지런한 아이, 그리고 끈기 있는 아이로 변화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하면서 동호가 되게 좋은 강점으로 많이 작용을 한것 같아요.

0: 동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관객들에게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문 연주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악기 연주가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동호가 지금까지 성장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과 또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이제 저희 할수 있다고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동호군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보여주세요.
1: 그렇지.
2: 스케이트예요.
0: 오, 야.
1: 쇼트트랙 스케이트예요.
0: 쇼트트랙이요?
1: 네.
0: 아니, 동호군, 설마 쇼트트랙 스케이트도 잘 타요?
2: 잘 타요.
1: 이렇게.
0: 와. 아니, 이렇게 봤을 때 동호군이 또 쇼트트랙 하면 또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1: 되게.

0: 성실하게 타거든요. 네. 올해도 2022년에 이제 그 장애인 동계체전은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동메달도 따고.
1: 아, 이 어머님, 시국에. 혹시 이거 뭔가요, 이거?
0: 네, 이거요. 이게 메달 딴 거죠. 아.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딴 거예요. 서울시 대표로 네, 선발돼서 땄어요.
1: 아, 어머님, 이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0: 너무 겸손.
1: 아, 그래도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아니. 아, 그래서 스케이트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0: 스케이트가 제일 일찍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특수체육에 이렇게 스케이트를 하는 팀이 있어서 네, 그곳에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게 돼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1: 아니, 우리 동호군이 또 스케이트를 타면서 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어떤 점이 좀 동호군한테 도움이 되었나요?
0: 일단은 스케이트라는 거는 이제 발이 묶이잖아요.
1: 네.
0: 발이 묶이고 그리고 빙판에서만 타야 되고 근데 동호는 이렇게 막 그 흔히 말하는 게 약간 배회 이런 게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길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차도도 막 신경도 안 쓰고 차가 오는지 말든지 막 뛰어들기도 하고
1: 네.
0: 이제 스케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걸 충족한 것 같아요.
1: 아.
0: 계속 링크를 도니까.
1: 네.
0: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 동호군, 우리 스케이트 타면 기분이 좋아요?
2: 좋아요.
1: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스케이트 탈 때? 그럼 우리 동호군이 스케이트를 얼마나 잘 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0: 동호는 자기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자기 스스로 또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승부에는 많이 집착을 안 하지만은, 그리고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함께 추위를 이기고 함께 트랙을 달리는 즐거움을 주는 스케이트. 그래서 동호에게 스케이터와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호 군의 두 번째 최애 물건이 궁금합니다. 직접 보여주세요.
2: 동호 꺼내자. 동호가 세워줘.
3: 이겁니다. 오.
1: 아니, 이거 태블릿 PC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3: 맞아요.
1: 아니, 우리 동호 군, 이 태블릿 PC로 동호 군이 뭘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3: 그림 그려.
1: 아니, 설마. 또 그림도 잘 그린다고요?
2: 아, 잘 그린다고 자꾸 하면은 좀 그렇고 즐겨해요. 즐겨하고 좋아하고.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유일한 것? 그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4: 네, 그것도 돼요. 바탕. 달라질걸요? 하고 하지 않았어요? 바탕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5: 물감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노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동호씨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동호씨만의 스타일인데 그림? 그 점에 있어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동욱은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그림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잘 하고 있어서,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욱군한테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1: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0: 아, 네. 저는 이미 우리 동욱군이 이미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앞으로 좀더더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스케이트를 타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김동호군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동호군은 이 모든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꼭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이와 함께 할수 있다고!
2: 있다고! 동호야, 동호는 엄마, 아빠가 너를 보면 세상이 참 좋은 곳이구나 느껴. 엄마는 너를 통해서 많은 발달장애 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동호처럼 될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거든. 우리 동호 뭐 하나 하면 10년 하잖아. 우리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한번 시작하면 10년 하면 다 동호처럼 될수 있다라는 것, 그걸 엄마는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롤모델이 되어준 동호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지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점유권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을 하기 전에 말이죠. 점유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 하는 거고요. 지배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점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점유권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게 점유보호 청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점유보호권이 출제가 될 텐데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점유자가 갖는다는 소리고요. 점유자는 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그래요?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가 같다고 그러셔야 돼요. 다시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데 점유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을 부르면 그걸 점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는 거고요. 어떤 권리가 있대요. 그자의 권리를 지켜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걸 점유보호청구권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제도로 부를 때 점유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으니 자, 지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사실상 지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대요. 그러면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에 직접 타 있지는 않지만 자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점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이걸 지배 점유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판례를 보면요. 자,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점유권을 줄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을 사실상 그냥 지배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을 줄 거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자에게 점유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줄 거냐는 거예요. 점유권을 봐보세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경기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서울이니 경기도에 자주 안 가볼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런다고 해도 내 건물이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뭐 들어와가지고 내가 사실상 지배한다. 나 점유권, 나 점유자야.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다면 점유권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준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자 계속성을 필요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잠깐 지배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줄 거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줄 거냐 이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본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인 거고요. 본권이 있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본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점유제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란 말을 썼기 때문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자, 점유가 되고 점유자가 되고 점유권을 주라 했는데 예외를 해보면 점유보조자는 말이죠.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가 아니에요. 지배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점유보조자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냐면 사장과 직원 관계에서 직원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에서 하인 사람, 지시관계에서 지시를 받는 자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사람을 부를 때 점유보조자라고. 그러면 편의점을 해볼까요? 제가 편의점 사장이고요.
제가 편의점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을 부를 때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없다면 그 직원이 물건을 사실상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준다고요? 그러면 지시가 안 먹힐 건데요. 야, 이렇게 좀 해. 자, 저도 점유자입니다. 점유보청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자는 물건을 지배를 하더라도 지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가 아니고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니 무슨 권이 없다 그래야 되죠? 점유권이 없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를 보호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청구권 행사도 안 되고요. 상대방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취득시 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점유보조자는 아무리 얘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로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점유취득시 할 수도 없다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자, 현장 가셔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점유보조자가 떴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점유보조자는 없다. 뭐가 없다는 거죠? 점유권 없다.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도 안 된다.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점유취득시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자를 점유보조자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관계에서 이 사위를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이건 장인과 사위? 이건 상하관계잖아요. 판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위가 장인의 그 땅을 논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20년 이상 이걸 그냥 경작을 한 거예요. 점유를. 그래서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해서 아버님, 장인어른, 자 점유취득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점유했걸랑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판례는 장인과 사위 관계에서는 사위는 점유 보조자밖에 안 되니까 이자는 자 점유한 걸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부관계라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상하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이건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관계잖아요. 그래서 공동점유자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이랬는데 간접점유, 직접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 매개관계를 하면 빌려주는 관계를 우리가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르신다.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관계를 한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 어떤 것들일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을 했습니다. 계약을 2년짜리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집은 누가 사용을 할까요? 얘가 쓰겠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는 거고요. 직접 사용하는 자. 직접 점유자. 그리고 자, 갑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이럴 건데 아까 좀 전에 점유라고 하는 개념은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가하하 가능성만 있어도 지배 점유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얘가 사용을 하겠지만 2년이 계약이 끝나면 다시 언제든지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간접점유자. 그러면 갑이 말이죠. 을에게 전세를 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직접이건 간접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가서 직접 쓰는 자를 부를 때 직접 사용하는 자를 부를 때 호칭을 우리가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자, 그 빌려준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려주는 관계가 성립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빌려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려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전 전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빌려주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돌려줄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자, 중첩도 또 가능한 거고요. 이건
반드시 유효가 아니어도 된다. 반드시 유효가 아니어도 된다. 유효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면요. 자, 둘이 임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빌려준 거 아닙니까? 얘를 간접점유자, 얘를 직접점유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자,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차임을 주지 않아서 임대차를 해지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 해지가 되는 순간에 이 임대차는 이제 무효가 아닙니까? 무효. 자, 그래도 얘는 얘한테 자, 되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이 관계가 유효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게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있냐면 지배야, 점유야, 그 사람을 점유자로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이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으니 그 점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도 되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건 점유로 본다고 그랬으니 간접 점유자도 점유 취득 시효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는 점유 보조자가 뜨면 자, 끝 문장은 없다로 끝나시면 되고요. 자, 간접 점유가 떴다. 그러면 끝 문장은 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자, 행사도 할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방우라고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사용한 사람은 누군가요? 을.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갑을 소유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전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이렇게요.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얘가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니 간접 점유자도 그 침탈자에게 자, 점유보 청구권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끼. 자전거 되돌려 줘.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왜 그러냐면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6개월 탄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직접 점유자가 다시 자전거를 탈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직접 점유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자,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몇대 주어받고 가져가 버렸나 봐요.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으나 의료비용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2차가 간접점유자 자신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자 항상 어디서 공부하든지 간에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항상 1차하고 2차 하시는 겁니다. 1차하고 2차 하시는 거예요. 바로 2차 이런 거 없다. 결론, 간접점유자도 점유보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 청구권 행사를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1차 직접 점유자에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점유할 수 없는 경우 2차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바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쌍속인의 점유 이렇습니다. 쌍속인의 점유. 쌍속인의 점유도 왜 예외냐? 199조. 점유 승계 주장과 효과이랑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정할 수도 있다. 이양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정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랬네요. 자, 그러니까 상속인의 점유 그랬는데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지배로 본다. 점유로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아들이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니,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이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았으나 지배한 걸로 본다? 점유한 걸로 본대요. 그럼 점유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점유도 승계가 된대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점유 승계만 출제가 됩니다. 점유 승계만. 그래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번,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거고요.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랬단 말이죠. 자, 가방으로 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자, 1년.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이게 쌍속인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점유를 하고 계셨다, 타고 계셨다, 점유권. 그러면 상속이 되면 이 점유권이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아버지가 6개월 탔으니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자식이 탈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점유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속인, 자,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점유 승계가 된다. 그래서 6개월까지 탈 수가 있다.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이렇게 한꺼번에 주장할 때는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승계된대.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지금 빌려온 거 아닙니까? 자취를 빌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빌려왔다. 그러면 자식의 점유도 타주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남은 6개월 동안 탈 수는 있다. 탈 수는 있는데, 자, 탄 후에 여기다 이렇게 반환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자, 점유가 승계된다. 하자까지 승계란 말은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주라니까요. 그런데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6개월을 탔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병이 가벼게 팔아라 이거예요. 매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자, 이때는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자주점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하, 점유권도 승계가 되는구나. 점유가 승계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슨 말이죠?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자, 아울러 함께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자, 현재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점유의 태양 종류 상태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자주점유한다고 불러라. 이렇게 한다면 타주점유한다고 불러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자주, 타주 이렇게 구분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유를 하면 자주가 되고 어떻게 점유하면 타주가 되는지 지금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점유한다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소유의 의사냐 그랬더니 어떤 물건을 자기 걸로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인 거예요. 이 펜을 봐보세요. 이 펜은 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유권이 없는데, 이거 회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그 마음으로 이걸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 점유한다고 불러달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타주는 뭘까요? 자,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자기 걸로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가지려는 마음이 없는지 이걸로 구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를 우리 판례는 뭘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냐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으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유원지에 자전거를 한번 놀러 갔다 자전거를 탈 거예요. 빌렸습니다. 임대차.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점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유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주냐 타주냐를 지금 구별을 해달라는 소리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로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봅시다. 자전거를 타보니 자전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자전거가. 그래서 속마음이 아무리 내가 이걸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겉모습이 임대차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유는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제가 실제로 그랬는데 제가 신혼생활을 그 일산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전세를 살면서 진짜 제 속마음은 와, 나도 이런 집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속마음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게 내가 아무리 속마음이 갖고 싶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세권이면 2년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유는 타주가 되더라 이거요. 아하, 그러니까 진짜 그 점유자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겠대.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바고라고 둘이 매매를 했대요. 그리고 얘가 점유를 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겉모습이 매매 아닙니까? 가지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건 자주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할 때 진짜 속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매수인의 점유는 이거 자주인 거고요. 매수인의 점유 그리고 인접 토지를 착으로 침범을 했대요.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하려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판단하란 말은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 존재해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라 하는 말은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전세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0: 이게 필요한데, 인접 토지를 차고로 침범해 들어갔다는 말은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차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차고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 아, 이 선생님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차고는, 봐보세요. 차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착각은 누가 해요? 우리 착각은 자유다? 자유다? 자자자자? 착각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차고는 자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점유자의 점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점유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자 아닙니까? 자주점유가 되겠고요. 신탁법상 신탁이 있는데, 자, 명의신탁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에서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게 수탁자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주입니다. 자, 임차인의 점유 이러면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의 점유, 전세권자의 점유, 아, 빌려서 쓰고 있구나. 다 타주가 되는 거고요. 어머나, 얘랑 비교하는 거죠. 착각은, 일정 부분 조금이에요, 조금. 아, 내 건가 보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 상당한 부분을 들어갔다는 말은 이건 차고라 보기 힘들겠죠. 알고 하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상당한 부분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침범해서 들어갔다면 이건 타주로 본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였습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의 점유. 자, 빌려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이건 타주로 보겠다는 거고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명의만 믿고 맡긴 거잖아요. 명의만 믿고 맡겨놨다. 그러니까 자, 타주가 되겠고요. 자, 타주입니다. 자, 아기 부단 점유. 아기가 뭐예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쵸? 이건 보나 마나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기 부단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245조 1항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자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게 타주가 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하더라도 이게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와 타주를 위해서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취득시효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론, 아기 무단 점유는 타주 점유다, 자주입니다. 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란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의무가 있는 자두 사람인데요. 대금 완납분의 매도인의 점유를 할지 경매에서 전 소유자의 점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갑과 을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요. 이자가 매도인입니다. 대금 완납. 돈다 받았다는 거예요. 대금 완납. 대금 완납.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얘는 얘한테 줄 의무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 의무만. 그래서 대금이 완납된 후에 매도인의 점유 이거고요. 경매가 됐대요. 이 집이. 그러면 자, 전 소유자는 낙찰받은 자에게 이걸 넘겨줄 의무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전 소유자 점유. 이런 형태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자가 자,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락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경매에서 이제 전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인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넘겨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의무가 있는 자가 넘겨줄 의무가 있는 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무슨 점 뭐로 본다? 타주 점유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토지 그래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대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기의 무단 점유랑 거의 유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들어갔대.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했대. 이걸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족 1인이 공임을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요. 나중에 공동소유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공유라는 말은 지금, 자,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이 공유한다 해볼까요? 각 2분의 2분의 1. 그러면 물건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땅을 얘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이 지분이란 건이 물건 봐보세요.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도 이 물건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만 이 공유하는 토지를 전부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주로 본다? 타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자, 그리고 선의 점유라는 게 있고 악의 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의 점유라는 말은 여기서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악의 점유, 악의 점유라는 말은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얘가 위조했습니다. 자, 훔쳐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자, 등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선이냐, 점유자냐, 자, 악의 점유자냐,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훔쳐왔다고 그랬으니, 자, 얘가 훔쳐왔다는 사실을,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본권이 없다, 이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모르고 점유한다면 선의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가 훔쳐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안다, 악,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느냐, 뭐냐에 따라서 선의점이냐, 악의점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구절 검정고시 국어 가혜연입니다. 두 번째 시간 문법 되겠습니다. 문법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한 시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딱 짚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 단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은요, 우리 단어의 뜻을 바꾸는 최소의 단위죠.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 게 바로 의문의 변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비음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국어는요, 이 개념 어부터 잘 이해하시면요, 쉽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음화라는 것은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드브 받침 뒤에 니은과 미음이 오면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문을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이 미음과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미음으로 바뀌었죠. 이게 비음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음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역시 알수 있듯이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유음이 무엇일까요? 유음은 리을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짚어드렸듯이 유음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문 하나를 같이 볼까요? 자, 칼, 날이라고 보았을 때 리을과 니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리을과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외음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국외음화는 끝소리가 디귿과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자, 형식 형태소는요, 우리 접사, 조사, 어미를 뜻합니다. 국외음이 아니었던 디귿과 티귿이 국외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자, 굳이라고 보았을 때 디귿과 우리 접사 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거센 소리 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앞이나 뒤에서 히읗을 만났습니다. 이때 히읗과 합쳐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소리가 축약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크트프츠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 거센 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자, 니은 첨가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에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결합됩니다. 이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솜과 이불이 만났습니다. 두 개의 형태소죠. 솜에 받침 미음이 있고요. 여기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있네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이때는 없던 음은 하나가 첨가 더해졌구나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이소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요. 첫 번째, 합성어일 때. 다시 말해서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음운의 변동을 보셔야 돼요. 자, 뒷말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할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불이 촛불이 될때 사이소리를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죠. 자, 사이시옷을 넣어주게 되면 촛불, 촛불 두개 모두 다 올바른 발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덧난다라는 것은 니은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 더하기 몸이 잇몸으로 발음이 돼요. 잇몸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때 니은이 사이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이소리에 의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됩니다. 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니은 니은 소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깨 잎을 볼게요. 깨와 잎이 더해졌습니다. 발음을 해보니 깻잎이 되었습니다. 니은과 니은 두 개가 생겨났죠. 자, 이것을 우리는 시옷을 넣어서 표시합니다. 이것을 사이시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이시옷은 맞춤법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니은, 니은이 덧난다라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여기 나와 있는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사이시옷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품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것과 연이어서 우리가 같이 나오겠지만 이해해 줄 것은 바로 문장 성분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자, 품사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태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우리 불변화인지 가변화인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불변화에는 체언과 수식언, 관계언 먼저 나와 있습니다. 체언은요, 문장에서의 기능을 의미하죠. 문장에서 몸통의 기능, 즉, 몸통으로서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명사와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자, 명사는요, 이름을 나타내죠.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민호, 별, 책, 꿈,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도 모두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도 있습니다.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죠. 너, 거기, 그것. 이렇게 대신 가리키는 것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다섯, 첫째. 이렇게 수량이나 순서 등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 수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들은요, 혼자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사와 같이 쓰이면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

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다음은 수식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꾸며준다라는 뜻이죠. 자, 수식어의 관형사는요, 주로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불변하면서 체언을 꾸며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불변어이면서 체언을 꾸며주는 것, 헌, 온갖, 저 등이 있습니다. 헌, 옷, 온갖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 람할 때는 저가 사람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저가 사람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사가 될수 있죠. 자, 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변어이면서 다른 용언을 꾸며줍니다. 빨리와 매우 좋아 이런 것들이 있죠. 관계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어는 문장에 쓰인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체언 등 뒤에 붙어서 이 체언이 다른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관계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는 가, 를, 이다 등이 있는데 여기는 가와 를은 불변어가 맞지만 여기는 이다는 불변어가 아니라 가변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이다처럼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변어가 되어야 학생 이었다, 학생 이었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다는 가변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변어 보도록 할게요. 용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용언은요,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동사나 형용사가 우리 가변어인 용언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서술어로 많이 쓰이지만 아까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양이 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사는요, 움직일 동자, 운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형용사는요, 우리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불변화 중에서는 독립어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감탄사가 있는데요.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과 대답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불변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철, 수, 야, 선생님 부르는 말인데요. 하지만 철수는 이름이고요. 야는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사죠. 그래서 철수야는 감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형태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요, 우리가 단어를 만들기 전에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더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 자립성이라는 것은요, 띄어쓰기, 띄어쓰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혼자 쓰인다라는 것은 띄어쓰기를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의존 형태소,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다시 말해서 띄어쓰기를 할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주 문제 풀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꿀팁이니까 꼭 가져가세요. 자,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형식 형태소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형식 형태소는 우리말의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문법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딱세 가지의 종류밖에 없으니까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가 있습니다. 이 어근과 접사를 잘 이해해야 이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근은요,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근이 뿌리 근자죠. 뿌리가 있어서 나 혼자 독립적인 의미를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접사는요,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 과, 일. 예를 들어보면, 과일, 혼자 있어도 명확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햇이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명확한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햇이 과일을 꾸며 주었을 때, 아, 올해 막 수확한 과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햇은 접사가 되는 것이고요, 과일은 어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근과 어간을 구분해 보도록 할까요?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활용 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는 개념이고요. 단어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근이라고 볼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잡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잡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잡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인 거죠. 자, 원래 이 잡히다에서 어근은 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라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붙은 거죠. 하지만 이미 하나의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잡히다, 잡히고, 잡히니라고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근이 되는 것이고요. 잡히는 어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될때안 바뀌는 부분과 본래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의 개념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의 형성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았으니 어근과 접사를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어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일어는 사랑, 먹다처럼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고요. 복합어는요, 파생어와 합성어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생은요, 어근이 하나, 그리고 접사가 붙은 것이고요. 합성했다, 합성했다. 자, 어근 두 개를 합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난 것을 합성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문장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은요, 우리 아까 품사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품사는요, 한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의미와 역할을 가졌어 라고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각각의 부분이 그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자, 주어는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 주어라고 부릅니다. 자,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의, 즉, 이 주체가 되는 것에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을 바로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성분인데요. 우리 어찌하다는 동작이고요. 어떠하다는 상태와 성질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다라는 것은요, 학생이다, 내 동생이다처럼 지정을 의미합니다. 자, 목적어는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합니다. 나는 먹었어, 무엇을, 물을, 이런 것처럼 문장에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어는요,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어를 쓸수 있는 서술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할게요. 바로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보어가 오게 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보충하는 말이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성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부속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성분은 바로 관용어와 부사어. 다시 말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부속성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용어는요, 뒤에 오는 체언을 소식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의 것들로 바뀌어서 관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관용어는 체언만 수식하는 반면에 부사어는 용언 외에 관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단어나 문장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부사어의 역할이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독립어는 문장 안에서 주성분이나 부속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감탄사와 같이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 느낌 등이 있는

자, 그 방법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한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예시 보도록 할게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하게 연결될 때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을 뜻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 이때 특징은요. 이 앞절과 뒷절을 바꾸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잘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자, 의미상 똑같죠. 그렇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되면서 두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비가 와서 땅이 질었다라는 것은 비가 온 것은 땅이 진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뒤에 있는 것이 주절 되고요. 앞에 있는 것이 종속절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앞뒤 문장 바꿔볼까요? 땅이 질어서 비가 왔다. 바꿨을 때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똑같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똑같지 않다면 우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은요. 커다란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름만 보아도 아실 수가 있겠죠. 큰 문장이 안은 문장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안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명사절 볼까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명사의 모양으로 바뀐 것인데요. 일이 끝났음을 알았다. 자, 무엇을 알았을까요? 일이 끝났음. 명사의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가 온 사실을 아니? 자, 아니? 무엇을? 사실을? 누가? 그가?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가 온 사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가 온 사실. 사실을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죠. 물론 사실을 꾸며줄 수 있게 약간의 변신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부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온다. 무엇이? 비가 어떻게 왔나요? 소리도 없이 왔습니다. 자, 오다를 꾸며주는 말이 소리도 없이예요. 소리도 없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약간의 변신이 역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렇게 약간의 변신을 통해서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을 안긴 문장 또는 아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안긴 문장을 부사절 역할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러 주는 것이죠. 자, 인용절은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따옴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직접 인용, 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인용할 때는요, 따옴표를 넣어주고, 라고라는 조사를 넣어줍니다. 자, 간접 인용은요, 따옴표 없이 넣어주고요, 고라는 조사를 넣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 간접 인용일 때는 고라는 조사를 넣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요, 포도가 맛이 좋다. 포도가 어때요? 맛이 좋아요. 자, 우리 절 하나가 포도를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주어 두 개에 서술어 하나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술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법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요소는 높임 표현, 그리고 시제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은요. 먼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의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현 방법은 주격조사께서로 높여줍니다. 원래는 이와 가로 쓰는데 께서를 통해서 그 주어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술어에 선어말음이 시를 넣어줍니다.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시다, 주무시다, 편찮다 또는 댁,

신지, 연세 등의 명사를 통해서 그 주체와 관련된 단어를 높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종일 마당에 나가 계신다. 주어는 아버지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께서 종일 마당에 나가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체 높임법이죠. 다음은 객체 높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객체, 다시 말해서 목적어나 부사어,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여주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어를 높일 수 있는 조사는 없습니다. 특수어휘 들이다, 모시다, 뵙다, 옆줍다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이죠.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께를 사용했고요. 우리 특수어휘 들이다를 사용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요,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기 위한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표현법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방법은 종결어미를 통해서만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는 문제를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격식체는 여러 사람과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때 쓰는 높임법이고요. 비격식체는요, 사적인 자리에서 친밀감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높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높이는 방법부터 낮추는 방법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표현은요, 우리 말하는 시간과 사건, 일어나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간을 발화시라고 하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시제는 이러한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이 됩니다. 자, 과거 시제는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를 뜻합니다. 꽃이 들판에 피 없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뜻하죠. 잠을 자는 아기.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날 사건이죠. 내일은 택배가 오겠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나 전성어미나 아니면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동사동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동 표현은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당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이거는 고양이가 능동적으로, 즉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요. 같은 장면을 쥐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서술어를 보면 여기에 기라는 접사가 들어갔죠. 자, 이때 기는요, 우리 피동을 나타내는 피동 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동 표현의 형성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파생적 피동과 우리 통사적 피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파생적 피동은 접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 통사적 피동은 우리 연결 어미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넣는 방법, 그리고 되다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되다. 이것도 파생적 피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사적 피동은요, 우리 연결어미 어지다, 개 되다가 있죠. 사동 표현이 있습니다. 사동 표현은 우리 다른 대사,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옷을 입었다. 아이가 직접 옷을 입었다. 주체죠. 그러나,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빠가 옷을 입히는 것을 시켰다라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현 방법 볼까요? 파생적 사동은 역시 전미사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전미사가 들어가죠. 통사적 사동은요, 뭐뭐 개하다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요. 이히리기 우고추, 우리 피동 표현에서도요, 바로 이히리기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때, 우리 이히리기냐, 이히리기 우고추냐, 이것만 가지고 구분을 하신다면, 우리 여기에는 이히리기라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즉, 주어가 서술어와 어떤 관계이냐, 즉, 주어가 서술어와 시키는 관계인지, 당하는 관계인지 이걸 가지고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신다면 조금 더 사동과 피동을 쉽게 잘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문법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저와 한 번에 정리를 해보시니 뭔가 문법의 체계가 잡혀지시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자, 문법은 예시가 중요합니다. 예시와 함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학사 국어를 담당한 임재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언어와 인간,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인간입니다. 언어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가 있어야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언어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 어떤 제도, 이와 관련돼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결국 생존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사회에 사는 데서는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회 또는 언어와 뭐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즉,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어와 민족입니다.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나 민족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자,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불가분한 관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우리가 입양하거나 또는 2세, 3세로 태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떤 민족의 한 구성원이지만 우리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많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회입니다. 언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주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이 내용들이 출연이 문제 속에 선지로서 선정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언중들의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차후에 좀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언어의 일반성에 사회성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는 또한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소산이다 또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는 화자와 청자 또는 청자의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등 고정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다소 이런 것 같은 의미는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때려야 그래서 뗄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이것이 바로 언어와 사회와 때려야 뗄수 없는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자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따라서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언어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언어와 문화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농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점에서 농사 용어가 발달됐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누쿠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누쿠어족이 사용되는 이누쿠어, 그것은 눈과 밀접한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발달됐죠. 따라서 뭐 단단한 눈, 또는 집을 짓는 눈, 또는 뭐 먹을 수 있는 눈 등등 상당히 눈에 대해서 세분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이제 모래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발달됐죠. 자, 이런 것들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언어라 볼 수 있죠. 따라서 문화 변동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점에서 고려한다면 결국 문화와 언어는 뭐라고 볼 수가 없을까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에서 언어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지 않는 것 라고 할 때, 만약에 언어와 문화를 불가분한 관계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다른 국민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국민이 쓰고 있는 언어의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되면 서술어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국어가 서술어 중심 국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단점이 있죠.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다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그래서 다소 피논리적인 뭐 이런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에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논리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어떤 사고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 우위관이 있고요. 또 사고 우위관이 있습니다. 자, 언어 우위관은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바로 언어 우위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언어 우위관입니다. 두 번째, 사고 우위관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되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우리 판소리 명창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판소리에 사용되는 언어가 상당히 전라도의 아주 절박한 하나의 사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면서 프랑스 시민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웃고 막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겠느냐,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사고 우위관,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이 바로 사고 우위관과 관련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여러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추상성이랄지 더 나아가서 소위 창조성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언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가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초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적 기능입니다. 대체로 감정이 중시가 되면 그러한 기능을 우리는 보통 정서적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의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청자를 향한 나의 어떤 요청도 역시 표현적 기능이 됩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어떤 호감이랄지 나의 생각이랄지 느낌이랄지 또는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가 심리적으로 믿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모두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표출적 기능이 됩니다.
이 표준적 기능은 표현 또는 전달 의도 없이 무심코 나오는 본능적인 언어 사용이 표준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뭐 길을 가는데 뭐가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의도 없이 아이쿠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설정이 되는데 이런 표출적 기능은 청자가 없더라도 자기의 혼잣말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언어적 기능에서 언어적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청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청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답은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출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표출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탄사라 할지라도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뭔가 떨어져서 아이쿠 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없으니까 표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관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자 뭔가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가 좀 연약한 모습으로 또 좀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 어머나 라고 놀랬다면 이거는 뭘까요? 똑같은 감탄사지만 이거는 표현적 기능일까요? 표출적 기능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탄사라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상황이 주어지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감탄사라고 해서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적으로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일종의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을 그런 점에서 뭐 제보적 기능이다 또는 도구적 기능이다 또는 과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우리가 결국 처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약을 드시면 기침이 멈추고 열이 내릴까요? 라는 약사의 친절한 말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적 기능 가운데 뭐에 속한다? 정보 전달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무수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정보들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숙지하기도 하고요. 또 이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세계를 얼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보는 그만큼 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비례하는 언어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그렇다면 언어의 기능에 어떤 점에 좀 더 충실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죠. 따라서 수업이나 뉴스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기능을 소위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 국어의 문장의 어떤 형태, 문장의 그런 어떤 유형으로서는 명령문, 청의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화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의문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평서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약간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그런 어떤 감화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평서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평서문입니다. 자, 다형태로 끝난 평서문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그런 문구를 봤을 때 그런 글을 봤을 때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의 어떤 제약이나 또는 행동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도 역시 볼 수 있겠죠. 결국 의문을 할 때 뭔가 몰라서 묻는 형태를 취하는 게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날씨가 덥습니다. 딱 그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니? 자, 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행동에 옮기겠죠. 이와 같은 것이 감화적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더좀 좀

약간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 있어서 보면 종결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평소형 종결음이, 뭐 의문형 종결음이, 명령형 종결음이, 뭐 청형 종결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그 의미는 나름대로의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명령형의 그런 어미를 쓰게 되면 명령적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형 어미를 쓰면 의문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문문이나 평서문은 거기에 뭐는 아닙니까? 명령문이나 청의문의 그런 어떤 내용적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죠. 형태로는. 하지만 그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는 묻는 형태를 취했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지령적, 감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 따라서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평서문이랄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담으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나 뭔가 행동의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들의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 또는 표어 또는 포스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의 어떤 변화,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감화적 기능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주는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좀더 일찍 일어나자라고 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화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와 관련돼서 보면 여러분들 구지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구와 구와 숙이현야 약불 약불현야 번작기강이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드러내라. 머리를 드러내자면 내 너를 구워먹으리라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언어적 기능이 뭘까요? 한다면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슨 기능? 그렇습니다.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화적 기능, 다른 말로는 지령적 기능, 용어적 선택은 출제자의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령적 기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화적 기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제적 기능, 통제적 기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동자가 좀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감화적 기능, 통제적 기능 또는 여기에서 지령적 기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유대 관계를 확보하는 기능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유대 관계를 확보한다. 상당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본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말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예시로서. 그래서 인사말이 나오면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깊게 하기 위한 또는 확보하기 위한 또는 본격적인 어떤 대화, 본격적인 어떤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그런 분위기를 좀더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언어적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신교적 기능은 뭐가 중시되지 않느냐? 잘 중요하겠죠? 관습적 의미가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 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국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밥 먹었니?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위로해 주는 말도 될수 있지만 부 둘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다면 어떤 조롱,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 언어가 언어적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로서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교적 기능이다. 따라서 친교적 기능은 관습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 이런 같은 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언어적 기능이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 여러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 없이 친근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면 이거는 인사말이죠.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게 말해 참 좋네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바로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다. 다른 말로는 뭐 사교적 기능이다. 또는 친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 경우가 바로 사용됐다면, 그때 사용됐다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기능? 예, 그렇죠. 감화적 기능이다. 운동 좀 해! 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가마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말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샤머니 가운데 하나였던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문장은 오로지 하나의 기능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언어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말일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설 가운데 김효정의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결국 감자를 갖다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점순이가 와서 뭐합니까? 감자 속에서 꺼내면서 니네 집 이거 없지라고 얘기하죠. 자, 사실 니네 집 이거 없지라는 의문의 형태는 그 상대방에게 물음을 통해서 니네 집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순이의 하나의 나를 향한 접근의 방식, 인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거기에서 적용되는 기능은 혹시라도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기능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건너는 인사의 방식으로 봐서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라고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또는 사교적 기능이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서로 간에 뭘 해야 돼요? 인사를 잘 나누면서 사는 것. 인사가 가장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 봤습니다. 다음 기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학적 기능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화자에 의해서 쓰인 말은 화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다. 또는 이제 미학적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학적 기능을 언어를 꾸민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문학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적 기능을 문학적 기능이다 또는 시적 기능이다 또는 여기서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둑이와 순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바둑이와 순이 하면 바둑이가 하나, 둘, 셋, 넷 되고요. 순이가 두 음절이 되죠. 물론 이제 와를 뺀다면 삼음절 단어가 있고 이음절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음절 단어가 길죠. 근데 우리 언중들의 일반적인 어떤 언어적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한다면 짧은 음절을 앞에 대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이와 바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보입니까? 예, 그렇죠?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 자, 이런 것들은 다음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의 어떤 음절 수의 배열을 그렇게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언어에 있어서 무슨 기능? 그렇죠.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하나의 또 수사법적 차원에서 보면 대꾸의 형태를 갖는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대체로 대꾸는 통사적 구조가 비슷한, 통사적 구조가 유사한 구조를 갖다가 병치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대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고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학적 기능, 이와 같은 미적 기능, 이것은 다분히 앞서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를 배치하거나 언어를 꾸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미학적 기능을 우리가 시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 점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상당히 유명한 시죠? 그리고 김소월을 일약 스타 시인으로 결국 만들어줬던 대표적인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음절이고요.

가실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말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말 없이 고이분의 7이 되고요. 들이오리다가 5. 따라서 나처럼 음절수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7호죠. 따라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하는 7호째 음수를 나름대로 고려해서 작가가 이와 같은 언어들, 단어들 배치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보. 음보가 있는데, 음보. 자, 요게 관련돼서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음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 좀더 명확하게 써주겠습니다. 음보. 자, 시간의 등장성과 관련된 게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를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통 음보는 두 음절에서 칠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음보상에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규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됐죠? 자, 몇번 반복합니까? 세 번. 세번 나왔죠? 말 없이 고이본에 드리오리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삼음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서정미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고 하는 형태. 뭐 도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삼음보 형태. 따라서 평민계층에 의해서 주로 가창되어졌던, 불려졌던 노래들이 바로 삼음보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소월이 뭐 민요시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운율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기능? 미학적 기능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 다른 말로 미적 기능이다. 시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식 정보 보존의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워낙 많은 대체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녹음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수만 장, 수백만 장 아주 뭐 많은 양들을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돼서 이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한다. 그러나 또 보존자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우리는 축적할 수 있다. 내 머릿속뿐만 아니라 외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식 정보를 보존한다. 그런 지식 정보를 보존할 때 가장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그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언어의 어떤 일반적 이해부터 시작해서 결국 언어의 기능까지 언어와 인간,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그런 어떤 상식적 차원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몇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예, 맞는 내용이었죠. 문화의 발전 정도와 언어의 추상성, 복잡성의 정도와 관계는 관계가 없다. 맞죠? 대체로 문화가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언어의 추상성이나 복잡성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정 종족과 언어 사이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민족과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점도 맞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사이에는 불가분 관계가 성립다. 불가분 관계가 없다고 했죠.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그렇죠? 사고를 지배한다. 자, 인간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 예, 사고 우위관. 언어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언어 우위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그 부분은 이겠죠. 옛날에 뭐 가스통이 있습니다. 뭐 가스통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갖다 피우고 있어요. 가스통이 있는데 뭐가 지배했을까요? 그 사람은. 예, 사고가 지배했죠. 뭐 괜찮을 거야 해서 피웠겠죠. 뭐 그런 점도 어떤 상황을 주어져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성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대체 언어는 언어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상황이다. 말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

0: 판단이라든가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자, 감정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뭐 확신이다, 판단이다, 뭐 요청이다. 나눌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건 표현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시간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이해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한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점유권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을 하기 전에 말이죠. 점유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 하는 거고요. 지배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점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점유권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게 점유보호 청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점유보호권이 출제가 될 텐데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점유자가 갖는다는 소리고요. 점유자는 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그래요?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가 같다고 그러셔야 돼요. 다시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데 점유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을 부르면 그걸 점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는 거고요. 어떤 권리가 있대요. 그자의 권리를 지켜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걸 점유보호청구권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제도로 부를 때 점유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으니 자, 지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사실상 지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얘기를 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대요. 그러면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에 직접 타 있지는 않지만, 자,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점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이걸 지배 점유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판례를 보면요. 자,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점유권을 줄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을 사실상 그냥 지배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을 줄 거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자에게 점유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줄 거냐는 거예요. 점유권을 봐보세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경기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서울이니 경기도에 자주 안 가볼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런다고 해도 내 건물이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사실상 지배한다. 나 점유권, 나 점유자야.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다면 점유권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준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자, 계속성을 필요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잠깐 지배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줄 거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줄 거냐, 이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본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인 거고요. 본권이 있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본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점유제도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란 말을 썼기 때문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자, 점유가 되고 점유자가 되고 점유권을 주라 했는데 예외를 해보면 점유보조자는 말이죠.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가 아니에요. 지배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점유보조자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냐면 사장과 직원 관계에서 직원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하인 사람, 지시 관계에서 지시를 받는 자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사람을 부를 때 점유보조자라고. 그러면 편의점을 해볼까요? 제가 편의점 사장이고요.
제가 편의점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을 부를 때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없다면 그 직원이 물건을 사실상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유 보조에게 점유권을 준다고요? 그러면 지시가 안 먹힐 건데요. 야, 이렇게 좀 해. 자, 저도 점유자입니다. 점유 보청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자는 물건을 지배를 하더라도 지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가 아니고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니 무슨 권이 없다 그래야 되죠? 점유권이 없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를 보호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청구권 행사도 안 되고요. 상대방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 취득 없이 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점유보조자는 아무리 얘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로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점유 취득 없이 할 수도 없다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자, 현장 가셔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점유 보조자가 떴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점유 보조자는 없다. 뭐가 없다는 거죠? 점유권 없다. 점유 보청권 행사도 안 된다.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점유 취득 시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자를 점유 보조자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 관계에서 이 사위를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입니까? 이건? 장인과 사위? 이건 상하 관계잖아요. 판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위가 장인의 그 땅을 논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20년 이상 이걸 그냥 경작을 해온 거예요, 점유를. 그래서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해서, 아버님, 장인 어른, 자, 점유 취득 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점유했걸랑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판례는 장인과 사위 관계에서는 사위는 점유 보조자밖에 안 되니까 이자는 자 점유한 걸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부 관계라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입니까? 이건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잖아요. 그래서 공동 점유자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랬는데 간접 점유, 직접 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 매개 관계를 하면 빌려주는 관계를 우리가 점유

매개의 관계라고 부르신다. 빌려주는 관계를 전부 매각을 한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 어떤 것들일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을 했습니다. 계약을 2년짜리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집은 누가 사용을 할까요? 얘가 쓰겠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직접 사용하는 자. 직접 점유자. 그리고 자, 갑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이럴 건데, 아까 좀 전에 점유라고 하는 개념은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가하하. 가능성만 있어도 지배 점유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얘가 사용을 하겠지만 2년의 계약이 끝나면 다시 언제든지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간접 점유자. 그러면 갑이 말이죠. 을에게 전세를 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직접이건 간접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가서 직접 쓰는 자를 부를 때, 직접 사용하는 자를 부를 때 호칭을 우리가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자, 그 빌려준 사람을 간접자로 점유자라 한다. 그렇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주는 관계가 성립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빌려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려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전 전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빌려주고, 빌려주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돌려줄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자, 중첩도 또 가능한 거고요. 이건 반드시 유조가 아니어도 된다. 반드시 유조가 아니어도 된다. 유조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면요. 자, 둘이 임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빌려준 거 아닙니까? 얘를 간접 점유자, 얘를 직접 점유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자,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차임을 주지 않아서 임대차를 해지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 해지가 되는 순간에 이 임대차는 이제 무효가 아닙니까? 무효. 자, 그래도 얘는 얘한테 자, 되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는 이 관계가 유효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게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있냐면 지배야, 점유야,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이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으니 그 점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도 되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건 점유로 본다고 그랬으니 간접 점유자도 점유 취득시효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는 점유 보조자가 뜨면 자, 끝 문장은 없다로 끝나시면 되고요. 자, 간접 점유가 떴다. 그러면 끝 문장은 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자, 행사도 할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사용한 사람은 누군가요? 을.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갑을 소유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전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이렇게요.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얘가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니 간접 점유자도 그 침탈자에게 자, 점유보호 청구권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끼. 자전거 되돌려 줘.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왜 그러냐면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6개월 탄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직접 점유자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직접 참여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자, 직접 참여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몇 대 주어받고 가져가 버렸나 봐요.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으나 의료병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2차가 간접 참여자 자신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자 항상 어디서 공부하든지 간에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항상 1차하고 2차 하시는 겁니다. 1차하고 2차 하시는 거예요. 바로 2차 이런 거 없다. 결론, 간접 참여자도 점유보증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간접 참여자가 점유보증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차 직접 참여자에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참여자에게 할 수 없는 경우 2차 간접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바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상속인의 점유 이렇습니다.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도 왜 예외냐. 199조. 점유 승계 주장과 효과이랑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정할 수도 있다. 이양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정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랬네요. 자 그러니까 상속인의 점유 그랬는데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지배로 본다? 점유로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럼 아들이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니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이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았으나 지배한 걸로 본다? 점유로 한 걸로 본대요. 그럼 점유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점유도 승계가 된대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점유 승계만 출제가 됩니다. 점유 승계만. 그래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번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거고요.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랬단 말이죠. 자, 가바오그라고 임대차를 했어요. 자, 1년.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 이게 쌍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점유를 하고 계셨다, 타고 계셨다, 점유권. 그러면 상속이 되면 이 점유권이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아버지가 6개월 탔으니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자식이 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점유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속인, 자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점유승계가 된다. 그래서 6개월까지 탈 수가 있다.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이렇게 한꺼번에 주장할 때는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승계된대.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지금 빌려온 거 아닙니까? 자취를 빌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빌려왔다? 그러면 자식의 점유도 타주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남은 6개월 동안 탈 수는 있다. 탈 수는 있는데 자 탄 후에 여기다 이렇게 반환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자 점유가 승계된다. 하자까지 승계란 말은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주라니까요. 그런데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6개월을 탔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병이 가볍게 팔아라 이거예요. 매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자 이때는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자격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주 점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하, 점유권도 승계가 되는구나. 점유가 승계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슨 말이죠?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자 아울러 함께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자 현재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더라.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하려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판단하란 말은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 존재해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라 하는 말은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전세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필요한데 인접 토지를 차고로 침범해 들어갔다는 말은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차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차고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 아, 이 선생님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차고는, 봐보세요. 차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착각은 누가 해요? 우리 착각은 자유다? 자유다? 자자자자? 착각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차고는 자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점유자의 점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점유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자 아닙니까? 자주점유가 되겠고요. 신탁법상 신탁이 있는데, 자, 명의신탁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에서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게 수탁자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주입니다. 자, 임차인의 점유 이러면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의 점유, 전세권자의 점유, 아, 빌려서 쓰고 있구나. 다 타주가 되는 거고요. 어머나, 얘랑 비교하는 거죠. 착각은, 일정 부분 조금이에요, 조금. 아, 내 건가 보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 상당한 부분을 들어갔다는 말은 이건 착오라 보기 힘들겠죠. 알고 하지 않았을 것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상당한 부분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침범해서 들어갔다면 이건 타주로 본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 이렇습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의 점유. 자 빌려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이건 타주로 보겠다는 거고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명의만 믿고 맡긴 거잖아요. 명의만 믿고 맡겨놨다. 그러니까 자, 타주가 되겠고요. 자, 타주입니다. 자, 악의 보단 점유. 악의가 뭐예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렇죠? 이건 보나마나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의 보단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점유 취득시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점유취득시 요건이 245조 1항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자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게 타주가 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하더라도 이게 점유취득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와 타주를 위해서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취득시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론, 악의 무단 점유는 타주점유다, 자주입니다. 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의무가 있는 자두 사람인데요. 대금 완납분의 매도인의 점유를 할지 경매에서 전 소유자의 점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갑과 을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요. 이자가 매도인입니다. 대금 완납. 돈다 받았다는 거예요. 대금 완납. 대금 완납.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얘는 얘한테 줄 의무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 의무만. 그래서 대금이 완납된 후에 매도인의 점유 이거고요. 경매가 됐대요. 20이. 그러면 자, 전 소유자는 낙찰 받은 자에게 이걸 넘겨줄 의무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전 소유자 점유 이런 형태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자가. 자,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락인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경매에서 이제 전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인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넘겨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의무가 있는 자가, 넘겨줄 의무가 있는 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무슨 점, 뭐로 본다? 타조 점유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토지 그래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대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악의 무단 점유랑 거의 유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들어갔대,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했대. 이걸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족 1인이 공임을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요. 나중에 공동소유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공유라는 말은 지금 자,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이 공유한다 해볼까요? 각 2분의 1분의 1. 그러면 물건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땅을 얘가 얘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이 지분이란 건이 물건 봐보세요.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도 이 물건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값만 이 공유하는 토지를 전부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먼저로 본다, 타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자, 그리고 선의 점유라는 게 있고 악의 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의 점유라는 말은 여기서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악의 점유라는 말은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얘가 위조했습니다. 자, 훔쳐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자, 등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선이냐, 점유자냐, 자, 악의 점유자냐,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훔쳐왔다고 그랬으니, 자, 얘가 훔쳐왔다는 사실을,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본권이 없다. 이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모르고 점유한다면 선의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가 훔쳐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안다, 악,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느냐, 뭐냐에 따라서 선의 점이냐, 악의 점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삼각형의 내심을 끝으로 이 삼각형의 성질은 얼추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볼 건데요. 이 사각형의 성질, 우리가 이미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뭐 말은 뭐 정사각형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인 만큼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대각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각형들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관련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이게 두 번째 관점이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기초가 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다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알아보러 가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사각형 ABCD를 이제 맨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 ABCD를 기호로 이렇게 네모자 써서 ABCD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과 다르게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변을 대변,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무엇이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즉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수식을 통해 나타내면 AB랑 DC가 평행, AB랑 BC가 평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평행사변형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주보고 있는 대변, 즉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대요. 평행사변형이.